0: 계세요?
1: 사실 불을 끈 건 바로 궤도 카멜레온이었지.
2: 고양이 눈의 원리를 이용한 이 안경을 쓰면 빛이 조금만 있어도 어둠 속에서 앞을 볼 수 있지. 그럼 시작해볼까?
3: 미소! 어딨어? 하나도 안 보여!
0: 아니, 저도요! 아, 진짜 어디는
3: 아! 아이고, 야! 아이고! 아우!
4: 내 그림! 내 그림!
0: 그림!
2: 오! 그림! 소중히 다루는 걸 보니 비싼 그림 같은데 저걸 훔쳐야겠군. 살금살금 간질간질 간질간질
3: 왜내 그림!
2: 그림 훔치기 성공! 그럼 나가볼까?
1: 궤도 카멜레온이 도망가려고 할 때 코믹님 탐정이 나타났어.
5: 아우, 너무 어두워. 불을 켜야겠군.
6: 내 눈에 너무 밝아.
5: 넌 궤도 카멜레온. 잡아라!
3: 잡아라!
1: 결국 궤도 카멜레온은 잡히고 말았지.
5: 코믹맨 탐정, 오늘도 사건 해결! 드디어 잡혔구나. 이번엔 도망치지 못하겠지.
1: 그렇지 않을까?
5: 근데도 나 아까 궤도 카멜레온이 어둠 속에서도 앞을 잘 봤잖아. 어떻게 그런 거야?
1: 그야 고양이 눈의 원리를 이용한 안경을 썼으니까 그렇지.
5: 그러니까 고양이 눈의 원리가 뭐길래 어두운 데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는 거냐고. 왜 어두운 곳에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느냐고. 왜 잘 볼 수 있느냐고. 왜?
1: 그러니까
7: 냐옹 냐옹.
5: 왜 갑자기 고양이 엄내를 내고 그래?
1: 아, 잘 모르니까 밖에 있는 고양이한테 물어볼까 하고.
5: 뭐야?
1: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고양이 딱지. 고양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8: 누구세요?
9: 안녕. 난 고양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박사 고양이다. 냐옹.
10: 안녕하세요.
5: 궁금한 게 있어요. 고양이는 왜 어두운 곳에서도 앞을 잘 볼 수 있어요?
9: 아하, 그것이라면 내가 알려줄 수 있다. 냐옹.
1: 우와, 잘 됐다. 알려주세요. 냐옹.
9: 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 고양이. 아주 오래전 이집트에선 고양이 머리를 한 신이 있었을 정도로 고양이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친한 동물이다. 냐옹.
11: 벌써 밤이다. 냐옹.
12: 오늘은 또 뭘 먹냐옹.
13: 걱정은 그만하고 일단 놀자. 냐옹.
14: 좋다. 냐옹.
13: 뮤직.

0: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 고양이가 세 마리나 있네. 얘들아, 잠 좀 자자. 잠들어 가.
1: 가! 가라고! 가, 가, 가, 가, 가!
2: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눈의 기능 중 일부가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냐. 사람의 눈에는 동그란 모양의 동공이 있는데 크기에 따라 빛이 들어가는 양이 달라진다냐.
0: 어! 아! 허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3: 어? 주변이 어두워졌다.
4: 어서 동공을 키워야겠어.
2: 주변이 어두워지면 동공을 커지게 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4: 시장님! 불이 켜졌어요!
0: 아이고, 눈부셔. 아유.
3: 어서 동공을 줄여야겠어.
2: 밝아지면 동공을 작게 만들어서 빛을 조금 받아들인다냐. 그럼 이번에는 고양이의 눈을 살펴볼까냐. 고양이의 눈에도 동공이 있는데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크기가 변한다냐옹.
5: 벌써 밤이냐옹? 동공을 키운다냐옹?
2: 어두워지면 사람보다 동공이 훨씬 더 커지고
5: 아니, 갑자기 웬 빛이냐옹? 빨리 동공을 줄인다냐옹?
2: 밝아지면 사람보다 동공이 훨씬 더 작아진다냐오.
6: 아, 고양이의 동공은 사람보다 더 커지고 더 작아지는구나.
2: 게다가 사람의 눈에는 없는데 고양이의 눈에는 있는 것이 있다냐오.
6: 그게 뭐예요?
2: 그것은 바로 빛을 반사해주는 반이다냐오.
6: 빛을 반사해주는 반?
2: 고양이의 눈 안에는 빛을 반사해주는 판이 있는데
7: 우린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을 반사해 망막으로 되돌려보낸다냐옹. 어? 빛이다! 반사!
2: 이 반사판 덕분에 우리 고양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빛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빛으로도 앞을 볼 수 있다냐옹.
6: 우와, 대단하다!
2: 보다 더 크고 더 작게 조절이 되는 동공과 사람에게는 없는 빛을 반사하는 판.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는 이유이다냐옹.
6: 그럼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앞을 볼 수 있어요?
2: 아니다냐옹. 사람보다 적은 빛으로도 앞을 볼 수는 있지만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앞을 보기 힘들다냐옹.
6: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구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그럼 난 고양이 친구들을 만나러 돌아가보겠다냐옹. 안녕.
6: 안녕히 가세요. 안녕. 고양이는 정말 신기해.
2: 그러니까.
6: 근데 누나, 이렇게 신기한 고양이 눈을 더 공부할 수 있게 고양이 딱지를 주면 안 될까요?
2: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6: 우와, 누나 최고 최고.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Let's go.

잘다오.

1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는 애초에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도도! 무슨 일이 도도?
1: 초면장이 왔어. 코알라 마을에서 보낸 거야.
0: 우와, 코알라 마을! 우와!
2: 어서 와요.

0: 까마이 코알라 말로 놀러오세요.
1: 우와, 재밌겠다.
2: 나 코알라 정말 좋아, 도도. 코알라 귀엽도도.
3: 응, 나도 코알라 만나보고 싶어.
2: 그럼 코알라 랄라라라 만나라.

0: 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여기가 바로 고알라 마을인가 본데.
2: 근데 숲에 연기만 가득하고 왜 이렇게 나무가 없지?

0: 먹고 나왔어. 코 아이 랄라라랄랄라 마을에 온 걸 환영해.
1: 어 안녕 나는 그린이야.
2: 난 도도. 넌 유칼립투스 나무 맞지?
0: 맞아. 코알라가 가장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나무야.
1: 근데 왜 이렇게 코알라가 없어?
0: 어? 코알라? 어? 코알라? 자고 있어.
1: 뭐? 자? 우리 초대해놓고?
0: 어, 코알라는 고하고 잠만 자는 잠꾸러기야. 그래서 이름이 코알라인가?
3: 코알라는 하루에 20시간 넘게 나무 위에서 잠만 자.
1: 잠을 왜 그렇게 많이 자?
3: 왜냐하면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잎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은 코알라는 독성 물질을 소화시키느라 그렇게 오래 자는 거야.
1: 아, 그렇구나.
2: 근데 자고 있는 코알라도 안 보이는데?
0: 코알라는 지금 어디에 숨어있나 보다.
1: 코알라가 왜 숨는데?
0: 부끄러워서.
2: 어? 뭐가 부끄러운데? 코알라가 똥을 먹어?
0: 새끼 코알라는 엄마 코알라의 똥을 먹어.
1: 왜?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잎을 먹는다며.
0: 맞아. 근데
3: 새끼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에 대한 면역력이 없거든. 그래서 엄마 똥을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운 후에 유칼립투스 잎을 먹게 되는 거지.
1: 아, 그렇구나.
2: 그럼 똥을 먹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네. 코알라야, 괜찮아. 이리 나와서 편하게 똥 먹어.
0: 얘들아, 코알라는 그냥 두고 나랑 놀자, 나랑. 나도 재미있어. 나도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고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
1: 뭐? 네가? 너 못 숨잖아.
0: 그래? 그럼 그냥 계속 들키면 되지. 재밌겠지? 재밌지?
2: 이상한데?
0: 뭐가?
2: 나무!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0: 무슨 거짓말?
2: 여기 코알라 마을 아니잖아. 그치?
0: 아니야. 코알라 마을 맞아.
1: 근데 왜 코알라가 없는데?
2: 내 말이!
0: 얘들아, 사실 코알라 여기 없어. 내가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코알라가 있는 척했어. 그래야 너희가 놀러 올 것 같아서.
1: 코알라가 왜 없는데? 나랑 코알라 친구잖아.
2: 그러게.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으면 코알라도 있어야 하는데.
0: 맞아. 우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지.
4: 맛있다.
5: 알라야, 너 내 잎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잘라.
4: 괜찮아. 오늘따라 유난히 배가 고프네. 실컷 먹고 하루 종일 자지 뭐.

이게 무슨 냄새지? 큰일이다. 어디에 불이 났나 봐.

0: 물은 가을에 시작된 산불이었어. 그때 호주의 날씨는 비가 오지 않아 아주 건조했고 바람은 뜨거웠지. 금방 꺼질 줄 알았던 불은 잡히지 않고 점점 더 멀리 번지면서 한여름까지 계속됐어.
1: 콜라야, 빨리 일어나, 빨리!
2: 왜?
0: 불이 났어. 도망가야 돼.
2: 어떻게? 그럼 너는?
0: 난 괜찮아. 너부터 빨리 도망가.
2: 알았어. 조심해, 유칼립투스 나무야.
0: 빨리 도망가, 빨리!
2: 알았어. 전속력으로 가볼게.
0: 더 빨리! 진짜 왜 저렇게 느린 거야? 여섯 달 넘게 계속된 산불은 숲을 다 태워버렸고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불에 타 죽거나 다쳤어. 겨우 살아남은 동물들도 크게 충격을 받아 예전처럼 살 수 없었지. 그 산불로 죽은 코알라가 8천 마리가 넘어.
3: 뭐? 코알라가 8천 마리나 죽었다고?
4: 오도도, 그럼 이거 코알라 멸종위기인데. 아니, 그럼 네 친구 알라도 그때...
0: 모르겠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망쳐서 살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도망치지 못했다면...
4: 그렇다면 요정의 능력을 발휘할 테군.
3: 어떻게?
4: 코알라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지. 어다다다다다. 유칼립투스 나무의 친구 라라라라라.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응답하! 짜자라라!
5: 안녕, 나 여기 있어.
3: 어디?
0: 알라야! 어디야? 어디야?
5: 여기야, 여기.
0: 알라야! 근데 너!
5: 나 그때 열심히 도망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느렸나 봐. 불을 피하지 못했어.
0: 알라야! 알라야!
5: 너라도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때 나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지. 대체 왜 그렇게 큰 불이 났던 건지 정말 모르겠어.
4: 도도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도도.
3: 이유가 뭔데 도도?
4: 그렇게 큰 산불이 난 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기 때문이도도.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산 속의 나무와 풀도 바짝 마르고 있거든. 그렇게 건조한 숲에서는 불이 나기 쉽고 한 번 불이 나면 잘 꺼지지도 않아.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숲이 불타면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3: 그렇구나.
5: 정말 슬프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지구를 지켜줘.
3: 알았어, 코알라야.
5: 그럼 나 이제 가볼게.
0: 어? 벌써? 그럼 이제 우리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5: 대신 내가 친구들을 불렀어. 곧 이리로 올 거야.
3: 도로 비켜주자.
6: 유칼립투스 나무야,
7: 잘 지냈어?
0: 너희들

0: 살아있었구나. 어? 근데
1: 불이 났을 때 다리를 다쳐서 이제는 뛸 수가 없어.
2: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다시는 여기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0: 코알라 요정이야.
3: 코알라 요정?
0: 응. 얘들아, 우리 다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4: 그래, 너희가 다시는 슬픈 일을 겪지 않게 우리 그리쪽이 구준해가 노력하겠어.
5: 맞아.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노력할게. 약속!
3: 약속!
6: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7: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6: 좋다!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코알라를 괴롭히는 산불! 산불을 막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열한다. 작전명, 산에서 쓰레기 줍기. 산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산불의 원인이 되지. 그러니 집에서 가까운 산에 올라가 쓰레기를 주워보자.

태풍을 일으킨 천지.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바람이 엄청 커지는 걸 태풍이라고 하지. 태풍이 휘몰아치면 모두 벌벌 떨게 될 거야.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그럼 이제 태풍을 일으켜볼까? 이응, 이, 릴, 일, 이응, 으, 으, 히우, 이, 히, 디귿, 아, 자, 일으키다. 태풍을 일으키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갑자기 웬 바람이? 버텨야 해. 뭐 잡을 거 없나? 개벽이 살려!
3: 태양글님,
4: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네. 태양글님.
4: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피읍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0: 바람이 엄청 심해.
1: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무서워.
2: 처마 모마, 괜찮니?
0: 네.
3: 그런데 창문은 닫은 거야?
0: 창문요? 아, 네.
3: 가서 확인해 볼게.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올 때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되도록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2: 맞아. 그래야 창문이 깨져도 다치지 않아.
0: 아, 그렇구나.
3: 태풍. 원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발생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올라오지.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태풍이 발생했어.
0: 어? 설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2: 맞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 태풍이.
0: 천지 정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태풍 글자를 찾아요.
2: 그래. 어서 출동하자.
0: 네.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네. 저기 키읔하고 피읖이 있어요. 투표함?
2: 아,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해봤지?
3: 선거할 때 후보 이름을 써서 표를 내는 걸 투표라고 해. 저건 투표야.
1: 어? 저기도 티에피읍이 있어.
0: 어? 비바람이 태풍 모양으로 돌고 있어. 저기에 태풍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4: 딩동댕. 그치만 글자는 못 찾을걸.
5: 태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주마. 거세지다. 태풍이 거세지다.
0: 내 손 잡아!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6: 몸아!
2: 여긴 안전한 것 같아.
0: 아니야. 태풍이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이제 곧 한글 세계 전체가 태풍에 휩싸이게 될 거야.
5: 이런 바람 속에서 절대 글자를 찾을 수가 없지.
4: 천지대장님!
5: 개별!
4: 제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발요!
5: 걱정하지 마! 절대 놓지 않을 테니!

0: 여기가 태풍의 눈? 정말 바람이 안 불어.
1: 여기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돌아와, 한글!
1: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욕망치
3: 태극봉 합치! 아와 이가 맞나? 에? 지어!
1: 우는 내가 쓸게. 끝!
3: 자!
1: 뿅망치로 무!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티읕이 애를 만나 태! 티읕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태풍!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태풍이 불면 첫째, 절대 외출하지 않기.
4: 외출하지 않는다.
6: 집안에 있는 창문은 꼭 닫고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0: 창문은 닫고
7: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6: 그리고 혹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손전등도 미리 꼭 준비해둬야 돼.
4: 아하! 손전등 준비하기!
6: 태풍이 올 때는 꼭 기억해도.
4: 네, 할아버지!
6: 아하!
0: 손전등 준비하기. 손전등 준비하기.
6: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쪼글쪼글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어,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2: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닦기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자, 가자! 이야!
1: 누나, 같이 가! 이야!

0: 여기가 어디지? 아, 헛다리는 또 어디 간 거야?
1: 손손손손.
0: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저기. 헐. 명탕전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0: 네? 아, 내가 명탕전 세포가 됐구나.
1: 명탐정 세포, 어서 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0: 하!

0: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1: 아이고.
2: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3: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하면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예.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5: 추추추! 나는요,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6: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5: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팍 절여주시오.
6: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투압 현상이지요.
5: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1: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0: 삼투압 현상.
1: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1: 물? 준 적? 없지.
3: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7: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8: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9: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0: 누구지?
1: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0: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0: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3: 그래. 범인은 찾았소?
4: 올커니! 네가 범인 누구나!
2: 저 범인 아니에요!
0: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어허! 그건 아니돼요!
0: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3: 아니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0: 네! 이얍!
2: 이얍! 이얍!
5: 사라졌다!
3: 어디 갔어?
2: 여기는?
4: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6: 엄지손가락!
4: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6: 피부세포들이야!
0: 넌 크고
2: 넌 작고
0: 넌 크고
2: 넌 작고
0: 들쑥날쑥하네.
4: 밖에서 보면
6: 쪼글쪼글할 거야.
2: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7: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6: 나란히 서서
4: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0: 짚고 잡고
4: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8: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4: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빨빵. 아우 차가워.
8: 아우 미끌미끌.
4: 축축해.
7: 뭐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9: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4: 아유, 저리 타.
8: 아유, 얼른 가.
4: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8: 뇌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6: 피부세포들, 안녕.
1: 희상.
4: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어. 다들 조심.
10: 너 왜 내려갔어?
7: 핏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2: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0: 피사총사,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죠?
4: 우리도 몰라. 갑자기 핏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0: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11: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핏줄이 좁아지잖아.
0: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4: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3: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렇습니다!
2: 범인은 바로
11: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어.
10: 교감 장군이? 아니 왜?
11: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소.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0: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2: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10: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11: 걱정 마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니.
10: 정말이요?
4: 아유, 다행입니다.
0: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11: 그건... 당 시간은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네, 시원한 아이스 초코가 생각날 땐 안전 초코, 핫초코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어? 여름엔 아이스 초코죠.
0: 어? 곰통령님?
1: 근데 철수님은 시원한 곳으로 여름 휴가 안 가시나요?
0: 여름 휴가요?
2: 우와! 가요! 우리도 여름 휴가 가요! 어디로 가지? 바다 산? 바다 산?
1: 아이, 곰초이가 신났네요. 아이, 두 분 여름 휴가 꼭 다녀오셔야겠어요.
0: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2: 어디로 가지? 초수님,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신난다. 제 여름휴가를 어디로 가면 좋은지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녀올게요.
0: 시끄러운 곰초이랑 같이 가는 건 휴가가 아닌데.
3: 너희 오늘 수학시험 봤어?
2: 응, 우리도 오늘 봤다.
4: 아, 빨리 개고기가 가겠다.
2: 곰씨,
4: 안녕 초이야.
2: 있잖아, 보통 사람들 여름휴가 어디로 가? 우린 계곡으로 가는데.
4: 맞아, 우리 같이 가기로 했어. 너도 갈래?
2: 우와, 그래도 돼?
4: 응,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2: 다 같이 가면 진짜 재밌겠다.
5: 예!
2: 철수는? 저기!
0: 야. 안녕?
4: 철수야, 안녕!
2: 안녕!
4: 안녕!
6: 가방은 왜 이렇게 커? 짐이 이렇게 많아?
0: 하, 무슨 짐이 이렇게 많냐고 물으신다면. 자. 안전에 필요한 구명조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선크림, 자외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모자, 물에서 발을 보호할 워터슈즈, 물에서 눈을 보호할 물안경, 각종 약이 들어있는 구급상자. 이런,

0: 깜빡하고 직사광선으로부터 윤기 있는 털을 보호할 내 모자를 안 챙겨왔군. 전 하초코 가게 들렀다 갈 테니 먼저들 출발하시죠. 곰초이, 먼저 가라.
1: 네, 철수님. 이따 만나요.
0: 그래. 조심히들 가십시오. 예스!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휴가지. 나 혼자 핫초코 가게에서 평화롭게 아이스 초코를 마시는 거.

0: 아, 혼자 휴가를 보내니 마음이 참 불편하군. 곰초 이 녀석, 나 없이도 안전하게 놀고 있겠지? 그래, 신경 쓰지 말.
1: 조수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0: 곰초이, 계곡의 구조용품들은 비치돼 있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쓸 튜브나 장대 같은 것들 말이야.
1: 그런데...
2: 어디 보자... 저건가?
3: 아,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0: 좋아. 그럼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은 했나?
1: 준비운동이요?
0: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1: 잘했다.
4: 들어가자.
1: 잠깐!
0: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진짜 나만의 휴가를 즐겨볼까? 컴온. 혹시 이 녀석...
5: I love you.
0: 곰초이, 구명조끼 입었나?
1: 구명조끼요? 아니요.
0: 뭐? 구명조끼를 안 입었...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조수. 내가 가서 구명조끼 제대로 입혀줄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 곰초이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빨리 가야겠어.
1: 아이, 참. 조수님, 어떡하지? 어떻게 기다려.
6: 얘들아, 빨리 나와. 구명조끼 입자. 엄마가 깜빡했네. 초이도 나와. 빨리 와, 빨리.
7: 됐다.
8: 어? 초이 워터슈즈도 안 신었구나.
1: 아, 맞다.
8: 이러면 발 다쳐. 아줌마가 워터슈즈 가지고 올게. 기다려.
1: 네.

0: 뭐해?
1: 아, 먼저 가. 나 슬리퍼 때문에.

0: 아, 덥군.
1: 어? 어?
0: 이건 곰초이의 슬리퍼?
2: 응!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 야, 곰초이가 위험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같이 들어가면 위험해. 그러다가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2: 그럼 곰초이는 어떡해?
1: 어? 저기 끝. 이걸 잡아라, 곰초이. 잡고 있어. 아, 잡아. 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2: 네. 고마워, 조수님.
0: 오.
2: 고마워, 바비. 살아서 다행이다, 친구야.
0: 자,
3: 감사합니다.
0: 한 잔씩들 하십시오.
4: 역시 곰시멜론 넣어서 이렇게 고소한가?
3: 그러게요.
5: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초코는 처음이네.
2: 고마워, 조수야.
5: 어? 어디 갔지? 응?
0: 시원한 계곡에서 아이스 초코 한 잔, 초코. 응? 이거야.
6: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물놀이 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조여주세요. 자, 됐나요?
7: 예!
6: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꼴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7: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6: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새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잘 알겠죠?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는 곰돌이 협회가 함께합니다. 곰곰!

0: 여러분, 지금 천장에 파리가 한 마리 붙어 있다고 해봐요. 그 파리 위치를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1: 저기 오른쪽? 아니, 왼쪽.
0: 큐비야, 그러면 나는 못 찾아.
2: 아, 그 고민. 400년 전에 데카르트도 했어.
0: 르네 데카르트. 22살 병사. 1618년 네덜란드로 가봐요. 따라와요. 겨울 불에다 유럽 전역에 전쟁의 기운이 돌던 시절이에요. 총소리보다 발소리가 많던 조용한 주둔지였죠. 다른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나간 뒤에도 데카르트는 침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리는 느리게 방향을 바꿔가며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데카르트 머릿속에 이상한 질문 하나가 걸렸어요.
3: 저 파리 지금 정확히 어디 있지?
0: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동료들이 아직 침상에 있을 때였죠. 파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3: 저 파리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겠어?
4: 저기 있잖아. 저기.
3: 파리가 움직이면 저기도 바뀌잖아. 숫자로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해.
4: 그냥 잠이나 자.
0: 그날부터 데카르트의 이상한 버릇이 시작됐어요. 막사벽에 선을 긁어보기도 하고.
3: 위쪽도 아니야. 오른쪽에서 얼마쯤 이것도 아니야.
0: 방향을 써봤지만 기준이 없었고 대략적인 말로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파리가 나타날 때마다 데카르트는 꼼짝 않고 바라봤어요. 침상에 누운 채로 눈만 천장을 쫓으면서요. 막사벽엔 긋힌 선과 지워진 숫자들이 쌓여갔어요. 답은 여전히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장교가 순찰을 돌다 데카르트를 발견했어요. 훈련 시간에 혼자 막사벽의 선을 보고 있었던 거죠.
5: 데카르트, 지금 뭐 하는 건가?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1: 아, 완전 혼났는데 괜찮은 거야?
2: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어.
0: 장교가 떠났어요. 데카르트는 그 순간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두 벽이 만나는 선, 파리가 거기 있었어요. 데카르트는 막사벽에 두 개의 선을 그었어요. 수직으로 교차하는 두 선. 교차점에서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딱 두 숫자. 파리가 어디로 움직여도 그 순간의 위치는 숫자 두 개로 고정됐어요.
3: 이거야.

0: 장교는 다시 순찰을 돌며 지나쳐갔고 아무도 그 두 선을 쳐다보지 않았죠. 데카르트가 파리의 위치를 표현하려던 그 두 선이 지금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초가 된 거예요.
1: 두 숫자로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2: 두 개의 선, 하나의 점, 그걸로 충분해.
0: 수학 탐정단 어때요? 22살 병사가 천장에 파리를 보고 생긴 의문 하나가 점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2: 정확해.
0: 인키가 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2: 좋아. 핵심은 이거야. 평면이 어떤 점이든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수직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갔는지, 가로와 세로의 거리, 이 두 숫자만 있으면 위치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쓰는 X축, Y축의 시작이야.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좌표평면이라고 불렀지. 이 좌표평면은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시켰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의미야. 그래서 데카르트를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라고 불러.
1: X축, Y축이 파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저 이제 파리 절대 못 잡겠어요.
2: 암튼 못 말려.
0: 수학 탐정단, 오늘 데카르트 어땠나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순간 하나가 수학의 역사를 바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섬뜩한 해골과 두 개의 뼈로 이루어진 그림. 무시무시해 보이는데요. 바로 해적 깃발입니다. 졸리 로저라고도 부르죠. 이 깃발은 적들에게 공포와 죽음을 경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해적으로는 영국 여왕의 총애를 받았던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카리브해에서 악명을 떨친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평화로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해상의 무법자 왜구가 있었거든요. 이성계, 최영, 최무성과 같은 장군들이 이들을 무찌르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왜구는 단순히 일본에서 온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역사의 재미를 더하는 시간, 더 역사의 히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10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바다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바다는 기회의 땅이자 치열한 전쟁터였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다로 향했을까요? 또 우리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보통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나요? 오랫동안 동아시아와 서양을 이어준 이 육지의 길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10세기를 넘어서면서 동아시아 세계에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육지에서 드넓은 바다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바다로 나아간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 남동쪽 해안에 있는 푸젠성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취안저우라는 항구도시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도를 보면 산을 등지고 바다와 마주한 곳이었습니다. 즉, 등 뒤에는 험한 산이 가로막고 있고 눈앞에는 끝없이 바다만 펼쳐져 있었었죠. 땅은 좁고 척박해서 농사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바다로 나아가 교역을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쌀과 옷감 같은 생필품을 구해와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제적 필요가 부젠성 사람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바다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내부의 정치적, 군사적 혼란이 바다로 표출된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14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이 남북조로 나뉘어 극심한 내전을 겪으면서 전쟁으로 땅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진 무사들과 어민들이 대거 해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살 길을 찾아 바다로 나섰고 바다 건너 고려를 침탈하며 왜구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바다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적 필요성과 일본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서로 다른 이유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의 역사는 육지를 넘어 바다라는 새로운 무대로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송나라와 그 뒤를 이은 원나라 시대는 해상 실크로드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바닷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무역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세계 최대의 항구 도시로 떠오른 취안저우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영을 가능하게 한 핵심 제도는 바로 시박사라는 제도였는데요. 시장 시자에 선박 박자를 쓰는 시박사는 오늘날의 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상무역 관리기구였습니다. 송나라는 1087년 취안저우에 시박사를 설치하면서 이 도시를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박사의 역할은 아주 체계적이었는데요. 첫째, 외국의 배가 들어오면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30% 정도의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는 나라 살림에 아주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송시대에는 취안저우 한 곳에서만 걷어들이는 세금이 나라 전체 수입의 20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 둘째, 향료나 약재처럼 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물건들은 정부가 먼저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셋째, 배와 화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번방이라 불리우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만들어 상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만들어준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취안저우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취안저우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머나먼 페르시아,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58개가 넘는 지역과 교류하는 국제무역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는 송나라의 이러한 개방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고 취안저우의 번영은 이 시기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송원시대의 해상무역은 국가가 바다를 통해 얼마나 큰 부와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의 활기 넘치던 바다는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이전 왕조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금, 즉 바다를 통한 사무역을 금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주원장이 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념적인 이유입니다. 주원장은 나라의 근본은 농업에 있다고 믿는 농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상업, 특히 바다를 오가며 거대한 부를 싸는 해상무역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죠. 명나라 조정은 이들이 해안 지역 백성들과 손잡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류를 국가가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오직 황제에게 선물을 바치는 조공이라는 형식으로만 제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해금 정책에 따라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은 물론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한때 세계무역의 중심이었던 취안저우의 시박사는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오직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었던 류큐 왕국의 조공선만 관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책은 평생을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 수많은 상인과 어민들은 생존을 위해 법을 어기고 해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해구란 단순히 폭력적인 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해금 정책을 어기고 바다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 즉 밀무역 상인들까지 모두 해구라고 불렀습니다. 국가가 해안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결국 명나라의 해금 정책은 바다를 조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불법 밀무역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한반도 역시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부였지만 바다 때문에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외구의 침략 때문이었죠. 이에 맞서 고려와 조선은 무력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를 통해 이들을 달래는 아주 실용적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13세기부터 시작되어 14세기 후반에 가장 극심해진 외구의 침략은 고려라는 나라의 뿌리를 흔들 정도의 큰 재앙이었습니다. 외구는 단순히 해안가 마을을 약탈하는 수준을 넘어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나라의 세금으로 거둔 쌀을 실어 나르는 좋은 선을 공격하는 등 국가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심지어 고려의 수도 개경의 입구인 강화도와 예성강 하구까지 진입하여 국가의 좋은 체계를 위협하고 수도를 공포에 떨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최영, 이성계와 같은 새로운 군인 세력이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외구 문제는 고려가 멸망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은 외구 문제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먼저 강력한 채찍은 바로 군사적 대응이었습니다. 고려 말 최무선이 만든 화약과 화포는 1380년 진포해전에서 우회선 수백 척을 불태우며 큰 위력을 발휘했죠. 조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구의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직접 바다를 건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무를 상군 도체 찰사로 명하여 외구에 돌아오는 길목을 맞이하고 6월 초 8일에 각도의 병선들을 함께 견내량에 모여서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다.

1389년 박위, 그리고 1419년 세종대왕의 명을 받은 이종무 장군이 1만 7천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격으로 조선은 왜구의 활동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고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힘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함께 당근도 제시했죠. 조선은 왜구 활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쓰시마섬이 너무 척박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된 형태의 합법적인 무역을 허용해 주었죠. 1443년에 맺은 개해약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책은 쓰시마의 지배세력에게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상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왜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왜구라는 이름은 같지만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은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왜구가 일본 내부의 혼란 때문에 생겨난 약탈자 집단이었다면 후기 왜구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군수품 거래가 얽힌 복잡한 무장상인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초기 왜구는 14세기 남북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였죠. 이때는 60년 가까이 내전을 벌이던 극심한 혼란기였는데요. 전쟁으로 땅을 잃고 떠돌게 된 무사들, 가난한 어민들이 살기 위해 해적으로 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에 근거지를 둔 남조 세력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 해안을 약탈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왜구들은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고 주된 목적은 생존을 위한 약탈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센코쿠 시대에 이르면 왜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 왜구는 후기 왜구 혹은 가정 왜구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의 핵심 역할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거대한 불법 무역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1543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의 조총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조총의 등장은 일본의 전쟁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전국의 영주인 다이묘들은 너도 나도 조총 부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총의 화약 원료인 염초는 일본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죠. 당시 명나라는 해금 정책으로 염초를 군수물자로 정해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명나라의 공식적인 무역길은 막혀 있었고 일본에서는 염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후기 왜구였습니다. 이 시기 왜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살길이 막막해진 중국인 밀수업자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까지 뒤섞인 다국적 집단이었습니다. 규슈 지역의 강력한 다이묘들은 이들 왜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이묘들은 왜구에게 안정한 항구와 활동 자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염초와 조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이처럼 후기 왜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일본 다이묘들의 후원을 받으며 거대한 군수품을 거래하던 군사 상업 복합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구호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정재찬이라고 합니다. 실은 저는 입학처장도 맡았었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출제도 오랜 기간 맡았었고 또 구호교과서도 만들어 봤고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사범대학교의 진학, 학교라고 하는 현장 그 다음에 특히 구호교사가 되는 길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생님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함께했던 부모님만큼이나 친근한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었던 든든한 멘토이기도 할 겁니다. 혹시 그런 교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사범대학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교사라고 하는 직업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특히 중고등학교, 그걸 우리가 중등학교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중등학교의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립교사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중등교원 자격증, 우리가 그냥 줄여서 중등정교사 2급 이렇게 부르는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얻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사범대학에 진학해서 4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를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국어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꼭 국어교육과가 아니더라도 사범대학에 진학했어요. 근데 그 사범대학 안에 예컨대 국어교육과가 있는 그런 대학이라면 교육학과 학생이지만 국어과를 복수전공해서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역시 국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범대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별도의 교직 이수 과정을 밟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범대학이 아니라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다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학과에 교직 이수 과정이 별도로 개설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마치고 나면 그 사람에게도 중등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느 대학이든 대학을 4년제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그런 코스가 있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5학기 혹은 뭐 4학기 이런 정도의 정규 석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때 또 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길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중에서도 주류는 사범대학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원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별도의 자격증 시험을 쳐서 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무시험 검정 제도라고 하는 것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여러분 제가 한번 의사나 변호사랑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의사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의대 다녀야 돼요. 근데 의대를 졸업해도 국가고시를 패스해야만 의사 면허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로스쿨 졸업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변호사 시험을 쳐서 그걸 합격해야만 또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교원 자격증은 국가에서 승인한 어떤 교육기관에서 거기서 이제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학점 등 우리가 어떤 이수 요건을 설정해 놨는데 그거를 충족하기만 하면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그 자격을 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대나 로스쿨 같은 경우는 그 개

개인이 노력해서 자격증을 받는 거라면 우리가 그 과정만 마치면 자격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주는 그 교육기관, 거기가 얼마나 엄정하게 운영하냐, 이게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 학생이 아니라 그 교육기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보면 교육대학원의 그 교원 자격증 정원수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대 교직 과정도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아무나 교직 과정을 밟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개설도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교육대학원 가서 교육대학원 가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대학원 입학을 해야 되죠. 또 2년 이상도 다녀야 되죠. 시간과 비용이 좀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고요. 교직 과정도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그 구멍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고등학교, 중등교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역시 사범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인기가 떨어졌다 그러지만 여전히 사범대학의 경쟁률, 그다음에 합격선은 높게 그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여러분이 꿈이라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로 진학하는 길을 저는 우선적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럼 그 4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데, 각 대학마다 좀 다양하고 차별성은 존재합니다만,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대학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려면 총 126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교육과정은 크게 말씀드려 보면 어느 대학이건 교양과정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양 과정을 바탕으로 전공을 공부하게 돼 있죠. 근데 사범대학은 교양 전공 외에 교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로 전공 영역과 교직 영역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어교육과 전공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국어교육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문법과 문학, 이런 과목이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국어교육의 어떤 기초 학문으로 우리는 국어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이 국어학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운 문법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말의 아주 의문서부터, 그래서 국어 의문론, 그 다음에 품사론, 그 다음 통사론 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한 문법의 모든 분야, 그 다음에 문법의 역사들, 우리 국어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어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쓰는 이 국어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국어학 관련 과목을 공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국문학 분야는, 여러분 국문학 시간에 어떤 거 배웠죠?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공부를 해서 문학적인 지식과 식견, 감상 능력들을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러면 국어 국문학 거랑 뭐가 달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기초 학문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국어 공부의 영역이 어떻게 돼 있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문법 문학이죠. 말하자면 국어 국문학과에서 다루지 않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곳이 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국어 교육학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화법 교육론, 작문 교육론, 독서 교육론, 문법 교육론, 그다음에 문학 교육론도 다시 고전시가 교육론, 현대시 교육론, 현대소설 교육론 등등 아주 다양한 교육론 분야를 이제 여기서 배우게 돼 있어요. 즉, 단순히 지식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가까지를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어를 내가 국어도 잘 알고 국문학도 잘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교재로 만들어낼 수 있지? 그걸 어떻게 교수학습을 할수 있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지? 이게 아주 국어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전공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핏 생각해 보시기에는, 그냥 국어를 잘 알기만 하면 나머지

0: 잘할 수 있지 않겠어?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면 단순히 국어 교사가 아니라 국어 교육 전문가로 양성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평가 전공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단순히 국어와 국문학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범대와 국어 교육과를 나와야 국어 교육 전문가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어 교육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 우선은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고해야만 할수 있을까? 미래 AI 시대의 미래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위상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막 열광적으로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글로벌한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까? 또 나아가서는 이제 단순히 학교 교육이 아니라 평생 교육 시대가 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중년 이상의 평생 교육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 그런 국어 교육의 지평을 넓히고자 국어교의 확장과 같은 그런 교육 과정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콘텐츠를 주로 우리는 학년이 낮을 때는 기초, 그래서 주로 내가 읽고 이해하는 공부로 설정해 놨고요. 점차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럼 정말 교단에 서서 가르쳐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는 등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범대학을 나오면 무시험 검정을 통해서 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대학 수업 잘 듣고, 대충 듣고, 학점만 따면 자격증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졸업할 때 저희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아주 엄격한데 그걸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만족시켜 줘야만 비로소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잘 이수했다고 전제했을 때 자격증을 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부터 교직 이론 및 소양이라고 하는 과목 설명을 잠시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까지는 주로 국어, 국문학, 국어 교육 이런 우리의 교육 내용과 연관된 것 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과 관련된 교직의 이론과 소양, 그 다음에 교직 실습까지를 거쳐야만 비로소 교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교직 이론 과목에는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등등 다양한 교직 이론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들어야 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의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특수교육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특수교육학 론 이런 것도 좀 들어야 되고요. 요즘 문제되는 거 어떤 거죠? 학교 폭력 예방 이런 것도 우리가 교직 소양 과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디지털 교육 등등 교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또 패스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직 이론 및 소양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국어 교육 내용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학년 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도 만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흔히 교생 선생님 나오셨어 하는 바로 그런 교육 실습 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되고요. 이거를 단순히 다 들었어가 아니라 학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전공은 평균 성적 75점 이상 받아야 되고요. 교직 성적은 80점 이상을 유지해야만 그런 걸 거쳐서 우리가 교사 자격증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규 요건 외에 또 기타 요건들이 있어요. 교사 아무나 되면 안 되겠다. 그냥 이 코스 잘 받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요건들이 있냐면 교직 적성 인성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2회 이상 받아야만 되고 이걸 패스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심폐소생술. 그래서 학교 교사가 되려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또 2회 이상 받아야만 됩니다. 또 교사는 아무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우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4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또 신체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혹은 여러 전과 기록 같은 걸 통해서 성범죄나 마약류 관련이 있으면은 교사 자격 취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를 또다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무시험 검정이라 그랬지만 여러분 교원 자격증 하나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교육 과정이 엄청나게 엄격하고 촘촘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피땀 흘려서 교원 자격증을 획득하면 그럼 바로 학교 선생님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국공립 혹은 사립 그렇게 중등학교 교단에 서기 위해서는 최종 관문인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말이긴데요. 그냥 줄여서 우리가 흔히 임용 시험, 임용고사에 합격해야만 됩니다. 네, 이 시험은 1년에 딱한번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어, 국사, 수학이든 그런 각 해당 과목의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들어보셨죠? 3급 이상을 또 따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크게 1차, 2차 시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시험에서는 전공 시험하고 또 교육학 시험 이렇게 치러서 그걸 패스를 해야 돼요. 2차 시험 때는 심층 면접뿐만이 아니라 수업 실연, 실제 모의 수업을 그 평가자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합격해야만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뵈려니까 좀 달리 뵈지 않습니까? 우러러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해서, 그럼 나는 임용고사는 떨어졌어. 그럼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아닙니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오직 중등학교 국원선생님 되는 그런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국어교육과에서 배운 게 많아요. 언어 능력 배우죠. 의사소통 역량 배우죠. 교육학 배우죠. 이런 걸 토대로 진로를 아주 다양하게 확장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로 나가는 건 교사 분야입니다. 국공립, 사립, 중등학교 그 교사는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서 한국어 교사로서 전 세계에 파견돼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육 및 학계에도 나갈 수가 있죠. 그러려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깊이 탐구하면은 우리나라의 교육개발원이라든가 교육 뭐 과정평가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설 교육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될수 있고 혹은 저처럼 또 대학 교수가 되는 길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교육 콘텐츠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산업체에 나가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교재 출판사 아니면 뭐 그냥 단행본 출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미래 교육을 선도해가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에듀테크라 부르는 그런 쪽에서의 크리에이터라든가 그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또 요즘은 기업에서 HRD라 그래서 인재 개발하는, 예전에 주로 우리가 인사과라 불렀지만, 기업 내에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의사소통 교육 담당자라든가, 혹은 거기서, 휴먼 리소스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진출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좀 개인적인 재능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아주 문학적인 식견을 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작가가 되거나 소설가가 되거나 시인이 되거나 이런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어교육과는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출발점이자 디딤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언어를 다루고 있는 모든 플랫폼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제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아주 정석적인 그 로드맵을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그 국어교육과에 가려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해야 돼? 혹은 그러려면 내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돼? 아니 정말 교사가 되려면 정말 필요한 건 뭐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0: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포텐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오늘 민주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럼 첫 번째, 민주주의란 대체 어떤 것인가? 민주주의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민주주의 뭔가 정치 형태라는 것, 또 정치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꼭 정치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종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급을 운영할 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자, 오늘 몇 번 청소해, 우리 반은 이렇게 청소할 거야, 오늘 너희는 몇 시까지 꼭 등교해야 돼, 오늘 종례 몇 시까지 하니, 오늘 이 시간까지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학급을 운영해 나갈 때 참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적인 가치들, 관용, 대화와 토론, 비판적인 태도, 이런 민주적인 가치를 통해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방식을 우리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왕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많은 국가 여러 가지 일들을 왕이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때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한 사람의 통치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시대가 아니죠. 다수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또는 다양한 정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들을 표출해 나가고, 이런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시민에 의해서 국가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민주주의는 대체 왜 필요할까요? 먼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요. 또 시민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권리를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큰 세 가지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는요, 아주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얘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치 형태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고대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지형이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 국가가 발달하지 못하고 좁은 지역에 걸쳐 작은 도시국가가 발달했었습니다. 얘를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폴리스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대요. 여기를 또 아고라라고 불렀죠. 이런 아고라에서는 많은 성인 남성들이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폴리스는 노예제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대부분 노예가 하고, 또 집안일은 거의 여성들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인 남성들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고라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아 그럼 우리는 이 정책은 이렇게 결정을 하자,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책을 결정했던 시기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구가 적었고 시민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지만, 현대로 오면서 시민, 국민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국가의 정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간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인구 숫자가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접 민주주의를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민주주의는 결국 무엇을 실천하기 위함이냐? 민주주의의 이념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의 가치, 민주주의가 목표로 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가치와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인간 존엄성 달성을 위한 민주주의의 두 가지 축이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대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죠.
반면 모든 사람이 성별, 신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헌법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헌법 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이런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을 한다.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국민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를 직접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나라를 운영한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자 헌법 제37조 2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이 헌법을 인정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했을 때 그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법에 입각하여 헌법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얘를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다. 사법권은 독립하여 심판한다. 어디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 그리고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 얘는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큰 세 가지의 권력이 있는데 이 하나의 권력을 한 사람이 또는 한 집단이 다 갖게 되면은 굉장히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세 개로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바로 헌법에 따라야 된다. 이것을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아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리. 여기 나와 있듯이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와 법률 집행한 행정부, 법률 적용하는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원리. 그래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한 이런 원리를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누가 그대로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거든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만들어낸 4.19 혁명.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던 6월 민주항쟁,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사투와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배운 것들 바탕으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다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유와 평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자유와 평등이었죠. 세 번째,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독립된 국가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가요? 맞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0: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빠, 저 동상은 무엇인가요?
2: 저건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난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이란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단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국군이 된 형이 북한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동생을 만났었다는구나.
1: 서로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었겠네요. 우리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된 것인가요?
0: 만화로 봤던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장면을 보아하니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난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쩌다 이렇게 적으로 만난 형제? 형제가 어떻게 저렇게 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아마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북한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먼저 침입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을 보아하니, 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국군이 된 형이 북한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동생을 만났었다는구나. 이렇게, 아, 요 동상의 모습을 이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서로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었겠네요. 엄청 슬픈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었다. 특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형제끼리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엄청 슬픈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민족이 이렇게 서로 총구를 겨누고 서로 공격을 한다. 엄청나게 슬픈 상황인 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된 것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사진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상처를 남긴 6.25 전쟁, 과연 어떤 이유로 일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입니다. 6.25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38도선을 넘어 공격해왔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당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1950년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과 북 각각 정권을 수립했잖아요. 남과 북이 각각 정권을 수립한 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미군은 우리 남쪽에서 철수한 상황이고요. 남에서 철수, 소련은 어떻게 북에서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8도선 있죠. 38도선 부근에서는 작은 규모지만 소규모지만 잦은 전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잦았어요. 소규모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공격을 해왔다라는 거. 갑작스럽게 새벽에 38도선을 넘어와서 대규모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거.

당황한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남쪽에 있는 낙동강 일대까지 밀려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남쪽에 있는 낙동강 일대까지. 여기 지도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교재에 있는 지도고요. 낙동강 일대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연합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남한의 국제연합군을 보내왔다라는 것. 우리 예전에 국제연합 잠깐 봤었잖아요. 그 UN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있는 단체 이야기했었습니다. 국제연합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남한의 국제연합군을 보내왔습니다. UN, 국제연합이 창설되고 나서 최초로 UN군이 이제 파병된 상황입니다. 최초로 국제연합군이 어떻게 파병이 된 상황이에요. 이 6.25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낙동강을, 아까 봤던 우리 낙동강 부근 있죠? 그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삼아 북한군에 맞서 싸웠다라는 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최후의 방어선. 최후 방어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은 어떻게? 아, 이거는 완벽한 패배가 된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맞서 싸우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 서울을 되찾게 된다라는 거. 맥아더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의 흐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어땠어요? 낙동강 부근, 낙동강까지 밀려나면서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되찾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38도선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8도선을 넘어 압록강 근처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아래쪽에 지도를 보면은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반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 화살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압록강 북쪽 너머에서 이제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 지금 아래쪽에 어떻습니까? 지도 보면은 중국군의 개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살표 방향 보면 나와 있죠.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또 전쟁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중국군의 공격으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남쪽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면은 이때 당시 상황을 일사후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서울을 다시 또 되찾습니다. 뺏겼다가 또 다시 되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계속 서로 피해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후 38도선 주변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어 전쟁은 점차 길어져 갔다라는 내용. 서로 계속 밀고 밀리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피해가 엄청나게 컸었겠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래쪽에 방금 말했었던 중국군의 개입, 이 지도를 통해서 일사후퇴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51년 7월부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계속 서로 밀고 밀리면서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을 이제 시작합니다. 회담을 시작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원래 이런 회담은요 엄청 바로 끝을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 서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로 결론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회담은 2년여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2년여 동안이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 큰 피해를 계속 입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결국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중단을 약속하는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고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이 놓이게 되었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제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정전협정 여러분들 이 정자

하나가 정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지. 휴전. 휴전선이라는 말을 또 쓰잖아요.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정지한다. 쉬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지. 완벽히 끝난 게 아니라 정전협정, 휴전선, 쉬자. 전쟁을 잠깐 쉬자, 정지하자. 요겁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고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이 놓이게 된다. 아래쪽 지도 보면 어떻습니까? 밀고 밀리는 전투와 정전협정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 아까 만화로 봤던 내용. 형제끼리 어쩌다 보니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 가족끼리도 총구를 겨눌 수 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 상상해보니 어떤가요? 이 전쟁의 끔찍한 모습.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 우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북한군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어떻게 남침을 했다라는 거.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반격.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어떻게 중국군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떻게 전쟁의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쭉쭉 지나가면서 우리 밀고 밀리는 전투 장면 이야기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협상을 한 결과 1953년 7월 27일 다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겁니다. 정전. 정지한다. 쉰다. 이런 의미다. 이야기했었죠. 아무튼 요 아래쪽에 지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나 혹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요 지도들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 6.25 전쟁의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6.25 전쟁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아 지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를 보니까 어떤가요? 북한군의 남침,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우리의 모습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힌트 가져올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인천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반격 위로 북쪽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통해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의 개입 있죠? 중국 쪽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 이를 통해서 뭐 중국군의 개입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일사후퇴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로 밀고 밀리는 모습. 그리고 이 판문점이라는 또 이름이 또 나와 있잖아요, 지도에. 이걸 통해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던 판문점이 여기 있네. 그러면은 밀고 밀리는 전투와 정전협정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구나라는 것을 여러 힌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요 지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도들 꼭이 힌트들과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북한이 남한을 갑작스럽게 공격하여 시작되었다. 그렇죠. 기습 남침이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 동그라미. 괄호 2번.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다. 그렇죠. 아까 우리 맥아더 장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답 동그라미. 괄호 3번. 1950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950년인가요? 50년이 아니라 언제? 1953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가위 표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물론 이제 한국사 입문자 단계에서는 이런 연도를 바꿔서 내는 경우의 시험 거의 내지 않는 입문자들에게 이렇게 연도를 바꿔서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1953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요 내용은 그래도 우리 6.25 전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1953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얘기했죠? 정전협정. 판문점에서 체결되었고, 그리고 정자가 뭐, 정지한다. 쉰다. 이런 느낌이다. 완벽하게 끝이 난게 아니다라는 것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6.25 전쟁 중 남한을 돕기 위해 온 군대.
6.25 전쟁 중 북한을 돕기

위해 온 군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남한을 돕기 위해 온 군대 뭡니까? 그렇죠. 국제연합군이 되겠죠. 정답 니은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6.25 전쟁 중 북한을 돕기 위해 온 군대 중국군이잖아요. 기역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이면은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문제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 집중력을 또 돕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문제 풀면서 국제연합군이 나왔잖아요. 6.25 전쟁 중 남한을 돕기 위해 온 군대다. 아까 개념 설명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국제연합군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소개해 줄 나라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춘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춘천에 놀러 가면 춘천시에 놀러 가면은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국제연합군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보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도 당시에 어떻게 우리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제연합군에 소속된 에티오피아 군이 춘천 부근에서 이제 또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가면은 그들의 활약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럼 안쪽에 가면 여러분들 이 6.25 전쟁의 과정이라든지 그 에티오피아 군의 그런 활약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도와준 아주 고마운 일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에티오피아의 수도와 춘천시가 서로 자매 결혈을 맺고 서로 계속 교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있고요. 아무튼 뭐 국제연합군 해서 뭐 여러 나라들이 도와주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춘천에 혹시 놀러 가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아무튼 2번 문제 이렇게 풀어 보았고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다시 업 되었을 거라 믿고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 정전협정 체결 두 가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뭡니까? 사진으로 보는 무엇? 그렇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중심이 되어 배우고 있는 거 뭡니까? 6.25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6이랑 2.5 이렇게 6, 2,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6.25 전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진들이구나라는 것을 3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6.25 전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교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한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국토가 황폐화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 실종되거나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철도가 파괴되고 수원화성 등 소중한 국가유산이 파손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 파괴, 다리가 지금 끊어져 있는 모습 볼수 있죠? 그리고 국가유산 파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수원화성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수원화성, 6.25 전쟁 수원화성,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면은 아마 실제 사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의 이런 참혹한 모습, 전쟁으로 인해서, 훼손된 뭐 국가유산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뭐,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이 수원화성은 잘 복구가 됩니다. 이것도 뭐, 잠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수원화성 만들 때는 그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해서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이 화성, 수원화성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파손되었었지만 다시 잘 복구를 했다라는 것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입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고, 함께 살던 가족이 전쟁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실제로 많은 수의 군인,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러면은 남북한 포함 약 5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던 가족이 전쟁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피란을 가는 과정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은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족끼리 이렇게 피란을 가는데 서로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놓치면 어떻습니까? 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제 휴전선이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남과 북 자유롭게 왕래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어떻다? 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나의 고향, 영원히 갈 수 없다. 엄청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속초에 속초라는 곳이 있어요. 속초시에 보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그 아바이 마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피란과 관련된 내용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피란 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6.25 전쟁의 그런 아픈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 이산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 전쟁 등을 이유로 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휴전선이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왕래가 힘들어진다.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영원히 혹은 몇십 년 동안 얼굴을 못 보는 그런 가족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영원히 볼 수 없다.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슬픈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런 피해들이 있었지만 이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슬픈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이산가족 문제까지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이어서 부모를 잃은 많은 수의 고아들도 생겨났다라는 거. 전쟁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부모를 잃은 그런 고아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면 전쟁 고아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전쟁 고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6.25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들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 서로 총구를 겨누고 싸웠다 보니 어떻습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6.25 전쟁.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엄청 참혹하고 전쟁의 결과는 엄청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 6.25 전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같은 가족끼리 총구를 겨누는 상황. 같은 민족인데도 어떻게 서로 총구를 겨누고 싸우는 상황.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키워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영향입니다. 한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이 큰 피해, 국토가 황폐화됐다 이야기했었잖아요. 많은 수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거. 이산가족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이산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서 서로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상황. 엄청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6.25 전쟁의 영향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1번입니다. 6.25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인들의 피해는 컸지만 민간인의 피해는 없었다? 에이 여러분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피해도 엄청나게 컸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가위 표시다라는 거. 남북한 포함 약 50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 되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괄호 2번 소중한 국가유산이 파손되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수원화성 봤었잖아요. 강의 끝나고 한번 꼭 찾아보라고 했었잖아요. 6.25 전쟁 때 수원화성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그 모습 찾아보라고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그 소중한 국가유산이 파손되었습니다. 정답 동그라미. 그래서 괄호 1번은 가위, 괄호 2번은 동그라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0: 사고로 인한 피해 모습 주제로 사진전을 열려고 합니다. 보기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모습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국가 예산이 파손된 것들, 뭐 이산가족 전쟁 고아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기억, 무너진 수원 화성. 아,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안 찾아봐도 될것 같아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수원 화성이 파괴되어 있는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소중한 국가 예산이 파손되어 있는 이런 훼손되어 있는 모습.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모습, 기억 일단 어울리고요. 니은, 전쟁 고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다. 전쟁 고아라고도 부른다. 이야기 했었잖아요. 니은도 어울리는 주제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여러분들, 지금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모습이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 모습을 우리 사진전에 같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디귿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모습, 피해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뭐 이게 단순히 시험에 자주 나와서 또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아주 슬픈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머리에 넣어두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무엇을 찾습니다. 기록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사진을 보면 서로 부둥켜서 이렇게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아픔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생생한 기록물입니다. 6.25 전쟁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힌트 무엇인가요? 그렇죠. 6.25 전쟁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다시 한번더 뭐,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살아가던 사람들,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산가족. 이산가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속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이산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가족을 서로 찾아주는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주고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하고 감동의 순간을 또 줬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 사진이 약간 가려져 있긴 하지만 서로 이런 표정이나 이런 서로의 마음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잖아요. 엄청 지금 거의 진짜 평생 못볼것 같았던 나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감격의 현장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걸 뭐,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이거를 생중계로 많이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렇다 보니 이 내용을 뭐, 이런 기록물을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 이 이산가족 이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의 순간들을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찾아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산가족에 대한 내용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수강 후식 게시판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주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5강, 그리고 3차 시의 날이 밝았는데요. 이번 3차 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로는 4강 동안, 교재에서는 열흘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혼합계산을 마무리하는 그런 차 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차례차례의 마술입니다. 네, 뭐가 차례차례냐? 여러분들이 계산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차례차례 줄 세워서 잘 풀 수 있게 되는 마술입니다. 다들, 네, 마술 받을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여러분용, 뿅! 네, 이제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네요. 그렇다면요, 오늘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3차시, 연산 3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덧셈과 뺄셈과 곱셈, 또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계산식만 해봤었는데, 이번 차시에서는요, 드디어 4개 전부 다 모아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어때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원리 깨치기, 우리 원리 먼저 확인하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이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섞여 있는 식입니다. 아래 식 먼저 볼게요. 보면은 8 곱하기 5 빼기 16 더하기 20 나누기 4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연산 기호가 다 있다면 뭐부터 할까요? 바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식 한번 그 방법대로 풀어볼게요. 일단 곱셈과 나눗셈을 가장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1번이 8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다음 2번이 20 나누기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뭐가 될까요? 네, 뺄셈이 앞에 있으니까 뺄셈을 다음으로 요렇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풀어볼게요. 8 곱하기 5는 뭐예요? 40이 되겠죠? 8, 5, 40. 그 다음 계산은요? 20 나누기 4, 20 나누기 4는 5가 되겠습니다. 어? 6처럼 보이네요. 이거를 쭉 5, 요렇게. 다음 계산은요? 네, 이제 뺄셈, 덧셈 차례대로 해주면 되죠. 40 빼기 16은 네, 받아내림을 해서 여기서 24가 됩니다. 마지막 계산입니다. 24 더하기 5를 해주면 마무리됩니다. 이 친구는 정답이니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할게요. 24 더하기 5는 정답은 29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푸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봤던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인 만큼 우리가 계산식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볼게요. 네, 그럼 계산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등호, 는을 써주고요. 그 다음 우리가 차례대로 했던 거 있죠? 1번, 2번, 3번, 4번이 다 드러나게끔 식을 전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8, 5, 40이 보이게 40 빼기 16 더하기 20 나누기 4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나눗셈을 한 게 보여야죠. 그러니까 40 빼기 16 더하기 5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차례가 뺄셈 차례죠. 그러니까 24 더하기 5 그 다음 마지막에 계산 결과까지는 29 요렇게 풀어주면은 완벽한 계산식이 된 겁니다. 네, 어때요? 좀 느낌이 올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 네 같은 방식입니다. 10 더하기 21 나누기 3 곱하기 12 빼기 9입니다. 네, 이것도 차례로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눗셈, 곱셈 먼저. 나눗셈이 1번, 다음이 곱셈이 2번. 그 다음은요? 네, 곱하기 나누기 다 했으니까

더쌤뺄쌤 차례죠? 더쌤이 앞에 있으니까 3번, 다음은 뺄쌤이니까 뺄쌤이 4번. 요렇게. 네,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볼게요. 21 나누기 3은 3, 7에 21, 7입니다. 7 곱하기 12. 조금 까다롭지만 7이 14.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7, 1은 7 해서 84. 그 다음은, 네, 더쌤 뺄쌤 남았죠? 10 더하기 84는 94가 되고요. 마지막에 94 빼기 9는, 네, 여기다가 85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정답은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칠해볼게요. 여기다가, 주황색으로 85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은 전부 다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산식 전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산식을 전개하는 게 사실 꼭이 연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서술형, 논술형을 풀 때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연습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자면 처음에 네, 10 더하기 나눗셈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7 곱하기 12 빼기 9. 그 다음엔요. 10 더하기, 이번엔 곱셈을 계산한 걸 보여줘야죠. 10 더하기 84 빼기 9. 그 다음은요.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10 더하기 84는 94 빼기 9. 마지막으로 정답 표시는 85. 이렇게 표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우리 계산식 전개할 때요. 이렇게 등호, 줄 맞추는 것만 잘 신경 쓰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식입니다. 여기에, 이 식이 있는데 혹시 틀린 그림 찾기 할수 있을까요? 뭐가 달라졌나요? 네, 이번에는 바로 괄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괄호까지 있는 식에서는요, 계산 순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일 먼저 괄호 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순서 한번 매겨볼게요. 괄호 안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이 2번. 그 다음에 나눗셈이 3번,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우리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산은 쉽죠, 그쵸? 16 더하기 20, 괄호니까 1번으로 36. 다음은 곱하기 하겠습니다. 바로 40. 다음으로, 네, 나누기 계산해 주면 되겠죠? 36 나누기 4는 49, 36, 9입니다. 마지막으로 40 빼기 9입니다. 받아내림해서 정답은 색깔도 바꿔서 정답은 31.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계산식 꼭할수 있어야 돼요. 계산식으로 전개해 보자면요. 제일 먼저 괄호 우리가 푸는 거 보여줘야겠죠? 그렇다면 8 곱하기 5는 그대로 두고요. 괄호만 계산한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6 더하기 20은 36. 그 다음에 나누기 4는 그대로 갑니다. 나누기 4는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계산 뭐 해줘야 돼요? 나눗셈 계산해 줘야죠. 그러니까, 네, 곱셈 먼저 계산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8, 5, 40입니다. 8, 5, 40 빼기 36 나누기 4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요, 네, 뭐 계산해야 돼요? 나눗셈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40 빼기 9. 마지막으로 정답. 이거 표시해 주면 되죠? 정답은 3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방법 계산식으로 그대로 옮기려니까 그래도 네, 여기 숫자도 참고하고 하니까 바로 식으로도 할수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요. 10 더하기 21 나누기 3 곱하기 괄호 12 빼기 9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것도 순서 이제는 자동으로 할수 있겠죠? 뭐 먼저? 괄호 먼저. 괄호가 1번. 그 다음에는 네, 곱셈, 나눗셈, 나눗셈 2번, 그 다음에는 곱셈이 3번,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셈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안에 괄호 안에 먼저 볼게요. 12 빼기 9는 3, 다음에 21 나누기 3은 7, 다음에 7 곱하기 3은 21, 마지막으로 10 더하기 21은 여기 색깔 바꿔서 31. 이렇게 정답 구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식 바꿔볼게요. 이번엔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10 더하기 21 나누기 3 곱하기 괄호 12 빼기 9. 괄호 먼저 보여줘야죠. 10 더하기 21 나누기 3. 그 다음에

바로 계산한 내용 곱하기 3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될까요? 네, 앞에서부터 나눗셈, 곱셈 차례로 하면 되겠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 더하기 뭐예요? 네, 21 나누기 3 보여줘야죠. 7 곱하기 3.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10 더하기 21. 그럼 마지막에 정답은요? 바로는 31. 요렇게까지 마무리해 줄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괄호. 이 모든 것이 다 섞인 식이 있습니다. 그럼 계산 순서는 뭐부터 한다고요? 네, 바로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곱셈 또는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원리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네, 눈을 감고도 순서를 알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면 우리 직접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에요. 네, 이번에는 괄호는 없으니까요.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하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번부터 풀겠습니다. 1번. 8 곱하기 7 더하기 35 나누기 5 빼기 17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먼저 해야 돼요? 여기서 곱셈 먼저. 앞에 있는 곱셈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눗셈. 그 다음 뭐예요? 네, 앞에 있는 덧셈. 그 다음은요, 뒤에 있는 덧셈, 뒤에 있는 뺄셈까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해보줄게요. 8, 7에 56, 다음에 35 나누기 5는 7, 다음엔 덧셈 계산이죠. 56 더하기 7은 받아 올려서 63이 됩니다. 마지막, 63 빼기 17이에요. 조금 어렵죠? 받아내림 하면 됩니다. 여기다 받아내림 해볼게요. 6은 5가 되고요. 그러면 이건요, 3이 아니라 13입니다. 13에서 7을 빼니까 6. 그 다음에 50에서 10, 5에서 1을 빼니까 46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답은 46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이니까 계산식도 같이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계산식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8 곱하기 7한 모습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56 더하기 35 나누기 5 빼기 17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나눗셈 해야죠. 나눗셈. 그러니까 56 더하기 7 빼기 17입니다. 이제 뭐예요? 네,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56 더하기 7은 63. 63 빼기 17은 다행히 아까 계산한 게 있죠? 바로 정답 46.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42 나누기 6 더하기 12 곱하기 4 빼기 10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계산 순서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나눗셈 1번, 그 다음 곱셈 2번, 그 다음엔요. 네,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덧셈 3번, 다음에 뺄셈까지 4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나눗셈 계산 42 나누기 6은 네, 6, 7에 42니까 7이 되죠. 그 다음에 네, 12 곱하기 4는 네, 이건 바로 할수 있죠? 받아올림이 없으니까요. 48. 그 다음에 뭐 어떤 계산이죠? 네, 덧셈 계산해야죠. 7 더하기 48은 네, 이것도 바로 하겠습니다. 55. 마지막입니다. 55에서 10을 뺍니다. 간단하네요. 10의 자리에서 1만 빼면 되니까 4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식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눗셈 한거 먼저 보여줘야죠. 그쵸? 그러면은 7 더하기 12 곱하기 4 빼기 1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뭘까요? 네. 7 더하기 곱셈 한걸 보여줘야죠. 7 더하기 48 빼기 10입니다. 그 다음엔요?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 모습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7 더하기 48 있죠? 55. 55고요. 그 다음 빼기 10.

마지막으로 정답은 네. 45 이렇게 적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왼쪽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식을 전개하다 보면요. 좀더 식을 수월하게 잘풀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6번. 58 나누기 2 빼기 5 곱하기 4 더하기 17인데요. 계산 순서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는 나누기 먼저, 그 다음엔요. 곱하기, 그 다음엔요.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빼기와 그리고 더하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58 나누기 2, 저 이거 암산으로는 잘안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어려운 숫자가 하나씩 나오곤 해요. 그럴 땐요, 네, 우리가 너무 억지로 암산으로 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숫자가 나오면 세로 셈으로도 한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58 나누기 2입니다. 그럼 볼게요. 5 나누기 2는 10의 자리 먼저요. 5 나누기 2는 2입니다. 2, 2의 4. 그럼 몇 남아요? 18이 남습니다. 그럼 18 나누기 2는 바로 9 해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58 나누기 2는 아까 뭐였어요? 네, 29입니다. 29. 그 다음은요. 계산은 곱셈이죠. 5 곱하기 4는 20. 그 다음엔 무슨 계산? 뺄셈, 덧셈 차례대로 29에서 20을 뺀다면 9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9에다 17을 더합니다. 받아올림이 있지만 일단 9 더하기 7은 16. 16. 위에다 10 받아올리고요. 10 더하기 10은 26 해서 26이 정답으로 나오네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계산식도 전개해 볼게요. 이 앞에서 썼던 순서만 유의하면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8 나누기 2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29 빼기 나머지는 그대로 5 곱하기 4 더하기 17. 그 다음엔요. 등호 위치 줄잘 맞춰서요. 29 빼기 5, 4, 20을 보여줘야죠. 29 빼기 20 더하기 17. 그 다음엔요. 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29 빼기 20은 9. 그 다음에 9 더하기 17. 마지막 정답 뭐라고요? 정답은 26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요.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이번에는 6 곱하기 9 더하기 19 빼기 45 나누기 15. 이번에 숫자 형태가 조금 특이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할건 똑같죠? 곱셈, 나눗셈 하고, 덧셈, 뺄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곱셈 첫 번째, 나눗셈 두 번째, 덧셈 세 번째, 마지막에 요렇게 뺄셈까지 1, 2, 3, 4 순서 매겨봤습니다. 네, 그럼 풀게요. 6, 9 뭐예요? 6, 9, 54.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 나누기 15. 이건 어떻게 하죠? 세로셈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로셈 45 나누기 15입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한 거 기억나나요? 끝자리 수 맞추기 하면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5, 3, 15니까 3 정도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3 써볼게요. 5, 3에 15. 5 쓰고 1 받아 올리고 1, 3은 3이니까 아, 45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정답은 45 나누기 15는 3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죠? 54 더하기 19는 받아 올림을 해서 73이 되고요. 마지막 73 빼기 3. 아, 이건 바로 됩니다. 바로 7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계산식도 다시 한번 볼게요. 6 곱하기 9 더하기 19 빼기 45 나누기 15. 이거는요, 네, 처음에 곱한 거 보여줘야죠. 54 더하기 19 빼기 45 나누기 15. 이 계산식의 핵심은요,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단계를, 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중간에 막 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엔 뭐예요? 네, 나눗셈 계산한 거 보여주면 됩니다. 54 더하기 19 빼기 3입니다. 계산 여기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54 더하기 19 빼기 3. 다음은
덧셈한 모습 73 빼기 3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답은 짜잔 7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이번 11번 문제 숫자가 좀 커졌습니다. 25 곱하기 4 더하기 35 빼기 54 나누기 6 이거면요 순서 같이 매겨볼게요. 순서 25 빼기 곱하기 4가 첫 번째, 54 나누기 6이 두 번째, 그다음 더하기 세 번째, 마지막이 빼기가 네 번째. 그래요.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는 네 숫자는 크지만 여기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로 셈안 하고 5, 4 뒤에 우리 1의 자리 먼저 곱하면 됩니다. 5, 4, 20. 위에다가 2만큼 올립니다. 20이죠. 2, 4, 8. 8하고 2하고 더하니까 10. 네, 그러니까 이거는 100이 되는 거네요. 100. 좋습니다. 그 다음 무슨 계산? 54 나누기 6. 6, 9, 54니까 바로 9. 좋아요. 그 다음엔요. 네, 앞에서부터 더하기 빼기 차례로 하겠습니다. 100 더하기 35는 135. 그 다음엔요. 135 빼기 9는 네, 이거는 받아내림이 있어요. 126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네, 우리 딱 11번까지만 계산식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계산식 보면은 25 곱하기 4, 우리 곱하기 맨 처음에 1번 계산 먼저 보여줘야 되죠? 그렇다면, 100 더하기 35 빼기 54 나누기 6입니다. 다음 계산 뭐예요? 네, 여기는 나눗셈이죠. 그쵸? 그렇다면, 100 더하기 35 빼기 9. 그 다음 무슨 계산? 덧셈, 뺄셈 차례대로. 그러면 쉽죠? 이거는 135 빼기 9. 한 다음에 마지막 정답까지 126.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럼 이 다음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 왼쪽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57 나누기 3 빼기 5 더하기 7 곱하기 12입니다. 네, 우리 계산 순서 어떻게 됐었죠? 항상 계산 순서 먼저 정확하게 우리 차례차례 줄 세우기 마술 아까 했었잖아요. 그쵸? 차례대로 1번, 차례대로 2번, 다음에 차례차례 3번, 마무리 4번까지. 네, 그렇다면 문제 풀어볼게요. 57 나누기 3은, 이것도 세로셈 하겠습니다. 세로셈. 네, 57 나누기 3. 여러분들, 세로셈 하기가 귀찮겠지만, 우리 필요할 땐 세로셈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계산 속도를 말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푸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계산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다 보니까, 네개 중에 하나만 틀리더라도 문제를 통째로 틀리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긴가민가? 이게 맞나? 틀린가? 약간 의심이 가거나 자신이 없을 땐 과감하게 세로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네, 그럼 진행해 볼게요. 5 나누기 3은 1, 아래는 3이 되죠? 나머지 뭐예요? 27이 남고요. 그다음 27 뭘로 나눠요? 네, 3, 9, 27. 그러니까 9입니다. 여기는 27 해서 나머지 없이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렇다면 57 나누기 3은 19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계산입니다. 7 곱하기 12는요? 7이 14. 4 쓰고요. 10만큼 받아 올리고 7, 1은 7 해서 84가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네. 뺄셈, 덧셈 차례대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19 빼기 5는 14. 그리고요. 14 더하기 84는 뭐죠? 바로 98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정답 표시까지 마지막으로는 9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8번이죠. 18번 문제입니다. 25 빼기 7 곱하기 3 더하기 48 나누기 6입니다. 뭐 먼저 해야 돼요? 곱셈 먼저, 그 다음엔 나눗셈 차례, 그 다음은 앞에서부터 뺄셈, 덧셈이니까 뺄셈,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순서대로. 네, 보겠습니다. 1번 계산 7 곱하기 3은 21, 다음에 48 나누기 6은 68에 48, 8이죠. 그 다음
네, 순서대로 뺄셈, 덧셈 차례죠. 25 빼기 21은 4. 마지막으로 4 더하기 8은 10. 2.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뭐가 돼요? 바로는 10. 2.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19번 문제. 어떤 문제예요? 38 더하기 5 곱하기 7 빼기 27 나누기 9네요. 계산 순서 여기서도 바로 5 곱하기 7, 오케이, 좋아, 1번. 그 다음에 27 나누기 9, 좋아, 2번. 다음은요, 사례대로 더하기 3번, 빼기 4번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곱하기 먼저 해봅시다. 5, 7에 35. 네, 곱셈 정도는 이제는 쉽죠. 다음에 27 나누기 9는 9, 3, 27. 네, 나눗셈은 곱셈의 거꾸로니까. 네, 다음에 38 더하기 35. 이거 어떻게 하죠? 8 더하기 5는 13. 10 받아 올리고요. 3 더하기 3은 6. 그래서 받아 올린 것과 함께 73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뭐예요? 빼기입니다. 빼기. 73 빼기 3은 70.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요. 사실 이렇게 정답을 쓰는 곳하고요. 그 계산 부호와 기호하고 좀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위에 있는 계산 기호가 더하기였는지 빼기였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바로 7, 10. 이렇게 마무리해 줄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43 빼기 4 곱하기 10 더하기 108 나누기 9입니다. 계산 빠르게 해볼게요. 4 곱하기 10, 1번. 여기가 2번. 다음이 3번. 마지막 4번입니다. 4 곱하기 10은 40. 108 나누기 9. 이거는 선생님이 빠르게 보겠습니다. 바로 12입니다. 12.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빼고 더하고 43 빼기 40은 3. 3 더하기 12는 15.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바로 15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23번.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77 더하기 25 나누기 5 빼기 12 곱하기 3입니다. 계산 순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죠?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25 나누기 5는 5, 12 곱하기 3은, 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죠. 1, 3은 3, 2, 3은 6. 이렇게. 다음은 더하고 빼고 하겠습니다. 77 더하기 5는 82. 마지막, 82 빼기 36. 받아 내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8은 7로, 그 위에 10만큼 받아 올리죠. 그러면 12에서 6을 빼니까 6, 7에서 3을 빼니까 4, 46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6.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연산 1일차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이제는 딱 문제만 보더라도 곱셈, 나눗셈 어딘지, 덧셈, 뺄셈 어딘지 차례차례 줄 세우기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스피드 퀴즈 풀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의 정답을 구하세요. 12 나누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네, 이 문제. 이제는 사실 눈으로만으로도 풀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학생들은요.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사실 여러분들의 정답을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들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만점 왕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5강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강의가 선생님이 알기로 24강짜리 강의인데, 그럼 어느덧 거의 5분의 1한 거죠. 이마만큼으로 우리 4번 더 하면은 완강까지 갈수 있습니다. 아, 좀 많은가요? 친구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금방금방 지나니까 오늘도 선생님이랑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활기차게 강의를 들어보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자연수 곱하기 분수.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해서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우리 자연수 곱하기 분수 총 이제 망라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수 곱하기 분수하는 법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선생님도 신나게 이제 문제 풀 준비됐으니까 한번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키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뭐예요?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인데 지금 대분수 어떻게 했죠?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가령 여기서 보니까 2 곱하기 1과 7분의 6을, 자, 1과 7분의 6을 어떻게 봤어요? 1 더하기 7분의 6으로 보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라는 숫자를 각각에 곱해준 거죠. 1에다가도 2를 곱해주고, 7분의 6에다가도 2를 곱해주고, 그쵸? 해서 각각 곱해진 걸 어떻게 했어요? 이제 7분의 12 같은 경우에는 대분수로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자연수와 더해서 3과 7분의 5라는 답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이 방식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2 곱하기 3과 3분의 1이네요. 그쵸? 이걸 이제 3과 3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돼요? 3 더하기 3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쵸? 3 더하기 3분의 1로 나눈 다음에 자연수를 이 2라는 숫자를 각각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보세요. 2 곱하기 3을 해주고요. 또 더하기, 자, 2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이나요?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각각 이제 곱해주면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2 곱하기 3은 친구들 얼마가 나오죠? 2 곱하기 3은 6이 나오고요.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맞죠? 자, 자연수랑 분수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대분수로 합쳐주면 되는 거죠? 합쳐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6과 3분의 2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12 곱하기 2와 4분의 1입니다. 이번에도 2와 4분의 1을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주고 12를 각각에 곱해주면 됩니다.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12 곱하기 2 더하기 하고 12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걸 각각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12 곱하기 2는 24가 나오는 걸알수 있고요. 12 곱하기 4분의 1은 어때요? 12 곱하기 4분의 1?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어 4로 약분이 돼서 3 곱하기 1과 똑같아진다. 그래서 3이 되는구나. 아! 이러면은 이제 24 더하기 3만 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7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4 곱하기 3과 5분의 2네요. 자, 이것도 아까처럼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각각의 4를 곱해준다. 곱해볼게요. 4 곱하기 3 이렇게 적어주고요. 더하기. 그 다음 4 곱하기 얼마를 곱해주는 거죠? 5분의 2를 곱해줍니다. 5분의 2를 이렇게 곱해주고,
자, 각각 한번 해봅시다. 4 곱하기 3은 12가 나오고요. 그쵸?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약분되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연수와 분자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주니 5분의 8이 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려니까 지금 5분의 8 어때요? 가분수가 나왔죠? 가분수는 우리 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꿔볼게요. 12 더하기 5분의 8을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5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걸 이제 그대로 더해준다. 13과 5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9번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8 곱하기 2와 6분의 5입니다. 자, 이제는 뭐 선생님이 크게 설명 안 해도 쭉쭉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8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2를 해주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 더하기 8 곱하기 진분수 6분의 5를 곱해줍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걸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하니까 8 곱하기 2는 얼마? 8 곱하기 2는 16이 나오고요. 그쵸? 더하기 8 곱하기 6분의 5를 하려니까 지금 어때요? 약분이 됩니다. 약분. 6과 8이 약분이 되어 2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그쵸? 해서 6은 3이 되고요. 8은 4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쵸? 하니까 3분의 20이 나오네요. 맞죠? 자, 이러면은 이제 3분의 20을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분수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6과 3분의 2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22와 3분의 2가 정답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3과 8분의 7이에요. 그쵸? 자, 한번 또 선생님이랑 쭉쭉 써볼게요. 12 곱하기 3 해주고요. 그쵸? 더하기 12 곱하기 진분수인 8분의 7을 곱해줍니다.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또 각각 계산을 해봐야죠. 12 곱하기 3은 친구들 얼마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36이 나옵니다. 그리고 12 곱하기 8분의 7 하려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약분할 게 보이죠? 맞습니다. 그럼 약분을 해줘야 돼요. 12와 8은 4로 약분이 가능하다. 8은 2가 되고 12는 3이 된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2분의 21이 되겠네요. 맞죠? 자, 여기서 그러면 2분의 21은 또 어떻게 해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하니까 36 더하기 대분수로 2분의 21을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10과 2분의 1이 되겠죠? 이걸 계산을 총 해주니까 46과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쭉쭉 할수 있어요. 자, 1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곱하기 2와 9분의 4입니다. 15 곱하기 2와 9분의 4. 자, 볼게요. 15 곱하기 2를 일단 해주고요. 더하기 15 곱하기 9분의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15 곱하기 2는 30이 나오고요. 자, 15 곱하기 9분의 4. 맞죠? 약분할 게 있죠? 그렇습니다. 자, 3으로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3으로 약분을 해주니까 9는 3이 되고 15는 맞습니다. 5가 된다. 자, 해서 계속 계산할게요. 3분의 20이 나오네요. 그러면 바로 계산한다? 여기서 뭘 해줘야 한다? 3분의 20을 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30 더하기 6과 3분의 2 해서 총 계산을 하니까 정답이 얼마? 36과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자,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4 곱하기 3과 11분의 2예요. 자, 해봅시다. 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11분의 2 해주고요. 그쵸? 자, 4, 3, 12가 나오고요. 더하기
4 곱하기 11분의 2 보니까 약분할 건 없어 보이네요.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11분의 8. 자, 11분의 8 진분수니까 뭐 대분수도 바꿀 것도 없죠. 그러면 총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12와 11분의 8이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21번도 한번 해볼게요. 6 곱하기 1과 13분의 2네요. 자, 봅시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1 더하기 하고 6 곱하기 13분의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6 곱하기 1. 6 곱하기 1은 너무 쉽죠. 그냥 6이죠. 그쵸? 더하기 6 곱하기 13분의 2 보니까 약분할 거 없다.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 자, 13분의 12. 이것도 이제 합쳐주면 되겠네요. 자연수와 진분수를 합쳐줘서 6과 13분의 12가 아,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겠죠. 24번입니다. 10 곱하기 1과 15분의 7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과 15분의 7. 또 이것도 자연수와 진분수로 나눈 다음에 계산을 각각 해주면 됩니다. 10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15분의 7.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써주고요. 이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10 곱하기 1은 너무 쉽죠? 10입니다. 맞아요. 10 해주고. 자, 이제 보세요. 10 곱하기 15분의 7 계산을 하려니까 지금 뭐가 보여요? 약분할 게 보이죠? 얼마로 약분해주면 될까요? 맞습니다. 5로 약분을 해주면 됩니다. 5로 약분해주니까 15는 3이 나오고요. 그쵸? 10은 얼마가 나오죠? 10은 2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분모는 3 적어주고요. 분자에는 2 곱하기 7이니까 14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또할게 보이네요. 3분의 14. 이거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한다. 자, 그럼 바꿔볼게요. 10 더하기 4와 3분의 2.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하고 계산을 해주니까 정답은 14와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 8 곱하기 2와 18분의 5.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8 곱하기 2, 자연수인 2를 해주고요. 더하기 8 곱하기 18분의 5.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럼 8 곱하기 2 먼저 한번 해봐야죠. 8 곱하기 2는 16. 적어주고 더하기 8 곱하기 18분의 5도 하려니까 지금 딱 보이죠? 뭐가 보여요? 약분할 게 보여요. 뭘로 약분할 수 있어요? 2로 약분할 수 있어요. 자, 해보니까 18은 9가 되고요. 8은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한 채로 계산을 하니, 자, 9분의 2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9분의 20 어떻게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바꿔주니까 16 더하기 2와 9분의 2가 된다. 이 상태에서 더해주니까 정답은 18과 9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30번입니다. 18 곱하기 1과 27분의 2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18 곱하기 1 해주고요. 더하기 18 곱하기 27분의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18 곱하기 1은 그냥 18이 나오네요. 여기서 또18 곱하기 27분의 2를 우리가 하기 전에 약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약분 뭘로 되나요? 약분 9로 가능한 것 같아요. 9로. 9로 한번 해볼게요. 자, 27을 9로 나누니까 3이 되고요. 18을 9로 나누니까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3분의 4가 됩니다. 자, 3분의 4. 이것도 우리 그럼 어떻게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그러면 18 더하기
1과 3분의 1이 되고요.

이제 계산을 해주니까 19와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33번입니다. 14 곱하기 1과 49분의 3이에요. 49분의 3. 뭔가 되게 커 보이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분명 약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자, 14 곱하기 1 더하기 14 곱하기 49분의 3 해주고요. 자,는 14 곱하기 1은 그냥 14 나오죠. 더하기 14 곱하기 49분의 3. 이거 약분 뭘로 되나요? 그쵸. 7로 됩니다. 7. 7로 해주니까 49는 7이 되고요. 14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니까 7분의 6이 나옵니다. 7분의 6. 진분수니까 뭐 대분수도 바꾸고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적어주면 되네요. 14와 7분의 6이 정답이다. 뭔가 숫자가 커 보여서 되게 막 지레 겁을 먹었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약분이 딱딱딱딱 되면서 오히려 쉬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연수 분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연산 키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9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하기 전에 약분을 해줬습니다. 9와 3을 약분을 해준 뒤에 바로 계산을 해줬죠. 그러면 9 곱하기 1과 3분의 1은 어떻게 했어요? 9 곱하기 1과 3분의 1은 아까처럼 자연수와 진분수도 나눈 다음에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1과 3분의 1을 3분의 4로 바꾸고 그 후에 바로 약분할 거 약분한 뒤에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할때 웬만하면은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할 거고 이 방식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눈 쫑긋, 눈 번쩍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5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5 곱하기 4분의 3. 약분할 거 없죠? 그럼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4분의 15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해준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4번입니다. 4번. 3 곱하기 3과 5분의 2네요. 자, 보세요. 3 곱하기 하고, 지금 대분수예요. 대분수는 어떻게 해줘야 했죠?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쵸? 바꾸어주니까 5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5분의 17이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보니까 약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5분의 하고 3 곱하기 17 해주면 됩니다. 그쵸? 3 곱하기 17 하니까 51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면 된다. 10과 5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해볼게요. 7 곱하기 2와 6분의 1입니다. 7 곱하기 2와 6분의 1. 한번 적어볼까요? 7 곱하기 하고, 뒤에가 대분수니까 어떻게 바꾼다? 가분수로 바꾼다. 가분수로 바꾸니까 6분의 얼마다? 6분의 10.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약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약분할 거 없어요.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6분의 하고 13 곱하기 7. 7 곱하기 13. 얼마? 맞습니다. 91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대분수로 바꿔줘야 하는데, 선생님, 숫자가 너무 큰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91 나누기 6을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6, 9에다가 6은 한번 들어가니까 계산 이렇게 해주고요. 31, 30일 안에 6은 5번 들어가죠?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해서 어떻게 읽는다? 이 순서대로 읽는다. 자, 15와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15와 6분의 1. 이 순서대로 읽으면은 바로 알 수가 있다. 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12

곱하기 9분의 2예요. 자, 12 곱하기 9분의 2. 하려니까 딱 뭐가 보이네요. 뭐가 보이죠? 약분할 게 보입니다. 약분할 게. 자, 12랑 9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어떤 숫자도 약분이 되죠? 맞습니다. 3으로 약분이 됩니다. 해서 3으로 약분할게요. 9를 3으로 나누니까 3이 되고요. 12를 3으로 나누니까 맞아요. 4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니까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4 곱하기 2에서 8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뭘 해줘야죠?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 과정을 꼭 생략하면 안 돼요. 자, 바꿔주니까 2와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2번입니다. 18 곱하기 2와 12분의 1 한번 해볼게요. 자, 18 곱하기 2와 12분의 1을 일단 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12분의 25가 나오네요. 여기서 딱 보이죠? 약분할 게 보입니다. 약분할 게. 그쵸? 자, 약분. 어떤 숫자로 약분하면 좋을까요? 그쵸? 선생님이라면 6으로 약분을 할것 같아요. 6으로. 6으로 약분하니까 12는 2가 되고요. 18은 3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계산해 볼게요.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25 곱하기 3을 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25 곱하기 3은 7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뭘 해주는 거죠?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7과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15번입니다. 21 곱하기 24분의 5예요. 보니까 딱 봐도 보이죠? 지금.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분을 해야 한다는 거. 우린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뭘로 약분해줘요? 3으로 약분을 해줘요. 하니까 24는 8이 되고요. 21은 7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 또 해줄게요.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8분의 35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뭘 해준다? 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4와 8분의 얼마가 나와요? 자, 4와 8분의 3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네요. 그렇다면 대분수를 일단 가분수로 바꾸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꾸고.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때요? 약분할 게 보여요. 약분 그럼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와 6. 약분 되죠? 2로 약분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약분해 주고요. 자,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25가 나옵니다. 3분의 25는 이제 대분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8과 3분의 1이라는 대분수로 말이죠. 좋습니다. 21번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입니다. 그쵸? 진분수기 때문에 뭘또막 가분수로 바꾸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데 보니까 약분이 되죠. 자, 7과 14는 7로 약분이 됩니다. 해서 1, 2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주고요.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해 주니까 어때요? 2분의 얼마가 나와요? 2분의 5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뭘 해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바꿔주니까 어떻게 된다? 2와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4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은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니까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바꿔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5분의 16이 됩니다. 자, 하니까 바로 보이죠? 선생님은 딱 봤어요. 친구들도 이제 봤을 거예요. 약분할 게 보이죠? 5로 약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2,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어때요? 분모가 1이에요. 그쵸?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분모 1안 쓰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봐도 괜찮다. 그렇다면 2 곱하기 16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 2 곱하기 16 얼마? 맞습니다. 32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0: 17번이 아니죠. 27번이죠. 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곱하기 25분의 6. 자, 이번에는 대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분수도 바꾸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15 곱하기 25분의 6 약분할 건 있네요.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15와 25 어떤 숫자도 5로 약분이 된다는 거예요. 5로. 자, 약분을 하니까 25는 어떻게 바뀌죠? 5가 되고요. 15는요, 3이 됩니다. 자, 계산 이제 쭉쭉 해봐야죠. 분모에다가는 5를 적어주고, 3 곱하기 6은 18이 되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바꾸니까 얼마가 되죠? 3과 5분의 얼마? 5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 16 곱하기 1과 3분의 2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니까 일단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자, 바꿔봅시다. 16 곱하기 3분의 5가 되네요. 그쵸? 자, 16이랑 3은 어때요?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안 됩니다.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주니까 3분의 얼마가 되나요? 16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오죠? 16 곱하기 5 하면 80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3분의 80. 선생님 너무 또 숫자가 커서 봐도 대분수도 못 바꾸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침착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80 나누기 3을 선생님이랑 한번 침착하게 해보는 거죠. 자, 20 안에 3은 몇번 들어가죠? 6번 들어갑니다. 그쵸? 해서 나머지가 2가 되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이 순서대로 읽어주면 된다 해서 26과 3분의 2가 정답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 곱하기 33분의 2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어때요? 지금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니까 그냥 해주면 되는데 약분할 게 보여요. 약분할 게. 약분해줍시다. 자, 36이랑 33 뭘로 약분이 돼요? 3으로 일단 약분이 되네요. 해봅시다. 하면 33은 11이 되고 36은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11분의 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뭘 해준다? 이제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준다. 바꿔주니까 2와 11분의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학습 목표 도달 체크입니다. 지금까지 수강한 자신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 적어보기. 칭찬 한 번씩 하고 다음 강의 즐겁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이랑 즐겁고 신나고 알차게 한번 만점왕 연산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더 재미나게 그리고 더 신나게 선생님이랑 만날 테니까 그 전에 친구들,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는 꼭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깔끔하게 인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연산 3차 시 1일차, 2일차 내용인데요. 공부 목표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분서 나누기 자연수를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곱셈으로요. 그러니까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 거고,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도 곱셈인데, 무슨 곱셈?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이죠.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퀴즈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거예요. 13분의 68 나누기 5인데요. 물론, 이미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분수의 곱셈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잖아요. 어떻게 분수의 곱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이 오늘의 퀴즈 멋지게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자,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력 키우기 전에 원리부터 깨쳐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원리 깨치기 만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부 목표인데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4분의 3 나누기 2 계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자, 항상 그렇듯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 여기는 보지 마세요. 이 아래는 보지 말고요. 지금부터 두눈 크게 뜨고 그림만 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잘 봅시다. 그림만 보는 거예요. 자, 4분의 3이기 때문에 전체 사각형 하나를 1이라고 한다면 4분의 3은 똑같이 네 부분 나눈 것 중에 세 부분. 이게 바로 나누어지는 수 4분의 3이죠. 자, 그림만 보는 겁니다. 선생님도 모르게 지금 여기를 짚었어요. 그림만 보세요. 자, 4분의 3이에요. 자, 그런데 쪼로롱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것처럼 4분의 3. 그러니까 이세 부분을 2로 나누는 게 쉽지 않으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줘야겠다. 어떻게? 2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8분의 6으로 만들어 줘야겠다. 이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보세요. 8분의 6만큼 색칠이 되어 있죠. 전체를 똑같이 8부분 나눈 것 중에 6부분이 8분의 6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나누기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분의 6에 나누기 2, 즉 똑같이 두 부분 한것 중에 절반,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8분의 6의 절반은, 빗금친 부분은 결국 그 크기가 4분의 3의 절반과도 그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써보면, 8분의 6의 절반은, 즉, 4분의 3의 절반, 즉 4분의 3의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4분의 3의 2분의 1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4분의 3의 2분의 1, 즉 4분의 3의 2분의 1,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말이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바로 8분의 3이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과 크기가 같지요.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를 보세요. 그러니까 4분의 3 나누기 2는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 2가 2분의 1로 변신한 겁니다. 4분의 3의 2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계산하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8분의 3, 8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려면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이 2를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꾸어 곱해주면 되는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공부 목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역시 먼저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건데요. 이번에는 2분의 5 나누기 3의 계산입니다. 이번에도요. 여긴 보지 말고요.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자, 2분의 5니까 2분의 5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전체 1, 1, 1을 똑같이 2분의 1씩 나누어서 2분의 5기 때문에 2분의 1이 5개만큼 색칠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3으로 나누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역시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줄게요. 이 3을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6분의 15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6분의 1이 15개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잘 보세요. 이 빗금친 부분은 바로 6분의 15를 똑같이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죠. 나누기 3이니까 말이죠. 요 크기는 결국 2분의 5를 똑같이 3등분한 것 중에 한 부분과도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빗금친 부분은 2분의 5의 3분의 1, 2분의 5의 3분의 1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린 이걸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2분의 5의 3분의 1은 바로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아, 그래서 빗금친 부분이 6분의 5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래에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5 나누기 3은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려면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주고요. 이제 뒤에 있는 3을 분수로 고쳐주면 3분의 1로 바뀌면서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결국 6분의 5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6분의 5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분수든 가분수든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려면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주고요. 뒤에 있는 이 자연수를 분수로 고쳐주면 된다.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원리를 깨쳐봤는데요. 이두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산력 키워 보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해 보죠. 이렇게 말이죠. 연산키 확인해 보죠. 자, 5분의 3 나누기입니다. 그런데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쇽 바뀌고요. 뒤에 있는 2가 이렇게 2분의 1로 쇽 바뀝니다. 따라서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끼리끼리 곱해주면 10분의 3, 10분의 3이라고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연산키 기억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1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8분의 3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8분의 3 그대로 잘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2를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고쳐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 줄까요? 8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를 계산해 주면 16분의 3, 따라서 16분의 4이 정답이네 라고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일차 문제 2번 문제 보죠. 3분의 2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 3이 3분의 1로 뿅 하고 바뀌는 거죠.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9분의 2, 9분의 2라고 잘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풀면 됩니다. 다음은 1일차 문제 3번 문제입니다. 4분의 3 나누기 4인데요. 나누어지는 수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4가 4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뀌죠. 자, 그리고 끼리끼리 계산해주면 16분의 3인데요. 또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또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분의 3, 그리고

곱하기까지는 잘해요. 곱셈은 잘 바꾸는데, 이 4를요, 4분의 1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쳤다면 뒤에 있는 수 4도 반드시 4분의 1이라는 분수의 형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곱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1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이번엔 5분의 2 나누기 5입니다. 마찬가지로 풀어보죠. 자, 5분의 2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5가 5분의 1이라는 반드시 분수의 형태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나타내주면 25분의 2라고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1일차 문제 5번 문제입니다. 7분의 4 나누기 5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4에다가 곱셈으로 바뀌면서 5가 5분의 1로 바뀌고요. 분모는 35, 그리고 분자는 4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35분의 4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5쪽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분의 7 나누기 2를 한번 또 계산해 보죠. 자, 원리를 떠올리며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1분의 7이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2가 2분의 1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끼리끼리 계산하면 22분의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20분의 11 나누기입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시간 조금 줄게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요. 맞아요. 자, 먼저 20분의 11은 그대로 적었죠? 그래요. 20분의 11은 그대로 적고요. 이제 뭐가 바뀐다고요? 맞아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고요. 2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어떻게? 그래요. 2분의 1로 바뀝니다. 꼭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는 잘만 계산하면 돼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40분의 11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풀었죠? 다음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분의 13 나누기 2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2분의 1로 바꾸어줍니다. 27 곱하기 2는요, 54고요. 13 곱하기 1은 13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되겠네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15분의 8 나누기 3이에요.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어주면 15분의 8 곱셈으로 바뀌면서 3분의 1로 바뀝니다. 다음은 분모는 15 곱하기 3, 45고요. 분자는 8 곱하기 1, 8입니다. 따라서 45분의 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1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7분의 7 나누기 3입니다. 자, 어떻게? 17분의 7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맞아요, 바뀌면서 3분의 1을 반드시 이렇게 분수로 적어줍니다. 다음은 분모끼리 곱하면 17 곱하기 3, 즉 51이고요. 분자는 7 곱하기 1, 7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51분의 7이구나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 24번까지 만나봤는데요. 남은 문제들은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 차근차근 잘 풀어주리라 믿어봅니다. 자, 계속해서 2일차 문제 바로 가기 전에 우리 지금 쉴새 없이 달려왔으니까 또 여기서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가야 되겠지요. 자, 은근히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꿀팁을 전해줄까 막 고민하다가 이걸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간은

정해놓고 풀어보세요. 한번 더.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세요. 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연산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나면 학교에서 시험지를 딱 받으면요. 단순히 계산 문제,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흔히 만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풀이 과정을 쓰는 이 서술형 문제, 문장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어떤 게더 어려워요? 계산? 서술형? 물론, 선생님, 저는요, 서술형은 척척 쓰는데요, 이게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풀이 과정을 문장으로 써야 되거든요. 일단 먼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면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죠. 왜?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40분으로. 그래서 어디서 그 시간을 절약하느냐? 바로 여기서 절약하는 겁니다. 계산 문제에서 빨리빨리 시간을 촉촉촉촉 풀면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후다닥 쉽게 샥풀 수가 있나요? 어렵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할 때, 이왕이면 선생님이랑 헤어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때,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5분, 10분 짧게 잡지 말고요. 처음에는 넉넉하게 40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졌는데 30분으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20분으로 잡아보고, 점점 시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때 이미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푼 다음에 이제 좀더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꼼꼼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꿀팁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세요입니다.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직접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는 연습 말이죠. 자, 오늘의 꿀팁 잘 기억하면서 머리 잠깐 식혔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2일차 문제 힘내서 출발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해 보래요. 가분수가 나왔고요.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곱셈으로 바꾸래요. 그러면서 오늘 배운 것처럼 뒤에 있는 자연수를 뿅 하고 분수로 써줍니다. 분모끼리,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2일차 문제.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2일차 문제 1번은요, 4분의 7 나누기 2입니다. 방금 본 연산키 문제처럼 나누어지는 수 그대로 두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적어줍니다. 다음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면은 8분의 7이라고 그리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2일차 문제 2번 문제입니다. 5분의 9 나누기 2예요. 자, 또 풀어보죠. 5분의 9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2가 2분의 1로 바뀝니다. 그리고 분모끼리 분자끼리 10분의 9. 라고 적어주는 것이죠. 자, 2일차 문제 3번 문제도 만나보죠. 3분의 5 나누기 3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5. 곱셈으로 바뀌면서 3분의 1. 그리고 분모는 9, 분자는 5라고 적어주면 된답니다. 방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꿀팁, 시간을 정해놓고 풀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들은 그리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샥! 잘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서술형 문제에 탁탁탁 투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요. 그때 뭘 하느냐? 바로 확인을 합니다. 무슨 확인? 내가 제대로 실수하지 않고 풀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계산 문제에서 내가 빨리 풀다가 단순한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나누기 3을 곱하기 3으로 적지는 않았는지, 또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

해야 되는데, 뭐 대각선으로 곱한 건 아닌지, 이런 나만의 실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면서 그 아낀 시간은 첫 번째, 서술형 문제에 투자한다. 그래도 남는다면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 또 확인하는데 그 줄인 시간을 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죠. 4번 문제입니다. 10분의 13 나누기 3이에요. 해보죠. 자,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나누기 3은요,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면 분모는 10 곱하기 3은 30, 분자는 13 곱하기 1은 1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푼 뒤에 확인할 것들이 좀 있죠. 자, 가분수인지, 내가 대분수로 고쳤는지, 또는 기하분수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가분수로 쓰세요, 대분수로 쓰세요, 기하분수로 쓰세요라는 것도 꼭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자, 2일차 문제, 5번 문제 한번 만나보죠. 이번에는요, 4분의 9 나누기 4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4분의 9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4분의 1로 변신하죠.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은 16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일차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좀 넘어가서 2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10분의 30을 나누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좀 확인할 것들이 좀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죠. 자연수의 배수라면 그대로 31을 뭐 2로 나누어 주거나 하면 되는데, 배수가 아니라면 이 1을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주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번 시간은요, 조금 더 간단해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 나눗셈만 곱셈으로 잘 바꾸어 준 다음에 요 자연수를 2분의 1로 바꾸어 준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끼리끼리 계산하면 되잖아요. 20분의 31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가분수로 나왔다. 가분수로 쓰세요라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이왕이면 대분수로 쓰는 연습을 하자라는 선생님이 말했었죠. 그러니까 20분의 31을 1과 20분의 11이라는 대분수로 바꾸어 주면 이렇게 정답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일차 문제 계속해서 21번 문제 만나보죠. 17분의 49 나누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뭐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적어 주자고요. 17분의 49 적어 주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2분의 1 적어 줍니다. 다음은 분모끼리 계산하면 34고요. 자, 분자는 49 곱하기 1, 49입니다. 가분수네요. 대분수로 고쳐 줘야 되겠습니다. 1과 34분의 10 5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남으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대분수로 고쳤는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2일차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5분의 34 나누기 3이에요. 자, 해보죠. 5분의 34는 그대로 곱셈으로 바뀌면서 3분의 1로 바뀝니다. 자, 분모는요, 5 곱하기 3은 15고요. 분자는 34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이니까요. 다음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2와 15분의 4라고 적어주면 정답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일차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자, 8분의 49 나누기 3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주고, 3을 3분의 1로 바꾸어 줍니다. 다음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24분의 49이고요.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2와 24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24번 문제인데요. 13분의 50 나누기 3입니다.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맨 처음에 뭘 적을까요? 그래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13분의 50이라고 적어줍니다.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죠. 이제 뭘 적을까요? 그래요. 곱셈으로 고쳐준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은 3을, 맞아요. 3분의 1이라는 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끼리끼리 계산하면 39분의 50이고요. 이것을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39분의 11이라는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는데요.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꼼꼼히 풀어보고요. 이제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의 연산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나눗셈을 먼저 곱셈으로 고쳐주고요. 뒤에 있는 수를 분수 형태로 고쳐주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요. 하나 더. 가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려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주고요. 뒤에 있는 자연수를 자연수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꾸어주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 정리해 봤으니까요. 연산키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퀴즈 풀어볼 시간입니다. 13분의 68 나누기 5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3분의 68 그대로 적어주고요. 방금 정리한 것처럼 곱셈으로 바꾸어주고 5를 5분의 1로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은 끼리끼리 계산하면 분모는 65, 분자는 68,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65분의 3이라고 적어주면 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퀴즈 멋지게 풀어봤는데요.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의 보너스 문제를 또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문제는요. 5분의 53 나누기 10인데요. 자, 이 문제 기하분수로 대분수 형태로 잘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배운 것처럼 분수의 곱셈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고요. 오늘의 보너스 퀴즈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잊지 말고 꼭꼭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뭐
1: 당연히 여행 간 곳의 현지 음식, 맛있는 거 먹어야죠. 네.
0: 오늘 살펴볼 도시는 딤섬이 가장 유명한데요. 선생님, 딤섬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딤섬은 제가 딤...

0: 인섬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특히 그 종류 중에서도 샤오롱바오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이 도시에 가면은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이 도시에 가면 얌차 문화를 일단 즐길 건데요. 얌차 문화가 뭐냐면 차를 마시면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딤섬도 포함됩니다. 약간 브런치 느낌이요. 어느 도시인지 감이 오시나요?
0: 네, 지금 감을 딱 잡았는데 아침에는 또 차찬탱이라고 해가지고 밀크티와 파인애플 빵을 함께 먹는 바로 그곳. 자, 오늘의 도시 홍콩 아닌가요?
1: 맞습니다. 파인애플 없는 파인애플 빵이죠. 그 빵에 차가운 버터를 쏙 넣어주는데 고소한 풍미가 또 일품이라고 합니다.
0: 홍콩 영화 중경삼림에 나왔던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도 꼭 가봐야 하는 곳인데요. 약 800m 길이로 20분 동안이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1: 20분이나요? 그동안 뭐 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막 황급하게 막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이곳이 양옆으로 레스토랑, 뭐 카페, 상점들이 쭉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해요. 네.
1: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홍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화려함과 빈부격차가 공존하는 도시, 홍콩이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선생님, 이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중국에 다시 반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어는 어떤 걸 쓰나요?
0: 좋은 질문입니다. 홍콩은 영어와 중국어 모두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준 중국어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여행을 간다면 영어, 중국어 모두 알면 대다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런데 선생님, 어쩌다가 이 홍콩이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네.
0: 그 비극적인 역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는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과 깊이 관련된 곳입니다. 홍콩은 중국 남쪽 바다에 면한 작은 반도와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땅은 좁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 곳곳과 연결되기 좋은 위치 덕분에 일찍부터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홍콩이 세계적인 자본주의 도시로 알려진 이유도 바로 이 지리적 특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홍콩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영국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원래 중국 땅이던 홍콩이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당태종에 이어 개원의 치세를 이룩한 당 현종은 양귀비와의 사랑에 빠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나라를 기울게 하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 꽃에 양귀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양귀비가 죽고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나 중국은 이 꽃의 추출 성분으로 만든 마약으로 인해 격동의 근현대 초입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약의 이름이 바로 아편인데요. 중국 근현대사의 시작을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이제, 옹정제, 권륭제를 거치며 최전성기를 누렸던 청나라는 19세기부터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인구 폭증으로 인해 농경지가 부족해졌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들은 전국 각지에서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내부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양 세력의 압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영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중국

0: 특산품을 엄청나게 수입했습니다. 대금은 주로 은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역 형태는 영국에 큰 문제를 안겼습니다. 청나라는 영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은 수입에 비해 수출이 크게 부족한 상황,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 적자에 시달렸던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결국 무역 적자를 만회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커진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대량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편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마약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고, 결국 청나라는 임칙서를 항구에 파견하여 아편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폐기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당시 아편굴이라는 곳에 누워 아편을 피우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위기와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청나라에 안겼기에 아주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겁니다. 이 전쟁을 두고 같은 영국인인 글래드스턴이라는 정치인은 부끄럽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전쟁을 단행했고, 결국 1840년 아편 전쟁,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압도했고요. 1842년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했고, 홍콩 섬을 영국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콩이 영국의 땅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영국이 차지했을 때만 해도 홍콩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돌섬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평하는 영국인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무역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항구에는 세계 각국의 배들이 오갔고요. 바닷가에는 창고와 무역회관이 세워졌습니다. 언덕 위에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고, 거리에는 영어 간판이 걸리며 점점 국제 도시의 분위기를 띠게 되었죠. 영국은 홍콩을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 무역망을 연결하며 홍콩은 빠르게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홍콩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용들은 1960년, 19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뤄낸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칭합니다. 이들 지역은 빠른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무역과 금융,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홍콩은 특히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글로벌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배경과 역사적 성장 과정은 오늘날 홍콩 특유의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답니다.
1: 이 아편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 하나로 성장을 한 거네요.
0: 맞습니다. 사실 홍콩이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선생님, 영화 영웅본색, 취권, 천녀효혼 그런 영화들 들어보신 적
1: 아,
0: 있으세요?
1: 당연히 알죠. 뭐 특히 이 아뵤! 네. 이소룡과 성룡, 네, 주윤발, 뭐 장국영까지 모두 이 홍콩 영화하면 생각나는 배우들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 노란색 트레이닝복과 쌍절곤, 이거 가진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 또 음악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천밀밀이라는 노래가 진짜 인기 많았었어요. 여명이라는 가수이자 배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가요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막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홍콩 문화는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1: 네, 마치 이 홍콩 문화가 당시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의 이 케이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선생님, 홍콩이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1: 2021년 조사에 따르면 11년 연속 세계에서 집값

0: 가장 비싼 도시, 예, 그게 바로 홍콩이라고 하는데요.
1: 경제는 발전했지만 빈부격차는 훨씬 심각해진 상황이네요.
0: 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정치적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990년대 홍콩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곳인데요. 영화 중경삼림에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좁고 긴 언덕을 따라 이어진 이 에스컬레이터는 홍콩만의 독특한 도시 풍경을 보여주며 영화 속 장면과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낭만적인 이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9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묘사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오랜 영국 식민지 시절을 끝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반환식에는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 장쩌민과 현재의 영국 국왕인 당시 찰스 왕세자가 직접 참석해서 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홍콩이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기에 단순히 땅만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일국양제.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두 제도를 뜻하는 일국양제를 실시를 하기로 하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50년 동안은 홍콩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홍콩은 특별행정구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홍콩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시기 홍콩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마카오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16세기 중반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 남부 마카오의 자리를 잡으면서 마카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 식이었죠. 이후 400년 가까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1999년이 되어서야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때 반환 방식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일국양제의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홍콩이 국제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면 마카오는 관광과 문화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중국은 일국양제를 약속했습니다. 즉, 홍콩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최소 50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오랫동안 자유로운 선거, 언론의 자유,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반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중앙정부가 선거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홍콩 시민들은 약속했던 민주적 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와 저항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정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한쪽에서는 자유와 약속의 보장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에 부딪히다 보니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홍콩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4년에 일어난 우산 혁명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0: 홍콩 정부가 중국의 입김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자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산혁명은 비록 즉각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홍콩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목소리를 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원하는 시민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융도시이자 자유의 상징으로 불렸던 홍콩은 지금도 여전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가의 입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홍콩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의미 그리고 세계사의 큰 흐름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1: 야, 홍콩의 역사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아편 전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국제 금융도시로 성장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또 민주주의로 인해 갈등하는 상황까지 있었네요.
2: 네, 홍콩은 정말 이렇듯 복잡한 역사를 가진 도시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 홍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일단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약을 막았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정말 좀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영국 의회에서도 이건 영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다 라며 거센 비판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됐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의 민낯입니다.
2: 또 약속의 중요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국 양제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거잖아요. 원래 이 50년간 홍콩의 자유와 자본주의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우산혁명까지 일어났으니까요.
1: 맞아요. 우리나라와 홍콩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9세기 우리나라도 강제 개항을 당했고 식민지배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콩과 우리나라 모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경제성장도 이루었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홍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7년이 되면 반환 3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홍콩은 그저 먹거리, 쇼핑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보고 나니 정말 무겁고 다르게 다가오네요.
2: 오늘 홍콩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역사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0: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도시로 한번 떠나볼까요?
1: 이 도시에 가면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심지어 자전거도 타면 안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0: 자전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여행을 다녀야 되죠?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까?
1: 모든 교통수단이 물 위로 다니는 곳이에요. 수상버스, 수상택시, 그리고 곤돌라가 명물인 곳이죠.
0: 곤돌라라고 하니까 딱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가는 거죠?
1: 맞습니다. 저는 베네치아를 떠올리면 가면 무도회가 생각이 나요. 무려 12세기에 시작된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0: 이 가면을 쓰면 뒤에 이제 누가 있을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면은 왜 쓰는 걸까요?
1: 가면을 쓰면서 신분을 감추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족도 평민도 계급을 떠나서 함께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 해방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회 전체의 긴장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0: 그런 축제가 오래전에 시작된 걸 보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런 열린 생각이 베네치아를 특별하게 만든 힘이었을 거예요. 사실 축제 말고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0: 클로드 모네, 나폴레옹도 반했다는 게 영상을 보니 더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문제인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 관광객이 너무 몰리고 또 기후변화까지 맞물려서 훼손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려야 된다고 두 번이나 권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0: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런데 선생님, 이 베네치아는 섬이잖아요? 영상에서도 보면 이 농사 지을 땅은 없어 보이고 자원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불을 쌓았을까요?
0: 자동차는 없어도 배는 있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배로 무역을 했거든요. 특히 중세 유럽에서 금보다 더 비쌌던 식재료가 베네치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1: 금보다 비싼 식재료. 중세 시대라면 후추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한 도시를 발전시킬 만큼 중요했다니 좀 궁금합니다.
0: 후추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제가 초기 베네치아 탄생 스토리부터 쭉 알려드릴게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화려하게 꽃피운 베네치아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날 베네치아는 낭만적인 관광지지만 그 시작은 사실 눈물겨운 피난길이었습니다. 5세기경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북쪽에서 온 게르만족과 훈족 같은 무시무시한 이민족들이 이탈리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약탈당하자 갈곳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 선택을 했어요. 바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석호안의 갯벌 섬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민족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였기 때문에 배가 없이는 갯벌과 얕은 바다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척박한 섬에 수천 개의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집안을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살기 위해 도망친 곳이었지만 이 독특한 입지가 훗날 엄청난 행운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농사를 지을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유럽 대륙과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잇는 가장 빠른 길목에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형식적으로는 비잔티움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

0: 적인 도시국가처럼 행동했습니다. 비잔티움의 해군 역할을 대신해주며 그 대가로 세금 없이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들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은 동양의 향신료, 후추, 계피 등 그리고 비단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배를 타고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후추를 사온 뒤 이를 유럽 전역에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얻은 소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초기 자본을 모았습니다. 당시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 불릴 만큼 귀한 필수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역을 잘하려면 튼튼한 배가 필수였겠죠. 베네치아에는 아르세날레라는 국가 운영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공장 조립라인처럼 배를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배 한 척을 뚝딱 만들어낼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해군은 무역선을 보호하고 경쟁국들을 압도했습니다. 베네치아 발전의 결정적인 사건은 제4차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십자군 군대를 배로 실어다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고 전쟁 과정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방무역의 거점들을 대거 확보하며 바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단순히 돈만 많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왕 한 명의 독재가 아니라 귀족들이 선출한 총독인 도우제와 평의회가 나라를 이끄는 민주적인 공화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베네치아의 공화정은 중세 유럽에서 보기 드문 아주 독특하고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인 도제는 죽을 때까지 임기를 유지했지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순 없었습니다. 도제를 뽑는 과정부터가 아주 복잡했는데 무작위 추첨과 투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도제는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 중요한 결정은 항상 대평의회나 10인위원회 같은 기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특히 10인위원회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비밀정보기구 같은 곳이었는데 부정부패나 반란의 조짐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도제가 법을 어기면 처벌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 덕분에 베네치아는 약 1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네치아의 공화정은 훗날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 원칙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중세 베네치아는 단순한 무역 도시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의 모태가 된 혁신적인 경제 도시였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업 중심지인 리알토 다리 주변에는 환전상들이 의자를 놓고 앉아 돈을 바꿔주거나 보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은행을 뜻하는 뱅크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무거운 금화나 은화를 들고 다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장부상의 기록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바다로 나아가는 무역은 큰 이익을 주었지만 난파나 해적의 위험도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네치아인들은 포멘다라는 합작 투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는 투자자와 직접 배를 타고 나가는 상인이 계약을 맺어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대의 유한 책임 회사나 벤처 투자의 시초가 되었으며 자본이 부족한 젊은이들도 능력만 있다면 무역에 참여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세계 최초로 해상 보험 제도를 체계화했습니다. 상인들은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배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전쟁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몬테라는 국채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국가의 성장에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공공금융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결국 베네치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시였습니다. 척박한 갯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다로 나갔던 용기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1: 피난길에서 시작된 도시가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의 원형을 만들었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0: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 기억나세요? 격리를 해야 한다고 쿼런틴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사실 이 말의 시작도 베네치아였다고 합니다.
1: 잠깐만요. 이 격리라는 표현, 이게 베네치아에서 나온 거예요?
0: 네.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을 때 베네치아는 모든 선

0: 학자군이 오히려 기독교 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1: 야, 이거 아군에게 칼을 겨눈 건가요?
0: 그렇죠. 이건 돈이 신앙을 이긴 순간이었는데요. 그 판을 짠 게 바로 이 베네치아였고요.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4차 십자군 전쟁은 역사상 가장 황당하면서도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원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던 군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중심에는 바로 베네치아가 있었습니다. 베네치아가 어떻게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01년 유럽의 기사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은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집트를 거쳐 성지로 가기로 계획했어요. 당시 유럽에서 수만 명의 대군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를 가진 곳은 베네치아뿐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노련한 지도자였던 도제 엘리코 단돌로는요, 십자군과 엄청난 계약을 맺게 됩니다. 3만 명이 넘는 군대와 기사들을 실어 나를 배를 만들어주는 대신 막대한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죠. 베네치아 사람들은 1년 동안 다른 장사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십자군을 위한 배를 만드는 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베네치아에 모인 십자군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당연히 약속한 배삭을 다 지불할 돈도 부족했던 거예요. 배를 만드느라 전 재산을 투자했던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도제 단돌로는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부족한 돈은 몸으로 때우세요. 우리 베네치아의 반란 도시인 자라를 대신 점령해주면 배를 띄워주겠습니다. 성지를 지키러 온 십자군이 돈 때문에 같은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게 된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자라를 점령한 뒤에도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비잔티움 제국에 쫓겨난 왕자인 알렉시오스 4세가 십자군을 찾아와서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나를 다시 황제로 만들어주면 십자군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주고 성지 탈환을 돕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당시 베네치아의 최대 무역 경쟁국이었거든요. 단돌로는 십자군을 설득해 예루살렘이 아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뱃머리를 돌리게 합니다. 1204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가졌다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십자군과 베네치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십자군은 같은 기독교 형제의 도시를 무자비하게 약탈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가 베네치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금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에 있는 네 마리의 청동 말 조각상도요, 이때 훔쳐온 전리품입니다. 제4차 십자군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베네치아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베네치아는 말 그대로 바다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 영토의 8분의 3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크레타섬 같은 지중해의 주요 거점들을 손에 넣으면서 무역로를 완벽하게 장악했어요. 또 경쟁자였던 비잔티움 제국이 힘을 잃자 베네치아 상인들은 동방무역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약탈해온 수많은 예술품과 보물들은 베네치아를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꾸미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국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황금기였지만 역사적으로는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을 철저하게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비잔티움 제국이 약해지면서 훗날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4차 십자군은 돈이 신앙을 압도한 전쟁이었고 그 설계자는 노련하고 영악한 베네치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베네치아는 현재 오버투어리즘으로 도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5만 명 남짓한 도심에

0: 연간 3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입니다. 집주인들이 현지인에게 세를 주기보다 관광객 대상의 숙박업을 선호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상점들은 기념품 가게로 바뀌었고 소음과 인파에 지친 원 주민들이 육지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베네치아가 실제 삶의 터전이 아니라 테마파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거대 크루즈선의 입항은 베네치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거대한 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파도는요, 약한 지반 위에 세워진 고대 건축물의 기초를 흔들고 갯벌의 토사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파가 좁은 다리와 골목에 가하는 물리적 압력은 도시의 노후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정부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수기 특정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예약 의무와 함께 입장료 5유로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관광객 수를 조절하고 도시의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입니다. 베네치아의 사례는 관광산업의 성장이 어떻게 도시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네치아는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는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현대적 고민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1: 십자군까지 이용해서 바다를 제패했는데 지금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겪고 있네요.
2: 네, 그때는 베네치아가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 욕망이 베네치아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1: 선생님, 그럼 베네치아 안 가보실 거예요?
2: 아,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저도 당연히 가보고 싶고 카니발도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베네치아에 가면 안 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네치아가 이번에도 결국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땅도 없는 갯벌에서 시작해서 무역 강국이 됐고 세계 최초로 은행, 보험, 권력 분립까지 시스템화한 도시잖아요.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강력해지는 게 베네치아인 것 같습니다.
2: 베네치아의 역사를 알고 보니까 곤돌라와 가면 무도회가 있는 이런 낭만적인 도시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같은 도시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1: 그게 바로 도시로 보는 세계사의 매력이죠. 여러분의 더 깊고 품격 있는 역사 도시 여행을 추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2: 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3차 시의 내용을 만나보았어요. 분수 나누기 분수 원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봤죠? 자,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내용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분수 나누기 분수 그두 번째예요. 자, 우리 오늘의 내용 만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냈던 연산왕 퀴즈의 정답도 알아봐야겠죠? 48분의 55 나누기 8분의 5의 몫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1과 6분의 5 또는 6분의 11이 됩니다. 여러분 잘 계산했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연산 4차 시 분수 나누기 분수의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1일차, 2일차의 문제도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그럼 먼저 원리 깨치기 내용 만나볼게요. 자, 4차 시 분수 나누기 분수 그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요,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을 익혀보고요, 또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의 계산도 알아볼 거예요. 대분수,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6학년 1학기 공부했으면 알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으로 바꿔야

바꿔야 하냐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자,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어떻게 계산할까? 과연 가분수의 나눗셈처럼 하면 되는 걸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1과 5분의 4 나누기 5분의 3과 같은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이 있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자, 이 경우는요. 먼저 분모가 같은 경우예요. 5로 5로 분모가 둘다 똑같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 첫 번째 방법, 분자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과 5분의 4 나누기 5분의 3은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줘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5일은 5, 5 더하기 4는 9, 5분의 9죠. 그럼 이것을 5분의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분모는 모두 똑같고 분자끼리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질 것 같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9 나누기 3. 그래서 3이다 라고 그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계산은 어떻게 해도 계산할 수 있냐면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과 5분의 4 나누기 5분의 3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5분의 9라고 써주고 5분의 3으로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자, 나누기 5분의 3을 곱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식을 다시 써주면 5분의 9 곱하기 3분의 5가 됩니다.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꿔준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약분이 되니까 5로 약분, 그 다음 3으로 약분, 그러면 3이 된다.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모가 같은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에서는요, 분자의 나눗셈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과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분모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첫 번째 방법? 그렇죠. 바로 통분을 해주었었죠. 또두 번째 방법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볼게요. 통분을 하는 거예요. 통분을 한 다음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1과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 먼저 통분을 하기 전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5분의 5일은 5, 5 더하기 2니까 7. 5분의 7이죠? 4분의 3으로 나눈다. 자, 분모가 5이고 분모가 4이니까 통분해줄 수 있겠죠? 무엇으로 할까요? 그렇죠. 2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5분의 7에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해주고, 4분의 3에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분의 28, 그 다음 20분의 15가 되죠.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 되었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합니다. 28 나누기 15는 15분의 28, 이렇게 분수 형태로 몫을 나타낼 수가 있죠. 대분수로 다시 한번 바꾸어주면 1과 15분의 13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도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줘야 하니까 1과 5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은 5분의 7 나누기 4분의 3이다. 이제 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5분의 7 곱하기 3분의 4라고 써줍니다.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약분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약분을 해주고요. 현재에는 없으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15분의 28. 역시 똑같이 대분수 1과 15분의 13이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 계산하는 방법은요. 크게는 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통분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의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때도 역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꾼 다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와 5분의 4 나누기 1과 5분의 2의 계산이에요. 이 경우는 분모가 같죠. 분모가 둘다 5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첫 번째, 분자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2와 5분의 4 나누기 1과 5분의 2예요. 가분수로 먼저 바꾸라고 했죠. 2와 5분의 4는 5분의 14. 1과 5분의 2는요? 5분의 7.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14 나누기

7인의 그럼 몫은 2. 또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2와 5분의 4 나누기 1과 5분의 2는요, 5분의 14 나누기 5분의 7인데,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럼 5분의 14 곱하기 7분의 5라고 쓸수 있겠죠. 이때 서로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해줘야 합니다. 5로 약분, 그 다음 7로 약분. 그러면 2만 남죠. 그래서 몫은 2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2와 2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2처럼 분모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에서도 이렇게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통분을 해서 분자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2와 2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1을 먼저 가분수로 바꾼 다음 생각할게요. 2와 2분의 1은 2분의 5. 1과 5분의 2는요, 5분의 7이에요. 그럼 분모가 2랑 5이니까 서로 다르죠?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통분 무얼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0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2분의 5는 10분의 25. 5분의 7은요, 10분의 14. 이제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25 나누기 14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수로 몫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14분의 25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걸 대분수로 다시 한번 나타내면 1과 14분의 11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분수의 곱셈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가분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2와 2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2는요, 2분의 5 나누기 5분의 7이고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2분의 5 곱하기 7분의 5라고 바꿔 써줍니다. 분자 분모 바뀐 거죠? 자, 이제 약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분될 것 없죠? 그러면 27에 14, 55, 25라고 써주고 대분수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그 몫을 구하게 됩니다. 자, 어때요? 오늘의 원리 어렵지 않죠?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꾸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4차 시의 원리 만나보았고요. 우리 1일차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분모가 같은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 어떻게 계산할까? 연산 키예요. 자, 다음과 같이 분모가 같은 나눗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1과 7분의 2 나누기 7분의 3은 먼저 1과 7분의 2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모가 똑같을 때에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몫이 3이다. 또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 분자 분모를 바꾸어 주자. 약분이 된다면 약분까지 해서 그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거나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계산하여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1과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1과 2분의 1은 2분의 3이고, 이것을 2분의 1로 나누자. 오,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여 몫은 3이 되는구나. 1과 3분의 1 나누기 3분의 2예요.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4, 그리고 3분의 2로 나누어 주자.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4 나누기 2가 되고, 몫은 2가 되는구나.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3번입니다. 1과 4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먼저 나타내면 4분의 5가 되고, 4분의 3으로 나누어 주니까 분모가 똑같아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5 나누기 3. 이렇게 5 나누기 3을 몫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3분의 5라고 나타낼 수 있고,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꾸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1과 3분의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1과 5분의 1 나누기 5분의 4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6, 5분의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 6 나누기 4, 몫은 4분의 6이다 나타낼 수 있는데 2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2분의 3. 또는 1과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음 5번. 1과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예요. 그러면 1과 5분의 3은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5분의 8이고 5분의 2로 나누어 주어야겠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8 나누기 2. 몫은 얼마예요? 그렇죠. 2, 4, 8이니까 4가 되겠죠? 6번. 1과 5분의 4 나누기 5분의 4예요. 그러면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볼게요. 5분의 9 나누기 5분의 4죠. 그러면 9 나누기 4이니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바로 4분의 9. 4분의 9는 가분수니까 대분수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와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음 7번. 1과 6분의 1 나누기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1과 6분의 1은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6분의 7. 이것을 6분의 1로 나누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7 나누기 1이구나. 그러면 몫은 7이 되겠네. 다음 8번. 1과 6분의 5 나누기 6분의 5예요. 1과 6분의 5는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6분의 11이에요. 이것을 6분의 5로 나누자. 분모가 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요. 11 나누기 5네. 그러면 5분의 11이다라고 가분수 형태로 몫을 구할 수가 있는데 대분수로 바꾸어 줄수 있으니 2와 5분의 1 이렇게 몫을 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9번도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8번까지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죠? 이번에는 9번부터 우리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과 7분의 2 나누기 7분의 4예요.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7분의 9가 되죠? 이것을 7분의 4로 나누자. 그다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보면 7분의 9 곱하기 기호 썼죠? 그다음은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꾸어 줘야 하니까 4분의 7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라고 했죠? 7로 약분, 7로 약분. 그럼 남는 것은 4분의 9. 대분수로 바꾸어 주면 2와 4분의 1. 이렇게 몫을 구할 수 있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요, 분자와 분모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10번, 1과 4분의 7, 1과 7분의 4 나누기 7분의 5예요. 그러면 1과 7분의 4를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야겠죠. 7분의 11 나누기 7분의 5예요. 그러면 우리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보자. 7분의 11 곱하기 5분의 7. 7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남는 것은 5분의 11. 5분의 11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 볼게요. 바로 2와 5분의 1. 이렇게 몫을 구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11번. 1과 7분의 5 나누기 7분의 6이에요.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줍니다. 1과 7분의 5는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7분의 12예요. 이것을 무얼로 나눠요? 7분의 6으로 나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줍니다. 7분의 12 곱하기 그다음 분자 분모 바꾸어서 6분의 7. 약분이 된다면 약분. 7로 약분이 되죠? 그다음 12랑 6도 6으로 약분이 돼요. 그럼 남는 것은 2가 되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다음 1과 8분의 3 나누기 8분의 7이에요.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8분의 11이 되고 이것을 8분의 7로 나누자. 다음과 같이 식을 쓰고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8분의 11 곱하기 7분의 8. 8로 약분이 되죠? 남는 것은 7분의 11.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요. 사실 위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2 나누기 6이니까 오, 그냥 분자끼리의 나눗셈을 했을 때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와 같은 경우 이렇게 어차피 분수 형태로 나타낼 것이라면 몫이 분수 형태로 나올 것이라면 그냥 이렇게 바로 분수의 곱셈으로 바꾼 다음 약분을 미리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방법을 선택하세요. 다음 13번. 1과 8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줍니다. 1과 8분의 5는 8분의 그렇죠. 13이에요. 나누기 8분의 3이다. 8분의 13 곱하기 3분의 3.

3분의 8이라고 바꾸어 볼까? 8로 약분이 되죠. 그럼 남는 것은 3분의 13. 대분수로 나타내면 4와 3분의 1이 되겠죠. 다음 14번. 1과 9분의 2 나누기 9분의 5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보죠. 그러면 9분의 11 나누기 9분의 5가 되고 9분의 11 곱하기 5분의 9라고 바꾸어 쓸 수 있죠. 9로 약분. 그럼 5분의 11. 대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2와 5분의 1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15번. 1과 9분의 7 나누기 9분의 4예요. 1과 9분의 7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9분의 16. 이것을 9분의 4로 나누자. 9분의 16 곱하기 4분의 9라고 나타낼 수 있고 9로 약분이 되고 4로도 약분이 되네. 남는 것은 4가 되죠. 16번 1과 10분의 3 나누기 10분의 7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바로 10분의 13. 이것을 10분의 7로 나누자. 10분의 13 곱하기 7분의 10이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10으로 약분이 되네. 남는 것은 7분의 13. 이 몫을 대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바로 1과 7분의 6이라고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1일차 문제 선생님이 16번까지 풀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답을 한번 채점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어지는 2일차 내용도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 내용입니다. 바로 분모가 다른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1과 7분의 2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자, 이런 경우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우리 통분을 해주면 되겠다. 분모가 35인 분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다음과 같이 몫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또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다. 이때 분자와 분모 서로 바꾸어주면 되지. 몫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가분수로 바꾼 다음 통분을 하여 계산하거나 또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역시 계산하여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라고 합니다. 1번이에요. 1과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나누기 3분의 1이네요. 분모가 서로 다르죠?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 6으로 해볼까요? 2분의 3에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고 3분의 1에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6분의 9 나누기 6분의 2라고 바꾸어 쓸 수 있죠. 자, 이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요. 9 나누기 2. 그러면 2분의 9가 되고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4와 2분의 1이라는 몫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통분을 할 때 어떤 수로 통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두 분모를 서로 곱해주는 방법을 생각해주면 돼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인 분모로 하는 분수로 바꾸어주자. 자, 또는 2번 한번 볼게요. 1과 3분의 1 나누기 4분의 1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줘야 하니까 3분의 4 나누기 4분의 1이네요. 이 경우도 역시 통분이 필요하죠.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분모가 12인 분수로 만들어줄게요. 12분의 16 나누기 12분의 3.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 16 나누기 3. 몫을 분수 형태로 구할 수 있죠. 3분의 16. 대분수로 바꾸면요. 그렇죠. 5와 3분의 1이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3번이에요. 1과 3분의 2 나누기 6분의 1. 1과 3분의 2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3분의 5가 되고 이것을 6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공통인 분모 무엇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6이면 되겠죠. 6. 그러면 6분의 10 나누기 6분의 1은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러면 10 나누기 1이네요. 몫은 얼마예요? 그렇죠. 10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1과 4분의 1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1과 4분의 1은 4분의 5고 이것을 5분의 2로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통분을 해줘야겠죠.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20으로 만들어줄게요. 분모를 20으로 20분의 4분의 5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야 하니까 20분의 25 나누기 5분의 2는요, 분자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요. 20분의 8.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25 나누기 8이고 8분의 25가 되는데요. 대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3과 8분의 1이다 라고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과 4분의 3 나누기 6분의 5예요. 1과 4분의 3은 4분의 7 나누기 6분의 5라고 쓸수 있고 우리 통분 12로 할수 있죠. 4분의 7은요, 12분의 21. 6분의 5는 12분의 10. 21 나누기 10이니까 10분의 21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10분의 1이 되죠. 6번, 1과 5분의 3 나누기 7분의 4예요. 1과 5분의 3은 5분의 8이고, 이것을 7분의 4로 나눈다. 우리 통분해줘야겠죠? 35로 만들어줄게요, 분모를. 35분의 56 나누기 35분의 20이 되죠. 그러면 56 나누기 20이니까 20분의 56이 되는데요. 약분이 되죠. 먼저 4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5, 4로 약분을 하면 14가 돼요. 5분의 14. 대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2와 5분의 4가 된다. 다음, 7번. 1과 5분의 4 나누기 9분의 2예요. 그러면 1과 5분의 4는 5분의 9이고 이것을 9분의 2로 나눈다. 우리 통분해야겠죠? 45로 만들어줄게요. 45분의 81 나누기 45분의 10이 됩니다.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10분의 81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8과 10분의 1이다. 그 다음 8번. 1과 6분의 1 나누기 9분의 7. 1과 6분의 1은 6분의 7이고요. 9분의 7로 나누어 주자. 우리 어떤 수로 통분하면 좋아요? 18로 하면 되죠. 18로 만들어 주자. 18분의 21 나누기 18분의 14. 우리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어떤 수가 돼요? 그렇죠. 바로 14분의 21이 되죠. 7로 약분을 하면 2, 그리고 3이 되니까 2분의 3. 또는 1과 2분의 1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9번부터는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게요. 1과 6분의 5는요. 6분의 11. 그리고 12분의 7로 나눠요. 6분의 11 곱하기 7분의 12라고 분자 분모를 바꿔줄 수 있죠.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주세요. 6으로 약분. 7분의 22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7분의 1이 되겠죠. 다음 10번. 1과 7분의 2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1과 7분의 2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7분의 9가 됩니다. 이것을 4분의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7분의 9 곱하기 3분의 4고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7분의 12가 되는구나.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5. 다음 11번. 1과 7분의 6 나누기 8분의 7이에요. 1과 7분의 6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13. 이것 나누기 8분의 7이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7분의 13 곱하기 7분의 8. 분자 분모를 바꿔주는 거예요.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 자, 약분되는 것이 없다면 그대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7, 7에 49죠. 그 다음 분자는요. 13 곱하기 8은 104가 됩니다. 자, 그럼 대분수로 바꾸어야겠죠. 49 곱하기 2가 바로 98이 되니까 49분의 6한 다음 자연수 자리에는 2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12번 1과 8분의 3 나누기 5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8분의 11 나누기 5분의 2. 자,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줄게요. 8분의 11 곱하기 2분의 5예요.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어요. 바로 16분의 55가 되는데요. 16 곱하기 3이 48이기 때문에 3과 16분의 55에서 48을 빼면 7이 되죠. 3과 16분의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13번 1과 8분의 7 나누기 7분의 5예요. 1과 8분의 7은 8분의 15이고 이것을 7분의 5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8분의 15 곱하기 5분의 7을 계산하자. 5로 약분이 되죠? 그럼 우리 분수 형태

8분의 21 나타낼 수 있고 대분수로 바꾸면 2와 8분의 얼마? 그렇죠. 바로 5가 된다. 자, 14번. 1과 9분의 5 나누기 6분의 5예요. 1과 9분의 5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9분의 14예요. 이것을 6분의 5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을 때 9분의 14 곱하기 5분의 6이죠. 자, 3으로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15분의 28이 됩니다. 대분수로 바꾸면 그렇죠. 1과 15분의 13이 된다. 15번. 1과 9분의 7 나누기 7분의 4. 1과 9분의 7은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9분의 16. 7분의 4로 나누어줍니다. 9분의 16 곱하기 4분의 7이고 4로 약분이 되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9분의 28. 9, 3, 27이니까 3과 9분의 1이구나. 16번. 1과 10분의 9 나누기 5분의 2예요. 1과 10분의 9는 10분의 19이고 이것을 5분의 2로 나누는 거니까 10분의 19 곱하기 2분의 5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나타낼 수가 있고 5로 약분이 돼요. 2는 4, 그 다음 분자는 19. 우리 이거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4, 4, 16. 그래서 4와 4분의 3이다. 이렇게 그 몫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16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라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도전 연산학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6과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4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자, 오늘은 1, 2일차 문제까지 만나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3일차에서 5일차까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볼게요.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저 얼마 전에 고민이 있었어요.
1: 어떤 고민이었는데?
0: 엄마 생신날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팀 축구 경기하는 날이랑 겹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2: 가끔 개인에게 부여되는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
0: 지위? 역할? 그게 뭔데요?
2: 그럼 이번 강의를 통해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
0: 네, 좋아요.
3: 앞에서 봤던 상황들은요, 개인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고 그 지위에 따른 역할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각 개인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도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선생님은요, 여기 EBS라는 공간에서는 EBS 강사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 집에서는 장녀이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생님은요,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위라고 할 때에는요, 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는 바로 지위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라고 하는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는 지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집단이나 사회에서 점점 살아갈수록 더 다양한 지위, 자리 잡게 되는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지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은우는요, 아들이자 댄스 부원이자 1학년 학생이면서 형이면서 학급 회장이에요. 이 중에서도 형이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은우가 갖고 싶어서, 은우가 노력을 통해서, 은우가 후천적으로 얻은 것이었을 거야?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위 중에서 형이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은우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위를 바로 귀속 지위라고 부르게 돼요. 즉,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를 그래서 귀속 지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은우의 다른 지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부원, 1학년 학생, 학급 회장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은우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얻어낸 지위가 되는 거죠. 댄스 부원도 나는 춤 동아리에서 춤을 출 거야, 댄스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거고, 학급 회장도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1학년 학생이란 것도 의지랑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지위가 되겠죠? 우리는 이런 거를 성취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취지위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나 노력, 능력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귀속지위의 역할이 더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노비였는지, 양반이었는지, 심지어 왕족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 오면 올수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지위의 힘이 더 강해지고 중요성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쉽게 나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을 우리는 바로 역할 역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각이 맡아야 되는 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각각이 맡아야 되는 임무 같은 거예요. 각각이 맡아야 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축구 선수에게는 이런 걸 맡아야 돼, 나눠줄게, 기대할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쵸. 축구 경기를 잘하는 것을 기대하겠죠. 학생에게는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거를 기대할 거예요. 이거를 맡아야 돼라고 나눠주는 걸 쉽게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대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 기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있는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 중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학생인데 막 학교도 가지 않고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개인의

0: 구체적인 행동 방식인 역할 행동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부여되는 지위는 다양하고요, 거기에 기대되는 역할도 다양합니다. 근데 때로는 한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지위에 따른 역할이 서로 충돌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역할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요, 회사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는 지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역할과 엄마라는 지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역할이 동시에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회사원으로서 오후에 회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날 우리 아이가 아파. 나 우리 아이도 간호해야 되는데. 라는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충돌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역할 갈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역할 갈등이 발생을 하면은 개인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두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는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번 시간에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는 무엇인지 있는지, 이 지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부여되고 역할들이 때로는 충돌할 때는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저는 축구 부원이자 장녀라서 역할 갈등 상황이 생겼었네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2: 역시 내가 잘 설명해 줬지? 맞다. 그래서 고민했던 일은 잘 해결했어?
1: 네, 다행히 축구 경기가 일찍 끝나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축구 부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서 최우수 선수상도 받았어요.
2: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 축하해. 앞으로도 응원할게.

0: 인터넷에서 신기한 영상을 봤어요. 인도랑 파키스탄 군인들이 국경에서 서로 빤히 쳐다보면서 고함치고 발도 엄청 높이 드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1: 아, 그거 국기 하강식이야. 매일 해질 무렵 인도와 파키스탄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국기를 내리는 의식이지. 관광객도 엄청 모이고 분위기도 뜨겁지.
0: 네, 근데 보기엔 멋있는데 뭔가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진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랄까.
1: 사실 그 의식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야. 두 나라의 갈등, 역사, 자존심이 응축된 상징적인 장면이거든.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온 나라들이라 국경이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감정이 가장 뜨겁게 드러나는 공간이 된 거야.
0: 멀리 있는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갈등과 분쟁이 저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는군요.
1: 그렇지. 그럼 오늘은 왜 나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지, 왜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함께 알아볼까?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에 정말 갈등,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되고 있는 그런 지역

기억들이 우리 지구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국제 분쟁입니다. 여러분들 국제 분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머릿속에 이 대륙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바로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는 왜 분쟁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이 아프리카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아프리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넓혀나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에 모여서 아프리카의 국경을 분할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 아프리카인은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운명을 정하게 됐고요. 민족의 분포나 인종의 분포, 종족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국경선은 아직까지도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지도에 보고 있다시피 국가의 경계, 그리고 민족이나 종족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거주하게 되거나 혹은 한 민족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이 자원 개발로 인한 이익이 어떤 민족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첨예하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분쟁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첫 번째로는요, 민족 그리고 인종적인 차이에서부터 기인하는 분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의 분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소유권,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차이를 원인으로 하는 분쟁도 있는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로 인해서 분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표적인 국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도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영국을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오랜 기간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아랍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가로 두 민족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신들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성립이 불가능한 이중 계약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영국은 나몰라라 했고요.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서 아랍인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지구의 높은 장벽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종교적인 차이 그리고 민족적인 차이로 인해서 시작된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종교 분쟁. 오늘 나은이가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도 영국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에 있는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이 나라들이 한 나라에 속하기도 했었다가 또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는요, 종교에 따라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힌두교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도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이슬람교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카슈미르 지역이었어요. 자, 카슈미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치 지도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인도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지금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매일같이 국기 하강식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분쟁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일강이에요. 상류에 있는 나라가 나일강에 큰 댐을 만들게 되면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용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수자원을 둘러싸고서 상류에 있는 나라와 하류에 있는 나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분쟁도 또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카스피해는 사실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다인지 호수인지를 두고서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이곳을 바다로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석유는 온전히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쪽의 나라들은 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0: 자국 앞에 석유의 매장량이 적은 나라들의 입장에서는요, 호수가 유리했어요. 이 카스피해가 호수로 인정이 되면 이곳에서 생산된 석유는 주변의 나라들이 똑같이 n분의 1을 해서 나눠 가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특수 지위를 가진 바다로 보는 것에 연안국들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분쟁 그리고 갈등을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첫 번째로 외교를 통한 노력입니다. 네, 첫 번째로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외교 사절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 국가 원수 간의 회담이나 간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와 같은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또 문화 교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또 많은 나라들은요, 이 국제사회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서 국제인권선언 그리고 국제환경협약과 같이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 곳곳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는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한 지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은이도 멋진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오늘 학습 내용을 우리 나은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1: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와가보더 영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멋있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두 나라의 상처와 감정이 뒤섞인 장면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 그래, 분쟁은 지도 위의 선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 기억,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1: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2: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이해하려는 시선이야. 누가 잘못했는가로만 보지 않고 왜 갈등이 생겼는가, 또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해결의 출발점이지.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자, 뭘 설명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이것 안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많이 읽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이로 된 이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또 이것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책인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걸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낱말. 그 낱말이 나올 단원의 이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국어 5학년 1학기 4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아, 이제 이해가 가죠? 대상을 설명해요에는 어떤 낱말이 나올까요? 같이 하나씩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책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책이었던 거죠. 헷갈리는 말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자, 대상, 글자 순서를 뒤집어서 바꾸면 어떤 낱말이 되죠? 상대라는 낱말이 되는데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와 상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상대는 서로 마주대함. 또는 그런 대상을 뜻하는 건데요. 상대가 자신보다 윗사람인지, 즉,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윗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알맞은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상대인 거예요. 분명 같은 글자가 하나씩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른 낱말인 거죠. 대상, 그리고 상대, 구분해서 기억해 둡시다. 다음 낱말은 글의 구조입니다. 이 사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이기도 한데요. 뭔가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글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글의 구조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구성하는 일정한 틀이에요. 집을 우리가 짓는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그냥 집이 한 번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집을 지을 때에는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차 뭔가를 덧붙여가며 만드는 거잖아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이 한 번에 뿅 하고 쓰여지는 게 아니라 글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글의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착착착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단원에 등장하는 글의 구조, 대표적으로 열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 순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와 대조 구조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글의 구조들은 설명하는 글을 쓸때 자주 쓰이는 구조들이니까 자세히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라는 것은 무언가를 쭉 나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쭉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을 열거 구조라고 합니다. 쭉 나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 구조로 설명할 때에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을 넣어 여러 가지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해요. 자, 그러면 김치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쭉 나열할 거잖아요. 첫째,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입니다. 둘째, 발효 음식입니다. 셋째,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쭉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나열이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나열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쭉 벌려놓음 또는 쭉 버려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하기 위해 찾은 자료들을 나열하니 쭉 벌려놓으니 어떤 자료가 더 중요한지 알수 있었다. 이럴 때 쓰이는 말인 거예요. 다음 글의 구조는 순서 구조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순서라는 말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순서, 차례. 시간이나 공간,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공간의 이동의 순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 구조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말,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와 같은 말을 넣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라면을 끓이는 순서를 고려하면서 이 순서 구조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수 있겠죠. 뭐, 처음에 물을 끓이고요. 스프와 면을 넣고요. 뭐, 몇분 동안 더 끓이고요. 그릇에 담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절차라는 조금 어려운 낱말이 있는데요. 해외로 나갈 때는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는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해외 나갈 때 그냥 내 맘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티켓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여권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행기도 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절차인 겁니다.

다음 글의 구조는 비교와 대조 구조입니다. 비교 그리고 대조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을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합니다. 공통점을 설명하는 게 비교인 거고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대조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꿀벌과 개미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꿀벌, 개미 선생님이 보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그리고 개미. 둘다 사회를 이루어 사는 곤충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사회를 이루어 산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꿀벌은 벌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산다고요? 벌집에서 산다고요. 반면에 개미는 주로 땅속에서 산대요.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더 한눈에 들어오죠? 이런 그림이 비교와 대조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할때 이러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낱말은 요약하다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고 문단별로 요약하면, 문단별로 요약한다는 것은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다는 뜻이겠죠?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요약하다는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낱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어떻게 읽었나요? 요약하다. 이렇게 읽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읽었어요? 요약하다. 거센 소리가 나게끔 요약하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요약하다. 라고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약에서 기역과 하에서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를 내는 기역 발음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받침, 기역이나 리을 기역, 디귿, 비읍이나 리을 비읍, 지읒이나 니은 지읒이 왔을 때 뒤에 히읗이 오게 되면 거센 소리, 거친 소리가 난다고요. 키역, 티읕, 비읍, 시읒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직접 한번 소리를 내어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게 맞는지 알겠죠? 다음 낱말은 구체적입니다. 대상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건 어떻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마치 내가 경험해본 것처럼, 겪어본 것처럼 자세히 묘사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는 경험적이 있습니다. 경험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본 것. 겪어본 것. 나는 두발 자전거 타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터득했다.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해봄으로써 터득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는 그림 보면서 속담 공부해볼까요? 오늘 알아볼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야! 앞으로 빨리 가! 자, 급식을 받는데 줄을 쭉 이렇게 서 있는데요. 친구한테 야! 앞으로 빨리 가! 이렇게 별로 예쁘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뒤돌아보면서, 야, 아직 시작 안한 건데 왜 그래? 야, 야! 하니까 이 친구도 야! 하면서 화를 낸 거죠. 아, 그렇구나. 미안해. 만약 처음에 친구가 말을 좀더 예쁘게 부탁하듯이 했다면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내가 먼저 상대에게 고운 말을 써야 상대도 나에게 고운 말을 쓴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니까 평소에 친구들한테 좀더 상냥하게 예쁘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낱말들 이어서 봅시다. 마찬가지로 4단원에 있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해하다, 대처하다, 유추하다,

평상시, 행동요령, 고립되다, 댓글까지 있습니다. 이 낱말의 쓰임새에 대해서 그리고 뜻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해하다입니다. 자, 우리 문해력을 키우면 뭐가 좋다고 했어요? 글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잘 아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하다는 깨달아 알다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휘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다음 낱말은 대처하다입니다. 자연재해는 미리 알고 대처하면, 준비하여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처하다는 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알맞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책이 있으니까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거겠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대비하다가 있습니다. 현수는 한자 급수 시험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대응하여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틈틈이 한자를 익히고 있다. 그래서 대처하다와 대비하다는 뜻이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비, 미리 준비를 하면 무환,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처와 대비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자성어겠죠? 자, 관련된 거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낱말은 유추하다입니다. 도움말을 읽으면 이 문제의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자, 원래 몰랐어요. 그런데 도움말을 읽고 유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추측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단서를 바탕으로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유추하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추측하다. 우리 앞에 나왔죠? 추측하다가 있습니다. 추측하다도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영수는 비가 올 것이라고 추측한 거죠.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오, 비올것 같은데? 이렇게 짐작해 본 거예요. 유추하다, 추측하다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 다음 낱말은 평상시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두 번쯤 아니면 자주 쓸 수도 있는 말인데요. 평상시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여 체력을 길러야 한다. 이 말은 보통의 때에도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상시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와 뜻이 비슷한 말로는 낱말 자체도 비슷하거든요. 평소, 평상, 평시, 상시 이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모두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나타내는 낱말인 거예요. 반대말도 있겠죠. 평상시가 보통 때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말은 보통 때가 아니에요.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난 때를 뜻하는 낱말이 반대말이 되겠죠. 바로 비상시입니다. 비상시는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난 특별한 때를 뜻하는 거예요.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시에는 화재, 지진, 긴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상시의 반대말 비상시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행동요령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요령,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요령은 방법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행동요령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이 행동요령에도 요령이 있었잖아요. 이때 요령은 방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모양은 같은데 조금 다른 쓰임으로 쓰이는 낱말인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냐면요. 요령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눈속임으로 잔꾀를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때의 요령은 적당히 해 넘기는 잔꾀를 뜻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그러다 누가 보면 일하는 척하고. 이럴 때, 요령 피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의 요령은 적당히 해 넘기는 잔꾀를 뜻하는 거고요. 행동 요령의 요령은 방법을 뜻한다는 거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고립되다입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피가 많이 내리게 된 거예요. 도로가 끊겨. 오갈 수 있는 도로가 끊겨버렸어요. 마을이 고립되었다. 즉, 누구도 드나들 수 없게끔 혼자 있는 것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립되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고립에서 이 고자가 혼자, 홀로, 외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립되다였습니다. 다음 낱말은 댓글입니다. 친구가 게시판에 쓴 글에 내가 댓글을 달았다. 친구가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글을 읽고 나의 의견을 조그맣게 남긴 것을 댓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 원래 글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을 우리가 댓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댓글이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는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rep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답하다, 대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reply에서 온 낱말인 리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군가 글을 남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남길 때 리플을 단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서 요즘에는 리플보다는 댓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댓글, 답글이 있는데요. 답하는 글인 거예요. 인터넷에 오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글을 또 탄대요. 그리고 또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으로 올렸을 때 답을 달아주는 게 답글이 될 수도 있고요. 댓글처럼 원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올린 것이 답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과 답글이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인터넷에 올린 질문에 선생님께서 친절한 답글을 남겨주셨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 답글입니다.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관용어 공부해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알아볼 관용어는 귀가 얇다입니다. 오, 정말로 귀가 얇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또 숨은 의미가 있겠죠.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답만 외워도 된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답만 외우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 그럼 나도 답만 외워야겠다. 다른 친구의 말을 잘 믿고 따라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답이 나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답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아, 내가 귀가 얇았구나. 다른 친구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그래서 귀가 얇다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자, 나의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귀가 너무 얇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어휘와 속담, 관용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는 거예요. 가로 열쇠부터 알아볼까요? 1번입니다.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구성하는 일정한 틀, 글의 뼈대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글의 구조입니다. 1번. 글의 구조. 세로 열쇠 2번 볼까요?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 마치 내가

0: 꼽은 것처럼 자세히 표현할 때 이런 말 쓴다고 했어요. 구체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구체적. 가로 열쇠 3번 보겠습니다. 경험에 기초한 것. 우리 구체적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경험적이라는 낱말이 있었죠. 이번에는 세로 열쇠 4번 볼까요? 서로 마주 대함 또는 그런 대상. 상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되는 거고요. 가로 열쇠 5번만 남았네요. 어떤 일의 상대나 목표, 목적이 되는 것 설명하려는 대상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5번은 대상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읽는 낱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받침 기역은 뒤에 오는 히읗과 만나 두 소리가 합쳐져 기역으로 발음된다. 키읔으로 발음된대요. 키읔으로 발음되니까 거친 소리가 나는 거죠. 읽어볼까요? 탁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이렇게 읽는 거죠. 기읔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가, 카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 다음 먹히다, 밝히다, 요약하다. 2, 3, 4, 5번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1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글의 구조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째, 둘째, 셋째. 특징을 나열한 거니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열거 구조랑 관련이 있겠죠. 다음으로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거니까 순서 구조와 관련이 있겠죠. 다음, 공통점과 차이점과 관련된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선을 이어주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까요?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낱말에 대한 설명인가요? 요약하다라는 낱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요약하다에서 출발해 볼게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도착. 기억이라고 써줍시다. 니은입니다.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댓글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댓글에서 출발할게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도착. 니은이라고 써줍시다. 디귿입니다.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행동 요령이었죠. 출발!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도착했으니까 디귿이라고 써줄게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유추한다고 했습니다. 유추하다에서 출발해서 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도착했으니까 빈칸에 리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빈칸 잘 채워졌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낱말은 어느 것인가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 선생님 사자성어 이야기했었죠. 유비무환이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된 낱말 무엇이었나요? 대처하다였죠. 대책이 있으면,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설명서를 읽고 게임의 규칙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더잘 알수 있는 거죠. 깊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할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평상시 또는 비상시와 달리 오늘 아침에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즉, 보통의 때에는 과일을 먹었다는 뜻이니까 평상시와 달리 오늘 아침에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진수는 이야기의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짐작한 거잖아요. 유추해 보았다가 어울리겠죠? 네 번째입니다. 감기로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학교에 안 갔어요.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겠죠? 고립된이에요? 이해 아니에요?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해서 고립된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숙제 있겠죠?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방금 전에 마지막에 나왔던 고립되다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홀로 떨어지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립되다가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지어보고요. 직접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국어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지 않나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력도 쑥쑥 올리고 문해력도 쑥쑥 올리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3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요,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4단원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낱말들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은요, 예, 교과서 공부 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휘 보도록 할게요. 관용 표현이라는 어휘입니다. 자, 관용 표현이거든요. 관용은 익숙할 관에 쓸 용이에요. 익숙하게 쓴다라는 것이고요. 표현은요, 드러낼 표에 나타낼 현. 그래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해요.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말을 관용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과 달리 새로운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거든요. 관용어와 속담이 이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관용어가 무엇일까요? 관용어는요, 머리를 맞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우리 머리를 맞대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머리를 직접 이 대는 거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하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의논도 하고 하는 게 머리를 맞대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표현보다 다른 새로운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이걸 자꾸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의논을 할때 머리를 맞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속담을 한번 볼게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해 잘 알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자,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등잔에 불을 피워가지고 어두울 때이 전깃불 대신에 썼단 말이죠. 그럼 이 등잔불 밑에는요, 바로 그림자가 져가지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어둡고 이 밖에 이제 다른 부분은 밝죠. 그래서 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이런 의미이지만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의 비밀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가족만 몰라요. 그러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우개를 찾고 있었어요. 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다른 쪽 멀리 있는 데만 찾고 있었던 거죠. 여기 있었네. 등잔 밑이 어두웠어. 이렇게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어가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익숙할 관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이 된 낱말을 관용어다라고 해요. 자, 속담은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로 우리 조상의 삶에서 알수 있는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속담입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은요, 낱말의 원래 뜻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숨은 뜻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지금 관용 표현, 여기 관용어랑 속담이 하나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것도 잘 알아두면 평소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관용 표현을 쓰면은요, 내가 겪은 상황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의도에 맞는, 딱 맞는 관용 표현을 써가지고 말을 하면 더 전달이 잘될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용 표현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에서 쓰였지라는 거를 보면은, 아,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자꾸자꾸 이 관용 표현을 만나보고 써보고 해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낱말 볼게요. 가치입니다. 값어치 가에 값어치 치거든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말을 하는 건데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말을 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은 쓸모가 있다. 보람 있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보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을 말을 해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의 가치를 보람이라고 해요. 매일 꾸준히 줄넘기 연습을 했더니 체력이 아주 좋아져서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부심도 느끼고,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어휘력 공부하는 것도 보람을 느낄 일이죠. 다 끝내고 나면은, 아, 뿌듯하다. 만족감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다음 견학 기록문을 보도록 할게요. 견학은요, 볼 견에 배울 학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배우는 것을 견학이라고 하고요. 기록문이라는 것은 기록하는 글인 것이죠. 그래서 견학을 하고 새롭게 한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 견학 기록문입니다. 견학 장소 어디 갔는지, 날짜 언제 갔는지, 견학 목적 왜 갔는지, 그리고 가서 보고 듣고 안 것, 또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체험학습을 가거나

혹은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새롭게 본 것들이 있고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기록해 두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 하고 더 생생하게 내가 더잘 기록해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견학 기록문을 꼭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견학 기록문을 꼼꼼하게 쓰면 견학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여행의 과정인 여정,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인 견문, 견학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인 감상이 나타나 있어요. 자, 견학 기록문에 들어가는 세 가지예요. 여정, 견문, 감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에 견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주에 가면은 이 신라의 역사의 유물, 유적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챙기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를 들르고, 그 다음에 경주에 도착해서 박물관에 갔다가 불국사에 갔다가 하는 그 과정이 견학 기록문에 담기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여정이죠. 그 다음에 직접 견학을 가서 박물관에서 보았던 것, 불국사에서 보고 배운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견문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쓰는 게 바로 감상입니다.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서는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야 해요. 자, 다음은요, 맞대다입니다. 서로 가깝게 마주 대하는 것을 맞대다라고 해요. 어려운 문제였지만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니 좋은 해결 방법이 떠올랐다. 머리를 맞대다. 우리 아까 방금 배웠죠? 맞걸다. 양쪽으로 걸칠 수 있도록 마주 거는 것을 맞걸다라고 해요. 우리는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은 뒤 새끼손가락을 맞걸었다. 마주 걸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대처입니다. 대할 대에 처리할 처예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 이 정세나 사건, 일에 대해서 알맞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발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그럼 무엇이냐?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 또는 그 대책을 말을 합니다.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친구에게 보건 선생님께서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살펴서 필요한 것을 얼른 행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조치이고 또 대처와 이제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음은요, 긴밀하다입니다. 기날 기내 빽빽할 밀이에요.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서 빈틈이 없는 것을 긴밀하다라고 해요. 성공적인 축제 진행을 위해 학생회와 선생님들이 긴밀하게 협조했다. 서로 가깝게 협조했다라는 것이죠. 밀접하다라는 말도요, 똑같이 빽빽할 밀이 들어갑니다.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밀접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건강과 식습관이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자가 들어가면 뭔가 가까운 느낌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다음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할 겸에 겸손할 손인데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해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좀 너무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겸손의 반대말인데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 이야기에서 토끼는 자신의 빠른 말 믿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성실한 거북에게 지고 말았다. 잘난 체 하다가 지고 말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겸손한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으니까

어휘를 많이 알게 되어서 약간 교만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속담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이꿀 정말 달콤하다. 역시 넌내 진짜 친구야. 하고 여우가 이 곰에게 말을 하면서 꿀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곰이 꿀이 그렇게 맛있다니 많이 먹어. 대신 뒷정리만 좀 도와줘. 허허라고 하네요. 자, 이 꿀이 찐득찐득해서요. 뒷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곰이 좀 뒷정리 좀 도와줘라고 한 거죠. 맛있게 먹었으니 뒷정리는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여우가 꿀을 너무 먹었나? 갑자기 배가 아프네. 내 집이니까 치우는 건 내가 해. 난 간다. 하고 가버리네요. 아까 맛있게 꿀을 먹을 때는 아니 진짜 친구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다 먹고 나니까 가버렸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좋을 때만 친구군. 그렇죠.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요.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그리고 믿거나 우리가 서로 이제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돌보지 않고 내가 나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요, 5단원에 있는 어휘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어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을 하는 글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목적으로 쓰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생각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뭐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는 글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밝히고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잘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밝히는 거고요. 예, 본론에서는요,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에 대한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주장에 대한 이유, 수업 시간에 학교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 시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이유와 근거의 차이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거는 좀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혹은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명 중에 몇 명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본론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서는요. 글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제 위에서 본론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요.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결론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주장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용이 무엇일까요? 인용은요, 끌인에 쓸 용이에요. 끌어와서 쓴다는 거거든요.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요, 내 생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어떤 책에 나왔는데, 어떤 기사문에 나왔는데,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와서 이유나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인용은요, 내 주장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수업 시간에 핸드폰은 좀 안 꺼내야 되겠네? 하고 설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말이나 도표나 자료 등을 가져다 쓸 때는 반드시 출

출처를 밝혀야 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할 때는요, 이것은 어디 어디 신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은 어디 어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면 어디 어디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고 출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많은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데 계속 인용한 것만 갖다가 쓰면 아니, 이거는 자기 생각은 어디 나와 있는 거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하기 전에 자료가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인용한 정보 자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용할 때 주의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자, 이제 되돌아보다입니다.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되돌아보다라고 합니다. 졸업 앨범을 넘겨보며 즐거웠던 초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이 초등학교 생활을 쭉 이렇게 추억해보고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되돌아보다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가던 방향에서 몸이나 얼굴을 돌려서 다시 바라보다.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보았다. 이렇게 써요. 여기서 되돌아보다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과거를 떠올려보고 추억하고 이게 아니라 얼굴을 딱 돌려가지고 응? 하고 돌아보는 거죠. 내 이름 누가 부르네? 응? 하고 돌아보는 게 되돌아보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나온 과정을 쭉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 여기는 누구지? 하고 이 얼굴을 돌아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정이에요. 지날 과의 경로 정인데요.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친구와 글을 돌려 읽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글쓰기 과정에 포함된다. 이 글쓰기가요, 글을 쓰는 것딱 그것만 글쓰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쓸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개요를 짜보는 거. 다쓴 다음에 글을 고쳐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돌려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거. 이게 모두 다 글쓰기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과 비슷한 말로는 절차가 있는데요.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을 절차다라고 합니다. 글을 완성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고쳐 쓰는 절차가 차례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격차입니다.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서 다른 정도를 격차라고 해요.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것의 차이. 자, 여기서 임금은 임금님 이게 아니에요.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차이, 기술의 차이 이런 것들 격차라고 씁니다. 할아버지께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세대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자, 여기서 세대는요, 그 같은 나이대, 비슷한 나이대의 집단이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차이가 비슷한 말이에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른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차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내 말만 옳다고 우기면 안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표절입니다. 도둑질할 표의 훔칠 절이에요. 도둑질하고 훔친 거거든요. 무엇을 도둑질하고 훔쳤을까요?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게 표절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대로 베껴서 숙제로 내는 것은 명백한 표절이며, 이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자, 우리 재산이요. 눈에 보이는 돈, 물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글, 내가 만든 작품, 이런 것도 다 나의 재산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누가 출처를 표기하고 가져가는 건 인용인데요. 그대로 베껴 쓰고, 그거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표절인 것이죠. 내 것을 도둑질하고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표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모방이 있는데요.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으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훌륭한 작품을 따라 그리다 보면 나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 실력이 생긴다와 같이 쓰입니다. 이거 모방은요. 여기서 따라 그리고 좀 연습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표절은요, 이건 누구 건지 말도 하지 않고 베껴버리는 것에 해당이 된다면, 모방은 누구 것인데 내가 그것을 좀 따라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다. 혹은 이거는 누구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봤다. 이런 것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절과 모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요예요. 대개개의 중요한 요인데요.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을 개요이다라고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개요를 짜면 짜임새 있는 글을 쓸수 있다. 글을 쓰기 전에요. 이거, 이거, 이거를 쓸 거야. 서론에는 무엇을 쓰고, 본론에는 무엇을 쓰고, 결론에는 무엇을 쓸 거야. 라는 걸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개요예요. 그래서 요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둘다 요가 들어가죠? 중요할 요예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을 요점이라고 해요. 발표 시간이 부족하니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관용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을 씻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손을 씻는 건데요. 지훈아, 이번 시간 끝나면 민지필통에 이거 넣자. 재밌겠지? 하고 이 곤충을 민지필통에 넣을 장난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난 이제 그런 장난 안칠 거야. 미안하지만 난 이제 장난에서 손을 씻기로 했어.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네요. 뭐야, 우리 장난꾸러기 콤비였잖아. 왜 그래? 쳇, 지훈 이 녀석 진짜 달라졌네. 저기가 친구를 도와주면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있고, 여기는 장난쳐가지고 벌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손을 씻다는요, 부정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에 대하여 관계를 청산하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이제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쁜 습관은 다 손을 씻어버리고요. 좋은 습관만 가져가도록 해요.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가치다라고 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는 것 무엇이라고 하죠? 그래요. 긴밀하다라고 합니다. 긴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말이 그렇죠. 관용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관용. 자, 다음은요.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서로 가깝게 마주 대하다. 무엇이죠? 그렇죠. 맞대다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를 맞대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렇죠. 대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대처 있는 행동이다. 그렇죠.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실력이 뛰어날수록 더욱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긴밀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속담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입니다.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있는데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머리를 맞대다는요, 관용어예요, 속담이에요. 관용어입니다. 견학 장소, 날짜, 견학 목적 보고 듣고 안것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는 견학 감상문 기록문. 그렇죠. 기록문입니다. 기록문을 꼼꼼하게 쓰면 견학을 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이에요.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는 과정이구나 하고 바로 보이죠?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쓴. 자, 끌어쓰는 것은 그래요. 인용입니다.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밝혀야 한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빈

임금, 기술 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서 다른 정도를 격차다라고 하죠. 신악을 노래 등을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표절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하세요. 그 문장은 책에서 표절한 거라서 출처를 적어야 해. 자, 우리 표절은요, 몰래 베껴 쓰는 거잖아요. 출처를 적는 것은 인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 썼고요. 생각보다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네. 저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린다. 이거 잘 썼어요? 이 글은 개요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자, 개요라는 것은 이 글에서 무엇을 쓸 것인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써놓은 것이 개요죠. 그래서 개요를 보고, 이거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하고 생각을 할수 있다. 이것도 알맞게 잘 썼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되돌아보다가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두 가지 고르세요. 졸업 앨범을 넘겨보며 즐거웠던 초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자,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추억에 잠긴 거예요.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면서 학생들을 한번더 되돌아보았다. 이거 쫙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친구와 다툰 일을 되돌아보니 내가 먼저 심한 말을 한것 같아 미안해졌다. 쭉 뒤돌아보는 거 맞죠?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보았다. 쫙! 이거는 이거 아니죠? 골목길에서 콩국수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되돌아보았지만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쫙! 이거죠? 자, 발표를 마치고 나서 준비 과정에서 내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았다. 이거는 쫙 되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 관용 표현에 대한 거,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거, 이 어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들 모두 다 기억하면서 복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여기저기 숨겨있는 어휘들을 찾아 뜻을 공부하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을 공부하게 될까요? 선생님이 준비해온 10가지의 낱말들 같이 살펴볼까요? 짜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국제기구, 기아, 난민, 내전, 다국적 기업, 분쟁, 원조, 온난화, 체결, 협약까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교과 시간에 많이 볼수 있었던 낱말들인가요? 그렇죠. 물론 다른 시간에도 볼수 있지만 특히 사회 시간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낱말들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힘내서 같이 낱말들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 마크 본적 있나요? 조금은 익숙하죠? 바로 국제연합, UN을 상징하는 마크인데요. 국제연합, 즉, UN은 대표적인 이것입니다. 자, 이것 무엇일까요? 맞아요. 국제기구. 물론, 국제기구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UN이 대표할 수 있는 국제기구라는 거예요. 국제기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조직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럴 때 국제기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국제기구는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그럼요, UN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계의 평화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제기구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조직체라고 했죠? 그러면 나라와 나라가 모여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개인과 개인이 만든 단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NGO, 비정부 기구라.

많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 중에서 약20% 정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 가질 수 있어야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왜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까요?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집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려울 난이라는 한자를 써서 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난민들이 배를 타고 주변 나라로 흩어졌다. 기아도 큰 문제이지만 이 난민도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로 관심 가질 수 있어야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자, 보았더니요.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뭔가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예요. 한 나라 국민들끼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은 나라, 한 나라 국민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을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서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는 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은 내이죠. 우리 바깥은 뭐라고 하나요? 한자로 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국민들끼리 싸우는 전쟁은 내전이라고 하고요. 나라 밖, 즉 다른 나라와 싸우는 전쟁은 대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니까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 나라에 내전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다음 낱말입니다.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에 회사와 공장을 세워 생산과 판매를 하는 세계적 규모의 큰 기업을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니까 다국적이라고 해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햄버거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햄버거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매장이 있단 말이죠. 분명 똑같은 맛의 똑같은 햄버거인데 그 나라의 물가에 따라서 이 햄버거를 판매하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햄버거가 판매되는 가격을 보고 그 나라의 물가가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입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서로 싸우는 것 같죠? 험악한 분위기예요. 서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다툼을 뜻하는 낱말은 분쟁입니다. 갈등이 점점 커져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분쟁이 심해지다 보면 뭔가 폭력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모자를 쓰신 아저씨께서 상자를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뭔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단체에 물건이나 돈 등을 주어서 돕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원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려운 국가에 원조를 하는, 즉 도움을 줄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뭔가 경제 개발이 조금 덜 됐거나 산업 개발이 덜된 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도상국에 많은 원조를 해주는 또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북극곰이 녹아버린 빙하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왜 빙하가 녹게 되었을까요? 지구가 따뜻해졌기 때문이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온난화라고 부릅니다.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 오염이 심해질수록 이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서류에

동의에 사인을 하고 있어요. 계약이나 조약 등을 맺음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체결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협정의 체결로 무역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계약이나 조약 등을 서로 맺는 것을 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손과 손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에 서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약속을 맺음 또는 그 약속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협약입니다. 서로 뭔가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 정도로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나라는 평화 협약에 서명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나라의 공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협약, 협력을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낱말의 뜻을 살펴봤으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또 놓치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낱말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가 들어간 한자어. 우리 친구들이 자주 들어봤을 법한 낱말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화 예고편이 나왔다.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리고 식당 예약을 했다. 이때 예. 예라는 한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고편은 영화 본편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약은 그곳에 가기 전에 미리 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예는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는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가 들어간 다른 한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방금 전에 예고편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예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예고를 하였다. 그만두기 전에 미리 알리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나 상황을 짐작함 또는 그런 내용,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예상,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과 비슷한 낱말 중에 이런 낱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는 거예요. 예상 말고 앞질러 내다본다라고 해서 예견이라고 합니다. 예고, 예상, 예견. 예,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라고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앞으로 있을 일이나 상황을 짐작함 또는 그런 내용. 어떤 낱말이었죠? 예, 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10가지 낱말 이용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 만나볼까요? 1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국가는 가난한 나라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물적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나라는 독립을 이룬 뒤에 이웃 나라로부터 많은 뭘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구조, 물자, 배려, 원조, 호소 중에서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원조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물자가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뜻인가요? 물자는 물건이나 재료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2번이에요. 다음은 지구촌 이것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은 공익 광고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초성 힌트. 뭐라고 쓰여 있어요? 비읍, 지읒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의 포스터인가요? 총을 겨누고 있어요. 상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투고 싸우는 전쟁 같은 상황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대에게, 다른 나라에게 총을 겨누는 행위는 결국 삐

돌아서 총끝이 나 자신을 겨누는 것과 같다.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뭘 줄이자는 거예요? 갈등을 줄이고 다툼을 줄이고 분쟁을 줄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분쟁이라는 낱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대화의 밑줄 친 기억과 니은을 의미하는 낱말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부터 볼게요.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 왜 지구촌의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나라 안이라고 했으니까 안. 네 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내전이라고 하면 되니까 1번 아니면은 2번이겠네요. 세계의 여러 나라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으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니까 난 자를 써서 난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빈민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자, 빈칸이 있고요. 밑에 낱말의 뜻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호활동, 식량 증대, 먹을 것을 늘린다는 것이죠.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낱말 뭐예요? 기아라고 써주면 되겠죠?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호활동, 식량 증대,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 5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에서 우리 앞에서 예가 들어간 낱말들 공부했잖아요. 예의 뜻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다른 걸 찾는 거예요. 1번.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러면 올해 말고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적었다는 뜻이죠. 근데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보통의 해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해와는 다르게, 여기서 예라는 글자는 보통의 또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습. 예습이라는 건 뭐죠?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예는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3번. 다음 달 서울에서는 남북한 친선 농구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열린 거예요?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도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4번. 봄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이 나기 쉬우므로 예방. 산불이 나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5번.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 점수 때문에 우승팀을 예상할 수 없었다. 미리 내다볼 수 없었다. 짐작할 수 없었다. 여기서 얘도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뜻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뭐예요? 1번이겠죠. 5번의 정답 1번입니다. 6번이에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보면 본사와 생산 공장이 각각 다른 국가인 경우를 볼수 있어요. 다르대요.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여러 국가에서니까 뭐예요? 다국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다국 적 기업이라고 해요. 정답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7번 문제예요.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국가 생태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지구 온난화 이런 낱말들이 있네요. 말주머니 볼까요?
오늘은 지구촌 갈등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이것에 대해 조사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뭘 만든다고 했죠?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억에 어울리는 낱말은 국제기구입니다. 저는 니은에 대해 조사해 왔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과 관계없이 의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단체예요. 라는 뜻인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자, 요거는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기구는 아니고요. 비정부 기구인 거예요. 우리 비정부 기구는 뭐라고 했죠? 국제 기구는 여러 나라와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고 했는데, 비정부 기구는 뜻을 함께하는 개개인이 모여서 만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비정부 기구입니다. 제가 조사한 단체는 그린피스라는 단체인데, 이것을 파괴하는 핵실험을 반대하고 자연보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파괴하는 핵실험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뭘 파괴하는 핵실험을 반대하는 걸까요? 지금 남은 낱말들에 뭐가 있어요? 국가, 생태계,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동식물을 포함한 그것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인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은 생태계입니다. 그린피스도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들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어휘를 알면 독해가 보인다. 자, 글을 읽고 문제 해결해 봅시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은 언제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국가 간, 종교 간 분쟁으로, 다툼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기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즉 UN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 국제연합, UN이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라고 했잖아요.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국제연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군사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경제개발, 인권보호,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다.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대화를 중재하고 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분쟁 지역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국제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내전, 즉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걸 내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들에게 식량, 의료, 집 등을 제공하며 인도적인 원조,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 역시, 어머나, 지구온난화 이야기도 나오네요. 국제연합이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이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온난화는 극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온난화가 심해지면요,
기후변화가 극심해진대요.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여러 나라에 협력을 이끌어내고 온실가스 감축,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없애는 것이 또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는 뜻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도 다국적 기업, 여러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기업이죠. 활동도 유엔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들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들이 누구예요? 다국적 기업이에요. 때로는 환경 파괴나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제연합은 다국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즉 모두가 미래 사회,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나온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협약, 내전, 지구온난화의 뜻을 찾아보는 겁니다. 뜻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한 나라 국민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전제, 한 나라 국민들끼리라고 했으니까 안에서, 내에서 싸우는 거죠. 내전과 이어주면 되겠네요.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은 따뜻해진다는 뜻이겠죠? 지구 온난화의 뜻입니다. 디귿,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약속을 맺음, 또는 그 약속,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맞아요. 협약이라는 낱말의 뜻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역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기역은 국제연합, UN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연합, UN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골라보는 거예요. 1번, 분쟁 당사자 간의 대화를 중재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적인 개입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국제연합은 군사적인 개입뿐만 아니라라는 것은 군사적인 개입도 하고 다른 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번 아닙니다. 답은 찾았지만 다음 보기도 볼게요. 3번.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지구 온난화 문제도 다룬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예요. 4번, 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도움 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5번, 다국적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알맞지 않은 것은 2번, 군사적 개입도 한다고요. 문제 잘 풀어졌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흥미를 느낄 만한 선생님이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들을 사용했을까요? 잘 보고 어울리는 말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대야, 사발, 화로, 개다리, 소바하니 있습니다. 1번, 그림을 잘 보세요.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휘어있는 소반이라고 했으니까 개의 다리처럼 휘어있는 소반, 자, 여기 있잖아요. 자, 이름이 뭘까요? 개다리. 개의 다리, 개다리 소반이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개다리 소반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보면서 답해보는 거예요. 주로 세수할 때 물을 담아 쓰는 둥글고 넓적한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둥글고 넓적해요. 세수할 때 써요. 대야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세수대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대야입니다. 다음 3번 그림 보는 거예요. 장독 나와 있죠?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담아두거나 담그는 독을 장독이라고 합니다.
4번 그림 보세요. 여물통은

말이나 소를 먹이기 위하여 말려서 썬 집이나 마른 풀을 담는 통입니다. 자, 4번 나와 있었고요. 다음 5번 그림 보세요. 위는 넓고 넓죠? 아래는 좁으며 굽이 있는 사기 그릇. 사발일까요? 아니면 화로일까요? 사발이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사발입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자, 6번 그림 보세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거나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불을 피우는 그릇이니까 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화로인 거예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낱말은 협약입니다. 이 낱말의 뜻잘 살펴보고요.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지은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다양한 낱말들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좀 어려운 것들도 있었으니까 복습 잘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쌤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다섯 번째 만남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1강에서부터 4강까지 열심히 배워온 이 유리수와 소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관계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 한번 확인해보면은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어떤 소수가 될까? 그리고 소수 중 유리수인 것은 어떤 소수일까? 자,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그 관계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하고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한 방법과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순환 소수를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분수 표현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식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나요? 일단 분모에는 순환받이 숫자 개수만큼 9를 쓰고 소수점 아래에 순환하지 않는 숫자가 있다면 그 개수만큼 또 0을 써줘야 됐어요. 9,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분자는 소수점 무시하고 전체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수를 빼주면 됐었습니다. 그럼 얘는 90분의 16, 분모 분자 2로 나누면 45분의 8이라는 기하 분수꼴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에는 순환받이 개수가 3개니까 999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0은 쓸 필요가 없네요. 분자는 전체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을 빼서 간단히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303이 되는데 자, 분모 분자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1 빼고는 없습니다. 이미 기하분수죠?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모든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겁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해요. 모든 순환 소수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분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유리수와 소수의 관계인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복잡한 문장제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을 뿅뿅뿅 세 개나 달아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바로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리수에서 먼저 출발을 해봅시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우리 유리수는 간단히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분모가 1이어서 생략하고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던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마이너스 8분의 7, 뭐 6분의 1 이런 친구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은 분수 표현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해서 우리 친구들이 소수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수가 될까요?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웠거든요. 8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으니까 너는 유한소수가 될 거고 6은 2, 3은 6, 불청객 3을 가지니까 너는 순환소수가 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사실을 문장으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면 소수 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반드시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의 빈칸은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0.5라는 유한소수가 있습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10분의 5. 약분하면 2분의 1.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유리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환소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0.7땡은 우리 간단히 9분의 7이라는 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순환소수도 이렇게 분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뭐다? 유리수다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유한소수, 순환소수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 무슨 수다? 유리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헷갈리는 문제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자, 그 문제들을 좀 만나기 전에 방금 이 문장들을 소수 관점에서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소수 관점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맵이 머릿속에 딱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소수는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무한소수는 또다시 순환소수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이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다? 그렇죠. 유리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0.1010100001 얘는 규칙은 있지만 순환하는 그 배열이 없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아닙니다. 또 대표적인 원줄 파이가 있죠? 3.1415926535 쭉쭉쭉 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자, 얘네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서는 이렇게 유리수가 아닌 무한소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수 관점으로도 딱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드디어 문제를 만날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말로 쓰여 있는 문장에서 OX 퀴즈를 잘풀수 있어야 돼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에 일정한 숫자 배열이 하나없이 되풀이되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소수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2번 봤더니 모든 무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2번은 어떤가요? 우리 무한 소수에서 다시 출발을 해보면 두 종류가 있죠? 바로 순환소수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다? 유리수다 했고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라고 방금 직전 페이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를 싸잡아서 모든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하면은 순환소수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3번. 순환소수 중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다. 자, 우리 모든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지난 4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문장이죠? 4번. 유리수인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다. 우리 무한소수 중에서 유리수인 무한소수가 누구예요? 그쵸. 순환소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유리수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유리수인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말이 맞습니다. 5번은요, 굉장히 복잡한 아무튼 땡땡 찍혀있는 순환소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아무리 복잡한다고 한들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유리수가 되는 거죠. 6번. 얘는 분모에 7이 있잖아요. 얘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고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문장들이니까 꼼꼼하게 다시 보면서 잘 챙겨 두시고요. 자, 우리 이어지는 한장 정리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학고 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외심이 무엇이고 또 이 외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 삼각형의 외심에서 끌어낼 수 있는 공식 두 가지를 만나볼 거고요. 그 공식을 문제풀이에 활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복습하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삼각형 ABC가 있다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됐고요. 요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요 선분 O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면 정확하게 세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그릴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점 O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더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제풀이에서 많이 이용되는 공식 두 가지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지금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요. 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의 선분으로 연결한 상황입니다. 자, 그때 생기는 각 X, 각 Y, 각 Z의 크기의 합이 90도다라는 공식인데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당연히 수학에선 이유가 중요합니다. 간단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 OAB, 삼각형 OBC, 삼각형 OCA가 모두 무슨 삼각형? 두 변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X가 되죠. 마찬가지로 삼각형 OBC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는 Y고요. 자, 남은 삼각형 OCA에서도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 Z가 돼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은 몇 도? 그렇죠. 180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세 각을 더해 볼 건데 세 각을 더한다라는 게 결국 이 그림을 보시면 X 두 번, Y 두 번, Z 두 번 더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각 X, 각 Y, 각 Z를 합친 것을 두 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결과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가 180도다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등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각 X, 각 Y, 각 Z의 크기의 합은 90도예요 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외심이 있고 세 꼭지점과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생기는 요 각들의 크기의 합이 90도다라는 사실을 마구마구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두 번째 성질을 만나볼게요. 자, 얘도 문제풀이 아주 유용하게 적용되는 공식인데요. 자,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입니다. 그리고 두 꼭지점이랑 선분으로 연결해서 그때 이루어지는 각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각의 크기가 바로 남은 이 한 각의 크기 딱 몇 배다? 두 배다라는 공식이에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점 O에서 이렇게 B랑 C랑은 연결되어 있는데 A랑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선분 AO를 그릴 건데 좀 더 연장해서 여기 교점을 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세 개가 생긴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너도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각을 X라고 하면 너도 X가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뭘 이용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 삼각형 ABO에서 각 BOD는 한 외각이죠.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아서 동그라미 두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AOC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아서 여기는 X 두 개가 돼요.
저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각 BOC는요, 동그라미 두 개, X 두개 더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요각 A는요,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더한 크기죠. 그 말은, 아, 얘는 두 개씩 더했으니까 각의 크기가 딱몇 배야? 두 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심 있고 요런 모양의 그림이 보이면 각의 크기는 두 배다라는 관계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O가 외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X와 Y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외심이 보이고 세 꼭지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그 길이가 같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각 X 같은 경우는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꼭지각이 130도죠. 그럼 한 밑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180도에서 일단 130도 빼고요. 두 밑각의 크기가 XX로 같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기 2,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럼 50도를 2로 나누는 거니까 25도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25도 그냥 표시해 둘게요. 자, 이제 Y 찾을 건데 Y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다 표시를 해보면 여기 Y죠. 그리고 여기는 37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인데 37도 두 번, Y도 두 번, X 두번 더하면 180도인 거죠? 그럼 한 번씩 더하면? 그렇죠. 우리 첫 번째 공식 90도가 될 겁니다. 즉, 37도랑 각 Y의 크기랑 그다음 각 X의 크기는 25도로 구했으니 이렇게 한 번씩 더하면 90도가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90도에서 자, 둘이 더한 거 60, 2도를 빼주면 너는 28도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번엔 두 번째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도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각 CAB 요각, 그리고 각 ABC 요각, 그리고 각 BCA 요 각의 크기의 비가 5대 4대 3이야. 그 비를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각 AOC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도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갸우뚱 해보시면은 요 각의 크기는요,

우리 두 번째 공식입니다. 요 가게 크기의 몇 배였나요? 그렇죠. 딱두 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A, B, C의 크기만 구한다면은 두 배에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가게 크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지금 삼각형 세 가게 크기 합은 180도인데 그 B가 5대 4대 3이다를 알려줬으니까 그렇죠? B를 배분하시면 됩니다. 전체 180도를 이 b를 더하면은 10인데 12등분 한것 중에서 4만큼의 크기죠? 그러면 약분 결과 60도가 돼요. 아, 너는 60도구나. 그러면 두 배에서 너는 120도. 따라서 각 AOC의 크기는 120도. 이렇게 공식을 활용하면 손쉽게 답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각형 외심의 활용 내용도 우리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0: 좀 더 완벽한 비율을 원하신다고요? 가능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정해드리는 AI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수학으로 해결하죠. 저의 비결은 얼굴을 이미지가 아닌 숫자로 보는 겁니다. 비율을 수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확한 길이 측정. 얼굴의 모든 특징점을 좌표 평면 위에 순서상으로 기록하죠. 이 좌표들이 보정의 시작입니다. 턱 길이를 줄이고 싶으세요? 먼저 당신의 원래 턱 길이를 재볼게요. 코끝과 턱끝 사이를 잇는 선을 그립니다. 이 길이를 직각삼각형의 뒷변으로 생각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이 계산으로 모든 얼굴 부위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현재 턱 길이가 300으로 나왔으니 240 정도로 줄여볼게요. 축소 비율은 300분의 240은 0.8이므로 턱의 모든 좌표에 0.8이라는 일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상적인 얼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학의 정비례 개념을 쓰는 거죠. 자, 턱 길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완벽한 얼굴 비율로 완성되는 사진 보정 기술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우리 AI가 사진을 보정할 때 특히 원하는 비율만큼 늘려주거나 줄여줄 때 우리가 똑같이 중학수학을 활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가 오늘 어떤 개념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 AI가 사진을 보정하고 있는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수학 개념은 바로 두 개입니다.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하나는 정비례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 유명한 정리인데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아무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가장 긴 변, 이걸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뭐냐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변, A랑 B가 있죠?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정리가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자, 오늘 다룰 개념 또 다른 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는 무엇이냐? 두 양 X랑 Y가 있는데 X의 값이 두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합니다. 지금 표를 볼게요. x가 1에서 2로 2배, 1에서 3으로 3배가 바뀔 때 y값 a가 2a, 2배, a가 3a, 3배. 이렇게 x가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우리는 정비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AI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점 2,2라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뭐, 이건 우리가 AI로 봤을 때 우리의 코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눈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입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또 다른 점은 우리가 5,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 전에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거든.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2,2가 있었죠? 여기서 선을 더 이어요. 어디까지? 5,2까지. 그 다음에 5,2부터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기가 직각인, 무슨 삼각형? 네, 직각 삼각형이 생겨요. 근데 가로 길이가 얼마죠? 3이네. 세로 길이가 얼마죠? 4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여기를 내가 D라고 했을 때 D의 제곱은 뭐라 쓸수 있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즉 얼마? 25가 나옵니다. 그럼 D는 얼마죠? D는 5가 나와요. 신기하죠?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자세히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D의 제곱은 어떻게 써? 3의 제곱. 왜 3이었죠? X 좌표 길이의 차. 아,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또 뭐? Y 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6 빼기 2의 제곱입니다. 다시, X 좌표 길이 5 빼기 2, Y 좌표 길이 6 빼기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진짜 얼굴을 갖고 와가지고 한번 거리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점, 어디? 여기에 보자. 여기 입술인 것 같아요. 자, 입술의 위치가 몇 컴마 몇? 우리 0,0이라고 먼저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어. 어떤 점? 여기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 눈동자. 그럼 눈동자의 위치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가만 보니까 X좌표가 2인 것 같고 Y좌표가 3인 것 같죠? 아, 눈동자 너의 위치는 2,3이구나. 내가 이제 궁금한 거. 둘 사이를 이어요. 둘 사이를 이어 보면은 이 하나의 선분이 나올 거고 난 이 선분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뭐 하면 돼? 직각 삼각형 만들면 돼요. 이 길이 2, 이 길이 3. 자, 그럼 D의 제곱은 뭐가 나온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 더하기 9니까 얼마? 13이 나오겠죠? 조금 더 나아가면 D는 뭐라고 쓸수 있죠? 네, 루트 1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AI는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았을 때 사람이네라고 보기도 하겠지만 각각의 뭐 코, 눈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가지고 그둘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AI가 되어서 한번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이 다섯 개의 점이 있어요. A, B, C, D, E가 있죠? 이거를 어떤 사람의 턱선을 따라서 이어 그은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의 턱선에 있는 점들을 뽑아낸 거야. 그때 A, B, C, D, E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일단 A의 좌표를 먼저 찾습니다. A의 좌표, X좌표가 0인 것 같고 Y좌표가 마이너스 5로 보이네. B는 어떻죠?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똑같이 마이너스 5예요. C는 어떻죠? C, X좌표 3이고 Y좌표 마이너스 4인 것 같네요. 자, D는 어떻죠? X좌표 4고요. Y좌표 마이너스 2입니다. 자, 2는 어떻죠? 2,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AI가 되어서 보정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까지는 사전 작업이었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영상처럼 80%로 줄여볼 거예요. 자, 이제 0, 마이너스 5, 원래 있었던 점이죠? 그럼 Y좌표만 80%로 바꾸면 곱하기 몇을 하면 돼? 0.8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0, 몇? 마이너스 5 곱하기 0.8,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 마이너스 5?
1, y좌표만 곱해서 마이너스 4. x좌표 3이죠? 마이너스 4에다가 0.8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그 다음 어디서 쳐? 네, 4, 마이너스 1.6. 그 다음엔 4, 0이 되겠습니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0, 마이너스 4. 네, 처음에 점 하나 찍었고요. 이게 새로 생긴 점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엔 3,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4, 0 해서 이렇게 새로 5개의 점이 생겼습니다. 아까의 턱선보다 조금 더 둥그레진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AI가 되어 보면서 사진 보정 작업을 거쳐 봤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네, 정비례. 이 모든 간단간단한 수학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을 보정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흥미로운 소재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오늘도 패턴 딱 하나로 말이 터지는 영어 함께 경험해 볼까요? 오늘의 패턴은요.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 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갑자기 불쑥 뭔가가 나타났을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버디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이 표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Whoa! Where did he come from?
2: I know. He appeared suddenly.
1: You can say, he showed up out of nowhere.
2: Oh, right. He showed up out of nowhere.
1: That scared me for a second.
0: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 라는 표현도 찾아보셨죠?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버디가 먼저 얘기했어요. 놀랄 때 하는 이제 표현이죠? 그러면서 Where did he come from? 그가 갑자기 어디서 온 거야? 지금 놀라가지고 그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I know. 그러니까 He appeared suddenly. 네, 이번에 suddenly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표현도 맞죠. 맞지만 버디가 다른 표현을 하나 알려줍니다. 여기에 오늘의 표현이 등장해요. You can say, 너 말할 수 있어. 이렇게. He showed up out of nowhere.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Out of nowhere 하면은 갑자기라는 표현이에요. 문맥 없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He showed up out of nowhere. 갑자기 등장을 했어. 이 표현을 알려줬고요. Alright, he showed up out of nowhere. 네, 그랬더니 버디가 아까 엄청 놀랐잖아요. That scared me for a second. 네, second라는 거는 초.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진짜 1초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날 정말 무섭게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howed up out of nowhere. 우리 이 표현 지금 공부하고 있죠? Out of nowhere 이라는 거 예고 없이 갑자기 라는 표현이고요. 보통 come, show up, appear, run 같은 동사랑 잘 어울린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터지는 키 pattern. 오늘은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 라는 표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갑자기라는 표현, 맥락 없이 갑자기

0: 수 있어요. It started raining out of nowhere. It started raining out of nowhere. 네, 우리 out of nowhere 사용해서 다양한 예문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버디와의 대화 듣고 말하기 연습까지 하고 올게요. Let's watch.
1: Hi, buddy. Did you see what happened in the school garden?
2: No, I was in the classroom. What happened?
1: A tiny cat appeared out of nowhere near the tree.
2: Really? Where did it come from?
1: I don't know. It just jumped out from the bushes out of nowhere.
2: Is the cat still there? I want to see it.
1: Yes, some students are looking for its owner right now.
2: That is very kind of them. Is it a cute cat?
1: It's very cute and friendly. Let's go see it together.
2: I hope the cat finds its home soon.
1: A tiny cat appeared out of nowhere near the tree.
2: Really? Where did it come from?
1: I don't know. It just jumped out from the bushes out of nowhere. I don't know. It just jumped out from the bushes out of nowhere.
2: Is the cat still there? I want to see it.
1: Yes. Some students are looking for its owner right now. Yes. Some students are looking for its owner right now.
2: That is very kind of them. Is it a cute cat?
1: It's very cute and friendly. Let's go see it together. It's very cute and friendly. Let's go see it together.
2: I hope the cat finds its home soon.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대화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버디한테 말을 겁니다. Hi, buddy. Did you see what happened in the school garden? 너 학교 정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봤어? 그랬더니 No, I was in the classroom. 버디는 교실에 있었대요. 아니, 나는 교실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인지 궁금하니까 무슨 일 있었는데?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A tiny cat appeared. 설명해주고 있어요. 작은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오늘 배운 표현이죠. Out of nowhere. 갑자기 near the tree 나무 근처에서 갑자기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 really? 진짜? Where did it come from? 어디서 왔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It이라는 건 우리 고양이죠. 작은 고양이가 just jumped out from the bushes. 이렇게 설명해줘요. bush라는 거 낮은 수풀입니다. 지금 학교 정원 상황이니까요. 학교 정원에 낮은 수풀 있는 것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수풀 더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out of nowhere. 오늘 배운 표현이 한 번 더 쓰이고 있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Is the cat still there? 고양이 아직도 거기 있어? 버디가 물어봐요. I want to see it. 나도 그거 보고 싶어. 나도 고양이 보고 싶어 라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yes. 응 그러면서 some students 어떤 학생들이 are looking for its owner right now 라고 얘기하네요. look for 이라는 표현. 열심히 찾아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몇 학생들이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버디가 That is very kind of them. 굉장히 친절하다, 착하다, 주인을 찾아주다니. Is it a cute cat? 귀여운 고양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It's very cute and friendly. 굉장히 귀엽고 친근해. Let's go see it together. 같이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버디가 오케이, 그러자 라고 하면서 I hope the cat finds its home soon. I hope 라는 거 미래에 뭐뭐 하면 좋겠다 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고양이가 곧 집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Today's pattern. 오늘은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 표현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어로 말해볼 차례예요. 갑자기 불쑥 나타났어. 어떻게 말할까요? 잘하셨어요. He showed up out of nowhere. He showed up out of nowher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션 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할게요. Today's mission. 오늘은 갑자기 일어난 일 설명하기 미션입니다. Out of nowhere 표현 사용해서 갑자기 일어난 일 설명해 보세요. 오늘의 패턴으로 여러분의 말이 팡팡 터졌길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책 속에 멈춰있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찌기찌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강화도 조약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강압적인 무력 시위에 밀려 우리 바다를 내어주고 우리 땅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을 벌하지도 못했던 그 불평등한 약속 말이죠.
1: 기억나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한 조항이었어요.
2: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함부로 대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0: 맞아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죠.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커질수록 조선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빨리 나라의 힘을 키워서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이 순간에 조선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갈래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각한 각자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한쪽에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문물을 배워서 나라를 바꿔야 한다 라고 믿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전통과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라고 단호히 맞선 것이죠. 나라를 위한 진심은 모두 똑같았지만 가고자 하는 길은 정반대였던 사람들. 과연 조선은 안팎으로 몰아치는 이 소용돌이를 견뎌내고 무사히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뜨거웠던 갈등의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 다 같이 새로운 유행을 따라갈 때 혼자서 아니야, 나는 원래 하던 게 더 좋아 라고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주변에서 다들 변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과거 조선에도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정척사 운동을 이끌었던 양반 유생들이었죠.
1: 위정척사 운동? 또다시 봉기가 일어난 건가요?
2: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0: 위정척사란 바른 것은 끝까지 지키고 그릇된 것은 단호하게 물리친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0: 당시 양반 유생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1: 어찌 조상님 대대로 지켜온 이 소중한 도리를 버리고 근본도 모르는 서양의 물건을 들여온단 말이냐? 성리학을 바탕으로 조선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0: 어때요? 양반 유생들의 단호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들이 생각한 바른 것이란 조선이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전통이었어요. 반대로 물리쳐야 할 그릇된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일본이나 서양의 문물들이었죠.
2: 전통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네요. 일본과 서양의 물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단호한 모습이네요.
0: 맞아요. 당시 양반 유생들은 우리 정신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외세의 압박이 거세질 때마다 그에 맞서 싸우는 방식도 더 강력해졌습니다. 1860년대에는 서양이 통상을 요구하자 이를 단호히 반대했고요. 1870년대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무렵에는 아예 항구를 여는 것조차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특히 최익현이라는 양반 유생은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엎드려 일본은 서양 도적과 똑같으니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 라며 목숨을 걸고 반대하기도 했죠. 하지만 양반 유생들의 이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결국 개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을 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개화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3: 여러분은 개항과 개화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먼저 개항은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게 항구를 여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교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이 일본이나 서양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된 것을 바로 개항이라고 해요. 반면 개화는 항구를 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 문화 등을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의 문물이나 생활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개항이 나라의 문을 여는 일이라면 개화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것들로 나라를 더 나아지게 하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죠.
0: 이렇게 정부가 결국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양반 유생들의 반발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880년대 초 청나라와 가깝게 지내고 미국과도 교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 조선책략이 널리 퍼지자 경상도 지역의 유생들이 단체로 항의글을 올리며 거센 비판을 하기도 했죠. 물론 이들의 목소리가 변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지키려던 이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훗날 일본에 맞서 싸우는 의병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변화의 길을 선택하면서 조선을 지키는 군대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만들어진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 때문에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온 구식 군인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 새로운 군대가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5: 설마 오랫동안 나라를 지킨 군인들이 쫓겨난 것은 아니겠죠?
0: 맞아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더 강해지는 건 분명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긴 차별이었습니다. 정부가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게 최신식 무기와 멋진 옷을 지원하며 정성을 쏟는 동안 정작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온 구식 군인들은 생계를 잇기 힘들 만큼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들은 대체 어떠한 대우를 받았던 걸까요?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6: 보게나, 저들은 나라에서 보물 대접을 받는군. 새 옷에 번듯한 무기에 우리는 잊힌 존재나 다름없지 않은가?
7: 자그마치 1년 넘게 쌀 한 톨 못 받았네. 이제 집에

0: 있는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소.
1: 이보게, 드디어 우리에게도 식량을 공급해준다고 하는군.
0: 드디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흰쌀밥을 먹일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게 무엇이오? 쌀보다 모래와 겨가 더 많지 않소? 1년을 굶주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2: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부당한 대우잖아요.
3: 1년 넘게 기다려서 받은 쌀이 모래가 섞여 있다니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2: 똑같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 정말 너무해요.
4: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이 느낀 그 뜨거운 분노처럼 당시 구식 군인들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은 자신들을 무시한 정부에 맞서 집단으로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폭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때 개항 이후 쌀값이 올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도시 하층민들까지 가담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들은 별기군을 가르치던 일본인 교관을 공격하고 일본 공사관까지 습격했는데요. 이 사건을 1882년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 내의 큰 난리라고 해서 이모군란이라고 부릅니다.
2: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저항이어서 이모군란이 된 거네요. 하층민들까지 같이 싸웠다니 당시 백성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나 봐요.
4: 맞아요. 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고종은 다시 흥선대원군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흥선대원군이 잠시 정치적 권력을 잡으면서 혼란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변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시기에는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그 일가 친척이었던 민씨 세력이 나란히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요. 민씨 세력의 요청으로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데려갔고 곧이어 이모군란을 진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또다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요. 이때부터 청나라가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깊이 간섭하고 일본 또한 공사관이 습격받은 것을 구실로 재물포 조약을 강요했거든요. 차별에 맞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나라의 자주권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배상금을 물리고 공사관을 지킨다는 구실로 일본군을 지금의 서울이었던 한성에 주둔하게 하면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모군란이 청나라의 개입으로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이 마주한 고민은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서양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둘로 나뉘게 된 것인데요. 한쪽은 조선의 전통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을 서서히 받아들이자는 주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서양의 기술은 물론이고 새로운 생각과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0: 청과의 관계와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서양의 법과 기술, 제도를 모두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개화해야 합니다.
4: 특히 이 중에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는 정부가 청나라 눈치를 보느라 개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와 직접 개혁을 추진하려 했는데요. 이 작전에 실패하면서 세력이 약해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당시 청나라가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조선에 머물던 청나라 군대를 일부 철수시키게 되거든요. 급진 개화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씨 세력을 몰아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죠. 드디어 약속의 날! 근대식 우편 업무를 처리하는 우정총국이 탄생한 걸 축하하는 잔칫날이었어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0: 행사장에 참석했던 민씨 세력을 공격하며 거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곧장 궁으로 향해서 고종의 위치를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관리들을 제거하며 새 정부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개혁안을 전격 발표하게 되는데요. 과연 여기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1: 앞으로 조선은 청나라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큰 나라로 섬기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니 높은 집안 출신이라고 우대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2: 국가 살림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니 나라에서 세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들의 부정을 막아야 합니다.
3: 우와, 신분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니 정말 대단해요. 저 시대에 저런 생각들을 했다는 게 놀라워요.
4: 그럼 드디어 조선도 근대 국가가 되는 건가요?
0: 여러분도 급진교화파가 이전과는 다른 조선의 모습을 꿈꾸었다는 게 느껴지나요?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난 이 정치적 변란을 우리는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안타깝게도 이들의 야심찬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씨 세력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가 급진개화파와 이들을 도와준 일본군마저 공격하며 단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3: 3일이요?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요?
1: 굳은 결심을 갖고 한 계획이었을 텐데 정말 아쉬웠겠어요.
0: 갑신정변은 조선을 자주적인 근대 국가로 만들려던 지식인들의 첫 번째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도움에만 너무 의지한 나머지 많은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도 남겼습니다. 게다가 정변 이후 조선은 또다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요. 우선 일본은 정변 중에 공사관이 불에 탄 것을 구실로 한성조약을 맺었어요. 이를 통해 조선은 일본에 많은 배상금을 물어주고 공사관을 다시 지어줄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 밖에서도 중요한 약속이 또 맺어집니다.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조약인데요. 두 나라 군대를 일단 조선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미리 연락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었어요. 결국 갑신정변을 진압한 청나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죠. 자,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소중한 우리 것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하루빨리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어느 쪽이었든 그 밑바탕에는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게 깔려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조선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일하던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열망이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그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 목소리는 또 조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지기지기 역사지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소진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리의 힘 두 번째 내용을 배워본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맛보기로 한번 지리의 힘, 세계화 시대, 이 세계의 모습을 좀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다면, 이제 좀 더 지역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 초등에서 중등으로 스텝업, 지리의 힘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지역별로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러 대륙들을 만나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대륙이 있는지도 외워질 겁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요, 쭉 좀 뭔가 가까이에 있고 연결이 좀 되어 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리의 힘 두 번째를 배우면서 지역별 대륙의 여러 특성들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살펴보고 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인구와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만한 내용 좀 뽑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갑니다. 어떤 단원인가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일단 위치 파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위치를 파악하는 건 기본입니다. 앞으로의 지리는 전부 위치 파악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그게 머릿속에 상이 그려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해야죠. 자, 그리고요, 거기에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연환경, 자연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화의 특징까지. 자, 초등에서 중등으로 어떤 내용들이 스텝업이 됐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은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와 영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동서방향으로 길쭉한 나라, 러시아, 남북방향으로 긴 나라, 뭐 칠레, 이런 식으로 배워봤었죠? 그래요. 자, 그리고 세계의 지형과 기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서 세계 대륙의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이 지형과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계 인구 분포와 특징, 아무래도 어떤 기후 조건에, 어떤 지형에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뭐가 유리한 조건인가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때 또 좀 구체적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을 배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쪽에서 아시아 대륙과 관련된, 유럽과 관련된 국가들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자, 중학교에 와서는요,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제 균일하게 다양한 내용을 배워갈 거고요. 아시아의 위치와 주요 국가,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종교. 실은 세계적으로 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 세계 종교의 많은 종교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와 인구, 산업의 특성을 배워요. 유럽 대륙에서는 마찬가지로 위치와 국가, 그리고 각각의 도시들이 유럽은 참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도시별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경제가 발달한 도시부터 또이 문화가 발달한 도시라든지 자연 환경이 잘 이제 좀 보존이 되어 있는 도시라든지 그리고 문화와 함께 통합과 분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오늘 또 문제를 통해서도 짚어볼 겁니다. 아프리카도 위치 주요 국가 중요하고요. 자연 환경.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대륙하면 자연이 먼저 떠오르죠. 그 자연들의 모습을 좀더 들여다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 앞으로 인간이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더 짚어봅니다. 자, 이런 단원이고요. 우리는 또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이 중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해볼 겁니다. 서술형 문제 도전. 아시아 대륙부터 가볼까요? 지도에 표시된 A 국가의 명칭과 수도를 쓰고 이 국가의 기후 특징을 위치와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죠. 지도에 표시된 국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그 국가들의 수도 정도는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실은 뭐 모든 수도를 알 필요는 없고요. 몇개 수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와 수도를 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의 기후와 위치의 특성을 좀 관련지어 서술해 보라고 했어요. 동남아시아의 위치 자체가요, 전체적으로도. 여기 적도 보입니까, 여러분? 적도가 쭉 있으면 적도 가까이에 있네요. 그거예요. 적도 가까이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후는 무슨 기후? 열대기후. 그렇죠. 이 열대기후를 잘 알고 있니? 그래서 저 지역에서는 열대기후에 적응해서 어떤 주민들의 삶이 나타나니? 주민 생활의 모습을 좀 기억하니?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이 서술형 문제의 답을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 충전을 통해서 필요한 개념 쌤이 충전시켜 드릴게요. 아시아는 어디에 있냐면, 일단 아시아 전체의 이제 위치를 좀 파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요. 유럽, 아시아 말고 유라시아요? 네. 유럽, 그리고 아시아는요? 실은 하나의 큰 땅덩어리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이큰 땅덩어리를 그냥 유라시아 대륙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 알겠죠? 유라시아. 자, 이 유라시아 대륙은 그럼 뭐가 경계가 되냐면 요게 실은 이제 우랄 산맥이라는 산맥이 하나 다 있어요. 러시아 쪽에. 그 우랄 산맥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우랄 산맥을 경계로 해서 유럽과 구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그리고 서남쪽, 아래쪽으로는 실은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고, 북쪽으로는 북극해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 특히 아시아 대륙에 대한 위치의 특징입니다. 아시아 대륙은 서쪽으로 유럽, 그리고 남쪽으로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 북극해.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의 위치를 얘기할 때, 이 대륙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주변의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지리적인 이 위치를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아시아 지역을 좀더 들어가서 구분을 해볼게요. 이 아시아 안에 보면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부터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동쪽에 동아시아. 동쪽이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여기가 동남아시아인 거예요.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또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광을 가죠. 여기 인도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 이쪽 남부아시아라 그래요. 남쪽 남부아시아. 그리고 여기는 서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좀 건조하고 사막이 많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란 종교도 많이 믿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많죠. 스탄이 누구누구의 땅, 누구누구의 나라, 국가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의 위치를 파악해봤고, 그 중에 지도상에는 여기 타이가 표시가 되어 있었네요. 타이.
다른 말로

태국이라고도 하고, 우리 리사라고 하는 가수가 태국, 타이 출신이죠. 자, 타이라는 나라는 적도 가까이에 있어서 열대기후가 나타나고요. 수도는 방콕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A 국가의 명칭과 수도 쓸수 있겠죠? A 국가는 타이이며, 수도는 바로 방콕이다. 자, 이 국가의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지도상에서 우리가 힌트를 파악을 했어요. 적도 가까이에 있네요. 자, 그래서 적도 주변에 있다 보니까 대체로 더운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덥고 습한 그런 날씨가 보여지죠. 자, 다음 서술형 문제도 아시아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지도는요. 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종교별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A와 B에 해당하는 종교의 명칭을 쓰고 두 종교의 주민 생활 모습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는 특히 뭐가 중요하다? 종교가 중요하다. 아시아에서 탄생한 종교에는요, 일단 인도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인도 보이시죠?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했고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든 종교, 그죠? 불교. 자, 그리고 힌두교라는 종교도 탄생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은 여기 서남아시아지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는요, 서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널리 퍼져서 믿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또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실은 크리스트교. 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이 주로 믿고 있는 종교이고 또 이제 아메리카들에게서도 많이 믿어지는 종교이면서 우리 아시아 지역으로도 많이 전파가 되어서 크리스트교 신자, 기독교나 또는 이제 가톨릭교를 믿는 신자들 상당히 많죠. 그래요. 요렇게 이제 종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불교와 크리스트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들 중에 B 중에 A 중에 하나는 이슬람교이고 하나는 힌두교겠구나라는 걸 먼저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종교의 주민들의 생활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주민 생활을 쓰는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요하는 바였습니다. 보시면은 초록색부터 볼까요? 연두 색깔? 이 연두 색깔이 지금 카자흐스탄, 이란, 그리고 인도에서도 일부 믿어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요렇게 이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쪽에서 많이 믿어지고 있는 이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A가 이슬람교, 그리고 B는 인도에서 주로 믿어지고 있는 종교.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각각 A가 이슬람교, B가 힌두교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개념 충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종교별 특징을 살펴볼게요. 불교라는 종교는 석가모니,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를 석가모니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하게요.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해탈한 상태. 나 해탈했잖아.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리고 불교가 믿어지는 지역은요. 부처님 조각상 불상이라든지 탑, 요게 있는 사원들 볼수 있고 또 이제 이 사원에서 이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승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 불교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힌두교로 가볼게요. 불교도 힌두교도 모두 다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고요. 힌두교라는 종교는 고행. 고행은 고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 수행을 거칩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수련하는 것,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수련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요.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 신이 엄청 많아요. 다신교의 다는 만을 따자. 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많은 신들을 조각해 놓은 사원들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를 신성시해요. 소. 소가 굉장히 신성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까요? 안 먹어요. 소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갠지스강이라고 하는 강도 성스럽게 여겨서 이곳에서 이 몸을 담그고 몸을 씻으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이슬람교라는 종교고요. 이슬람교는 여기는 신이 많았잖아요. 여기는 신이 딱 하나. 유일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한 신, 알라를 섬기는 종교이고 그들의 종교 경전을 쿠란이라고 하는데

쿠란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자, 둥근 돔 지붕에 막 뾰족한 이런 첨탑이 있는 요런 이제 이 건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이제 모스크라고 불러요. 그 모스크가 바로 이슬람교 사원. 여기도 먹지 않는 게 있어요. 돼지고기. 돼지를 여기는 신성시가 아니라 너무 싫어. 돼지 너무 혐오스러워. 금기시야, 금기시.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자, 돼지를 이제 금기시에서 먹지 않고 뭐 술도 먹지 않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트교는 워낙에 많이들 알고 있는 종교여서 아시겠지만 예수를 이제 구원자로 믿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요. 십자가 또는 이제 종탑이 있는 이 성당과 교회를 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한 종교별 특징들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교 믿는지를 알수 있도록 하는 그 자료입니다. 지도상에 보면 힌두교가 지금 일단 그래프상에서 가장 신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요. 인도에서 대부분 믿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신자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힌두교,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믿어진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예요. 자,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딱 파악해서 여기서 많다? 이슬람교야. 그리고 실은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많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는요, 실은 인도에서 탄생했지만 전파가 요렇게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미얀마, 타이 이런 나라들이 많이 믿고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에서도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교가 요 위에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에서도 크리스티교를 믿고요. 그다음에 여기 필리핀. 필리핀에서 크리스티교 신자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종교별 신자들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A가 어떤 종교라고요? 지금 서남아시아 지역의 이란과 카자흐스탄에서 많이 믿어지고 있는 이 종교는 이슬람교. B는요, 인도에서 많이 믿어지고 있는, 여기 인도, 뭐죠? 힌두교.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들은 이것을 불결하게 여겨요. 더러워. 안 돼. 너무 싫어. 뭐죠? 돼지. 자, 그래서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고요. 힌두교를 믿는 신자들은 소를 신성시에, 신처럼 성스럽게 여긴다. 신성시. 자,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종교로 인해 나타나는 이제 생활의 특성도 연결지어 봤습니다. 다음 문제도 도전. 이번엔 유럽으로 가봅니다. 자, 유럽에 이제 이 위치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밑줄 친 부분과 함께 제시된 지도를 바탕으로 유럽의 위치 특성을 서술하세요. 자,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위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지표상의 위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요. 위도와 경도와 같은 숫자값,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리적 위치라고 한다. 또한 주변의 지형이나 지물 등을 기준 삼아서 방위를 활용해서 뭐 동서남북에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지리적 위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밑줄 그은, 요걸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요. 이 문제의 의도는 유럽의 위치 알고 있니? 이거였어요. 자, 유럽의 위치를 설명해줘.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설명해주냐면, 밑줄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지리적 위치를 알려줘. 대륙과 같은, 곳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륙,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양이나 해양을 통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개념 충전 들어갑니다. 유럽이 어디에 있지?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에 위치해 있어요. 유럽은요, 방금 봤던 지도 보시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어요. 그죠? 전부. 그래서 북반구. 그리고 중위도 뭐한 살짝 더 위로 올라가서 좀 살짝 고위도까지 해서 여기 북극해 연안에 있는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중위도와 고위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이 대륙은 무슨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자,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부에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대서양, 남쪽에는 지중해,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다. 자, 유럽을 한번 살짝 그려보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이탈리아, 그리스, 뭐 튀르키예, 이제 밑에 아프리카, 영국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극해, 여기가 대서양. 대서양보다 쭉 가면 여기 아메리카 대륙. 앞으로 여러분 선생님과 공부하면 이거 다할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아래쪽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경기로 여기 어디? 아시아. 아시겠죠? 요걸 지금 이제 글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까지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북부 유럽, 서부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으로 유럽도 지역을 구분합니다. 세부적으로. 남부 유럽은 이제 지중해 바다 쪽에 있어서 특히 이제 많은 이 역사 문화적 자원과 지중해라는 아름다운 바다, 그다음에 이 여름이 아주 덥고 쾌청해요. 그래서 관광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이라고 하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고 산업화를 일찍 이룬 국가들이 있고요. 그 북부 유럽은 상당히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뭐 교육에서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 유럽은 러시아와 이제 예전에 같은 나라였었던 소련, 구소련에 해당했던 국가들도 꽤 있고요. 밀도 많이 생산되는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서술형 문제 도전 갈게요. 자, 키워드를 파악을 했으니까 유럽의 지리적 위치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유럽은 대륙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무슨 대륙?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었고요. 어디에? 서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대륙의 북쪽에 있습니다. 어느 대륙? 요 대륙. 이게 무슨 대륙이가요? 일까요?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요 사이의 바다는 지중해. 자, 또한 해양을 기준으로 이제 표현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유럽의 서쪽에 있는 정말 큰 바다가 있죠? 대서양. 그래서 서쪽에는 대서양. 그리고 아프리카와의 사이에 여기 요 바다, 요걸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북쪽에 있는 요 바다는 북극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북극해가 있다라고 주변의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위치를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도 유럽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제기구의 깃발이 나왔대요. 이 공동체의 명칭을 쓰고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회원국들에게서 나타난 변화를 한번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서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생소하죠. 이거 우리 중학교에 가서 좀 배우는 내용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들어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깃발, 파란색에 이 노란색에 별들이 있는 이 깃발은 바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요. 똘똘 뭉쳐서 더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이 국가들은요. 사회, 경제, 뭐 문화, 정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또 세계적으로 공동의 이런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서 더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국제기구예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명칭으로 유럽연합, 영어로 EU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EU라고 하는 걸 써주고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회원국들 사이에서 나타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그래서 유럽연합이 등장한 이후에 어떤 역량이 보여지고 있냐. 그들이 원했던 대로 좋은 점만 있었느냐. 실은 그렇진 않아서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그 양면을 좀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유럽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유럽연합은요. 자,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좀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요것 때문에 더 뭉친 목적이 크죠. 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요, 하나의 큰 나라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경제 활동하고 무역을 이제 뭐 무역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는요, 세금이 따로 더 많이 관세와 같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 붙어서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붙여서 비싸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아, 수출할 때마다 관세가 붙으니까 비싸서 잘안 팔리네. 근데 유럽연합은 이 관세를 없앴어요. 하나의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관세를 없애서 상품도 자본도 노동력도 서비스도 아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유로라고 하는 화폐를 써요. 우리 원화 하는 화폐처럼 여기는 유로화라는 화폐를 쓰는데 이 유로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가도 유럽 안에서는 뭐 화폐를 바꿔야 되는 환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더 경제 활동이 활발하겠죠.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정치 사회 분야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하나로 이렇게 막 합쳐서 더 많은 활동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경제적인 격차나 문화적인 차이가 잘 극복이 되지 않는 상황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여기서 보는 혜택보다 자기가 부담하는 게더 많은 경우에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은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분담금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너무 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보고 있는 이익은 적은 것 같은데?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브렉시트, 이 엑시트, 그리고 브리튼이 영국을 뜻하거든요. 브리튼이 엑시트했어. 탈출했어. 빠져나갔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퇴를 결정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뭔가 뭉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유럽의 상황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럼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유럽연합. 먼저 이 깃발이 상징하고 있는 기구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자, 유럽연합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형성된 이후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 노동력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나라와 나라의 경계죠. 자유롭게 어떻게 하고 있죠? 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유로화라고 하는 유로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 동안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회원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입하는 회원국들이 생겼는데요. 그런 국가들 사이에 처음에 국가들이 더잘 살고 나중에 가입한 국가들의 좀 경제 수준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러 차이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차이도 있었고 또 실은 문화적 차이도 있었어요. 종교가 다르다거나 하는. 자,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자꾸 생기고 있다. 요런 역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국경, 뭐, 이동, 유로, 문화적, 갈등, 요런 차이들 좀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여기 인구를 좀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인구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요 그래프를 보고 제시된 그래프와 용어를 활용해서 아프리카의 지역 잠재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아프리카의 인구. 자, 요 인구의 특징이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달라지고 점점점 오늘날로 쭉 이제 오면서 미래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소년층 0세에서 14세, 그리고 청장년층 15세에서 64세, 그리고 노년층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건 점점점 이 청장년층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겁니다. 자, 경제성장, 소비시장,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써볼 거고요. 그래서 인구의,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통해서, 인구의 특징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힘, 잠재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문제. 당연히 여기는 이 제시된 용어들을 잘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요한 우리 개념을 한번 충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바로 인적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또, 요 구조적으로도 아주 그큰 이제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적 자원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일할 사람. 자, 아시아 다음으로 아프리카는 면적이 넓고요. 그만큼 또 인구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게다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에요. 빠른 속도로 그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인구가 많지만 이 몇몇 국가들은 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좀 높은 상황이라는 걸좀더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전체 인구의 약 70%, 100명 중에 70명 정도는 30세 이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주 젊구나. 15세에서 64세의 비율, 15세에서 64세를 우리가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청년과 장년, 아주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연령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요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가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프리카의 경제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성장하겠구나.
자, 요걸 바탕으로 서술형 문제의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대륙이다. 특히 청,

0: 장년층에 해당하는 15세에서 64세. 어떤 인구라고 하냐면, 요 인구가 바로 경제활동을 할 인구, 바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와 물건을 만들 사람과 또 소비자, 이 사회 상품들을 쓸 사람들, 요것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바로 소비시장도 확대될 것이고, 물건이 잘 팔리는 만큼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함께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있어서 아프리카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개념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의 스텝업 미션을 확인을 해볼까요? 아프리카의 위치를 서술해 주세요. 대륙과 대양을 활용해서 그 위치를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쌤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닮은 도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두 삼각형이 언제 닮음이 되는지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됐어요. 언제 합동이 됐냐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합동이 되었었죠. 첫 번째,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러면 SSS 합동.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SAS 합동.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ASA 합동. 이렇게 세 가지 합동 조건을 배웠었죠. 개를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우리는 삼각형의 세 가지 닮음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두 삼각형 ABC와 A', B', C'은요. 다음에 각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서로 닮은 도형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변의 길이가 아니에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즉,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BC와 B', C', 즉 A 대 A', B 대 B', C 대 C'이 전부 비가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때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닮음 조건을 우리가 무슨 닮음이다라고 불러줄 거냐면요. SSS 닮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합동 때랑 똑같죠. 뭐만 달라진 거예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아니라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비가 같아야 닮음이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SSS 닮음. 자, 두 번째. 그러면은 SAS랑 똑같겠죠. 어떻게?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비에다가 별표, 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각의 크기는 동일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데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닮음이 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와 A'의 비와 C와 C'의 비가 같아요. 요 두 개의 비가 같은데요. 그 끼인각, 각 B와 각 B'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얘네 둘이 닮음이 된다. 무슨 닮음? 이거는 사이드와 사이드 사이의 앵글의 크기가 같아요. SAS 닮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각 A와 각 A'도 같아지는 거잖아요. 여기를 세 개로 할게요. 즉,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면 나머지 하나까지 각 A와 각 A의 프라임의 크기도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집니다. 뭐가 같아지는 거냐면 각이 같아진다? 아, 모양이 같아진다. 닮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 없이 각만 같아도 닮음이 돼요. AA 닮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AA 닮음. 그럼 우리는 이세 가지 닮음 조건을 가지고 이제 언제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지 그걸 빠르게 파악을 해볼 거거든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자, 왜 닮은 도형인지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두 삼각형을 자세히 보니까 AB 3cm죠? 센티미터 없죠? 3이죠? DE 6이죠? 그럼 그 길이의 비는요, 3대 6이니까 약분하면 1대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C 4죠? EF 8이죠? 4대 8이니까 길이의 비가 1대 2가 돼요. 지금 빨간색, 주황색 길이 다 1대 2네? 그러면은 나머지 CA, AC와 DF를 보니까 2대 4, 약분하면 1대 2가 돼요. 모든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봤더니 다 1대 2, 1대 2, 1대 2네요. 이러면 닮음 된다고요. 무슨 닮음? SSS 닮음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닮음을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두 삼각형이 닮은지 판단하려고 보니까 AB랑 DE를 볼게요. 그럼 4와 8이니까 약분하면 1대 2. BC와 EF를 봤더니 5와 10이니까 5대 10 약분하면 1대 2.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둘다 1대 2로 동일한데 그 와중에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몇 도로? 각 B와 각 E의 크기가 40도로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무슨 닮음이다? 아, SAS 닮음이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닮음을 찾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닮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조건을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이제 1번. 세 삼각형 중에 닮음인 것을 찾아서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고 닮음 조건을 만들어라. 그럼 세 삼각형 중에서 일단 닮음이 아닌 것부터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뭔가 얘네 둘은요. 다 50도, 50도 갖고 있는데요. 얘도 50도가 있지만 이 40도가 있죠. 여기 왼쪽 두 개의 삼각형 40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걸 모양만 가지고 예측을 하면 안 되고요. 주어진 조건으로만 봐야 됩니다. 즉, 얘네 둘 중에 40도의 각을 가지고 있는 건 없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는, 아, 뭔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도 정확한 닮음 조건에 따라서 찾을 수는 없겠구나. 얘가 할수 있는 건 AA 닮음인데요. AA 닮음을 찾을 수는 없겠네. 얘는 탈락. 일단 탈락 후보는 재빠르게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거죠. 아, 얘네 둘이 서로 닮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닮음 조건을 찾아줘야 됩니다. 너무도 가짓수가 많아져요. 자, 봐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삼각형 ABC가 이 삼각형과 닮았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할수 있는 거. 일단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50도니까 여기를 끼인 각으로 만들어야겠다. 체크는 하셔야겠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AB가 8cm니까 AB와 대응되는 변이 뭐가 될수 있을까? 예측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대응되는 변이요. 두 가지나 존재해요. AB와 DF가 만약에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BC와 EF가 대응이 되겠구나. BC와 EF가 대응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응되는 뭐 변의 순서를 따지자면 EBC라고 적었으면 EF라기보다는 50도인 각 쪽에서 오는 FE가 되겠죠. 요렇게 대응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아니라 AB가 어디랑도 대응이 될수 있냐면 여기랑도 대응이 될수 있어요. 즉, AB와 EF가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BC가 어디로? FD랑 대응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닮음이 이게 어려워요. 즉, 이 상황이었다면 삼각형이 어떻게 닮은 거예요? ABC와 삼각형 DFE가 닮은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와 E가 대응이 되어서 EFG가 닮은 게 되는 겁니다. 즉 닮음의 가짓수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정답은 하나겠죠. 그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닮음 B가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은지를 보고. 자세히 보면요. AB와 DF가 만약에 대응이 됐어요. 그럼 변의 길이의 B가 8대 16이 되죠. 그다음 BC와 FE가 대응이 된다면 변의 길이의 B가 6대 12가 됩니다. 다 약분해주면 둘다 변의 길이의 B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대응되는 두 개의 두 쌍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끼인과 크기 같네. 얘 닮음 돼요. 무슨 닮음으로? SAS 닮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것도 그럼 닮음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AB 8cm와 EF 12cm 8대 12와 BC와 FD 6cm와 16cm 6대 16이 길이의 비가 같냐? 약분해주면 왼쪽은 2대 3이고요. 오른쪽은 3대 8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즉, 대응되는 두 쌍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냐, 안 같냐. 얘는 안 같고요. 얘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정답은 이쪽으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E가 닮았고, SAS 닮음이 된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자, 유제 2번 볼게요.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느 조건을 추가해야 되냐? 변 하나 있고 각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닮음 조건을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뭔가 여기 변의 길이가 같다면 닮음이 되겠네? 일단, SAS 닮음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안 되면 모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변의 길이는 버리고, 나머지 각의 크기가 같도록 만든 AA 닮음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 뭐가 되냐?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AB가 9. 여기가 9cm고요. DE가 12cm예요. 자, 중간에 닮은 기호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럼 이때 닮음이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닮음이 되려면요. SAS 닮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6과 9. 즉, BC가 만약에 EF와 대응이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AB는 DE랑 대응이 되겠죠. AB는 DE랑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각각이 가진 닮은 비가 맞냐? 이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럼 6대 9니까 약분하면 2대 3이죠. 9대 12는요, 약분하면 3대 4예요. 이거 뭐예요? 안 되죠, 닮음. 닮음 안 돼요. 같지 않으니까 닮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닮음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 대응되는 변의 순서가 틀렸나? 그러면은 대응되는 변을 다시 맞춰봅니다. 어떻게? 이번엔 요렇게. BC랑 ET랑 그 다음에 AB랑 FE랑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뒤집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뒤집은 삼각형. 그러면은 BC 빨간색으로 써주면요. BC 6대 12니까 6대 12니까 약분을 하시면 1대 2가 돼요. 근데 주황색끼리 보니까 어때요? 주황색끼리 9대 9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비가 1대 1이죠. 또 안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9cm, 12cm란 조건은요. 이 도형을 닮음이 되게 만들 수가 없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두 개나 확인해봤는데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 어때요? 2번은 AC가 8cm, DE가 12cm로 주어져 있는데 얘네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적어도 끼인 각이 돼줘야 되는데 얘네 둘의 끼인 각은 각 C고요. 얘네 둘의 끼인 각은 각 E잖아요. 즉 C와 E가 같은지 모르니까 얘네 애초에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세 번째 거. AB가 4cm, DF가 6cm. 2번과 같은 이유로 여기에 끼인 각은 60도가 맞는데 여기 끼인 각, 각 F의 크기가 주어져야 되니까 얘도 닮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1번은 확인해봐야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변의 길이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니까 SAS 닮음을 보라는 건 아니구나. AA 닮음으로 가봐야겠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A가 50도잖아요. 4번을 볼게요. 각 A가 50도고 각 D가 60도다. 일단은 60, 60, 50, 60이니까 조건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삼각형은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줬다는 거는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각 C를 구해보니까 50, 60, 110이니까 여기 70도. 여기는 60, 60이니까 여기 60도. 각 C 각 F도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으로 가겠죠. 5번이 왜 될까 한번 보니까 각 C가 70도래요. 여기가 70도라고 줬어요. 일단 각 F가 50도라고 줬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60, 60, 70, 50. 뭐야? 안 맞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각 A가 60, 70, 130도니까 여기가 50도가 되기 때문에 각 A와 어디가, 각 F가 같아지죠. 따라서 우리는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고요. 각 A와 각 F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에 해당하는 F, B에 해당하는 E, 마지막 D, F, E, D는 서로 닮았습니다. 어떤 닮음? AA 닮음으로 같더라.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간단한 한 문제가 너무도 복잡하죠. 닮음이 이래요. 여러분들께서 닮음이 되는 조건은요, 하나하나 뜯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유제 4번 볼게요. 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시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AD의 길이를 구해라.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를 전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뭐 따로 주어져 있는 건 없으니까 지금 단원이 닮음이니까 닮음인 삼각형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닮음인 삼각형은 도대체 어떻게 있을까 하고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뭔가 닮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보이죠? 이 주황색 삼각형을 돌려서 그려보면요. D가 이쪽으로 오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BDA가. 그러면 좀 보이나요? 이 빨간 삼각형 큰 거 ABC랑 DBA랑 닮았습니다.

자, 왜 닮았냐? 우리의 목표는 뭐다? 삼각형 A, B, C랑 닮았어요. 뭐가? 삼각형 D, B, A랑 닮았습니다.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닮았을까 하고 봤더니 이제부터 이제 닮음 조건을 찾아가는 거죠. 길이를 다시 한번 써보니까 DB가 5cm, AB가 요 바닥이 왔으니까 10cm. 여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D의 길이. 그러면은 대응되는 변 DB와 초록색으로 할게요. DB와 AB 몇대 몇이에요? 5대 10. 즉 DB와 AB의 길이의 비가 5대 10이니까 1대 2가 되고요. 또 하늘색으로 하면요. BA와 BC 10대 55니까 22 되죠. 즉 BA와 BC의 길이의 비도 1대 2가 돼요. 여기도 1대 2, 1대 2. 그다음 최종적으로 뭘 끼고 있죠? 각 비를 공통으로 끼고 있죠.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극기인각의 크기가 같은 닮음. 무슨 닮음? 얘네 둘은 SAS 닮음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닮음비는 며칠 되는 거예요? 닮음비는 1대 2가 된다. 즉, 작은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보니까 1대 2다. 즉, 16cm가 두 배라면 절반인 AD는 몇 cm가 된다? 8cm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cm. 이렇게 닮음을 보시면 돼요. 삼각형 내에서 뭐가 있는지 찾아서. 자, 이제 4번.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DB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길이 그냥은 못 구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일단 AB 길이를 구해서 요만큼 빼줘야겠다. 체크를 하시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다? AB 길이를 구해서 거기서 4cm를 빼서 DB의 길이를 구하자. 이거죠. 그럼 AB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뭘 활용해? 또 닮음을 활용해야겠다. 무슨 닮음? 뭐 문제에 주어져 있는데 AA 닮음인데요. 모르더라도 힌트를 어디서 얻냐? 얘랑 얘에서 얻으면 됩니다. 아, 이거 이 삼각형 ADE. 이거 다시 뒤집어서 그려주면요. 점이 일로 오게 만들어주면 A, E, D가 되고요. 여기가 3cm, 여기가 4cm인 이런 삼각형이 되죠. 그럼 이 빨간 주황색 큰 삼각형과 파란색 작은 삼각형은 서로 닮았습니다. 무슨 닮음? 각 A를 공통으로 갖고 있고, 각 하나가 점으로 같은 AA 닮음.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AB의 길이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B를 찾아야겠죠. 닮은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대응되는 변을 찾으시면 돼요. 어디? 여기 AC랑 여기 8cm잖아요. 여기 AT랑 4cm잖아요. 즉,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대 몇이다? 8대 4. 약분하시면 몇대 몇? 2대 1이다. 즉, 닮은 비가 2대 1이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딱 절반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작은 게 3이었다면 큰 거는 몇이 돼야 돼요? 큰 거는 두 배인 6cm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AB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DB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6cm에서 4cm를 빼주면 정답은 2cm 요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라고요. 어렵지 않죠? 할만하시죠? 닮음만 잘 찾으면 돼요. 닮음을 찾고 그 다음에 왜 닮음인지 닮음 조건 찾아주고 그 다음에 닮은 B를 찾아서 길이를 구해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소단원 실전 테스트. 평행사 변형 ABCD에서 AE 연장선과 DC 연장선의 교점을 F라고 한대요. 자, AB와 BE가 8cm, 여기가 8cm래요. 그 다음에 AD가 10cm일 때 CF의 길이를 구해라. 야, 이거 또 어렵게 해놨죠. 그럼 우리는 또뭐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닮음인 삼각형을 또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닮음인 삼각형

삼각형을 찾아서 아, 이 뭔가 그 닮음이 삼각형에서 갖고 있는 성질을 활용을 해줘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략이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가 닮았을까?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논법은 사실 뭐냐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닮음. 요렇게 보셔야 돼요. 닮음은 삼각형 내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의 닮음이던가 또는 삼각형 내에서 닮음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두 문제는요, 삼각형 내에서 닮음을 찾은 거였고요. 지금 이렇게 소단어 실전 테스트 11번 같은 문제는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의 닮음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왜 닮음이 될까? 즉, 삼각형, 뭐, E, B, A. 요 삼각형과 우리는 삼각형 E, C, F.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닮음인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왜 닮음이냐? 일단은, 뭐야? 일단 막국지각. 막국지각이죠. 막국지각이니까 크기는 같다. 그럼 나머지 각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왜? 우리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b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aa 닮음으로 가자는 거야. 그럼 막국지각이니까 같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가 같냐 하고 봤더니 무슨 어디서 힌트? 평행사변형에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 평행사변형. 그럼 뭐예요? 여기 x라고 하면요? z자네요? 그럼 뭐다? 여기도 엇각이니까 x자다. 아, 이렇게 닮았네. aa 닮음이네.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닮은 B만 찾으면 된다 이거죠. 닮은 B가 몇인데요? 대응되는 변을 찾아야 됩니다. 이 AB와 대응되는 변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CF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변, BE의 길이와 EC의 길이의 B가 바로 닮은 B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가 8cm라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2cm가 되죠. 따라서 닮은 B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B는 8대 2, 약분하면 4대 1이 되는 거고요. 4배다.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c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닮은 비를 찾았으면 뭐 닮은 비 가지고 풀었어요, 방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닮은 비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왜? 요게 무슨 삼각형이 되는지 판단하셨어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 돼요? AB와 BE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8, 8이라면 이 삼각형도 또한 작은 삼각형도 여기 CE와 CF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따라서 CF의 길이는 2cm다. 요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를 배워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을 때. 즉, A 대 A 프라임, B 대 B 프라임, C 대 C 프라임이 전부 동일하다. 그럼 얘네는 닮음이 됐습니다. 어떤 닮음이 됐냐면, SSS 닮음이라고 불러줬죠. 두 번째,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극기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닮음이 됐어요. 즉, A 대 A 프라임과 C 대 C 프라임이 같고, 각 B와 각 B 프라임의 크기가 같다면 그 닮음을 SAS 닮음 이렇게 불러줬죠. 세 번째, 더 이상 변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얘네는 AA 닮음이라 했고요. 왜 닮음이 됐죠?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도 전부 같아지기 때문에 삼각형의 모양이 동일해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닮음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오늘 배운 내용은 요 정도고요. 그러면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오늘의 숙제가 나갈게요. 자, 13번 서술형 문제, 이한 문제를 포함해서 하단 자막에 네 문제, 총 다섯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실에 올라온 답안과 비교해보세요. 그 다음 이 13번 서술형 문제는 꼭 풀어보신 다음에 풀이를 찍어서 수강 후기에 업로드해주고, 그 다음에 답안 첨삭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워볼 삼각형의 닮음 조건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새로운 단원인 4단원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자, 4단원 제목은 물질의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많은 물질들이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굉장히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원을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세계의 입자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과학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화학 파트를 공부를 할 때 기초가 될 아주 아주 중요한 단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나 중요한 우리 4단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빠르게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4단원 공부 끝난 다음에 제시를 해줬었던 핵심 키워드를 선생님이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크게 어떤 식으로 이 4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복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4단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단원이냐? 바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의 이 재료가 되는 것, 즉 기본 성분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소의 정확한 정의 당연하게 아셔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라면은 그 기본이 되는 입자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우리는 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되는 분자가 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 이온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이어서 내용 정리를 하고요. 우리 교재의 배치상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원소와 원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원소의 정의를부터 출발을 해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이 화합물에 대한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화합물을 확인하는 물분해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물분해 실험은 라부아지에가 예전에 했었던 실제 실험 방법 하나랑,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과학실에서 하는 전기분해 방법 하나, 이거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물분해 실험 두 가지 이렇게 힌트를 써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기본 재료가 되는 원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세 개의 공용어, 우리 약속된 기호로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이 원소 기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소 기호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슬프게도 4단원에서는 좀 과학이지만 암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원소 기호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대표적인 원소들 예시, 이 정도는 암기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화합물들을 표현하는 이 화학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어떻게 쓰는지, 그 표기하는 방법과 또 대표적인 화합물들의 예시도 암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별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자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를 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를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자핵은 또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원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힌트를 좀 주자면 원자는 언제나 중성 상태이며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의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된 친구들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 대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 준비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강조를 했었던 이 주기율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러 등장한 것이 아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한 우리의 마법 같은 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 방법에 대한 내용도 선생님과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게시판에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적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어지는 개념 설명 강의 좀더 들으시면서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내용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원소의 정의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자, 원소란 이제 찌르면 이 정도는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원소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그러한 물질을 바로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짧게 줄이면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의 개념이다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김밥들이 있을 텐데, 이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만들어내는 그 기본 재료들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김이요, 밥이요, 당근이요, 단무지요, 이런 식으로 종류 이야기를 하듯이, 원소도 그러한 종류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잘 조합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재료들이 현재까지 몇개 정도 발견이 되었느냐? 현재 원소 약 110여 종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연에서 발견된 것은 약 90여 종, 그리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고유한 특성이 다르겠죠. 재료마다 우리가 김밥의 재료마다 맛이 다르듯이 당연히 원소도 종류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그런데 그걸 크게 나누었을 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대표적으로 갖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광택이 있고요. 그리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금속 원소들이라고 했었고요. 비금속 원소는 말 그대로 금속이 아닌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합물은 또 무엇이냐? 화합물의 정의는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들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연하게도 두 종류 이상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거한 종류의 순수한 물질이지만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들여다보면 수소 그리고 산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금이라고 하는 순물질도 들여다보면 나트륨과 염소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화구리는 구리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화합물이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예시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을 분해하는 실험이 두 가지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물 분해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실전 책에는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하는 방식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라부아지에가 실제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했었던 그 실험 과정도 해석하는 방법 우리 친구들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물을 분해하면은 라부아지의 실험이든 이 전기 분해 실험이든 결국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성분이라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됐다? 그 말은 즉, 이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기체들

들의 존재는 불을 갖다 대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기체는 불을 갖다 대면은 퍽 하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산소기체에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좀 활활 잘 타오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소 기호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모든 원소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세계 공통적인 약속된 기호가 필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원소 기호 체제에 따라서 이 원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쓰는지 어느 정도 규칙도 있다고 했었고요. 선생님이 어원 설명까지 하면서 개념 강의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원소 기호 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부터 헬륨, 리튬, 탄소까지 우리 친구들 쭉 눈으로 보시면서 외운 원소 기호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 이거 좀 헷갈렸다 하는 것들은 우리 친구들 잠시 강의 멈춰놓고 빈 종이에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보시면서 친숙할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재생 버튼을 눌러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원소 기호 정도는 다 암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화합물들이 어떤 원소로 그리고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이란 원소와 이 화합물들을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김밥이라고 한다면 참치김밥, 묵은지김밥, 다양한 종류의 김밥이 있을 텐데 그 김밥을 구성하고 있는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레시피를 알려주려면 어떤 종류가 들어갔는지 그 재료의 종류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레시피를 전달하려면 얼만큼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양을 숫자로 또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그 재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종류가 들었는지 원소 기호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몇 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개수를 이제 숫자로 함께 표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들이 바로 화학식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식 세우는 방법. 아직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또 개념 강의 돌아가서 필요한 부분 채워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런 원소나 화합물들의 화학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 또 반복해서 보시면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입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바로 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소와 원자는요, 이름도 비슷하지만 뜻도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원소는 종류의 개념, 그리고 원자는 실제로 질량이 존재하는 입자의 개념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이 정의부터 정확하게 딱 잡고요. 그리고 이 원자는 원자 핵,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출발을 해요. 여기서부터 나중에 가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원리도 이야기할 거고요. 이온이 등장을 할 거고요. 또 화합물이 결합하는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이 원자의 구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장 먼저 가장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원자핵부터 보겠습니다. 원자핵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질량의 거의 대부분, 99.9%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을 크게 다시 한번 더 쪼개보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양성자들과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고 있는 중성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 자체를 이제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주변을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작은 입자를 바로 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는요, 원자 핵과 다르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원자핵 주변을 운동하면서 질량은 원자핵에 비해서 매우 작은 입자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원자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하나는요, 바로 이 원자는 결국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즉총 플러스 전하량과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결과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원자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성을 띠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원자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는 총 전하량이 플러스 1, 어떤 전하량은 플러스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바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에 따라서 쭉 보기 좋은 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원소 주기율표였죠. 네,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주기율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많고 많은 이 재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었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좀 정리가 되고 중요한 특징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기율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특징은요, 일단 원자의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마다 이제 번호를 붙이게 돼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순서에 더해서 플러스로 비슷한 성질끼리 또한번 원소들을 묶어서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을 해서 나타낸 표를 바로 주기율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순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비슷한 성질끼리 묶여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1부터 7주기까지 존재하고요. 세로줄을 조기라고 하며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주기율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가로로 쭉쭉쭉쭉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1주기, 2주기, 3주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줄은 주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세로줄끼리는 함께 같은 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줄이 바로 족이구나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가족은 가족끼리 닮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그러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족 자기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 모든 족을 1부터 13족까지 18족까지 되는 것들을 다알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1족과 18족의 성질을 정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1족은 수소를 제외하고 이 리튬, 나트륨, 칼륨들을 묶어가지고 알칼리성 금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금속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온에서 고체 상태라는 점, 그리고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점, 그래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18족에 대해서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18족 원소들을 따로 묶어서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활성 기체, 활성되지 않은 기체, 혼자서도 아주 안정적인 기체들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온에서 기체 상태라는 점,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랑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지만 선생님이 이제 주기율표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왜 그렇게 배치가 되는지, 왜 걔네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까지 선생님이 개념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조금 기억이 안 난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듣고 오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주기율표 외울 수도 없고요, 외울 필요도 없고요, 선생님도 못 외웠습니다. 그러나 이걸 압축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외워두면 고등학교 공부할 때까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함께 해보자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개념책 강의에서 이 주기율표 20번까지 선생님이 정리한 것도 있었거든요. 자, 그거 보면서 우리 친구들 좀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이제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원소, 그리고 화합물이 뭔지 각각의 정의 정도는 바로 딱 떠올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원소란 무엇인가요? 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종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로 분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화합물은 뭐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분해하는 순간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분해가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원소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다. 원소의 정확한 정의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 화합물은 이러한 원소가 두 종류 이상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종류의 물질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결합이 돼서 화합물이 됐다라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화합물은 분해가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소로 분리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암모니아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물질들의 화학식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암모니아가 뭐냐면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세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화장실에서 나는 그런 쿰쿰한 냄새가 바로 이 암모니아 기체 때문이었는데요. 자, 보면은 질소 원자 하나, 그리고 수소 원자 세 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요? 몇 종류예요? 그렇죠. 두 종류죠. 질소라는 거한 종류, 수소라는 거한 종류. 종류를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인 겁니다. 되셨죠? 나중에 이제 원자 공부하고 분자 공부하고 할 때요. 자, 이런 것을 바꿔서 뭐몇 가지의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정확하게 정의를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다.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화합물에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 자, 다시 화합물의 정의가 뭐였어요? 애초에 화합물의 정의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거는 애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지칭하는 명칭이 사실 따로 있었거든요. 이거는 1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순물질 중에서도 홋원소 물질이다.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5번 계속 볼게요. 원소는 금속 원소, 그리고 비금속 원소로 분류할 수 있다. 네, 110여 가지의 그 많고 많은 원소들을요,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하면은 금속, 그리고 비금속 원소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원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원소의 개념을 떠올리셔야죠. 원소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물질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 재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금 원소 기호로는 Au라고 쓰는데, 네, 이렇게 원소 금 존재합니다. 그러면 산소는 어떨까요? 네, 산소도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서 봤었죠. 산소 어떻게 썼었냐면 옥시전에서 따가지고 O라고 썼었는데요. 네, 산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물은 어떨까요? 물도 선생님, 순수한 물질, 순물질인데 그러면은 원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자, 순수하다, 이게 원소의 기준이 아니죠.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가장 기본 성분이어야 돼요. 그러나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원소라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이라는 한 종류의 물질이지만 얘는 나트륨과 염소, 라는 이두 종류의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 자체는 원소가 될수 없습니다. 자, 구리는요, 원소가 맞고요. 공기는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소가 들어가죠. 뭐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수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다양한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도 원소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 있는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원소 기호랑

0: 문장 이름 짝 짓는 거 이런 문제는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너네들 기본 점수 받아라 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우리 친구들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접해 보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많이 좀 헷갈려하는 원소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해 있는데요. 자, 철 어떻게 썼나요? 우리 철은요, 라틴어로 ferum에서 떼 와가지고 F로 시작하긴 하지만 페럼이어가지고 소문자 E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F2가 바로 철이에요. 그냥 F만 있으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냥 F는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였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탄소는요, 카본에서 따와서 C라고 쓰는 거 맞고요. 그리고 황도 설파이드에서 따와서 S 맞습니다. 자, 칼슘은요, 우리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칼슘 그리고 칼륨.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칼슘은요, 우리 CA라고 썼고요. 칼륨이 바로 K라고 썼었죠. 요거는 많은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고, 나중 가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황산나트륨을 녹인 물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을 때두 종류의 기체가 생성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는 두 종류의 기체에 불꽃을 댔을 때 나타난 실험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일단 이 실험 분석부터 해볼까요? 이 실험은 대표적인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에다가 이 황산나트륨을 살짝 녹여줍니다. 자, 이것은 왜 필요할까요? 순수한 물은 사실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우리 친구들 아직 분자 정리하지 않았지만, 분자 상태로 존재할 때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양쪽에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황산나트륨 같은 전해질 물질을 살짝 녹여주는 것이었고요. 자, 녹여주고 양쪽을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연결해서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내주면요. 그때서야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플러스 극 쪽으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끝을 막아놨기 때문에 기체가 이렇게 포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곳을 똑똑 떼가지고 주사기로 쭉 뽑아서 불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표에 나와 있다고 해요. 자, 플러스극에서 생성된 기체에 향불을 댔더니 불이 더 환하게 잘 타올랐다고 합니다. 플러스극에서 생성된 기체는 산소 기체거든요. 네, 산소는 향불을 대면은 더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기체 산소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극에서 생성된 기체는 수소 기체일 텐데요. 수소 기체는요, 불을 갖다 대면은 퍽 하고 타오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다라고 적고요. 얘는 수소의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보기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플러스극에서 생성된 기체는 산소 맞습니다. 그리고 2번, 퍽 소리가 난다가 가에 들어올 수 있다. 네, 수소의 성질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물에 전류를 흘려주면 물이 성분 원소를 결국 분해가 된 것이다. 맞아요. 물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와 산소들이 성분 원소들도 각각 분해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기본 성분이면 더 이상 분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분해됐다? 그렇다면 기본 성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물에 황산나트륨을 녹여준 이유 뭐였어요? 네,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살짝 녹여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 실험 과정에 대한 내용까지 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는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를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 강화도 두 번째 여행 시간인데요. 오늘 여행 테마는 뭔가요?
0: 자, 강화도 하면 뭐가 유명하죠?
1: 뭐죠? 인삼? 쌀? 뭐죠?
0: 강화도 하면 역시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 항전이죠.
1: 선생님, 네. 진안 강이랑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고립과 항전의 섬, 진안 강의 때 이미 했잖아요.
0: 항전에 항전을 더해도 모자랍니다. 진안 항전이 대륙을 통해 말을 타고 넘어온 호란이었다면 오늘은 바다를 건너 군함을 타고 몰려온 조선 후기의 양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근데 호란과 양요가 뭐죠?
0: 아, 좋은 질문입니다. 호란에서 호는 호랑캐 호자로 북방민족을 뜻하고요. 당시에 만주족, 몽골족 등이 일으킨 난, 그게 바로 호란입니다. 양요에서 양은 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는 소요를 일으키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의 침략이라는 의미예요.
1: 와, 오늘도 왠지 아주 박진감 넘칠 것 같은데요. 강화도에 손을 뻗는 서양 국가들의 마수에 대해 일단 먼저 살펴볼까요?

0: 이렇게 보니까 정말 조마조마해요. 아니, 우리가 문 열기 싫다는데 서양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1: 그들이 통상을 원하는 건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라는 침묵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과 시장입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원료와 그 물건을 내다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확장의 타겟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이었던 겁니다. 항구를 열어라! 우리랑 무역해! 하면서 압박을 해온 것입니다.
0: 아니, 이거 말이 좋아 통상 요구지. 사실상 문 부수고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당시 서양 열강들이 드림인 건 조선을 야금야금 삼키려는 불평등한 조약들이었고 우린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얼른 좀 들려주세요.
1: 강화도를 침략한 첫 서양 국가죠. 프랑스가 일으킨 병인양요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항전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1866년 11월 7일, 달이 뜨지 않는 캄캄한 밤. 549명의 군사가 작은 배에 나눠 타고

사용했습니다. 이 천주교 박해는 1873년 대원군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경인박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리델 신부가 청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텐진에 있던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을 찾아가 동료들의 죽음을 알리죠. 로즈 제독은 곧바로 출동을 결심합니다. 1866년 9월 로즈 제독은 우선 함대를 이끌고 직접 군함 세 척에 탑승하여 한강 항로를 살피게 합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밀한 지도가 없었거든요. 양화진과 서강까지 거슬러 올라온 프랑스 함대는 한양을 공포에 빠뜨려 놓고 있다는 물러갔습니다. 10월, 로즈 제독은 군함 7척과 천여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목표는 강화도였습니다. 강화도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한강의 입구이자 왕실 도서관, 외규장각이 있었던 곳이죠. 프랑스 함대는 갑곶진에 상륙하더니 무서운 기세로 강화성을 단숨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강화성을 차지한 프랑스 군대는 한양으로 들어오기 위해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한성근이 이끄는 조선군이 매복 기습을 통해 프랑스군에 일부 피해를 주며 결사항전을 하였으나 결국 무기의 화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산성을 내어준 채 후퇴를 하고 맙니다. 문수산성을 점령하고 불태운 프랑스군은 다시 본진에 있는 강화도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면서 군인들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장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양헌수 장군이었죠. 양헌수 장군이 싸움터에 도착해보니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기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적이 모르는 한밤중에 강화도로 몰래 건너가 좋은 자리에 숨어있다가 적을 유인해 한꺼번에 친다는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고른 장소가 바로 정족산성이었습니다. 1866년 11월 7일 달빛이 한 점도 없는 그 밤에 양헌수는 549명의 군사를 작은 배에 나누어 태우고 강화 앞바다를 건넜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부대는 정족산성에 무사히 들어갔고 정족산성에 있는 전등사라는 절 승려 13명이 나와 부대를 맞이하면서 며칠 전 프랑스군이 살피러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양헌수는 곧 성문마다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정오 무렵 마침내 올리비에 대령이 이끄는 프랑스 군사 150여 명이 무거운 대포도 두고 가벼운 차림으로 정족산성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올리비에 대령은 부하들에게 저 작은 산성쯤은 금방 차지하고 점심은 전등사 안에서 먹자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먹을 것과 짐은 노새 등에 실어 뒤에 따라오게 했죠. 이에 양헌수는 절대로 먼저 쏘지 말아라.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승총이 100보밖에 못 나가는 무기였으니 멀리서 쏘면 그저 신호탄이 될 뿐이었거든요. 프랑스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동문과 남문의 포수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정오 무렵부터 시작된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군은 결국 무기까지 내던진 채 다친 동료들을 부축하며 굶주린 몸으로 허둥지둥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양헌수의 일기에는 조선군의 화약과 총알이 거의 떨어져 갈 무렵 다행히 프랑스군이 먼저 물러나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로즈 제독은 다음날 강화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부를 점령한 직후부터 한 달여간 약탈해 둔 외규장각 의궤 수백 권과 은괴 19상자 등을 함대에 싣고 도망치듯 떠나면서 강화부의 관청 건물과 외규장각에 모두 불을 질렀습니다.

0: 안타깝게도 이때 빼앗긴 외교 장관 의궤들은 무려 145년이 지난 2011년이 돼서야 빌려주는 형식으로 남아 우리 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 와, 정말 극적이었어요. 수적인 열세에도 승리를 이끌어냈잖아요. 특히 무기 성능 차이가 그렇게 컸는데도 진짜 저 좀 뭉클하면서 진짜 쫄깃했어요.
0: 그렇죠. 저도 참 보면서 너무 뿌듯한데요. 단순히 무기에만 의존한 화력전쟁이 아닌 강화도의 지형을 고려한 전략적인 승리였죠. 거기에 끝까지 버틴 우리 군사들의 의지가 더해졌고요. 지금도 강화도 정족산성에는 옛 사고터와 양헌수 장군의 승리비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노를 저어 강화 앞바다를 건넌 549명 군사들의 저력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강화도에서 이렇게 우리 유산을 빼앗기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0: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1: 병인양요 5년 후인 1871년, 이번엔 미국이 조선의 문을 두드립니다.
0: 그렇죠.
1: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는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 앞바다를 침략합니다.
0: 프랑스군의 신식 무기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화력을 상대해야 했겠네요.
1: 네, 맞아요. 구식 총과 대포를 들고 다시 한번 외세의 온몸으로 대적했는데요. 그 처절했던 전투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여러분, 이 강화도를 여행하다 보면 유독 성벽과 포대가 많다는 걸 느끼죠? 오진 7보 53도인데 이 섬 전체가 거대한 요새입니다. 이 침략자들은 왜 그토록 강화도를 탐냈을까요? 당시 조선의 도로는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이 물자와 교통의 핵심은 바로 강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가장 큰 길인 한강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목구멍 같은 길목이 바로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바다인 강화 해협이었어요. 외세 입장에서는 이곳을 장악한다는 건 조선 수도의 목줄을 죄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강화도만 잡으면 이 마포나루까지 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조선 역시 이를 알았기에 강화도를 수도의 방패로 삼아 촘촘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광성보는 이 물살이 세고 폭이 좁은 손돌목을 끼고 있는 강화 해협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이 지역은요, 고려시대 몽골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로 도읍을 옮기면서부터 중요성이 커졌고 이후 조선 후기 본격적으로 정비되며 주변에는 여러 돈대가 설치되어 해협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1년 미국 함대가 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전 평양에서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어요. 이 무장 상선인 셔먼호가 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평양감사 박교수와 군민들이 배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 미국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탐문 항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871년 미국은 조선을 향한 군사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6월 1일 미국 함대가 조선의 허락 없이 손돌목에 진입하자 이 조선은 포격을 가했습니다. 약 15분간 200문의 대포가 불을 뿜었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의 노후한 대포는 미국 함정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어요. 미군은 이를 보고 조선의 무기는 무력하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함포 사격으로 초재진을 점령한 후 다음날 새벽 덕진진까지 무너뜨립니다. 이제 남은 곳은 단 하나, 오재현 장군이 지키는 이 광성보였어요. 600여 명의 수비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이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미군은 해상에서의 함포 사격뿐만 아니라 육상 공격을 병행했고

0: 거든요. 이 광성부 서쪽 대모산에 대포를 설치하고 고지에서 아래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해상함대의 거대 포탄과 대모산의 포격이 동시에 쏟아지자 광성부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죠. 약 1시간 동안의 집중 포격으로 성벽은 무너졌고 포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돌격 명령과 함께 처절한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처절한 사투 끝에 어재현 장군을 포함한 350여 명의 조선군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어재현 장군의 대장기인 수자기를 탈취해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미 해군 대령 슐레이는 회고록을 통해 광성부 전투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총의 탄약을 갈아 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창과 검으로 공격했다. 대부분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는데 모래를 뿌려 적들의 눈을 멀게 하려 했다.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부상자들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익사했다. 조선군은 낡고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도 이 미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 죽어갔다. 아마 우리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처럼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군인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당시 미국의 당혹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쟁을 지속해봤자 얻을 통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미군은 결국 강화도에서 철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신미양류의 흔적은 강화도 해안가를 따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미군의 상륙지점인 초지진에서 시작해 덕진진 그리고 최후의 격전지인 광성부까지 이어지는 해안 답사코스를 꼭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광성부 성벽 위에서 손돌목의 거친 물살을 바라보며 150여 년 전 낡은 총 한 자루에 의지해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름 모를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할 것입니다.
1: 우리 군사들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들을수록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전사자들 가운데 자결한 사람도 많았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전사자 350여 명 중 약 100여 명은 스스로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고 해요.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항복하진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고 우리 문화유산까지 빼앗긴 뼈아픈 사건이었어요.
0: 이때 빼앗긴 어재현 장군의 수자기는 잠시 우리나라에 임시 귀환됐었지만 2026년 현재에는 미국에 보관 중인데요. 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1: 언젠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과 과제를 던져준다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0: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2: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3: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4: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2: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3: 로봇카풀이랑 꼭꼭.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여섯 번째 개념 반올림이라는 것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개념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떤 것들 배울지 살펴봤으니까 바로 한번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의 생각도 활짝 열고 가야 되겠지요. 자, 선생님이요. 친구들 안녕.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꿀단지 선생님은 꿀을 좋아해서 이런 별명이 지어졌다. 한 번쯤 궁금해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자, 답을 예상해 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달콤하니까 꿀을 좋아해서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X입니다. 자, 꿀을 좋아해서 꿀따지 선생님이 아니라 자, 바로 선생님이요. 대략 한 6년, 7년 뭐 그쯤 전에 이렇게 꿀벌의 모습을 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선생님인지. 비슷한가요? 자, 그래서 이때 꿀벌 선생님, 꿀단지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정확히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는 꿀단지가 그 항아리 안에 달콤한 꿀을 담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달콤한 지식을 한번 넣어보자. 선생님이 그걸 도와줄게요. 라는 의미로 꿀단지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어때요? 꿀단지 선생님이란 별명이 잘 어울리나요? 자, 이번 시간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달콤한 수학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어보자고요. 자, 생각을 활짝 열어봤으니까 더 잘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 활짝 연 생각을 개념 공부까지 그대로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오늘의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반올림입니다. 반올림에서 어리막이인데요. 자, 올림 배웠고요. 버림 배웠죠. 그럼 반올림이 뭘까요? 앞에 반이 붙었잖아요. 반은 올려주고 반은 버림하는 건가? 맞아요. 그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죠. 자,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려서 말 그대로 반은 버려주고 반은 올려주는 그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237이 있습니다. 10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보는 겁니다. 7이죠? 올려줘야지. 따라서 올림을 하면 5,240. 100의 자리까지면요, 그 바로 아래 자리 3이죠? 버림을 해야겠네. 따라서 5,200. 이렇게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보고 올림을 할지 버림을 할지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반올림입니다. 좀 더 보죠. 10.45입니다. 1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아랫자리,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고요. 4죠? 아, 버림을 해야지. 따라서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고 했다면 그 바로 아래자리 둘째 자리를 보고요. 5네요. 그러면 올림을 해야지. 따라서 10.5 이렇게 올림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올림입니다. 정리하면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랫자리 숫자를 보고 0부터 4까지면 버림, 5부터 9까지면 올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보겠습니다. 어리마는 방법 찾기. 감자 가격이 1,368원일 때 어리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실제 값보다 크게 어림해야 할지 작게 어림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감자 가격을 정할 때 우리는 평소에 1원짜리 동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회짜리 숫자는 필요가 없겠네. 따라서 버림을 해줘야지 10회짜리까지 나타내면 1360원 이렇게 감자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자 가격을 만약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00원짜리 지폐로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감자 가격보다는 부족하면 안 되겠죠. 사야 되니까 넉넉하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올림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자리까지? 1000원짜리라고 했기 때문에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최소 2000원은 필요하겠다. 그래야 감자를 살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감자 가격을 반올림해 보는 겁니다. 그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6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올림을 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1300원보다 1400원에 더 가깝다. 1400으로 이렇게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림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 실제 값보다 크게 어림해야 되는지 작게 어림해야 되는지 이따가 우리 살펴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문제를 풀며 한번 이해해 볼게요. 1번부터 보죠. 2461을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2460이 여기 있고요. 70이 여기 있습니다. 10칸이니까 한 칸은 1이겠네요. 그러면 먼저 2461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1, 2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이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깝냐면 2460에 더 가깝죠? 이렇게 적어 봅니다. 따라서 2461을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바로 2460입니다.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2이기 때문에 버림, 버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2번은요. 2462는 2400과 2500 중에 어디에 더 가깝냐 묻는 것인데요. 2400이 여기 있고요. 2500이 여기 있습니다. 모두 10칸이기 때문에 한 칸이 10이에요. 그래서 10, 20, 30, 40, 50, 60에다가 1의 자리가 2가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줄게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요? 2500에 조금 더 가깝죠? 이렇게 적어주고요. 2461을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500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6이기 때문에 올림해서 250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2번 문제 살펴보죠. 자, 호철이가 저금통에 100원짜리 동전이 86개, 86개가 있대요. 이 돈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면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을지 물음에 답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100원짜리 동전이 86개가 있다. 그러면 8,000, 600원이 지금 있는 것이겠죠. 86 곱하기 100. 그런데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600원은 1000원이 안 되잖아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따라서 이때는 바로 버림을 해줘야 됩니다. 버림으로 어림을 해줘야 되고요. 따라서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냐면 버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8000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지폐 8장까지 바꿀 수가 있겠다. 8000원까지 바꿀 수가 있겠다. 8000원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며 이해하는 3번 문제도 보죠. 자, 이번에는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탈수 있는 청룡 열차가 있대요. 청룡 열차를 적어도 몇번 운행해야 135명을 모두 태울 수 있는지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타야 됩니다. 자, 그런데 135명이 있대요. 다시 문제를 보면 최대 10명까지 탈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의 자리가 5잖아요. 5명은 10명까지는 안 되지만 타기는 타야 됩니다. 따라서 5를 그냥 10으로 올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바로 올림의 방법으로 어림해야 하는구나 알수 있고요. 따라서 135를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40이잖아요. 그런데 최대 10명까지 탈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40을 10으로 나누어 주면 적어도 14번은 운행해야 135명이 모두 탈수 있겠군요. 정답은 1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3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문제를 풀때 실제 값보다 작게 어림해야 하는지, 크게 어림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1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는데요. 5293을 오늘의 주인공 반올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야 5300일까요? 잘 보세요. 100의 자리가요. 2에서 3으로 커졌네요. 1 커졌습니다. 그 말은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9이기 때문에 올림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100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반올림에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는 기본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10의 자리까지입니다.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4잖아요. 버림, 버림. 따라서 19,560이라고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100의 자리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6이기 때문에 올림, 올림. 따라서 100의 자리 숫자 5를 1 크게 19,6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의 자리까지입니다.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5잖아요. 올림일까요? 버림일까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부터 4면 버림, 5부터 9면 올림이죠. 따라서 이때는 올림입니다. 그러니까 1000의 자리 숫자 9를 1 크게 1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바로 19,564는 2만이라고 이렇게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3번 문제 해결해 보죠.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가 다른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반올림이라고 했고요. 1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 자리 숫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잘 보죠. 여기에 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버림이에요. 38. 5죠. 올림이에요. 39. 3이죠. 버림이에요. 38. 5조 올림이에요. 올림 38. 9조 올림이에요. 38. 다른 것 하나가 숨어 있죠? 어디에? 여기. 다 38인데 혼자 39인 2번이 다릅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 이번엔 반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가 52,000인 수 묻고 있습니다. 그럼 100의 자리 숫자를 잘 보면 되겠네요. 자, 잘 보죠. 100의 자리 숫자가 1이에요. 버림. 따라서 53,000이고요. 100의 자리 숫자 4예요. 버림. 53,000입니다. 4죠? 52,000. 버림하면 52,000. 4번 0이에요. 버림입니다. 53,000. 5번 9죠? 올림. 53,000입니다. 뭐요? 52,000인 건 바로 선택지 3번에 있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5번 문제. 더큰 수를 찾아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올림이라고 했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웠던 올림,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 아래를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39.4가 되겠고요. 니은은 반올림이에요. 어느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그렇다면 소수 둘째 자리를 잘 보면 3입니다. 올림일까요? 버림일까요? 3이기 때문에 버림입니다. 따라서 39.4.
점다 버려주고 3까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뭐가 더 커요? 39는 똑같은데 첫째 자리 숫자가 4 더 크지요? 따라서 기호를 쓰면 기억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130이 되었대요.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문제인데요.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 자리 숫자인 1의 자리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면 올림이잖아요. 그래서 125 이상부터 생각해 보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124 초과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문제에서 어떤 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소수 다 돼요. 예를 들면 124.3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의 자리 숫자가 4이기 때문에 그냥 12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124 초과가 아니라 125 이상이라고 생각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135 미만으로 생각해줍니다. 선생님, 134 이하는 안 되나요? 134.6 같은 경우 어때요?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3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35 미만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34 이하가 아니라 135 미만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주자고요. 따라서 수직선에 나타내면 125 이상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 그려주고요. 135 미만 비어있는 동그라미 나타내 준 다음에 두 동그라미 사이를 쭉 자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자와 연필을 가지고 쭉 이어주면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수인지 또는 자연수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지 문제를 잘 읽고 이상인지 미만인지 초과인지 이하인지 잘 생각해서 꼼꼼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어봤네요.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지은이의 키는 이것인데요. 지은이의 키는 몇 센티미터인지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래요. 그럼 바로 아랫자리 숫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잘 보면 8이죠. 올려, 올려, 올림, 올림. 따라서 153cm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해결했고요. 계속해서 8번 문제 보죠.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어림 방법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1번 139개의 초콜릿을 한 상자에 10개씩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보죠. 10개씩이니까 9개는 포장을 못해요. 그래서 버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자에 담아 포장할 수 있는 초콜릿은 130개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2번, 5,5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000원짜리 지폐만 가지고 있대요. 그럼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 돈이 부족하면 안 되죠. 물건 가격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따라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올림해서 구하면 돈은 최소 얼마? 바로 6,000원은 있어야겠다.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겠네요. 8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다음은 수를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어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림한 것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10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잘 보니까 자 6이 6 그대로 왔습니다. 10의 자리 숫자 4고요. 1이 2가 됐습니다. 10의 자리 숫자 8이고요. 1이 2가 됐습니다. 1의 자리 숫자 5고요. 아,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버림, 5부터 9까지면 올림. 이건 바로 오늘 배운 반올림의 방법이죠. 따라서 어떤 방법? 반올림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유정인의 학교 5학년은 8반까지 있대요. 각 반의 학생이 21명보다는 많고 26명은 넘지 않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유정인의 학교 5학년 전체 학생 수를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반올림 100의 자리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꿀팁이 등장합니다.
만점왕으로 가는 오늘의 꿀팁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모르는 문제

0: 문제일수록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뭐부터?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가 바로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뭔가 복잡해 보이고 문장도 길고 조건이 많아 보인다면 숨을 가다듬고 내가 배운 게 뭐가 있지? 내가 아는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 오늘의 꿀팁 같이 적용해 보죠. 자, 구애하는 것 확인했고요. 다시 문제를 보면 8반까지 있대요. 각 반의 학생이 21명 보다 많고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몇 명? 21명보다 많아야죠. 최소 22명부터 출발합니다. 몇 명은 넘지 않는데요. 26명은 넘지 않는데요. 최대 26명까지 가능하겠다. 한 반의 말이죠. 그런데 모두 8반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곱셈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최소 22명 곱하기 8을 하면 최소 176명이 되겠고, 생각해보고요. 최대는 26명이죠. 그러니까 26 곱하기 8을 하면 208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구해야 하는 것은 전체 학생 수를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 7입니다. 올림. 그러니까 200명이고요. 10의 자리 숫자 0입니다. 버림. 그러니까 역시 200명입니다. 따라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바로 몇 명? 200명이네. 정답은 200명.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문제가 좀 복잡해 보여도 숨을 고르고 가다듬고 아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결국 풀리죠? 우리 친구들도 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부터 잡아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8400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각각 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하려는 것은 이것이겠죠? 적어 볼게요. 반올림하여 문제를 거의 그대로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어떤 수? 8400이 되는 자연수 중 어떤 수?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각각 구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죠. 먼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두눈 크게 뜨고 찾아줍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8400이 될수 있는 8400이 될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건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러 가보죠. 어떤 조건에서 반올림해서 8400이 100개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될수 있는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8400이 되는 가장 작은 수는요, 바로 1000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8이어야 되고요. 100의 자리 숫자는 3. 이때 10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면 올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5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제일 작은 0이어야 8350이 제일 작겠죠. 다음은 가장 큰 수를 볼게요. 1000의 자리 숫자가 그대로 8이고요. 이번엔 100의 자리 숫자 4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바로 버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큰 4를 적어주고 이래저래 숫자는 제일 크게 그냥 9를 적어주면 아, 가장 작은 수는 8,350이고 가장 큰 수는 8,449구나.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비슷한 문제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5,390이 되는 자연수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각각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는요, 작은 수가 먼저고 큰 수가 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수가 먼저고 작은 수가 뒤에 왔습니다. 이런 것도 순서 조심하자고요. 자, 그러면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아래 자리인 1의 자리 숫자가 중요하겠네요. 가장 큰 수부터 구해보죠. 그럼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가장 큰 수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는 9 그대로 적어주고 1의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버림. 그 중에 제일 큰 4를 적어주면 이게 가장 큰 수입니다. 이번엔 가장 작은 수를 구해보죠.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요, 그대로 적어주고요. 이번엔 10의 자리 숫자 8을 적어준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5, 6, 7, 8, 9면 올림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숫자인 5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는 5,394, 가장 작은 수는 5,385, 이렇게 각각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반올림이 나왔다. 그럼 어느 자리까지 구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고요.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버림, 5부터 9까지면 올림, 꼭꼭 기억하자고요. 오늘의 개념 정리해봅니다. 탄탄, 든든! 이번 시간 개념 정리! 개념 6. 반올림을 알아볼까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반올림이라고 하죠. 개념 7.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볼까요? 어림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값보다 크게 어림해야 하는지, 작게 어림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턴턴, 든든! 개념 정리 끝! 도전 마무리 퀴즈 확인해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봅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 정답은요, 바로 6.8이었습니다. 맞힌 친구 손 들어 볼까요? 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생활 속 활용 문제인데요. 영재의 키는 158.5cm. 이때 영재의 키가 몇 cm인지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얼마일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알죠? 정답하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면 또 어떤 친구들이 올릴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함께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오면 더욱더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재미있게 수학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구석기 시대부터 고조선까지 쭉 그 흐름을 살펴봤는데 재미있게 공부했죠. 오늘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소단원으로 넘어가요.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소단어는 고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삼국시대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청동기 시대에는 단단한 금속인 청동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 퀴즈였는데요. 정답을 쉽게 찾았죠? 그렇죠. 바로 정답은 X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단단한 청동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이 청동에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여전히 농기구를 만들 때는 주변에서 돌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돌로 만든 그 농기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반달 돌칼이 있었죠. 이 벼의 이삭을 자르는데 사용했던 반달 돌칼까지 우리 친구들 연결지어서 구분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소단원 개념 학습 시작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는 18쪽이 되겠고요. 같이 개념 학습할 준비 됐죠? 자, 보면은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익숙한 백제, 고구려, 신라 이런 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삼국과 가야의 건국 이야기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건국 이야기는 단군 신화가 담겨 있던 삼국 유사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보면 이 고구려는 하늘의 자손인 주몽이 부여해서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세웠다라고 전해져요. 자, 하늘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주몽은 사실 하늘의 신 해모수와 그리고 물의 신의 딸 유화 사이에 태어난 자식인데요. 이 유화가 주몽을 그대로 아기로 낳은 게 아니라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알에서 깨어난 게 바로 주몽입니다. 이렇게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 백제는 그렇게 태어난 주몽의 아들이에요. 이 주몽의 아들 중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백제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신라를 보면 신라도 마찬가지로 알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그 알의 모습이 마치 박을 닮았다라고 해서 성이 박이고요. 그 다음 뒤에 혁거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빛을 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박혁거세라고 합쳐서 부르고 이 박혁거세가 신라의 첫 번째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살펴봤고 마지막 가야도 같이 나와요. 가야도 알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황금알이 6개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아기가 김수로였어요. 그 김수로가 금관가야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5개의 황금알에서 태어난 아기들도 나머지 다른 가야의 여러 나라들의 왕이 되었 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건국 이야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요소가 있었죠? 바로 알인데요. 이 알은요, 진짜로 이 주몽이나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성한 존재인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다른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건국 이야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백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라는 나라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백제의 전성기가 가장 빨리 왔기 때문이에요. 전성기라고 하면 그 나라의 힘이 가장 컸던 때를 뜻합니다. 자, 백제 성립부터 살펴보면 아까 건국 이야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웠다라고 했죠. 주몽의 아들 온조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어디에 지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강 유역에 세웠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림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이 백제 이쪽

신성이지어 한강 유역에 터를 잡고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백제예요. 이러한 백제는 언제 크게 발전을 했냐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그 왕의 이름이 바로 근초고 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백제 하면 가장 우리 친구들이 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왕의 이름이 바로 근초고 왕이에요. 이 근초고 왕은요, 활발하게 정복 활동을 하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백제라는 나라 과거에 크기도 굉장히 작고 힘도 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냐면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한강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한강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기 굉장히 쉬웠고요. 또 한강은 주변에 비옥한 토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농사가 잘 되면 나라가 부유하겠죠. 사람들이 참 충분히 먹고 살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교류도 하기 쉬워요. 그만큼 발전을 빠르게 할수 있었다라는 게 되겠지요. 자, 이 근초고 왕은요. 남해안 지역으로도 진출했고, 위쪽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죽이고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알수 있어요. 원래 여기 한성에 터를 잡았는데, 아래쪽으로는 남해안 지역으로 진출했죠. 이 아래쪽에 있는 마한. 우리 아까 철기 시대 이야기할 때 마한, 진한, 변한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한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땅을 아래쪽으로도 넓혔고, 위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그쪽에 있는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백제가요, 우리 친구들, 그냥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백제 때문에 덜덜덜 떨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힘이 막강한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런 지도의 모습이 나오고 백제가 위쪽 고구려 땅과 아래쪽 남해안 쪽 땅까지 모두 가지고 있던 이때가 아, 백제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지도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연결시켜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바로 4세기 때의 일이에요. 4세기에는 백제의 힘이 가장 막강했고, 이렇게 넓은 영토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백제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유적이 있어요. 서울의 풍납토성입니다. 설명을 보면 백제가 한강 유역에 쌓은 성으로 왕이 살던 왕성으로 추측됩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서울의 풍납토성은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만큼 이큰 토성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백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힘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서울의 풍납토성 하면 어떤 나라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죠. 백제입니다. 백제하면 서울의 풍납토성.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백제가 또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강과 연결된 황해죠. 서해라고도 부르는 이 바다를 통해서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와도 쉽게 교류를 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 지금은 일본이죠. 왜나라와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일본, 왜나라와의 교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어떤 칼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백제는 수도를 두번 옮겼어요. 제일 먼저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의 자리를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옮겼고 그 다음에 한번더 옮겼는데 사비, 지금의 부여 지역으로 옮겼어요.

5만 옮겼는데, 선생님, 이렇게 수도를 두 번씩이나 옮겼다는 건 힘이 약하고 안 좋은 뜻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백제가 수도를 옮김으로써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고 해요. 첫 번째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을 때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이 백제가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밑에 쪽으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곳에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이 나라의 힘을 다시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한번더 옮겼죠. 한번더 옮길 때는 이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귀족들을 따돌리면서 또 다른 더 넓은 영토로 가서 신도시를 세우고 그곳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다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백제가 살아남은 방법이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칠지도 이 백제가 지금의 일본, 왜나라와 교류했다는 것을 남겨둔 증거 자료죠. 백제가 왜에 보낸 칼이었습니다. 칼에 7개의 가지가 달려 있어서 이름이 칠지도예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가지가 달려 있는 칼이죠. 자, 이 칼을 두고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백제가 왜나라에게 이렇게 바친 칼이다. 더 높게 생각해서 이 칼을 바쳤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 백제가 왜나라를 신하의 나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백제와 왜나라가 친한 사이였고, 그만큼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백제에서 고구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의 성립,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바로 주몽이죠. 주몽은 원래 북부여에서 살았던 인물인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 주몽은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몰래 도망쳐서 나와서 졸본이라는 곳에 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다져갔다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야반도주를 했다라고 했어요. 밤에 몰래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북부에서 쫓아온 누군가에게 잡힐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이런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본. 사진으로 보면 이 졸본이라는 곳은 산 꼭대기 절벽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누군가에게로부터 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처음 나라를 세웠다라고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졸본 몸을 숨기기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산 꼭대기에 절벽과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졸본에서 조금은 더 넓은 곳,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국내성 이쪽에 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왕의 이름이 있죠. 광개토 대왕입니다. 한국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광개토 대왕 정도는 많이 들어봤죠. 고구려 때 전쟁에 나갔다 하면 계속해서 승리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왕이었어요. 요동 지역을 차지해서 영토를 넓혔고,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요, 주로 북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동 지역, 지금의 중국 땅을 차지하면서 영토를 넓혔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의 북쪽 지역, 한강의 위쪽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게 바로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에 침입한 왜도 물리쳐 주었어요. 신라가 왜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할 때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신라를 도와주었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에서 대를 이어서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더욱더 고구려를 넓게 넓게 세력을 넓혀 나갔어요. 수도를 일단 이 국내성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평양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지역까지 이만큼 넓혔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이 지도에서도 알수 있듯이 고구려의 땅이 그때 당시 굉장히 넓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바로 5세기 때의 지도의 모습이고요. 이 지도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 5세기 고구려가 이 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세던 시기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광개토 대왕 능비. 이것은 광개토 대왕이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이에요. 이 비석의 내용을 보면 광개토 대왕이 얼만큼 영토를 많이 넓혀갔는지 그의 업적이 나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는지까지도 내용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충주 고구려 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얼마나 힘이 센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비석이에요.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한반도의 한강의 전체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을 기념해 세운 비석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국 중에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했던 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라는 박혁거세가 금성, 지금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지요. 박혁거세라는 이름 신라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 두세요. 광개토 대왕이 왜를 물리쳐 준 후에 오랫동안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광개토 대왕 설명할 때 신라를 도와줬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지금의 일본, 즉 외나라가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이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이 그냥 도와만 준 것은 아니겠죠. 그 이후에 신라의 여러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많이 간섭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신라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왕의 이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바로 진흥왕이에요. 이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고구려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신라는 겁을 먹었죠. 이러다가 고구려에게 다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백제에 가서 이런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맞서 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한게 바로 진흥왕인데요.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 백제와 신라가 연합했다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는 나제 동맹을 맺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다.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의 상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흥왕은 멈추지 않았고요. 백제를 그 다음에 바로 또 공격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쳤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강의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백제가 가지고 있는 저 한강 유역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라고 해서 백제도 공격하고 한강의 하류 지역까지, 즉, 한강의 전체 지역을 신라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죠. 신라의 진흥왕 때. 진흥왕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전체적으로 차지하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빠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신라는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차례로 정복하면서 삼국 간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 유역을 차지했는데 여기에서 욕심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 아래쪽에 있는 가야 있죠. 금관가야와 대가야까지 모두 점령을 해서 이렇게 영토를 크게 넓혔던 거예요. 이게 바로 6세기이고 신라의 힘이 가장 막강했던 신라 전성기 때의 지도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라의 영토가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고 아래쪽 가야까지 그리고 고구려의 일부 지역까지 차지한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이때는 신라의 전성기구나.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의 북한산 신라진흥황 순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진흥황의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죠? 진흥황은 영토를 넓히고 자신이 넓힌 그 영토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의 이름이 바로 순수비입니다. 여기서 순수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쭉 둘러보았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워서 내가 이 땅을 정복했고 여기 직접 와서 둘러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한강 유역을 놓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전성기인지를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이 한강 유역은 땅이 기름져서 농사를 짓기도 쉬웠고, 그리고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그 시대의 전성기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야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와 가야는 조금 달라요. 가야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국가가 아니라 그 안에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연맹을 맺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가야 연맹이라고도 부릅니다. 김수로가 세운 금관 가야를 비롯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연맹을 이루었다라고 나와 있죠? 연맹의 뜻은 여러 나라가 모여서 서로 돕고는 있지만 각각 나라의 왕들도 따로 있고 이렇게 지배하는 세력도 정해져 있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조금은 신기하죠? 하나의 연맹으로 엮여는 있지만 그 안에 여러 다른 나라들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낙동강 하류에 자리한 이 가야는요, 백제, 신라, 중국 외와 교류도 하고, 덩이쇠라고 하는 철을 수출하면서 경제력도 얻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덩이쇠라는 것은 철이에요, 철.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했고, 다른 나라와 교류할 때 화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걸 직접 어떤 화폐 역할로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활용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이러한 가야, 초반에는 금관 가야가 그 가야를 이끄는 가장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초기에는 가야의 여러 나라들을 이끌며 가야 연맹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금관 가야는 바로 여기 김해 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인데요. 김해에는 철광석, 즉 철의 재료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경제력도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관 가야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힘이 위태위태해졌어요. 그래서 이 금관가야의 힘이 대가야로 옮겨가서 그 뒤에는 대가야가 가야 연맹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죠.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힘이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도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말지요. 왜?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계속해서 간섭도 받고 압력도 받아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위치를 보면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서로 막 이렇게 다툼도 하고 싸움을 할때그 사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었죠. 그래서 힘이 점차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신라 진흥황 때 신라에 흡수되게 되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렇게 가야가 더 강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가야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루어진 연맹 형태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 안에 독립된 왕들이 따로따로 존재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고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였던 백제와 신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어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배웠던 개념 문제 풀면서 복습해 볼게요. 1번. 주몽이 부여해서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이것을 세웠습니다. 주몽이 세운 나라는 바로 고구려였죠. 그 다음 2번.

아들, 이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웠습니다. 자, 이 백제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온조였지요. 주몽의 아들, 온조. 3번. 박혁거세는 금성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는 신라였지요. 자, 그 건국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2번 볼게요. 삼국의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하세요. 1번. 백제는 근초고 왕때 영토를 넓히며 발전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백제하면 근초고 왕의 이름을 꼭 떠올려주세요라고 했죠. 맞습니다. 2번. 신라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맞섰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신라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오자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맞서 싸웠다라고 했지요. 3번. 다음 왕들의 업적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첫 번째는 장수왕이네요. 우리 친구들의 장수왕은 누구였죠? 그렇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죠. 이 장수왕 금관 가야를 세웠나요? 아니죠. 니은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펼쳤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김수로 왕은 그렇죠. 황금 아래서 깨어나 가야를 세웠다라고 전해져 내려오죠. 4번. 다음 삼국의 발전에 대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기역은 진흥왕이고 니은은 광개토 대왕, 디귿은 근초고 왕이죠. 이세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각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이죠. 진흥왕은 어떤 나라였다? 맞아요. 신라였지요. 그 다음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였고요. 근초고 왕은 바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죠. 이렇게 적어두고 1번 위 자료 기역에서 디귿을 시기 순서대로 쓰세요. 시기 순서대로 쓰려면 자, 먼저 백제부터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고구려 니은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라 기역이 되겠습니다. 자, 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삼국이 공통으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강 유역이 되겠죠. 한강 유역이다라고 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개념 학습 그리고 간단한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이 왕은 누구일까요? 그 이름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복습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념 학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와오.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뻔뻔한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에구머니나 장난꾸러기 동생이 엄마의 소금통에 놀이터 모래를 잔뜩 섞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소금을 분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채를 가져와서 신나게 흔든다. 2번, 1대

그릇에 담고 물을 확 부어버린다. 3번 돋보기를 쓰고 핀셋으로 모래를 골라낸다. 정답은 2번이죠. 1번 소금이랑 모래는 알갱이 크기가 비슷해서 다 같이 우르르 빠져요. 주방 바닥이 모래사장이 되겠죠. 3번 이거 다 고르려면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걸려요. 정답은 2번이죠. 자, 우리 친구들 쉽고 뻔뻔하게 만점왕 과학시간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방금 퀴즈의 정답이 2번이라고요? 근데 물을 확 부어버리면 엄청 짠 흙탕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죠? 그런데요 친구들, 물을 붓는 순간 소금과 모래의 운명이 쫙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는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물을 부으면 대체 소금과 모래는 어떻게 되고 또 소금은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재미있는 혼합물 분리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실험 관찰 탐구하기 먼저 하고 앞에 있는 개념 공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3쪽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 분리하기입니다. 준비물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오늘 두 개의 장치를 꾸며야 하기 때문이에요. 차근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 약 숟가락으로 덜어서 비커에 넣죠. 그리고 먼저 우리 뻔뻔한 퀴즈에서 나왔듯이 물을 확 부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이제 이 유리막대부터 스포이트까지가 바로 거름 장치를 꾸미는 데 이용되는 준비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찌꺼기 걸러낸다 이런 말 쓰죠. 바로 그 걸러내는 장치, 거름 장치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준비물은요, 바로 거름 종이인데요. 동그랗게 생긴 이 거름 종이 반으로 접고 한번 반으로 더 접어요. 그런 다음에 한 겹을 얇게 이렇게 펴면요,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 됩니다. 자, 이 거름 종이를요, 여기 깔때기에 끼울 거예요. 그런데 잘 고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물을 살짝 적셔줍니다. 그러면 거름 종이가 이 깔때기에 딱 붙어서 고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깔때기를 세워둘 깔때기대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유리막대 설명이 빠졌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가열판, 증발접시, 증발접시 집게, 이거는 바로 증발 장치입니다. 증발은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죠. 가열, 물을 끓이면 조금 더 빨리 증발이 돼요. 자, 그 장치를 꾸미는 데 이용되는 준비물이고요. 또 가열판 엄청 뜨겁잖아요. 화상 조심하기 위해서 내열 장갑도 준비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 방법 살펴볼게요. 소금과 모래 혼합물에서 소금과 모래를 일단 관찰합니다. 왜 관찰하느냐?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비교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알갱이의 크기를 이용할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의 성질을 이용할까? 관찰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넣고 젓습니다. 그리고 거름 장치로 걸러 보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이 거름 장치 설치된 모습이에요. 이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깔때기 끝부분을 보면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이렇게 생겼죠. 바로 이 깔때기 끝에 긴 부분이 비커의 안쪽 벽면에 닿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액체가 뚝뚝 떨어지면요, 사방으로 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커의 안쪽 벽면에 긴 부분이 닿게 하여 이 비커의 벽을 따라서 액체가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잘 보면요, 이 깔때기 끝이요, 비커 바닥에 닿아 있나요? 닿아 있지 않죠. 비커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점입니다. 잘 챙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부을 텐데요. 이때 등장하는 준비물, 바로 유리막대입니다. 여기 이렇게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액체에 만들어진 혼합물을 붓고 있잖아요. 그 까닭은요, 액체를 천천히 부으면 깔때기 속에서 액체가 갑자기 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액체가 거름종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리막대 없이 그냥 쑥 부으면요, 막 넘치고 막 튀고 이런 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천천히 양 조절하면서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유리막대 역할 우리 친구들 꼭 챙겨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걸음종이에 남아있는 물질, 여기 남아있는 물질이 무엇이고, 또 걸음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은 무엇인지 관찰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걸음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을 증발 접시에 붓고 가열판 위에 올려놓은 뒤에 약하게 가열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고요. 물이 완전히 증발한 후에 증발 접시에 남은 물질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관찰해 볼까요? 소금과 모래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크기도 서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넣어 녹여 볼까요?

자, 소금은 물에 녹고 모래는 물에 녹지 않았네요. 그럼 이제 이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거름장치로 걸러볼까요? 먼저 스포이트로 거름종에 물을 묻혀 깔때기에 고정시켜 볼게요. 그런 다음 유리막대에 혼합물이 흐르도록 천천히 붓습니다.

이제 거름 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과 거름 종이를 통과한 물질을 살펴볼까요? 거름 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은 물에 용해되지 않은 모래이고요. 거름 종이를 통과한 물질은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이죠. 자, 이제 거름 종이를 통과한 물질을 증발 접시에 붓고 약하게 가열시켜 볼까요?

양이 점점 줄어들고 하얀 가루가 탁탁 튀고 있죠? 물이 없어질 때까지 가열시켜 볼게요. 물을 다 증발시키고 증발 접시를 살펴보니 하얀색 가루 물질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자, 우리 실험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금과 물의 혼합물을 관찰했어요. 왜 관찰했다? 어떤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자, 어떤 물질의 성질이었나요? 자, 소금도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모래도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또 크기 차이도 없어요. 모래와 크기가 비슷한 소금 알갱이도 보이고 또 소금과 크기가 비슷한 모래 알갱이도 보입니다. 이런 성질로는 분리가 어려워요. 딱 차이나는 게 소금은 물에 용해돼요. 그런데 모래는 물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자 우리 생각해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거름장치로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 한번 걸러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물질이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모래가 남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거름 종이를 빠져나간 물질, 이 비커에 빠져나가 있는 이 액체 무엇인가요? 그냥 물 아니죠. 바로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름 장치로요, 모래를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일단 분리했어요. 그럼 이제 이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증발 접시 가열시켰잖아요. 자,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김이 나고 물이 끓으면서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요. 하얀색 가루 물질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탁탁탁 튑니다. 하얀색 가루 물질의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물이 완전히 증발하면 증발 접시에 하얀색 가루 물질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바로 무엇이다? 맞아요. 바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처럼요. 소금처럼

물에 용해되는 물질, 모래처럼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분리하려면요, 먼저 어떤 장치? 걸음 장치. 걸음의 방법을 이용해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혼합물을 용해시키죠. 그래서 걸음 장치로 용해되지 않는 걸 분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용해된 거 어떤 방법으로 분리한다? 그렇죠. 물에 용해된 물질은요, 바로 가열합니다. 가열 왜예요? 물을 증발시키고 용해되어 있는 물질만 남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용해시키고 걸음 장치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걸러내고 그 다음에 용해된 물질은 가열시켜서 물을 증발시켜서 얻는다. 이 순서대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탐구 문제 풀어볼게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용해시킨 뒤 걸음 장치로 걸렀을 때 걸음 종이에 남는 물질을 보기 위해서 골라 귤을 쓰래요. 자, 걸음 장치로 걸렀을 때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 남는 것이죠. 자, 소금과 모래 중에서 용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모래였겠죠. 그래서 정답 디귿. 모래가 걸음 종이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용해시킨 뒤 걸음 장치로 걸렀을 때 걸음 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동그라미 표하래요. 자, 걸음 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은 무엇이었나요? 투명한 그냥 물 아니었죠?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죠? 걸음 종이 빠져나간 물질 갈색 아니라 투명한 색이에요. 소금물이죠? 걸음 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은 모래 아니죠. 모래는요, 걸음 종이를 빠져나가지 못해서 걸음 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이에요. 걸음 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을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하면 바로 무엇이 남는다? 소금이 남는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실험 관찰로 탐구한 이 내용, 우리 개념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시 앞쪽 21쪽으로 옵니다. 자, 우리 실험했던 그 장면들 막 떠올리면서 개념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소금과 모래의 특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나 뭐 눈으로 관찰을 했는데요. 자, 소금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뭐 하얀색이고요. 모래와 크기도 비슷한 것도 있어요. 모래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또 갈색이면서 소금과 크기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분리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 중요한 성질, 어떤 성질을 이용했다? 그렇죠. 물에 용해되는 성질, 이걸 이용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나요? 자,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어요. 실험 관찰했으니까 개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빈칸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고 채워보자고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넣고 저었어요. 즉, 첫 번째로 용해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소금은 물에 용해가 되고, 모래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가라앉았죠? 그래서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용해시켜본다. 그럼 용해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럼 용해시켰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나요? 바로 이 장치 무엇이죠? 그렇죠. 걸음 장치 걸러보는 것입니다. 이 물에 넣은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걸음 장치로 걸으면 모래는 걸음 종이에 남아요. 그런데 이것은 걸음 종이를 빠져나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 잘 틀려요. 그냥 물 아니죠? 맞아요.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은 걸음 종이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인 모래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래 분리했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죠? 이제 가열을 시킵니다. 걸음 종이를 빠져나간 소금물을 증발 접시에 붓고 약하게 가열을 시켰죠? 왜 가열시킨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려고. 증발시키려고, 그쵸? 자, 그래서 물을 증발시키면요, 바로 물에 용해되었던 이 물질이 남게 됩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소금이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했는지 그 장면 떠올리면서 빈칸 잘 채워봤나요? 좋아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소금은 물에 용해되고 모래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이용했죠. 자, 물에 용해되고 용해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장치? 그렇죠. 걸러내는 거예요. 걸음 장치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모래를 분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물에 용해되어 걸음 종이를 빠져나간 이 소금은 물을 어떻게 식힌다? 그렇죠. 증발시켜서 분리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인 물의 녹는 물질과 물의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요. 교재 21쪽에 있는 이 4번 문장을 화면에 띄워놓았는데요. 일부러 틀리게 띄워놨어요. 우리 친구들 교재 보지 말고 선생님이 써놓은 이 부분에서 틀린 부분 찾아봅시다. 한번 볼까요?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혼합물을 일단 물에 녹입니다. 첫 번째 단계였죠. 그 다음 걸음 장치로 거르는데 물에 용해되는 물질을 분리하려고 거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물을 증발시키면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분리합니다. 뭐가 틀렸나요? 우리 과학왕들은 다 맞출 수 있죠? 그렇죠. 걸음 장치로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분리하는 거고, 증발 장치로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물은 날리고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용해된 물질이었죠. 따라서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일단 물에 용해시켜요. 그래서 걸음 장치로는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분리하는 거고요. 증발시켜서는 물에 용해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잘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걸음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봅시다. 자, 우리 차 우려내기, 차 마실 때요. 주전자 속 걸음망이 여기 보이죠? 이 걸음망에 찻잎을 넣고요. 따뜻한 물에 담가요. 그러면 찻잎 속의 성분은 물의 용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물에 용해되지 않는 이 찻잎 찌꺼기는 어떻게 될까요? 걸음망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음망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필요 없는 찻잎 이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걸음을 이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차는 마시고요. 이 필요 없는 찻잎 찌꺼기는 걸음망에 남게 되는 것이죠. 걸음을 이용한 거예요. 자, 또 간장을 만들 때도 걸음을 이용합니다. 소금물에요, 메주를 넣으면요, 메주 속 물질들이 용해되어 녹아요. 그러면 메주와 소금의 혼합물이 되겠죠. 이걸 천으로 걸러내면요, 천을 빠져나간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끓이면 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위에는요, 뭔가 메주와 같은 그런 찌꺼기가 남고요. 그런 찌꺼기 없는 그 맑은 액체만 따로 모아서 끓이면요, 그게 간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과일 주스를 만들 때요, 걸음망을 이용하는데요, 과일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요? 막 갈아요. 그러면 즙만 있는 게 아니라 과일 찌꺼기도 있겠죠. 우린 과일 찌꺼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걸음망을 이용하면요, 과일 찌꺼기는 걸음망에 남게 되고 즙은 따로 빠져나와서 우리는 찌꺼기가 없는 깨끗한 즙, 과일 주스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두부를 만들 때도 걸음을 이용하는데요. 콩물의 간수, 간수는요, 좀 짜고 쓴 물을 말해요. 이걸 넣고 걸음망으로 걸으면요, 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약초를 물에 넣고 끓여요. 그럼 약이 막 우러나오겠죠. 그런데 그 약초 찌꺼기, 이제 필요 없는 찌꺼기는 걸러내야 되겠죠? 헝겊을 이용해서요, 찌꺼기는 걸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만들어진 한약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를 우리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요, 걸음과 증발을 이용해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 혼합물 분리 공부할 때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해서 또 사탕을 만든다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해야 될때 바로 걸음과 증발을 이용합니다.
일단은요, 사탕수수를 잘게 부수어서요, 즙을 짜내요. 이 즙에는요, 이 단맛 성분이 나는 것이 들어있겠죠. 아, 그런데 이 즙을 이렇게 짜내면요, 다 깨끗한 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도 보이듯이 찌꺼기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린 찌꺼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탕수수 즙을요, 거름망으로 이렇게 걸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름망 위에 뭐만 남을까요? 그렇죠, 거름망을 통과.

하지 못하는 찌꺼기가 남게 되고 이 아래에 깨끗한 사탕수수 즙이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증발시켜요. 약하게 끓이다가 점점 점점 많이 끓이면 이렇게 사탕수수 즙이 쫄아들면서 네, 설탕 알갱이들이 설탕 결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가공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설탕 가루 형태, 이 형태의 설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르고 증발시키고 거름과 증발을 이용해서 설탕을 분리하는 방법이지요. 자,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한지를 만들 때도요, 거름과 증발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한지는 우리 고유의 종이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 잘 살펴보면요. 먼저 당나무가 필요해요. 당나무 껍질을요, 삶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지겠죠. 그걸 막 두드리면요,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 재료를요, 물에 섞어요. 그럼 그 재료와 물이 막 함께 섞여 있죠. 자, 우리는요, 그 종이 만드는 재료만 필요해요. 그래서 채, 여기 보이죠? 채로 이렇게 떠서 흔들고, 이렇게 떠서 흔들면요, 채 위에요. 바로 어떤 게 남을까요? 그렇죠. 물에 溶해되지 않는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인 종이 섬유, 막 실처럼 된 종이 섬유만 채에 남게 돼요. 그리고 물에 溶해된 거는 이 아래로 빠져나가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 溶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만 분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름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물에 녹는 건 채를 통해 빠져나가고 이 위에 종이 재료가 되는 종이 섬유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섬유에 당연히 물에서 이렇게 걸러냈기 때문에 물기가 좀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물기는 날려버려야지만 종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바짝 말린다. 바로 증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바짝 말리고 있죠? 물이 다 증발되니까 이렇게 종이만 남게 돼서 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지를 만들 때도 거름과 증발의 방법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말고도 또 거름과 증발이 이용되는 예를 우리 친구들이 실생활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 공부한 내용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해두는 쓰기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 분리입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혼나기 전에 이 소금만 딱 분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할까요? 일단 확 물을 붓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이 물에 溶해되는 성질, 그리고 溶해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溶해되지 않는 성질, 이걸 이용하려면, 이 溶해되지 않는 물질을 분리하려면, 그렇죠. 바로 거름을 이용합니다. 溶해되지 않는 물질, 걸러지겠죠? 자, 그 다음에 溶해된 물질, 어떻게 분리할 수 있다? 물에 溶해되어 있으니까 물은 날려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죠. 가열시킨다. 물을 증발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두고요. 이제 소금과 물의 혼합물 분리, 우리 친구들 순서 조금 헷갈려 하니까 선생님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소금과 물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일단 어떻게 한다? 溶해시키세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거르세요. 그러면 溶해되지 않는 물질 분리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가열시키세요. 물을 증발시키면 물에 溶해되어 있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더 기억하기 쉽게 오늘의 환문장도 크게 읽어보자고요. 물에 안 녹으면 거르고, 물에 녹으면 물을 증발시켜라. 다시, 물에 안 녹으면 거르고, 물에 녹으면 물을 증발시켜라. 자, 이 내용 어떻게 기억하면 좋은지 우리 한 문장 정리해봤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내용 실력 확인하기 위해 문제 풀러 가볼까요? 자, 오늘의 중요한 핵심 빈칸 채우기부터 해볼게요.

바람의 용이 되고 모래는 물의 용이 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치, 거름 장치로 물에 용이 되지 않는 모래를 분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에 용이 되어 거름 종이를 빠져나간 소금은 물을 어떻게 한다? 증발시켜서 분리한다. 자, 그럼 생활 속에서 용해와 거름을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한번 찾아볼까요? 따뜻한 물에 찻잎을 넣어 찻잎 속 성분은 어떻게 시키죠? 용해시키고 거름망으로 남아있는 찻잎 찌꺼기를 걸러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소금과 물의 혼합물을 관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소금의 모양 일정하지 않고요. 하얀색이에요. 모래는 관찰했더니 역시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소금과 크기가 비슷했죠? 따라서 모양이나 크기로 분리하기는 어려웠어요. 자, 그럼 2번 봅시다.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넣고 저었을 때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소금인가요? 모래인가요? 그렇죠. 소금은 물에 용해되는 성질이고요. 모래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성질이죠. 여기까지 쉬운 문제예요. 3번입니다. 다음은 소금과 물의 혼합물을 물에 넣고 저은 다음 거름 장치로 걸러냈을 때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일단 물에 용해되는 것은 소금이죠. 그리고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은 모래였어요. 걸르면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이 남겠죠? 그래서 모래가 남게 되는 거였어요. 실험 장면 떠오르죠? 자, 그럼 4번 봅시다.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넣고 저은 다음 거름 장치로 걸렀을 때 거름 종이를 빠져나간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방법. 소금, 물에서 물을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죠? 물을 증발시켰습니다. 가열시켜서 증발시키면 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었죠? 3번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랐으래요. 따뜻한 물에 찻잎을 넣으면 찻잎 속 성분이 물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물에 일단 용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 써야겠네요. 용해가 되고요. 차를 우려낸 후 이것을 이용하면 찻잎 찌꺼기, 물에 용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에 안 녹으면 걸러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름을 이용하면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다. 거름을 이용한 예였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볼게요. 생활 속에서 거름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콩물에 간수를 넣는 것은 그냥 섞는 거죠. 물에 약초를 넣어 끓이는 것도 그냥 섞는 거고요. 스포이트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그냥 쭉쭉 그것만 분리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일, 거름망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과일 찌꺼기와 즙을 걸러내는 것 맞고요. 물에 색소를 넣고 젓는 거는 그냥 잘 섞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학 인증해 볼게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 분리 실험 결과입니다. 거름 종이에 남아있는 물질과 그리고 걸러진 액체를 가열해 얻는 물질은 무엇인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고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나보았죠. 오늘은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넓이가 2와 3분의 1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가 3과 2분의 1cm라면 가로는 몇 cm일까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니까 가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를 세로로 나누어 줘야겠죠. 정답은요? 바로 3분의 2cm입니다. 정답 모두 잘 맞췄습니까?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북 1에 있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거예요. 미리 문제를 모두 푼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문제 미리 풀고 우리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는 모두 20문제입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9분의 4는 9분의 1이 몇개 있는 수죠? 그렇죠, 4개 있는 수입니다. 9분의 2는 9분의 1이 몇 개? 그렇죠, 2개입니다. 그러면 9분의 4 나누기 9분의 2는요, 9분의 4에서 9분의 1을 몇번 덜어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 나누기 2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몫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11분의 6 나누기 11분의 3입니다. 이렇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11분의 1이 6개, 11분의 1이 3개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6 나누기 3으로 생각했잖아요. 6 나누기 3은 얼마? 그렇죠.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이 2가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3번, 계산 결과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계산을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써보죠. 기억입니다. 17분의 5 나누기 17분의 1이에요. 분모가 똑같네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5 나누기 1이니까, 그렇죠. 5가 되는구나. 니은, 17분의 6 나누기 17분의 2. 역시 분모가 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세요. 6 나누기 2이니까 3이 되네요. 디귿, 17분의 12 나누기 17분의 3이에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12 나누기 3이니까 4. 리을, 17분의 14 나누기 17분의 7은 14 나누기 7로 생각해서 그 몫이 바로 2가 되는구나. 계산 결과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5, 3, 4, 2. 가장 작은 것은 2죠. 그럼 리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3이니까 니은을 쓰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것은 4니까 디귿을 쓰고, 마지막 5가 가장 크니까 마지막에 기역을 써줍니다. 리을, 니은, 디귿, 기역. 이 순서로 써주면 정답이죠. 4번,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왼쪽에는 분수의 나눗셈이 주어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자연수의 나눗셈, 마지막에는 아마도 분수로 나타낸 몫인 것 같습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분모가 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보자. 4 나누기 3이네요. 그럼 4 나누기 3 여기 찾았고요. 4 나누기 3의 몫은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3분의 4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어줄 수 있고요. 7분의 5 나누기 7분의 4는 5 나누기 4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어주고 몫은 4분의 5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4분의 1이니까 여기 이렇게 답을 이어줄 수 있겠네요. 9분의 7 나누기 9분의 8은요. 7 나누기 8로 생각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이은 다음, 몫을 구해보면 8분의 7이 되니까 그대로 이어주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몫이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었을 거예요.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역보다 크고 니은보다 작은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럼 기역을 먼저 계산하고 니은 계산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자연수의 개수 세어볼게요. 기역, 21분의 16 나누기 21분의 5입니다. 어때요? 분모가 똑같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16 나누기 5예요. 16 나누기 5는 5분의 16이다.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5, 3, 15, 3과 5분의 1이구나. 니은, 17분의 15 나누기 17분의 2예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15 나누기 2인데, 우리 이것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어 보면 2분의 15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요, 2, 7에 14, 그럼 7과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기역보다는 크고 니은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과 5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 7과 2분의 1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모두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3과 5분의 1보다는 커야 하니까 일단 4, 그 다음 5, 그 다음 6 들어가고요. 7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7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8은요? 8은 안 돼요. 왜냐면 7과 2분의 1보다 작아야 하니까. 그래서 4, 5, 6, 7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개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4개다라고 써줘야

정답이 됩니다. 문제를 잘 보세요. 개수를 쓰라고 했는지 그 자연수들을 모두 다 쓰라고 했는지. 알겠죠? 다음 6번입니다. 물 25분의 24리터를 25분의 7리터까지 담을 수 있는 컵에 모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컵은 적어도 몇 개일까요? 라고 합니다. 자, 필요한 컵이 적어도 몇 개냐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물의 양이 없어야 돼요. 나머지 남아있더라도 이것도 다른 컵에 담는 겁니다. 물 전체의 양을 우리 담을 수 있는 양으로 나누어 볼게요. 25분의 24를 25분의 7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서로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24 나누기 7을 계산할 수 있고 7분의 24이니까 대분수로 나타냈을 때 7, 3, 21, 3과 7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필요한 컵은 3과 7분의 3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아니요. 자, 일단 3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7분의 3만큼을 담을 컵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컵은요, 바로 4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컵의 개수가 3과 7분의 3개일 수는 없잖아요. 개수니까 꼭 자연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4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7번,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두 수를 먼저 크기 비교해서 큰 수와 작은 수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죠. 15분의 4 그리고 12분의 7입니다. 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서로 달라요. 그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통분합니다. 15랑 12 어떤 수로 통분해주면 좋을까요? 15의 배수는요. 15, 30, 45, 60 등등등 이렇게 배수가 되고요. 그 다음 12의 배수는요. 12, 24, 36, 48, 60 등등등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공통인 배수, 최소 공배수는 뭡니까? 바로 60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를 6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15분의 4는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했을 때 분모가 60인 문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60분의 16이라고 이렇게 바꿔 나타낼 수 있고요. 12분의 7은 역시 분모가 60인 문수로 나타내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야 합니다. 그럼 60분의 35가 되죠. 자, 이제 큰 수, 어떤 것인지 찾았죠? 맞아요. 바로 12분의 7이 더 큰 수입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한번 구해볼게요. 큰 수는 12분의 7이죠. 작은 수로 나누면 15분의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통분했으니까 그대로 활용할게요. 60분의 35 나누기 60분의 16이다.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이니까 35 나누기 16이잖아요. 분수로 나타내면 16분의 35죠.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2와 16분의 3이 된다. 그래서 답은 2와 16분의 3이다 라고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먼저 최소 공배수 구해서 크기를 구해본 다음, 크기 비교를 해본 다음 마지막에 나눗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8번 네모 안에 알맞은 기하분수를 구해보세요. 7분의 6 나누기 네모는 9분의 8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네모 구하는 식 자체를 못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숫자를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네모는 5다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거 네모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우린 여기에 2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10 나누기 2가 5니까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모는 10 나누기 5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모 어떻게 구할지 알겠죠? 그렇죠. 네모는요, 바로 7분의 6 나누기 9분의 8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눗셈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 있죠. 통분해도 되고요. 그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나타내도 돼요. 자, 선생님은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봅니다. 7분의 6 곱하기 8분의 9라고 나타내는 거죠. 2로 약분하면 3, 2로 약분하면 4, 7, 4, 28, 그 다음 3, 9, 27이니까 28분의 27이 되죠. 그래서 28분의 2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간단한 수를 넣어서 어떻게 식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문제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10번, 나눗셈의 몫이 자연수인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 네 가지의 나눗셈식을 모두 다 계산을 해보고 이 몫이 자연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이에요. 5분의 13 나누기 15분의 2입니다.

자, 이 경우는 한번 통분을 해서 나타내어 볼게요. 공통인 분모 15로 만들어줍니다. 5분의 3의 분사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세요. 15분의 9 나누기 15분의 2이니까.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이네요. 9 나누기 2, 2분의 9예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4와 2분의 1이 된다. 니은 8분의 5 나누기 24분의 5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통인 분모 24로 만들어 줄게요. 24분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했더니 24분의 15. 여기에 24를 24분의 5로 나누어 주자. 15 나누기 5이니까 5분의 15인데요. 이것은 약분했더니 3이 되더라. 디귿 24분의 11 나누기 12분의 11입니다. 그러면 역시 24로 통분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24분의 11 나누기 24분의 22가 되죠. 분자분모에 1을 똑같이 곱했으니까. 그러면 11 나누기 22예요. 22분의 11이죠.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된다. 리을 13분의 9 나누기 26분의 3이에요. 그러면 우리 26으로 통분을 해주는 거예요. 분자분모에 1을 곱하면 26분의 18. 여기에 26분의 3으로 나눗셈을 만들어 줍니다. 18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8인데 약분을 했더니 6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눗셈이 혹시 자연수인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2분의 9 자연수 아니고, 2분의 1 자연수 아니고, 3 그리고 6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니은 그리고 리을 이렇게 기호를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입니다. 가로가 7분의 5m, 세로가 5분의 3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칠하는데 페인트 4분의 3m를 사용했습니다. 1제곱미터의 벽을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는 몇 m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계산을 두 번은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맨 처음에 칠했던 직사각형 모양 벽의 넓이를 구해줘야 해요. 첫 번째, 벽의 넓이.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요, 필요한 페인트의 양을 구하는데요. 이 페인트의 양은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페인트의 양을 구해야 합니다. 자, 먼저 벽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가 7분의 5, 그리고 세로가 5분의 3이죠? 둘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약분을 했을 때 바로 7분의 3이 되는 거죠. 넓이는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만큼의 넓이를 칠하는데 페인트 4분의 3리터가 필요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바로 페인트의 양을 벽 넓이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쓰면요. 4분의 3 나누기 7분의 3이 돼요. 4분의 3 곱하기 3분의 7이라고 우리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써주면 약분. 그래서 4분의 7이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어 주면 1과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요, 바로 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1과 4분의 3. 리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먼저 벽의 넓이를 구한 다음 그 다음 페인트 4분의 3리터로 이만큼을 칠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의 양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먼저 어떤 것을 계산할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1번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했죠. 9 나누기 7분의 3 한번 계산해 볼까요? 9 나누기 7분의 3은요. 9 나누기 3 곱하기 7로 계산할 수 있어요. 9 나누기 3은 3이죠. 3, 7에 21이에요. 6 나누기 7분의 2는요. 6 나누기 2 곱하기 7입니다. 6 나누기 2는 3이고 3, 7에 21이죠. 21이랑 21이 있으니까 어때요? 둘이 똑같네요.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12번입니다. 넓이가 2제곱미터인 평행사 변형이 있습니다. 이 평행사 변형의 높이가 4분의 3미터일 때 밑변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넓이를 높이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나누기 4분의 3을 계산하자. 2 나누기 3 곱하기 4구나. 그러면 2 나누기 3은 3분의 2이고, 여기에다가 4를 곱하는 것이니까 3분의 8이네. 그러면 대분수로 나타냈을 때 2와 3분의 2가 되겠다. 단위는요, 2와 3분의 2 리터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13번. 기역은 니은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9와 5분의 1이구나. 19와 5분의 1배. 이렇게 써주면 우리 13번 문제도 해결이 되었네요. 다음 14번입니다. 색테이프 16m를 한 명에게 5분의 4m씩 나누어 준다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 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색테이프의 길이를 한 번에 나누어 주는 양으로 나누어 주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지 구할 수 있겠죠. 16 나누기 5분의 4를 이렇게 쓰고 나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16 곱하기 4분의 5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분을 해줍니다. 4, 5, 20. 그래서 모두 몇 명? 20명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1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경이는 5분의 4시간 동안 동화책 한 권에 12분의 5만큼을 읽었습니다. 미경이가 같은 빠르기로 동화책 한 권을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대분수로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5분의 4시간 동안 12분의 5만큼을 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2분의 12만큼을 읽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자, 이것은 5분의 4 나누기 12분의 5로 계산을 해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2로 바꾸어서 계산해 볼게요. 5, 5, 25죠? 4 곱하기 10이니까 바로 48이 됩니다. 그러면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 1과 25분의 23이기 때문에 정답은 1과 25분의 23. 단위는 바로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풀수 있었을 거예요. 16번.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기약분수로 구해보세요.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볼 건데요. 5분의 2, 7분의 6, 1과 8분의 5, 3과 9분의 7. 자, 가장 큰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수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자연수 부분이 3인 바로 3과 9분의 7이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자연수 부분의 1인 것은 제외하고 5분의 2, 7분의 6만 비교해 보면요. 그렇죠. 바로 5분의 2가 가장 작은 수예요. 작은 수.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해야 하니까 3과 9분의 7 나누기 5분의 2를 계산합니다. 3과 9분의 7은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9분의 9, 3, 27. 27 더하기 7은 바로 34이니까 나누기 5분의 2 이렇게식을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볼게요. 9분의 34 곱하기 2분의 5입니다. 2로 약분하면 1, 그리고 17이죠. 그러면 9분의 7, 5, 35, 그 다음 1, 5는 5. 바로 9분의 85가 되는데요. 대분수로 바꾸면 9와 9분의 4가 되니까 우리 정답은요. 9와 9분의 4가 된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기약분수로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17번 서술형 문제예요. 5kg까지 들어가는 쌀통에 쌀이 1과 5분의 2kg 들어 있습니다. 쌀을 한 번에 10분의 3kg씩 넣어 쌀통을 가득 채우려면 쌀을 몇번 넣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라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맨 처음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 있었는지를 생각해서 더 넣어야 하는 양을 구해봅니다. 일단 5kg까지 들어가는데 1과 5분의 2kg이 들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더 넣어야 하는 쌀의 양은 5 빼기 1과 5분의 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는 결국 4와 5분의 5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4와 5분의 5에서 1과 5분의 2를 빼보면 3과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넣어야 하는 쌀의 양은 이렇게 구했어요. 한 번에 10분의 3kg씩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3과 5분의 3을 바로 10분의 3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3과 5분의 3은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5분의 18이므로 곱하기로 바꾸었을 때 곱하기 3분의 10이잖아요. 약분합니다. 1, 6, 1, 2. 그래서 6이 12가 되고요. 12번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2번. 맨 처음 여러분들이 그냥 1과 5분의 2kg을 10분의 3으로 나누었다면 전혀 다른 답을 얻었을 거예요. 더 넣어야 하는 양, 이것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으로 나누어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18번입니다. 숫카드 2, 3, 5를 네모 안에 한 번씩 모두 써넣어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을 만들었을 때 몫을 기하분수로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6과 8분의 3 나누기 어떤 대분수예요? 그런데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나누는 수는 클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죠. 몫이 가장 작아지려면 나누는 수가 더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커지려면 자연수 부분에 제일 큰이 5를 넣어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대분수의 뒤에는 이 진분수가 들어가야 하니까 3분의 2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6과 8분의 3, 우리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8분의 6, 8에 48. 48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51이죠. 8분의 51 나누기 5와 3분의 2는요, 3분의 5, 3, 15. 15에다 1을 더했으니까 17이 되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8분의 51 곱하기 17분의 3이다. 17로 약분이 됩니다. 1 그리고 3이에요. 8분의 9. 그러면 1과 8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기하분수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약분까지 해서 1과 8분의 1 또는요, 8분의 9라고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넓이가 2와 40분의 11제곱미터인 마름모가 있습니다. 이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2와 5분의 3미터일 때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마름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한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구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을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넓이에다가 2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2와 40분의 11에다가 2를 곱해주자. 그러면 자연수 부분에도 2를 곱해주세요. 2는 4예요. 분수 부분에도 지분수 부분에도 2를 곱해주면요, 약분을 해서 20분의 11인 걸알수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대각선의 길이로 이것을 나누어 줄게요. 4와 20분의 11을 무엇으로? 2와 5분의 3으로 나누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야 하니까 20분의 바로 91이 되고요. 나누기 5분의 13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20분의 91 곱하기 13분의 5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약분이 됩니다. 13으로 약분을 하면 1, 13으로 약분을 하면 7이 되어 5로 약분하면 1, 5로 약분을 하면 4. 계산을 해 보면 4분의 7이 되고 이건 대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1과 4분의 3이 되는 거죠. 단위는 1과 4분의 3. 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해요. 넓이 곱하기 2한 것을 먼저 구한 다음 다른 대각선의 길이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호 클로버에 대해서 기역 클로버 니은을 다음과 같이 약속할 때 5분의 2 클로버, 4분의 1 클로버, 3분의 2의 값을 구해 보세요. 기역 클로버 니은은 기역 더하기 니은 나누기 기역 곱하기 니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혼합 계산을 할때 괄호 안에 있는 것 먼저 계산하는 것 알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차분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5분의 2 클로버 4분의 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대로 넣어 주면 됩니다. 자, 먼저 5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을 한 다음 나누기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기역과 니은 자리에 그대로 이 수만 넣었습니다. 이제 계산해 볼게요. 5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통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20분의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8. 여기에 20분의 5. 그 다음, 나눗셈 기호 그대로 쓰고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은 바로 20분의 2인데요. 우리 이거 바로 약분을 해서 10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덧셈했죠? 20분의 13이 됩니다. 20분의 13에다가 나누기 1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인 거죠? 그러면 약분을 했을 때 2만 남아요. 2분의 13. 그러면 6과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 여기 이 값에다가 클로버를 다시 붙이고 3분의 2를 썼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쓸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6과 2분의 1이죠. 6과 2분의 1 클로버 그 다음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식을 이제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 6과 2분의 1은 결국 우리 이렇게 가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3, 2분의 13 더하기 3분의 2 괄호 닫고 나누기 2분의 13 곱하기 3분의 2다. 이렇게 쓰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3 더하기 3분의 2를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주면 분모 6인분수로 만들어줍니다. 6분의 3을 곱했어요. 39. 여기에다가 6분의 39 더하기 6분의 4. 그 다음 나누기 2분의 13 곱하기 3분의 2예요. 약분을 해주면 3분의 13이죠. 그 다음 2를 더해줬더니 6분의 바로 43이 됐어요. 6분의 43 나누기 3분의 13이니까 곱하기 13분의 3을 할게요. 약분을 하면 바로 26분의 43이 됩니다. 그러면 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1과 26분의 17이 돼요. 그래서 1과 26분의 17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차분하게 각 자리에 넣어서 한번 완성해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크기 비교 부호를 한번 써보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만나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북 1과 북 2를 모두 준비해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봅시다. 오늘 5강인데요. 북2 공부하겠다고 했죠.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을 북2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 4강 수강호기 문제 정답 확인부터 해 볼게요. 자, 하천 중상류에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이 시설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천 중상류에 만드는 댐이죠. 정답은 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북2에서 첫 번째 중단원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쪽지 시험 문제, 자, 그리고 중단원 실전 문제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북2 사쪽인데요. 우리는 가장 먼저 지형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땅지, 모양형, 그래서 땅의 모양, 지형은 땅의 생김새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형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지형이 있었죠. 우리 다양한 지형 경관 사진을 통해서, 아, 세계에 진짜 다양한 지형이 있구나, 이해를 했어요. 자, 어떤 지형들의 사진 봤었죠? 산지, 하천, 해안, 사막, 초원 등의 지형 사진을 봤습니다. 아, 이런 다양한 지형이 있구나.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우리가 또 사진을 통해 다양한 지형의 모습들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속내 피오르. 자, 피오르는요, 해안 지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빙하가 깎아서 침식해서 U자형 모양의 골짜기가 되었고, 자, 그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가서 좁고 긴 만이 형성된 거죠. 자, 이것이 피오르입니다. 자, 이런 지형도 공부했고, 또 미국의 미시시피강, 그리고 엘 아르코, 아치형 모양의 바위,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다양한 지형이 있음을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요, 지형은, 즉, 자연 환경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산지 지형, 해안 지형, 하천 지형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 세계의 산지 지형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산지 지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계의 주요 산맥과 산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봤던 지도예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어디 어떤 산맥이 있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나이였을 때 이런 지도 보는 거 되게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만 재밌나요? 자, 어쨌든 산지 지형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산지 지형은요, 주변보다 해발 고도가 높죠. 자, 해발 고도 개념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는데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땅이 얼마나 솟아있느냐, 높이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했고, 산지는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뾰족뾰족 산. 자, 그리고 산이 많은 지형이 산지죠. 그리고 땅의 높낮이 차이가 커요. 산 아래와 산 정상의 높낮이 차이가 크죠.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곳이 많은 지역이 산지 지형입니다. 자, 그리고 산지가 길게 이어져서 산줄기 산맥을 이루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산맥들의 위치를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산지 지형에는요, 고원이 나타나기도 해요. 고원의 개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비교적 평평한 땅이 고원입니다. 자, 그리고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 화산 지형이 형성되기도 한다. 자, 우리 하와이에 있는 화산 여러 개 봤었죠. 자, 화산 지형도 산이니까 산지 지형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 다시 한번 되짚어 봤고요. 산지 지형 사람들의 생활 모습 보겠습니다. 자, 비탈진 곳에서 농사 짓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계단식 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다. 자,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유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목, 기르다, 축, 가축을 기르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가 완만한 곳에 있는 풀 같은 것들을 이제 가축들이 뜯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축을 이용해서 가죽이나 고기 이런 것들을 얻는 거죠. 자, 그리고 아름다운 산지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도 발달할 수 있고요.
특히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지, 광산이적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광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광물을 캐내는 산업을 광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산에서 나는 목재. 자, 산에 나무 많잖아요. 나무, 목재, 그리고 버섯, 임산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잎, 숲이에요. 숲, 림, 그러니까 숲에서,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임산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얻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가축을 활용한 낙농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우유나 치즈를 이제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산업을 낙농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지 지형 사람들은 생활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하천 지형 특징 공부하고 또 생활 모습 알아봤었습니다. 자, 하천 지형 볼게요. 자, 하천 지형의 개념을 되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지형은 다 하천 지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폭포, 계곡, 호수 이런 게 하천 지형이죠. 자, 땅 위를 흐르는 물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 그리고 이제 땅 위를 물이 흐르다가 땅의 약한 부분을 깎아요. 그래서 골짜기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계곡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폭포, 계곡, 호수도 어떤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개어 있으면 호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천 지형이다. 자, 그리고 하천은 높은 곳, 즉 산지나 고원에서 시작이 돼서 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리고 하천 주변, 특히 하천 하류에 넓은 평야가 발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평야, 평평한 땅인데 굉장히 비옥하기도 해서 이제 이런

하천 하류에 있는 평야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아래 지도를 보면 세계에 어떤 하천들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중요한 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아마존강 공부했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집트의 나일강. 이집트가 나일강의 하류이지요. 또 나일강도 공부했었고요. 라인강. 우리 유럽 대륙을 흐르는 라인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기타 다양한 강들의 위치도 우리 친구들이 그냥 살펴봐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하천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 보겠습니다. 자, 하천 주변에 평야를 이용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하천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고 하천을 생활 용수로 이용한다. 우리 집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물, 하천에서 끌어다가 이제 어디에서? 정수장에서 소독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천을 운하, 인공수로죠. 운하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교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하천 중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전기 생산하고 홍수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방금 이제 수강후기 게시판 문제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계곡이나 폭포 아름답다면 그 경관이 아름다우면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또 하천을 따라 하천이 발달한 지역에서 수상시장이나 물 위의 시장이나 물 위의 집, 수상가옥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해안지형과 생활 모습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해안지형입니다. 해안지형은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해안지형이다라고 해요. 자, 이런 곳에서 볼수 있는 지형들이 해안지형인 거죠. 자, 갯벌. 모래사장, 그리고 이제 바닷가, 해안에 있는 절벽이나 바위, 이런 것들이 해안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따뜻한 지역의 얕은 바다에서는 산호초 해안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산호초는 뭐예요? 바위예요. 바위, 그쵸? 자, 그리고 빙하가 있던 지역에서는 피오르 해안이 나타난다. 이 피오르를요, 빙하가 깎은 거라서 빙하 침식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안 지형에서 공부하는 게 이제 빙하가 깎아서 U자형 골짜기를 만들었고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안 지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활 모습 볼게요. 바다를 이용한 어업과 양식업, 이런 수산업이 발달할 수 있고요. 또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산업 발달할 수 있죠. 또 바다를 교통로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가 정박해야 사람도 배 타고 물건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항구 또 공업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또한 이제 염전이 뭐예요? 소금전, 밧전, 그러니까 바다를 일정 구역 이렇게 막아서 바람과 햇볕으로 이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을 수 있죠. 그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염전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북2에 있는 쪽지 시험도 도전해 볼게요. 중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가뿐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옳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가위표 하세요. 자, 1번 지형은 산지, 하천, 해안 등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땅의 생김새가 맞죠? 맞습니다. 자, 2번 지형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니요, 영향을 줍니다. 그쵸? 틀렸습니다. 3번 하천 지형에서는 운하,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물건을 나르기도 하죠. 이 운하를 교통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 동그라미. 자,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지 지형에서 비탈진 땅을 이용해, 자, 이렇게 비탈진 땅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요. 자, 이런 곳에서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이 비탈진 땅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계단식 농업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농업? 계단식 농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단식 농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문장 읽지 않아도 그냥 딱이 시설 사진만 봐도 우리는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뿐입니다. 하천 중상류에 만들어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죠. 자, 이 시설은 댐입니다. 댐. 자, 이렇게 5번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6번에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고, 자, 해발 고도가 높은데 비교적 평평한 땅. 자, 평평한 땅이 넓게 나타나는 지형은 고원이죠. 정답 뭐예요? 고원입니다. 자, 갯벌은 우리 해안 지형이었죠. 자, 7번입니다. 하천 지형에서 넓은 평야를 이용해 주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은 평야에서 뭐예요? 물도 구하기 쉬우니까 농사짓죠. 그러니까 농업이죠. 자, 광업은요. 이제 광산에서 광물 캐내는 거. 그러니까 산지 지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광업. 자, 8번. 해안 지형에서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막았어요. 그리고 논처럼 만들어서 이제 바람과 햇볕을 이용해서 물을 증발시키는 것. 그래서 천일염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소금염, 밭전, 염전이죠. 자, 저수지는요, 인공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인공 호수입니다. 저수지는. 자, 정답은 염전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산지 지역의 생활 모습과 관련 있는 낱말 카드를 모두 골라 쓰세요. 자, 산지 지역 생활 모습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산지. 자, 그럼 운하. 운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어요? 하천에서 배웠죠. 하천 지역 아니고요. 자, 목축업은 산지 지역의 생활 모습 맞아요. 자, 산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괜찮죠? 자, 그리고 어업은 뭐예요? 이제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기르고. 그러면 이거 어업은 우리가 해안 지형에서 공부를 했었죠? 아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니다. 자, 산악열차는 이제 산지 지역에서 특히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교통수단인데 이거 산지 지역 생활 모습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럼 두 가지 낱말 카드 적어주면 되겠네요. 목축업. 그리고 산악열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친구들. 다음 사진과 같이 배가 드나들며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해안시설. 자, 배가 정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박한 배에 사람도 탈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물, 물건도 실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설을 뭐라고 하죠? 항구라고 합니다, 항구. 자, 항구가 발달한 곳에는 공업도시가 발달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쪽지시험 10문제 해결했으니까요. 중단원, 이제 확인평가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단원 확인평가 10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북 2에서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형은 땅의 모양, 땅의 생김새라고 했는데요.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자, 지형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만들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지형이 만들어지죠. 아니고요. 2번,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친구들, 지형은 자연환경이에요. 우리 1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세계의 자연환경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인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인 지형을 공부한 거잖아요. 아니고요. 3번, 한번 형성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 일어나죠. 자, 4번, 세계 여러 지역은 모두 똑같은 지형이 나타나지 않고요. 정말 다양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틀렸죠? 자, 5번. 땅의 생김새를 말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지형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산지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산지 지역 사람들입니다. 1번.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광업이 발달할 수 있죠. 광산에서. 맞아요. 자, 2번. 바닷물을 끌어들여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합니다.

자, 염전, 소금은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인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예요? 해안지형이죠. 아닙니다. 3번,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즉 산지 지역 중에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맞고요. 아름다운 산지 경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자, 비탈진 곳에 개당식 논밭을 만들어 농사 지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은 거죠. 그쵸? 자,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 지형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형 경관을 이용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쓰세요. 자, 지금 산지 지형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묻는 거는요.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형 경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름다워요. 굉장히 특색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 위해 몰려들겠죠? 그게 뭐예요? 관광이잖아요. 여행이잖아요. 자, 그럼 생활 모습 중에서 관광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됩니다. 자, 관광산업 떠올리면서 문장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산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관광산업에 종사하며, 자, 관광산업을 이제 풀어서 적어줬습니다. 등산을 안내할 수도 있고, 숙박, 체험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한다. 자, 관광산업과 관련된 문장이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지형 소개 카드에 해당하는 산맥의 이름을 쓰세요. 자, 지형을 소개하는 카드예요. 자, 사진 있고요. 또 아래 설명 있어요. 자, 사진과 설명을 보면 어떤 산맥인지 알수 있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정말 멋지네요. 산악열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운 산맥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오겠죠. 자, 이 산지는 유럽의 스위스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맥이에요. 우리 유럽. 스위스 중부 유럽 쪽에 있는 산맥이 뭐였어요? 알프스 산맥이잖아요. 그렇죠? 경사가 급한 산지 지형이 넓게 나타납니다. 알프스 산맥은요. 비교적 우리가 뭐 우랄 산맥이나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산맥이기 때문에 침식 활동을 그러한 산맥들보다는 덜 받아서 험준하고 높이가 높다라고 했어요. 경사가 급한 산지 지형. 그렇죠? 자, 그리고 산지 지형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자, 이런 산악 열차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죠. 또 스키 등 다양한 산악 스포츠를 여기에서 즐길 수 있어요. 자, 이 산맥의 이름은 그렇죠.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 자, 이렇게 정답 적어 주었고요.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하천 지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천 지형이에요. 그림을 딱 봐도 어떤 하천 지형인지 선생님은 바로 알겠어요. 이거 뭐예요? 물이 흐르다가 절벽을 만나서 우수수 떨어져요. 쏟아져요. 뭐예요? 폭포잖아요. 폭포. 자, 문장 읽어볼게요. 하천이 절벽을 따라 곧장 떨어지며 형성된 지형이에요. 자, 그럼 하천이 만들어낸 지형이니까 우리가 하천지형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땅 위를 흐르는 물이 만들어낸 지형이잖아요. 그쵸? 자, 미국과 캐나다 국경 부근에 있는 거래요. 아, 그럼 이거 뭐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네요. 그쵸? 자, 웅장한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제 관광 자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작게 배 보여요? 자, 여기 누가 타고 있겠어요? 관광객들이 우비 입고 타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물이 엄청 튀겠죠. 우비 입고 있어도 다 젖어요. 자, 관광 자원.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이배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이 하천 지형은 뭐다? 나이아가라 폭포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하천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천지형입니다. 하천. 자, 1번. 하천 주변에는 평야가 발달하죠. 특히 하천 하류에. 자, 선생님이 어떻게 평야가 발달하는지는 앞에서 정말 여러 번 설명했어요.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다 알죠? 자, 맞고요. 2번. 하천은 교통로로 이용이 되기도 하죠. 자,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을 옮기는 길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0: 사천, 그러니까 맞고요. 자, 물줄기가 흘러가며 다양한 지형을 만드는 거가 하천지형입니다. 땅 위를 흐르는 물이 흘러가며 만들어진 지형, 생겨난 지형이 하천지형이니까 맞죠? 자, 산지 고원,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어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사막과 같이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큰 하천이 만들어지기 쉽나요? 자, 사막은 건조한 곳이에요. 물론 사막에 강이 없다? 그건 아니죠. 오아시스도 있어요. 하지만 큰 하천이 만들어지기 쉽다? 이건 거짓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서연이의 대답으로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자, 선생님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연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질문에 멋지게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선생님의 말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하천 주변에 많이 모여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천 주변에 왜 사람들이 모여 살까요? 자, 일단 우리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물 마셔야 되고요.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요리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세탁, 빨래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생활 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를 대답해 줘도 되죠. 자, 그리고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하천을 교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교통이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도 괜찮고요. 또 하천 하류에는 평평한 땅인 평야가 발달하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도시가 발달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야 이야기를 적어 주어도 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적어 볼게요. 하천에서 생활 용수,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농업 용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자, 그리고 하천을 교통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동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또 멋진 문장으로 적으려고 애쓰다가 난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답안지에 있는 문장을 베껴 적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요, 친구들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겠죠. 내가 일단 무슨 말이라도 하고 그걸 문장으로 적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런 말이 더 매끄러워지고 멋진 말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합니다. 일단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해안지형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활 모습으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해안지형 자연 환경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1번, 자, 물고기나 뭐 해양생물 잡는 거 해안지형 맞죠? 자, 염전, 소금, 해안지형? 맞아요. 자, 양식업도 뭐 가두리 치고 이제 물고기들 기르고, 이제 뭐 얻는 거, 양식업도 해안지역이네요. 정답 벌써 나왔는데요. 2번도 볼게요. 염전 방금 했죠. 자, 목축업은 뭐예요? 산지죠. 그리고 수산업은요? 맞아요. 물을 이용해서 어떤 자원을 얻으면 수산업이에요. 따라서 뭐 양식업이나 업이 다 수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3번 어업 맞고요. 임업은 뭐예요? 숲, 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숲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지형 아니고 관광산업은 되죠. 해안지형 중에 뭐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 관광하러 올수 있으니까. 자, 광업은 산지죠, 광산. 항구 해안지형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관광산업 있을 수 있다. 자, 5번 어업 했고요. 항구도 했고요. 계단식 농업은 어디예요? 산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해안지형의 자연 환경만 짝짓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는 거야.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세계의 해안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해안지형. 자, 1번, 해안지형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형성되는 게 맞죠? 자, 2번, 따뜻한 지역에 수심이 얕은, 이것만 봐도 산호초가 생각나야 됩니다. 자, 산호초 해안도 해안지형 맞죠? 자, 바다니까. 자, 3번, 빙하가 있던 지역에서는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피오르 해안이라고 했잖아요. 해안. 그럼 뭐예요? 해안 지형 맞죠? 자, 우리가 빙하 침식 지형으로 피오르를 배웠지만 지금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해안이에요. 따라서 피오르 해안도 해안 지형이다. 자, 4번. 해안 지형에서는 갯벌, 모래사장, 절벽, 바위, 돌기 등등의 지형 경관 볼수 있죠. 자, 5번. 해안 지형 주변에는 폭포, 계곡, 호수 등이 형성되며 넓은 평야가 발달한다. 이거 해안이에요? 아니죠. 어디예요? 하천이죠. 하천. 하천 지형이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몇 번?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학생, 선생님, 노르웨이에서 볼수 있는 이 지형은 무엇인가요? 자, 노르웨이에서 볼수 있어요. 이 지형은, 자, 그럼 그 지형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내륙 깊이 들어온 만. 자, 만이 뭐예요? 선생님이 곶과 만의 차이를 알려줬어요. 자, 곶은요,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곶이죠. 자, 만은요, 뭐예요?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바다가 들어왔어요. 내륙 깊이 들어온 바닷물, 내륙 깊이 들어온 만이란 뜻을 지닌 노르웨이 어입니다. 자, 빙하가 깎아 만든 U자 골짜기. 자, 과거 빙하기 때 얼음 덩어리 빙하가 이 땅을 깎으면서 지나갔는데 어떻게 깎았어? U자 골짜기로 깎았단 말이에요. U자 골짜기에. 자, 그리고 나중에 빙하기가 끝나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만이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와 만들어진 아주 좁고 키다란 해안선이죠? 맞죠? 자, 이거 어딥니까? 피오르에, 피오르. 자, 이 지형을 피오르라고 합니다. 자, 내륙 깊이 들어온 만이라는 뜻이래요. 자, 피오르,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중단원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중단원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해안 지역에서 바닷물을 가두고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있었죠?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아주 알찬 사회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 벌써 네 개의 별을 모았어요. 오늘은 1단원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미션을 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별을 모아서 과학 만점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오늘의 미션 살펴볼까요? 짜잔! 여름과 겨울 중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맞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은 계절은 무엇일까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문제도 굉장히 길고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생각해야 돼요. 어렵다고요? 자, 괜찮아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 누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고 또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왼쪽은요, 매우 더워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요. 보았더니 옷도 굉장히 시원한 옷을 입고 있네요. 오른쪽은 어때요? 매우 추워하고 있어요. 모자도 뒤집어 쓰고 있고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았더니요, 온도계의 온도가 다릅니다. 매우 온도가 높은 상태인 거죠. 기온이 높은 상태인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오른쪽은요, 기온이 훨씬 더 낮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덥다라고 표현하고요, 오른쪽은 춥다라고 표현하는데, 계절로 나타내자면, 왼쪽의 계적은 여름, 오른쪽의 계절은 겨울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 대체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전등, 적외선 온도계, 모눈종이 판, 각도기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 실험으로 대신 알아보는 거예요. 각도기를 이용해서 전등과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잘안 보이겠지만 각도기 옆에 모눈종이판이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을 하나는 크게, 다른 하나는 작게 해서 전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사진 두 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 바로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을 겁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에서 다른 것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등의 각도가 달라지고 있죠.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 전등의 각도를 조절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하여 모눈종이 판 중심의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적외선 온도계라고 하는데요. 총처럼 쏘아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고체 표면의 온도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특히나 고체의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한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총처럼 쭉 쏘면요. 이 창에 몇 도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 바닥에 놓여있는 모눈종이판 중심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전등을 켜서 2분 동안 모눈종이판을 비춥니다. 자, 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해서 모눈종이판 중심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한번 측정하고 2분 뒤에 한번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요.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에 따른 온도 변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이 클 때, 자, 사진상으로 지금 왼쪽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이 크죠? 각이 크죠? 자, 그럴 때 처음 온도는 23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2분 뒤 온도는요? 데워졌으니까 온도가 이거보다 올라가야겠죠. 42도였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자, 그다음 전등과 모눈종이판의 각이 작을 때 훨씬 작죠. 처음 온도는 똑같이 23도였어요. 당연하겠죠. 처음엔 똑같아야죠. 2분 뒤 온도는요, 37도였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처음보다는 덜 높아진 것이죠. 즉,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이 클 때, 더클 때, 모눈종이판 중심의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하, 이루는 각이 크면 더 많이 온도가 높아지는구나. 자, 이때 무엇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가 모형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 실험에서는 이 도구가 무엇을 대신해서 나타낸 건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등은, 이건 우리 친구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등은 무엇을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태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전등과 바닥에 놓인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은요? 이거 뭐겠어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 그 중에서도 남중해 있을 때의 고도, 태양의 남중고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치챌 수 있죠. 아하, 이 중에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겨울이겠구나. 그때의 남중고도겠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모눈종이판 중심의 이 온도는요, 우리가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했더니 온도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을 뜻하는 거예요.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일정한 면적의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았다.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기구, 도구들이 바뀌는 거예요. 소리 발생기로 태양 에너지 양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등은 앞에 있었던 거랑 그대로죠. 이 전등이 태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새로 생긴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태양 전지판이 보이고요. 소리 발생기가 있는데 이 태양 전지판과 소리 발생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에서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죠. 소리 발생기에 전달을 하면 소리 발생기가 소리를 내게 돼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으면 소리가 크게 나는 거고요. 작으면 소리도 작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았더니 뭐가 있어요? 각도기 대신에 태양 고도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등의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양 고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도기 말고도. 그런데 생김새를 보니까 마치 팽이처럼 생겼어요. 선생님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거든요. 사진 속의 모습이랑 똑같죠? 똑같이 팽이처럼 생겼습니다. 팽이처럼.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원판 위에 막대 같은 것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전등 불이 비추면 그림자가 이 위로 생기면서 작은 숫자들이 쓰여 있어요. 그걸 읽으면 그게 바로 태양 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팽이처럼 생긴 태양 고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전등과 태양 전지판이 이루는 각을 다르게 해야겠죠? 자, 각을 다르게 한 다음에 태양 고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때 소리 발생기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소리가 크게 나는지 작게 나는지. 자, 실험을 해보면요. 전등과 태양 전지판이 이루는 각이 클때 바로 소리 발생기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가 큽니다. 각이 크면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각이 크다는 것은요. 소리가 크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때 각이 크면 태양 에너지 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는 거죠. 전등과 태양 전지판이 이루는 각이 크면 왜 소리가 크게 나요? 태양 전지판이 받는 에너지 양이 많아서 소리 발생기에서 나는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실험 세트를 한번 볼까요? 자,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대신에 전등이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간단하죠. 아래에 모래가 담긴 그릇이 하나 보이고요. 적외선 온도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실험인지 대충 감이 오지 않나요? 전등으로 모래를 데워서, 물론 이때 이 전등 각도는 다르게 해야겠죠. 적외선 온도계로 모래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을 다르게 합니다. 모래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이 클때 모래의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태양 에너지 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모래의 온도가 높을 때 태양 에너지 양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알아보았는데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실험 도구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실험 원리도 똑같고요.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접 해볼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앞에까지 보았던 실험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실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스마트 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실행을 할 거냐면요.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설치하든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 센서가 있는 가까운 곳에 빨판이 달린 막대를 이와 같이 세울 거예요. 자, 왜일까요? 카메라 센서 근처여야 하는 이유는요. 보통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센서 부분이 빛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전등의 빛이 카메라 렌즈 부분을 향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곳에 카메라 센서 근처에 빨판 달린 막대 막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막대를 세우는 걸까요? 자, 막대를 세우면요. 손전등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그림자 보이나요?

그림자 보이나요? 이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 전등, 손전등의 각도를 알수 있는 거예요. 손전등의 각도가 크면요, 태양의 고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림자의 길이가 짧습니다. 이때. 아, 그림자의 길이가 짧으면 손전등이 이렇게 올라간 거구나. 태양의 고도가 높아진 거구나. 이런 상황인 거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막대의 그림자가 길다는 것은 손전등이 낮게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의 고도라고 생각하면 고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대를 세우는 거예요. 손전등을 스마트 기기로부터 약 2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비추고요. 막대의 그림자 길이가 짧을 때와 길때 빛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즉, 그림자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태양의 고도, 태양의 남중 고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빛의 세기를 측정할 거예요.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전등과 스마트 기기 사이 거리는 항상 같게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의 실험을 할때 항상 같게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막대의 위치와 높이를 고정해서 그림자 길이가 달라지도록 해야 됩니다. 막대의 길이는 일정해요. 근데 그림자 길이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손전등의 각도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의 빛 측정 센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분명 렌즈 있는 부분에서 빛을 감지하는데 다른 곳에 엉뚱하게 비추면 실험 결과 달라질 수 있겠죠. 빛의 세기는 같은 환경, 즉 밝기나 측정 장소 똑같아야 돼요. 같은 환경에서 측정해서 주변 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는 밝고 언제는 어둡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각 조건에서 여러 번 측정해 봐요. 그래서 오차를 줄일 수 있거든요. 평균 값을 사용해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항까지 모두 다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면서 직접 알아볼까요? 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양을 비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마트 기기, 빨판 달린 막대, 발광 다이오드 손전등, 자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막대 그림자 길이에 따른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비교해 봅시다. 스마트 기기로 빛의 세기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스마트 기기에 카메라 센서가 있는 가까운 곳에 빨판 달린 막대를 세웁니다. 손전등을 스마트 기기로부터 약 20cm 떨어진 거리에서 비추고, 막대의 그림자 길이가 짧을 때와 길 때의 빛의 세기를 각각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막대 그림자 길이에 따른 빛의 세기를 비교해 봅시다. 막대 그림자 길이가 짧을 때가 길 때보다 손전등과 스마트 기기가 이루는 각이 더 컸고 빛의 세기도 더 셌습니다. 이는 센서가 받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실험에서 손전등은 태양을, 손전등과 스마트 기기가 이루는 각은 태양 고도를, 센서가 받는 에너지 양은 태양 에너지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태양 고도가 높아질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아지고, 태양 고도가 낮아질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빛의 세기를 측정하여 실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게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조건들은 똑같이 맞춰주고 똑같이 해주고 손전등의 각도를 달리해야 됐어요. 이 빛의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곳과 손전등의 각도를 달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 각도를 달리한다는 게 우리가 뭐 컴퓨터처럼 재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를 붙였어요? 막대를 붙였어요.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각도를 달리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의 그림자 길이를 달리하여 이 손전등과 스마트 기기가 이루는 각만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것들은 똑같이 맞춰줘야 오차 없이 정확한 실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빛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가 셌을 때 에너지를 그만큼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막대 그림자가 길 때는요, 이 숫자 작게 나왔잖아요. 센서가 받는 에너지 양이 더 적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험에서 손전등, 그리고 손전등과 스마트기가 이루는 각, 센서가 받는 에너지 양은 뭘 뜻하는 걸까요? 실제 상황에서? 손전등은 태양을 대신해서 쓰인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가지고 막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손전등이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손전등과 스마트기가 이루는 각은 바로 태양 고도를 뜻하는 거예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인 태양 고도를 뜻하는 겁니다. 센서가 받는 에너지 양은요, 손전등에서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었다는 것이니까 태양 에너지 양을 뜻하는 겁니다. 태양 고도가 높아질수록 각이 클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맞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아짐을 뜻하는 거고요. 태양 고도가 낮아질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조금 이따 뒤에서 이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한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태양 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가 했던 실험이죠. 1번, 왼쪽 실험에서, 이 실험에서 손전등이 의미하는 것을 찾아 이름을 쓰세요. 손전등,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태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대신해서 쓰인 것이죠. 2번, 손전등과 스마트기기가 이루는 각이 커지면, 이 각이 커지면, 각이 커지면, 센서가 받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숫자의 크기가 커졌잖아요.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많아진다. 문제를 풀어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요, 이 실험과 관련돼서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여름과 겨울에,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고 겨울에 낮다고 했습니다. 그때 태양 에너지 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질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아집니다. 우리 빛의 세기가 세졌잖아요. 숫자가 커졌잖아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질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측정했을 때 숫자 크기가 작아졌었죠.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집니다.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죠. 그 다음이 봄가을이고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습니다.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험에서 어떤 결과 나왔어요? 여름에 남중고도 높을 때 태양 에너지 양 많았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겨울에 남중고도 낮을 때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었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이 태양 에너지 양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이 또 이런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왜 달라지나요? 왼쪽이 여름이고 오른쪽이 겨울입니다. 남중고도가 높죠? 자, 높았을 때 빛이 더 집중되는 느낌입니다. 같은 면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중고도가 높아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맞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겨울을 보세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요. 비스듬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면적을 봐야 되니까 왼쪽과 똑같은 이 정도의 면적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은 더 적겠죠. 그래서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더 적은 거예요. 일정한 면적일 때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더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고
낮고 낮의 길이가 짧은가요? 그게 아니죠.

태양의 남중고도 높은 거잖아요.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 태양 고도. 그 중에서도 남중할대 고도인 태양의 남중고도 높습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 길어요. X인 거죠. 2번.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질수록, 각이 클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은 어떤가요? 집중되니까 많아진다고 했죠? 많아집니다에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도 해봤으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태양 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을 비교하는 모형 실험에서 같게 해야 할,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같게 해야 할 조건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전등과 모눈종이판 사이의 거리. 전등과 이 모눈종이판 사이의 거리 똑같이 해줘야 되나요? 맞아요. 거리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거리 똑같아야 됩니다. 전등을 켠 시간 똑같아야 되나요? 그렇죠. 시간이 달라지면 실험 결과 달라지게 되겠죠. 시간 같아야 됩니다. 전등의 종류는 어때요?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동그라미.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은 유일하게 달라져야겠죠. 그게 태양 고도, 남중 고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 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6번입니다. 위 5번 실험에서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 모눈종이판 중심의 온도가 의미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했습니다. 먼저,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은 뭔가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을 뜻하는 거니까, 자, 그 중에서도 태양이 남중했을 때의 고도, 태양의 남중고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눈종이판 중심의 온도는 뭘 뜻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거니까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을 뜻하는 거예요. 디귿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른 변화로 오른 것을 몇 가지? 두 가지 고르라고 했네요.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서 지표면이 많이 데워진다.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나요? 낮잖아요. 그래서 반대죠. 낮아서 지표면이 덜 데워지는 것이죠. 여름보다는. 아니에요. 2번.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잖아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2번도 아닌 겁니다. 3번.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집중되니까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수록 겨울 생각하면 돼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진다. 그래서 겨울에 기온이 낮은 것이죠. 맞습니다. 5번입니다. 태양의 남중고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아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과 기온은 변화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변화가 있었잖아요. 다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과 4번이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8번 문제입니다.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라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 그림에 해당하는 계절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았더니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습니다. 즉, 남중했을 때, 태양이 남중했을 때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 굉장히 커 보여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태양빛이 집중되어 있죠. 즉, 태양 에너지 양이 일정한 면적에 굉장히 집중되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계절은 언제일까요? 자, 기온이 높아요. 여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과 비교했을 때두 번째 그림 보세요. 더 비스듬히 있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거예요. 즉, 태양이 남중했을 때, 이 계절에 남중했을 때,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퍼져서

보다 보니까 위에 같은 면적과 비교를 해야 되죠. 일정한 면적과 비교했을 때 일정한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더 적다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양이 더 적어요? 그러면 기온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겨울의 상황을 그림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짝을 찾아서 선을 이어주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름과 겨울 중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은 계절 무엇일까요? 남중고도 높아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태양 에너지 양 많이 받아요. 정답은, 더워. 여름. 여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맞췄나요? 미션 잘 해결했기 때문에 5강 도장 꽝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남는 내용, 기억에 남는 내용 또는 재미있었던 내용, 느낀 점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다른 친구들 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선생님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글을 읽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글은요, 바로 짜자잔, 수학입니다. 아니, 선생님, 수학 시간도 아닌데 수학을 읽는다고요? 네, 이 수학과 관련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요, 다양한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짜잔! 자, 교재 60쪽에 있는 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제목을 보도록 할게요.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 자, 이거 센티미터이거든요.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안 배웠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면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화센터에서 옷 만들기를 배운 엄마께서 유나의 옷을 만들어주기로 하셨어요. 아, 옷 만들기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유나의 옷을 엄마께서 직접 만들어주기로 하신 겁니다. 먼저 유나의 팔 길이를 언니의 뺨으로 재었더니, 자, 뺨이 뭡니까? 띠리리띠리. 손가락을 힘껏 벌렸을 때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거리를 바로 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한번 벌려보세요. 이게 한 뺨이에요. 이 뺨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뺨으로 재었다고요? 저 유나의 팔 길이를 언니의 뺨으로 잰 겁니다. 그래서 이 팔을 해서 한 뺨, 두 뺨 이렇게 잰 거예요. 그랬더니 네 뺨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께서는 엄마의 뺨을 이용해 네 뺨으로 옷을 만드셨어요. 아, 아까 유나의 팔이 네 뺨이었지? 하고 엄마께서 한 뺨, 두 뺨, 세 뺨, 네 뺨 해가지고 이제 이 팔 옷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께서 만든 옷이 유나에게 너무 컸어요. 이유

뭐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알것 같나요? 그것은 언니와 엄마의 뼘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언니가 재었죠. 언니의 뼘으로 이렇게 내 뼘을 재었는데 옷을 만들 때는 엄마의 뼘으로 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언니의 뼘과 이 엄마의 뼘은요, 길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옷이 너무 컸던 겁니다. 언니의 뼘으로 유나의 팔 길이를 쟀으니까 옷을 재단할 때도 재단이 뭘까요? 띠리띠리. 재료를 일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자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자를 때도요, 언니의 뼘으로 길이를 재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언니의 뼘으로 팔 길이를 쟀으니까 옷을 재단을 할 때도 언니가 와가지고 한 뼘, 두 뼘, 세 뼘, 네뼘 했으면 그럼 괜찮았을 텐데 엄마의 뼘으로 재는 바람에 옷이 너무 커져 버렸네요. 이처럼 뼘으로 길이를 재면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고 정확한 길이를 알 수도 없어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표준 단위인 1cm예요. 1cm는 1cm라고 읽어요. 자,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1cm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표준 단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다섯 뼘이라고 하는데 막상 저기 가서 재보면은 다른 사람의 뼘으로 다섯 뼘은 다른 길이가 나와버리니까 아니, 모두가 같은 길이로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이만큼을 1cm라고 하자. 이제부터는 이걸 사용하는 거야 하고 표준 단위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뼘과 같이 임의로. 자, 임의로가 뭘까요? 띠리.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말을 임의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정할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할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뼘과 같이요, 임의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한 단위로 길이를 재면 재는 사람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정확한 길이도 알수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자가 있으면 편리하게 길이를 잴수 있지요. 자를 이용하여 물건의 길이를 잴 때는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춘 후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어요. 자, 우리 자를 이용해서 물건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한쪽 끝은 무엇에 맞춰라? 0에 맞춰라. 그리고 다른 쪽 끝에 있는 이 눈금의 숫자를 읽어라 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추었을 때, 다른 쪽 끝이 자의 눈금 7을 가리키면, 연필의 길이는 7cm예요. 물건의 길이가 눈금과 눈금 사이에 있을 때에는, 눈금 가까이에 있는 쪽의 숫자를 읽고, 숫자 앞에 약을 붙여 말해요.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다면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가 0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해볼게요. 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로 이 처음부터 0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진 여기서부터 0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쪽을 0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1, 2, 3,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 물건의 길이가 3이 정확하게 아니고 4도 정확하게 아니고 3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넘어선 거예요. 살짝 넘어섰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3에 가까운지 4에 가까운지를 봐요. 그러면 아, 3에 가깝다. 그러면 3cm인데 이게 정확한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 앞에다가 약을 붙여서 약 3cm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처럼 숫자 앞에 약을 붙일 때는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어림한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림이 무엇이냐? 짐작하여 대강 생각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3cm가 아니라 3cm에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이 있다. 이런 건 어림한 거다. 대강 짐작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는요.

이 길이를 어떻게 재는지 나와 있었고요.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어리만 길이를 잴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손가락을 힘껏 벌렸을 때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뼘이라고 합니다. 한 뼘, 두 뼘, 뼘이라고 해요. 자, 이 뼘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먼저 유나의 팔 길이를 언니의 뼘으로 재었더니 내 뼘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뼘 찾을 수가 있었죠. 이때 갑자기 내 팔은 몇 뼘이지? 하고 궁금한 친구들은요. 지금 한번 재어보세요. 여기서부터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이렇게 재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가족의 이 뼘으로 한번 또 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네 이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임의로 어리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작하여 대강 생각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어리만 거죠.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건 뭐예요? 그래요. 바로 임의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까지 풀었고요. 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 이 글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옷, 자, 어림, 길이, 연필. 그렇죠. 바로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심 낱말은요. 가장 중요한 거. 이 글에서 이 주제가 거의 되는 낱말을 우리가 중심 낱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었어요. 다른 낱말들도요. 등장을 하긴 했는데 중심 낱말은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은요. 그런데 엄마께서 만든 옷이 유나에게 너무 컸어요. 이 부분이에요. 자, 왜 컸는지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엄마께서 일부러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우 유나 곧 크니까 일부러 크게 만들 거야 이랬었어요. 아니면 2번, 언니의 뼘이 엄마의 뼘보다 길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언니의 뼘으로 쟀어요. 그 다음에 옷을 만들 때는 엄마의 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언니의 뼘이 더 길은 걸까요? 엄마의 뼘이 더 긴 걸까요? 아무래도 엄마의 뼘이 더 긴 거겠죠. 그러니까 언니의 뼘이 엄마의 뼘보다 길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네요. 언니와 엄마의 뼘의 길이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엄마께서 자를 이용하여 팔 길이를 재셨기 때문에 자, 자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께서 유나의 뼘으로 팔 길을 재셨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3번까지 풀어보았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볼게요. 길이재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 X표를 하고 잘못된 까닭을 빈칸에 알맞게 쓰세요. 자, 1번 볼게요. 자, 4cm라고 되어 있고요. 2번 2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요. 길이재기가 잘못된 게 있어요. 어떤 게 잘못됐어요? 그렇죠. 바로 2번이에요. 우리 길이를 잴 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요. 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막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2cm라고 길이를 재었는데 2cm보다 더 길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 까닭이 무엇이냐? 잘못된 까닭, 길이를 잴 때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어디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를 이용하여 물건의 길이를 잴 때는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춘 후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어요 라고 적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하고 또 0이라고 쓴다면 더 확실해지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1cm를 어리만 길이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어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대강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짐작하는 게 어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cm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한번 어림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어림은 아, 1cm 이 정도다. 네, 그 정도입니다. 언니의 팔 길이. 언니의 팔 길이가 1cm면? 그럼 안 되죠. 이건 아니네요. 유나 옷에 달린 단추의 길이. 자, 단추의 길이가 1cm일 수 있어요? 이거는 1cm일 수 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위의 길이. 자, 가위를 보면은 1cm보다는 훨씬 길죠. 그러면 1cm를 어림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될수 있다. 자, 어림하니까 우리가, 아, 이거 정도 될수 있어 하고 이거를 어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 앞에요. 약을 붙일 때는요,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어림한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단추의 길이를 1cm로 어림한다라고 했을 때, 아, 단추는 약 1cm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가 읽은 글을요,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길이의 단위인 cm가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표준 단위가 왜 필요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람마다 뭐의 길이가 달라? 그래요. 이 뼘의 길이가 달라요. 유나의 뼘, 언니의 뼘, 엄마의 뼘다 달라요. 정확한 길이를 알기 어려워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표준 단위인 무엇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1cm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를 이용하여 길이를 재는 방법. 물건의 한쪽 끝을 자에 어디? 저 눈금. 0에 맞춘 후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요. 아, 이 표준 단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자로 길이를 잴 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두 번째 독해 여행을 떠나서 더 자세하게 이 길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

짜잔! 자, 다양한 길이의 단위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산들산들 무슨 뜻일까요? 드리. 바람이 시원하고 부드럽게 자꾸 부는 모양을 산들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준영이는 봄에 입었던 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그런데 바지가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에 입었던 옷을 가을에도 입잖아요. 근데 봄에 이제 입었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 이 봄에 입었던 바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입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짧아진 거예요. 왜 짧아졌어요? 그만큼 키가 컸다는 거겠죠. 아빠, 바지가 너무 짧아요. 준영이 키가 봄보다 많이 컸구나. 얼마나 컸는지 재어볼까? 마지막으로 잰 키가 130cm예요. 지금은 몇 cm예요? 우와, 135cm네. 봄보다 키가 5cm나 컸어. 콩나물처럼 쑥쑥 잘 크는구나. 준영이는 키가 많이 커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키가 큰 만큼 지식도 늘었다는 것을 아빠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식이 뭐예요? 지식들이 무엇에 대해 배우거나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내용 바로 지식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의 지식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식이 늘었다. 자, 늘었다라는 건 재주나 능력이 나아졌다. 그래서 실력이 늘다. 지식이 늘다 할 수가 있어요. 아빠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키만 큰게 아니라 나 지식도 늘어났어요 하는 걸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1m는 100cm와 같으니까 자, 1m가 100cm다라는 걸 아네요. 135cm는 1m 35cm죠? 그래, 맞아.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라고 읽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있는지 아니? 네, 이거는 미터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미터보다 더큰 길이의 단위도 있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단위는 뭐예요? 단위, 길이, 무게 등을 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기준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요, 미터라는 단위가 나와 있죠. 100cm가요, 1m예요. 그러면 준영이의 키가 135cm니까요. 자, 100cm를 미터로 바꿔서 1m. 그리고 남은 이 35cm를 써줘서 1m 35cm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준영이는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미터보다 더큰 단위도 있느냐라고 아빠께 물어본 거네요. 그럼 이 미터보다 더큰 단위가 뭐가 있냐? 이 킬로미터가 있어. 아빠는 집 근처 옷가게에서 준영이 마음에 쏙 드는 바지를 사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영이는 아빠께 궁금한 것을 질문했어요. 아빠는 키가 몇 센티미터세요? 아빠 키는 182cm란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미터와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100cm가 1m니까 1m 82cm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준영이는 아빠와 자신의 키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빠와 제 키의 차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둘의 키 차이를 구하려면 길이의 차를 구하면 되는데, 길이의 차는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빼서 구한단다. 자,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빼면 된대요. 아빠 키가요, 1m 82cm이고요. 다음 준영이의 키는요, 1m 35cm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그게 몇 센티미터의 차이가 나느냐죠? 그러면은 같은 단위끼의 숫자를 빼니까 1m에서 1m를 빼면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82에서 35를 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떻게 빼요? 자, 여기서 하나를 빌려와야 되겠죠. 10의 자리에서 빌려와서 12에서 5를 빼는 거예요. 10에서 5를 빼면은 5, 5에서 2 더하면은 7, 7에서 3 빼면은 그렇죠.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미터는 미터끼리. 이게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제 키는 1m 35cm, 아빠 키는 1m 82cm니까 키 차이는 47cm가 되겠네요. 네, 선생님. 지금 수학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이에요. 네.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는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글도 읽어보면서 이 수학 지식도 쌓고, 그리고 독해력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무엇에 대해 배우거나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뭐라고 하죠? 그래요. 우리 지식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식. 길이, 무게 등을 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기준을 뭐라고 했죠? 그래요. 단위였습니다. 단위.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봄바람이 산들산들 시들시들 불어와 꽃끝을 간지렸다. 무엇이죠? 그렇죠.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거였죠. 시들시들하다라는 건 힘이 없고 활기가 없는 모양을 시들시들하다라고 하죠. 리코더 연습을 매일 했더니 연주 실력이 늘었다, 줄었다. 연습을 매일 했으니까 당연히 실력이 더 나아졌겠죠. 그러면 줄었다가 아니라 늘었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준영이와 아빠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바지의 가격, 바지의 길이, 드리의 단위, 길이의 단위, 무게의 단위입니다. 자, 먼저요. 바지의 가격과 바지의 길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드리냐, 길이냐, 무게냐, 어떤 거에 다니냐라는 거거든요. 자, 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가 있냐면요. 이 그릇 같은데 얼마만큼의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공간의 이 크기를 나타내는 걸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리리터라든지 이 리터 같은 것이 바로 드리의 단위예요.

돼요. 우리 친구들 우유 한번 보세요. 우유에 1000ml, 500ml 이런 식으로 드리의 단위가 써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무겁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몸무게는요, 이렇게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길이의 단위, 이게 얼마나 깁냐에서 이 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위가 나왔습니까?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의 단위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자, 작은 것부터 쓰면은요, 가장 작은 게, 그렇죠, 센티미터이고요. 그 다음은요, 미터이고요. 그 다음은요, 킬로미터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썼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요, 글을 항상 살펴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m는 100cm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cm보다 미터가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미터보다 더 큰 길이의 단위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빠께서 킬로미터라고 알려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킬로미터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수학 지식을 꼭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냉장고의 길이는 얼마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세요. 자, 냉장고의 길이를 자로 재었습니다. 한쪽은 0이 되게 맞췄고요. 끝을 봤더니요. 크게 잘 보이게 또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180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의 길이는 180cm라는 거죠. 그러면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이냐 하고 미터와 센티미터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1미터는 100cm예요. 그러니까 180은 1m와 80cm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0cm는 1m, 80cm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길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자, 17cm와 3m 50cm가 있습니다. 필통의 길이는 약. 전봇대의 높이는 약, 그러니까 어림을 한 거죠. 어림을 해서 이 필통이 3m 50cm일까요? 아니면 17cm일까요? 저 필통은 약 17cm일 겁니다.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으니까 미터의 단위를 사용을 할 거죠. 3m 50cm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글 한번 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길이의 단위 1cm 있었고요. 그 다음 1, 이거는 미터, 1미터, 1미터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100cm가 1미터다, 100cm. 그리고 1km의 단위가 나와 있었고요. 길이에 무엇을 구하는 방법? 길이에 차를 구하는 방법.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빼서 구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글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읽었던 글은요,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요, 이 표준 단위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사람마다 이 뼘의 길이가 달라서 정확한 길이를 알기 어려워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표준 단위인 1cm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의 뼘, 엄마의 뼘이 달라가지고 유나의 옷이 달라져가지고 크기가 달라져서 아, 이래서 표준 단위가 필요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리고요, 자를 사용하여 길이를 재는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춘 후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는다. 한쪽은 0에 맞추고 다른 쪽 끝에 있는 이 눈금을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더해서요, 어림에서 읽는 것도 나와 있었죠. 만약에 딱 숫자에 맞지 않으면은 더 가까운 쪽의 숫자를 읽고 앞에 약이라는 걸 붙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읽었던 글은요, 다양한 길이의 단위가 나와 있었어요. 앞에 센티미터에 이어서 다른 단위들이 나와 있는데요. 길이의 단위로 1cm가 나오고요.

0: 1m는 100cm다. 그리고 1km라는 더큰 단위도 있다. 그리고 길이의 차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빼서 구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 수학과 관련된 거를 글로 읽어 보니까 또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아,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선생님, 수학은 머리 아파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또 새로운 주제로 올 거니까요. 걱정 마세요. 예, 수학은 아닙니다. 알겠죠? 신나는 마음으로, 씩씩한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보기 약속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또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서울 시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669만 명. 이들 사이에서 매일 추격전을 벌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이거 시스템에 가입해. 최하 금액 8호 40입니다. 4천만 원이에요.
2: 어디 받을 수가 없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매 눈으로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내는데요.
2: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현재까지 쓰신 게 1,025회입니다. 5,242만 원이네요.
0: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그 치열한 단속 현장을 찾아갑니다.
3: 아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립니다.
0: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인데요.
4: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
0: 최고급 가구를 만들기 위해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5: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0: 원목 가공부터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5: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섬세한 예술의 세계.
6: 이번 바다는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0: 초고가 가구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만나봅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 지하철. 수많은 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66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지하철을 타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양심을 버린 부정승차 승객입니다.
7: 부정승차는 안 되죠.
8: 부정승차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0: 부정승차 승객이 포착되는 순간.

0: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직원인데요. 그게 여자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2: 60년생 여자분 경로 우대카드를 쓰셨던 남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그때 했었고요.
1: 그럼 지금 800회가 넘어가요. 최하 금액 8호 사시면 4천만 원이에요.
0: 공짜로 탄 지하철. 결국 이용 금액의 30배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1: 여기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2: 시간 좀 길긴 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설득시켜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0: 부정승차 단속의 고수, 대체 누구일까요?
3: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2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구역장 이동환입니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승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무표 미신고는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대형 무인카드 부정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로, 장애인, 유공자.
2: 빨간색 바가 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시는 무임용 카드입니다. 노란색이 뜨는 거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녹색이 어린이권이고요. 네, 파란색 같은 건 청소년용입니다. 바가 파란색인데 나이가 뭐 지긋한 뭐 30도면 쓰신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그거는 이제 부정승차가 되는 거니까.
3: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는 오전 7시 30분. 이동화 부역장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이 영무실이 아니네요.
2: 그게 민원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게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단속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4: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2: 아, 예, 보이죠.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CCTV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지켜 앞에.
4: 오.
2: 네, CCTV도 있고요. 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4: 신경쓰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 게이트 보고 계신 거예요?
2: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승차를 한다든지 네. 태그 없이 승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저렇게 부정차 파업창이 떠요.
0: 부정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이 떠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때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 울리는 부정승차 알림. CCTV를 보니 학생 한 명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단속엔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2: 친구들은 저랑 찍고 가는데 이제 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1: 철도법 사업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런 걸 두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거야. 임의대로 들어갔잖아요. 요금 없이. 그죠? 무임이란 말, 무임. 요금 없이 탄 거야. 그러면
2: 30배 부가금이 발생을 해요.
1: 여기 승차할 때 요금이 1650원에다가 1650원이면 또 30배야. 51,150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돈을 내고 타는데 학생은 그냥 이렇게 무임으로 타고 다니는 거 쓰겠어요? 이제 나와봐. 다시 찍어. 아저씨가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0: 이번에만 보내줍니다.
2: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걔도 처음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0: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승객의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2: 의심이 갈 만한 분들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이 나오잖아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18시 56분 41초에 게이트는 지금 현재 13번 게이트였고요.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바에 빨간색이 떴잖아요. 경로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58년생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그죠? 나중에 그분이 승차하거나 우리 여기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팝창이 띵동하고.
0: 등록된 부정승차 의심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팝업이 뜨는데요.
4: 네. 요거는 바로 걸리겠네.
2: 그러면 바로 걸리죠.
4: 그러면 바로 알림이 있다.
2: 바로
0: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입니다.
2: 우리가 단속할 분이 요분이십니다.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부모님 거 같습니다.
0: 단속 대상인 남성이 방금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상황. 지하철을 타고 떠나기 전 먼저 찾아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직원이거든요.
5: 네.
1: 연세 되세요?
5: 어떻게?
1: 연세가 되시니까.
5: 아, 그런 거 봐야죠.
1: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5: 아, 그런 거 봐야죠.
1: 안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경찰이에요. 이분 시설에 가 있잖아요.
5: 알았으니까요.
1: 일단 잠깐 말씀 나누셔야 돼. 신문지 한번 적으셔야 돼.
5: 알았으니까요.
1: 나왔어요. 올라가시죠.
0: 경로 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곧바로 부정승차 기록조회에 들어갑니다.
2: 선생님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지금 쓰신 것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또 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절차 매뉴얼대로 이제.
0: 만약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2: 어디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0: 200회 넘는 부정승차.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2: 220건. 125만 3천 원.
0: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1125만 3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2: 저희 납부 안내서 오늘 드릴 거예요. 7월 30일까지 해서 정량금 할게요.
0: 이렇게 해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아 원칙대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2: 뭐 기간 내로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거의 합당한 이후에는 또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0: 한 해 평균 부정승차 발생 건수가 약 5만 건.
1: 직원이에요, 직원.
0: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1: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그 방금 쓰신 카드, 혹시 경로건가요?
2: 3년 동안 제가 실적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7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4억 9,400만 원 정도.
0: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2: 정상적으로 승하차하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0: 그래서 매 눈으로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남자분 걸 쓰고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남편분께서 중증장애인이신데 같이 동반했을 때만 이분도 탈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발급을 받으신 거예요.
0: 바로 단속하러 출동합니다.
1: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방금 쓰신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아니, 그렇게 마음 돼요. 그동안 썼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우리 자료가 싹 나와요. 그렇죠. 철도 사업법 위반입니다.
0: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1: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2: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 달에 18건, 5월 달에 26건, 쉬운 두 건. 부가금으로 납부해서 봤더니 265만 9,800.
0: 쉬운 두 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266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2: 일주일 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냈을 경우는 일주일이고, 카드로 만약 결제를 하시면 다음 결제예요. 한 달 있는 게 있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셨잖아요.
0: 30배 부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간 남편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2: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 쓰셨으면 이렇게 뭐 큰 돈을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 이상 되신 부모님 거, 그러니까 아버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버님 거를 쓰셨던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었었죠. 50대 후반이었었고요. 도망 가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따라갔죠.
0: 단속되자마자 도망치려한 부정승차 승객.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칠 위험을 감수했던 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2: 바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만 저희도 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되면 또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고 그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7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며칠 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승강장으로 향하는 이동화 부역장. 오늘은 다른 곳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종의 출장인 셈이라네요.
2: 85세 이상 카드를 쓰시는 분이신데
0: 경로 우대 교통카드의 주인은 85세 이상 여성이지만 사용하는 이는 60대 남성. 단속을 위해 독립문역으로 향합니다.
2: 사무소 독립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단속해달라고 저희 옆으로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4: 그렇게 만나기 전에
2: 약간 저도 두근거리죠. 그런 건 뭐죠? 그동안 생각했던 분을 이제 단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해야죠.
0: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역사 내로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2: 시간이
0: 마음이 급합니다.
4: 서두르세요, 선생님.
2: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못 치면 그렇잖아요.
0: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2: 아, 여기가 두 개네. 1번, 11번, 12번.
4: 아, 이쪽에.
2: 피디님 혹시나 보니까 저쪽, 반대쪽에. 지금 이쪽에 맞게 되네.
0: 영무실에도 연락해 단속 대상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전력질주합니다. 단속 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런데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2: 인상차이 약간 좀 비슷해서.
4: 아, 뭐 이렇게 좀 벗겨주지.
2: 하다 보면 이렇게 뛸 때도 많아요.
0: 이때
2: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요. 32년생 여자 목으로 나오거든요. 어머니 거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 65세.
2: 65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4: 왜요?
2: 만 65세가 안 되셨잖아요. 일단 선생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0: 어머니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아들이 몰래 쓴 건데요.
4: 어서 오세요.
2: 6월에 43, 7월에 오늘까지 39번, 211번이요. 1,079만 2,650원.
0: 211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1,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5: 지난주 신용불량자고 3급도 기초생활수급자라가지고 이빨도 작아가지고 없다고.
6: 어머니가 싸우시다고 여기 도포용이 여기 저 환자한테 찍었잖아. 그래서

0: CCTV 대조 결과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요. 그때 나타난 부정승차 승객. 바로 개찰구로 뛰어갔지만 이미 안으로 사라져버린 남성. 하필 이때 지하철까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살피는데요. 결국 혼자 돌아옵니다.
1: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저희 혹시 2차 탈 거라고 믿고 들어가서 이제 열차를 샅샅이 뒤졌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단속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1: 저분 아닌가?
0: 이동화 부역장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와. 카드 좀 잠깐 줘보세요. 혹시 이 카드 본인 거 맞아요?
3: 아니요. 안 알아봤어요.
0: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2: 들어가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게 2월 달에 38번이고요. 와. 3월 달에 76번, 444건이에요. 2,271만 원.
0: 부정승차 444회. 부가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4: 승차 정상을 보내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 왜 이게 과해요? 이게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건데요.
1: 성함 쓰십시오.
2: 그래서 2,271만 600원을 아까 이제 8월 11일까지
0: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까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십니다.
0: 단속을 마친 후 역무실로 향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6: 오, 여기 오세요.
5: 아이고, 반갑습니다.
6: 이동화 부역장님이시네.
5: 예, 아니요.
6: 반갑습니다.
5: 아유, 여튼 반갑습니다.
6: 예, 그래요. 예.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부정승차라 하면은 지금 현재 정 랭킹 1위죠. 지금 1위, 2위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도 덕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본받을 게 많은 직원입니다.
1: 부정차 관련해서 쌓았던 저만의 노하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한테 알려줘서 좀 더 후배들이 더 나게 저보다는 좀 더 발전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0: 한편 특별한 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본연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살린 가구들.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한데요. 자석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7: 이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0: 나뭇결이 예사롭지 않네요.
8: 문양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맞아요, 그죠?
9: 맞아요. 나무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연미가 근데 옹이나 이런 느낌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0: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가구. 저마다 다른 나무의 결이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10: 이런 물결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주방에 하나 놓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하네 이거. 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바닷가 표현이 예술인 것 같아. 예술.
11: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싶네요.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근데 보니까 다 비싸가지고. 저거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12: 아,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이요?
11: 네,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12: 팔린 거.
0: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
13: 안녕하십니까.

0: 저는 생을 다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선창이고요.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무늬가 예쁘거나 형태가 특이하거나 어떤 돋보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특이한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300종류가 넘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몇 억대는 될 것 같아요.
1: 보유한 나무만 몇 억대라고요?
0: 이 나무가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이 나무는 지금은 건조가 돼서 색깔이 이렇지만 그 유명한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 조각조각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1: 모양부터 남다르네요.
0: 이 나무는 북미산 월넛이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정말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금액은 하나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 가격을 들으니 달리 보입니다.
0: 제가 특별히 아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런 혹이 막 나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은 나무죠. 몇백 년을 자란 나무 같은데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단풍나무입니다. 이 혹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가 만든 테이블을 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2: 자, 나무가 뒤로 갑시다. 네.
1: 전용 창고에서 보관 중인 거대한 원목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3: 6년 정도 됐어요. 건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휘임이나 갈라지면 이런 게 심합니다. 8인용 테이블을 만들 나무를 가지러 왔습니다.
1: 8인용이라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3: 2.7m입니다. 이때는 100T 정도 됩니다. 200km로 나가겠죠.
4: 200km요? 와.
5: 조심, 천천히. 자, 위에만 잡아, 위에만.
6: 밑에는 잡을 수 있고, 위에 넘어오는 거.
1: 최고급 북미산 호두나무 원목. 성인 남성 넷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3: 자, 일단 여기 한번 내리고.
5: 자, 들고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이렇게 돌아.
1: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 쟤들이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4: 상처나면 못 써요?
3: 저거는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얘들이 생긴 그 가지 하나까지도 살려야 돼요.
1: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3: 자, 우리가 밑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이런 그렉이 이렇게 같잖아요. 그렉. 이 그렉을 무조건 얘를 이제 파내겠지만은 무조건 막 끌로 뜯어 살을 뜯어내면 안 돼. 얘들을 다 그대로 표현해야 돼. 얘들을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1: 저건 없애야 하지 않나요?
3: 이 썩었고 건조되면서 썩었고 먼지가 나는 이 모양 있잖아요.
4: 네.

0: 잘라서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멋진 가구로 승화를 시킵니다.
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공장처럼 규격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철칙. 작업은 몇 배로 더디고 몇 배로 힘듭니다.
3: 나무의 썩은 부분을 조금씩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아, 갈아내는 거예요?
1: 네. 혹이 튀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만졌을 때 상처는 나지 않지만 이 모양은 유지되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2: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5: 굴곡이 심한 데나 이런 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경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더 닿아야 합니다.
6: 셋, 샤, 뒤에 이렇게 조심하고.
2: 오염된 부분과 거친 표면을 다듬은 원목은 실내로 옮겨집니다.
6: 수동.
2: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6: 됐어. 끝.
1: 위에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 겁니다.
4: 아, 그러면 몇 센치나 깎아내야 돼요?
1: 지금 제가 봐서 이거는 거의 한 20mm 정도는 깎아낼 것 같아요.
4: 20mm요? 네. 아, 꽤 많이 깎네요.
1: 왜 그냥 건조가 되면서 많이 뒤틀린 부분도 중간에 패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금형까지는 깨끗하게 깎아줘야 돼요.
2: 조직이 치밀한 북미산 호두나무는 최고급 목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1: 제자가 많은데.
4: 아, 제자요?
1: 네.
4: 아,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네,
1: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요.
4: 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1: 예, 배우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고 또 동창업도 한 제자들.
2: 고속으로 회전하며 원목을 깎아내는 라우터를 이용해 작업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깎으면 귀한 원목이 손상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0.05mm씩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깎아냅니다. 오호, 확인해보니 정확히 2cm가 깎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이죠?
1: 올라가는 무늬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뭔가 뻗어가는 이미지?
4: 뻗어가는 이미지?
2: 이렇게 무늬가 잘 보이면 평탄화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 빵 가봅니다. 네. 고마워요.
2: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어지는 샌딩 작업.
1: 지금 이거는 60번이라는 굉장히 거친 사포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를 부드러운 순서대로 갔을 때 이 면이 깨끗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2: 아무리 원목이 좋아도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목. 12번에 걸쳐 사포를 바꿔가며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1: 보이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1: 나왔지? 네. 가끔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4: 아, 뭐 그
1: 나무 가루가 네. 들어갔어요.
4: 아,
1: 보호 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기지기지 들어가요.
2: 사방으로 나무 가루가 날려 2차 샌딩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몇 배나 더 힘들어졌는데요.
7: 아, 더워. 아, 뜨거워.
2: 온몸이 더위로 달아오른 상태. 급히 화장실을 찾아 찬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7: 4시간 이상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만 잘 나오면
4: 괜찮아요?
7: 네, 괜찮죠. 오시는 분들이 작품이다, 예술이다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죠.
2: 곧이어 재개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수상해 보이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에 쓰는 걸까요?
1: 쑥가루예요. 우리 사람 이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나무들에도 수관이란 게 있어서 순물이 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2: 물로 해도 되지만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 숯가루를 더했습니다. 샌딩이 덜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4: 냄새나요?
2: 이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물칠과 샌딩을 반복하면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1: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이에요.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2: 자신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가구 100% 만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기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번 발라야 됩니다.
2: 이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7: 잘 됐죠?
1: 아직 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7: 완벽할 거예요, 지금.
1: 아, 굉장히 황홀하죠. 무늬가 되게 예쁘죠.
4: 네.
1: 아, 만족합니다.
4: 아, 만족하세요? 네.
2: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고가에 팔려나가는데요. 이 북미산 최고급 포도나무 테이블도 아직 완성전이지만 800만 원에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군요.
1: 이 정도 테이블은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 보름이요?
1: 네.
2: 그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가. 그런데 나무 모양이 엄상치 않습니다.
1: 아, 이거는 소노클린이라는 나무예요. 절단을 하니까 꽃무늬 같은 나이테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레진을 도포를 하고 꽃을 배열을 해서 예쁜 꽃 테이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2: 레진은 쉽게 말해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원목과 진짜 꽃을 더하면 예술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꽃을 어떻게 넣는 걸까요?
1: 네, 정합니다. 어제
4: 네,
1: 어제 사가지고 온 건데 해바라기, 카라, 거베라, 장미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얘를 말릴 거예요. 우리 습기 제거제.
4: 네.
1: 예, 그 가루에다가 얘를 잘라서 바로 넣으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꽃 형태가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습만 딱 빠집니다.
2: 생화가 들어가다 보니 재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소파 테이블 한 1m 50 정도 만들었을 때 고값이 100만 원은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가만.
6: 종류별로 보기 좋게 찾아봤습니다.
1: 드라이 플라워 아까 말린 꽃이에요. 거의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2: 꼬박 보름을 말리면 생화와 다름없이 건조됩니다. 모아놓으니 꽃밭이 부럽지 않는데요. 이제 꽃을 고를 차례. 한 송이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1: 완성이 되었고 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무늬와 형태를 보고 아, 이 꽃을 써야 되겠다. 이 꽃과 이 꽃을 조합을 해서 저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실패를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 한 3천 번은 되는 것 같아요.
4: 3천 번 정도 실패하신 거예요?
1: 실패.
2: 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행여 부서지지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부상한 디자인에 맞게 말린 꽃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기에 섬세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1: 우리야.
4: 아이고, 고대예요.
2: 아무리 고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데요.
1: 도구에 도움을 받아야겠네.
4: 도구에 힘을.
1: 한 3개월 전에 높은 데 낙상을 했어요.
4: 아, 네.
1: 낙상해서 지금 등을 한 40cm 찢었죠. 찢고 척추에 핀을 8개를 지금 박은 상태예요. 기적이래요. 근데 안 좋아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또 피곤이 또 살았어요.
2: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제 주재료인 레진을 부을 차례. 물엿처럼 생긴 이것이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입니다. 에폭시 레진에 경화제를 넣으면 천천히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쓰이죠.
8: 24시간 후에 2차 레진 작업을 합니다.
4: 아.
8: 한 번 할 때마다 한 20mm 정도, 2cm씩 한 번에 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즘은 여름철이고 위험합니다. 갈라지는, 발열이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9: 한 시간 넘었습니다, 선생님.
8: 아유, 2시 전에 가네.
9: 네. 고생하셨어요.
8: 아, 이제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 한 달이 걸려요?
8: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2: 다음 날 2차 레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구석구석 구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3차까지 심혈을 기울여 레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 꽃 레진 테이블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다 굳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단하게 굳은 레진 꽃 테이블. 마지막으로 흠집은 지우고 광택은 살려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0: 힘 조절을 해가며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1: 반짝반짝하네요.
2: 깨끗해졌죠.
1: 네.
0: 작업자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꽃 레진 테이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2: 이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샌디에고로 수출이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3: 테이블 하나요?
2: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0: 그날 오후.
2: 아, 너무 덥다.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먹고 합시다.
0: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4: 달다.
5: 아, 시원합니다.
6: 일을 들여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약 몸이 힘들면 이것도 맛도 없어요.
4: 바깥에 빼서.
2: 제가 한 30년 정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갔다가 원목을 이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국에 가서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0: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원목과 레진 가구. 그 특별함에 빠져 남은 인생에 가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2: 그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나무에 미쳐서 파고 다듬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겠어요. 계속 실패만 했죠. 돈도 정말 10몇억을 날렸어요. 집도 팔아서 나무 샀고요. 어떤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0: 그 열정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2: 바다 테이블인데 굉장히 특이한 협곡을 만들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냥 깨끗한 바다 말고 귀한 개석들이 막 즐비해 있는 바다 있잖아요.
1: 네.
2: 2m 10에 8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6인용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0: 식탁 가격이 1,800만 원? 보통 식탁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 바다 배경색을 표현할 때 제가 쓰는 컬러들이에요. 한 20가지를 사용합니다.
0: 레진을 이용해 식탁 위에 진짜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인데요.
2: 청아하고 맑은 바다.
0: 투명한 꽃 레진 테이블과 달리 레진에 색을 입혀 만드는 바다 식탁. 과정이 늘어나니 할 일도 늘었습니다. 조색에 특히 신경 쓰는데요.
2: 깊은 바다.
7: 깊은 바다. 아, 또 좀 더 어두운 색을 섞으신 거예요?
0: 어두운 색 몇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바다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했기에 모든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 제자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8: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1: 네.
8: 배워도 신기합니다.
1: 아, 볼 때마다 신기하세요?
8: 네. 작품마다 색깔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바다는 이제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0: 한 시간이 지나자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바다를 휘젓는 작업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1: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2: 모든 건 손맛이죠. 흘러가는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0: 실패를 반복한 끝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2: 물결을 맞추자. 양쪽으로 한 명씩. 이쪽으로.
0: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제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2: 계속. 하나, 둘.
0: 이렇게 보니 진짜 흘러가는 바다네요. 이어서 등장한 드라이기. 레진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자 금세 파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0: 바닷가 가면 바람도 막 불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 바람이 네.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색과 컬러의 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2: 작품을 태우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0: 기포 좀 제거해 주려고요.
2: 토치가 지나가자 옥에 튀었던 기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며 식탁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직 작업이 남았습니다.
0: 바다와 육지야 경계인 모래사장.
2: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 손기술과 정성 그리고 장인 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0: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하얀 파도.
2: 열풍기 바람에 생긴 파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이 지형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고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2: 작업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바다 레진 식탁. 비싼 몸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4: 어디 잘 돼갑니까?
5: 예, 한번 보시죠. 네.
6: 이게 우리 거라고요.
7: 또 여기에 뭐 이제 더 추가할 거는 없고?
0: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다 끝난 거고요. 이 레진이 위에까지 부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4: 개인적으로는 살짝 큰 파도가 좋았는데
6: 아니야, 난 큰 파도는
4: 당신이 이제 큰 파도를 안 좋아하니까
6: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반해갔고요.
1: 네.
6: 네, 이제 하고 싶어서
7: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2: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특별한 가구들 오래도록 사람들의 곁에 남길 바랄 뿐입니다.
0: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0: 바다 조경을 할 재료들이에요. 돌입니다, 돌.
1: 찍기.
0: 이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수초가 되고.

0: 오랜 경계 끝에 멧돼지는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코로 먹이를 찾아내고 흙을 파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형 포유류. 녀석은 몹시 신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 포획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1: 서울 북한산 인근에서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해 한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0: 어쩌다 산에서 나온 멧돼지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도심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멧돼지는 무조건 앞으로 내달립니다. 이 낯선 상황은 멧돼지에게도 위기지만 사람들에겐 더 위협적입니다. 사람을 위협한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잡식성인 멧돼지는 다 자라면 몸길이 1m, 무게는 100kg을 훌쩍 넘기는 대형 포유류입니다. 그 수가 해마다 늘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서 멧돼지에겐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새벽에. 아유, 예.
0: 이분은 7년째 멧돼지를 연구 중인 예. 이성민 연구원입니다.
2: 동물 중에서 멧돼지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3: 멧돼지가 뭐 멸종위기 종도 아니고 일반 종인데 네. 이제 뭐 사람하고 계속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네. 2010년부터는 이렇게 지금 도심지에도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네. 사람하고 이제 충돌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으로서 이런 걸 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0: 예,
3: 멧돼지를 연구하게 됐어요.
2: 여기도 멧돼지들이 많이 출몰, 많이 살고 있나요?
3: 예, 1년에 멧돼지 출몰 신고 건수가 600건 정도.
2: 아, 여기요?
3: 예. 오. 근데 이게 이제 뭐, 실제로 출몰 건수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네. 실제로 출몰 횟수는 낮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사람하고 많이 마주치고 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0: 도심 한가운데 있는 북한산. 그중에서도 등산객들 탐방이 제한된 비법정 탐방로에서 멧돼지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 이곳에도 멧돼지들이 네. 좀 많이 다녀요.
2: 예, 이곳은 이제 북한산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네. 멧돼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0: 처음에는 설마 멧돼지가 이런 곳에 다닐까 싶었는데요.
3: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1: 아, 이게요?
3: 네. 코로 땅을 파가지고 네. 물이 이제 몸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딱 고이게 하거든요. 그럼 물이 고이면은 거기서 다시 목욕을 하고.
1: 진흙을 묻혀서.
3: 예.
1: 지금 이 안이 지금 멧돼지 하나가 딱 들어가서 목욕하기에는
2: 예.
1: 최고로 좋은 장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 산에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3: 그렇죠. 그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여름에도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멧돼지가 여름에도 여기 올 수 있고 겨울에도 지금 보신 것처럼 물이 있고
1: 예.
3: 1년 내내 여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1: 와.
0: 여기서 멧돼지가 목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그 뭉툭한 코로 물이 흐르는 땅을 팝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 몸을 담그는 거죠. 온몸을 흙탕물에 담그고 비비는 걸 보니 멧돼지 녀석 목욕을 꽤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진흙 목욕을 마친 멧돼지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3: 보시면 아실 수만 이제 멧돼지가 목욕을 하고 가면 이제 몸을 비비는
1: 아 여기에
3: 여기도 있고
1: 지금도
3: 있고
1: 더 많이 비볐네요.
3: 네.
1: 아, 여기 진흙이 그대로 묻어 있네요.
3: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멧돼지 길인데 가면 이제 계속 비비는 거죠. 이렇게
1: 여기도 비비고.
3: 예. 네. 여기도 비비고.
1: 아, 여기도 비볐고요. 아니. 모든 나무에 진흙 자국이 쭉 묻어 있네요. 네.
3: 이게 멧돼지가 참 다니는 길이라는 거죠, 참.
1: 아, 여기도 비비고요.
3: 네, 여기도 비비고.
1: 이쪽도 다 비볐는데.
0: 나무에는 목욕한 멧돼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무에 몸을 비비는 이 독특한 습관은 멧돼지가 어떻게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1: 멧돼지가 지금 상태가 보면 흔적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비비고 다시 하고 일로 비볐네요. 비비고 일로 비비고 절로 가가지고
0: 이렇게 나무에 몸을 비벼댔으니 나무라고 멀쩡할 리 없겠죠.
1: 이 비빈 거 아니에요 이렇게.
2: 아, 예, 이거 보시면 이제 멧돼지가 여기서 쭉 오면서 이 나무가 지금 가장 많이 벗겨졌는데.
1: 완전히 나무가 예. 이만큼 패였네요.
2: 예.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고 뭐 몇 년 동안 계속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나무를 계속 비빔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3: 몸을 비비다 보니까 이제 털 같은 게 나무에.
1: 아, 여기 털?
2: 예.
1: 잠깐만요.
3: 이게 멧돼지 털입니다.
1: 아. 예. 야, 이 돋보기로 보니까 이게 정말 선명하게 보이네요.
2: 예.
1: 와, 이 털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2: 예.
1: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2: 예, 예.
0: 이게 멧돼지 털이라면 어떻게 나무에 쏙쏙 박혀 있는 걸까요?
2: 지금 이 보시면은
1: 야.
2: 멧돼지 털은 보시면은 끝에가 갈라져 있어요, 가닥이.
1: 예, 볼까요?
2: 예, 여러 가닥으로.
1: 야, 진짜 그러네요.
2: 예, 이게 멧돼지 털의 특징입니다. 이 자체가 억센 것도 있지만은 모든 멧돼지 털은 끝에가 갈라져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한 세 가닥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
2: 예, 두 가닥, 세 가닥. 예.
1: 이게 처음 알았네. 이건 송진 아니에요?
2: 예, 송진입니다.
1: 오.
2: 이 보시면은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멧돼지가 일부러 송진을 내려고 이빨로 나무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1: 네.
2: 예. 그럼 나무에 상처를 주면은 나무는 그 상처를 보호할 목적으로 송진을 내는 거고. 그럼 멧돼지는 이 송진을 다시 몸에 묻힙니다.
1: 네.
2: 멧돼지가 비빔목을 선택할 때 이런 송진에 나오는 나무를 선택을 합니다. 리키다소나무, 소나무, 뭐 잣나무, 낙엽송 이런 거를 비빔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1: 이 송진이 아마 뭐 벌레라든지 기생충을 네. 아마 보호하는데 네.
2: 이걸 몸에 바름으로 인해서 뭐 상처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기생충을 막는다든지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렸을 때부터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송진이 지금 이렇게 벗겨진 건 있죠?
2: 네.
1: 이렇게

0: 벗겨진 거는 바로 최근에 지금
1: 그렇죠.
0: 이게
1: 예.
0: 이걸 긁었다는 거거든요.
1: 예.
0: 네.
2: 멧돼지는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사를 내려올 때 항상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흙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밀려온 그렇죠. 그래서 멧돼지가 오히려 저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 발자국이 찍힌 위치와 방향은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멧돼지 발자국은 앞 뒷발이 다릅니다.
0: 예.
2: 오, 잘 나왔네요.
0: 예. 그러니까 이 상태가 요 앞발이죠.
1: 예.
0: 앞발하고 뒷발하고가 약간 겹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이제 앞발이 딛고 이제 이 앞발이 빠지면서 다시 뒷발이 이렇게 딛은 거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발이 여기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0: 이 상태 봐서는 정확하게 앞발이고요.
1: 예.
0: 여기 밀려간 거 보면 뒷발도 이렇게 살짝 겹쳐졌다는 거죠. 멧돼지의 발자국을 이렇게.
1: 예.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갔네요.
3: 멧돼지의 동선이 보이시나요?
0: 이제 그 발자국에 대한, 밀가루를 뿌려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발자국이 나 있네요.
2: 예, 표시가 딱 나네요.
0: 예. 지금 멧돼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 예.
0: 멧돼지랑 만났을 때는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 제일 좋죠?
2: 일단 멀리서 멧돼지를 응시를 한 다음에
0: 네.
2: 멧돼지가 먼저 도망가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0: 네.
2: 멧돼지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도망가는 걸 선택하거든요.
0: 네.
2: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한다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오히려 지금 뭐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우산을 펼치면은 그 펼치는 그게 위협 형등이 돼서 오히려 멧돼지 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0: 멧돼지가 공격하는 시간은
2: 2초 3초죠.
0: 2초 3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는군요.
1: 예.
0: 이 북한산에만 해도 멧돼지가 어느 정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2: 멧돼지 개체수 추정하는 게 이제 모든 연구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요.
0: 네.
2: 지금 뭐 한간에는 200에서 250마리라고 하지만
0: 네.
2: 그걸 과학적으로 추정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개체 수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0: 지금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 예.
3: 멧돼지와 사람들의 충돌은 북한산 바로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1: 세 살 된 수컷을 9개월 동안 추적한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약 수컷이니까 더 넓게 해서 7에서 8 제곱킬로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0: 예. 생각보다 이 산을 거의 다 탔군요.
1: 예, 이게 북악산 전체를 한 마리가 다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0: 이 한 마리에만 이 행동 반경을 했는데도.
1: 예, 한 마리만 추적한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0: 야, 한 마리가
1: 1년도 아니면 9개월 했는데도 이 정도로 멧돼지가 돌아다닌다. 이런 멧돼지가 여기 30마리, 40마리가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0: 그렇죠.
1: 예. 이런 곳이 주로 이제 도심 출몰하는 지역이 됩니다.
3: 그래도 이 녀석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다닌 것 치고는 운이 좋았습니다.
4: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온 멧돼지는 그대로 계단을 타고 4층까지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5: 하는 경우가 있고요.
3: 멧돼지 도심 출몰. 이 상황은 멧돼지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분명합니다. 어쩌다 사무실로 들어온 이 멧돼지도 지금 상황에 놀라기는 마찬가지. 산에서 살던 녀석들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들어왔으니 일생일대의 위험에 직면한 셈이죠.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뛰어든 이 녀석은 너무 놀라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도 멧돼지만큼이나 놀라서 혼비백산. 그만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이런 대소동의 끝은 멧돼지에겐 늘 비극입니다.
1: 지금 이 건물인데 이 건물 옥상에서 멧돼지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1층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옥상에서 멧돼지가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가니까 진짜 멧돼지가 큰 게 집 앞에 딱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멧돼지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자기는

0: 그 건물 안에 있었는데 뭔가 쿵 하면서 떨어졌는데 멧돼지가 죽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제가 올라가 보니까 멧돼지가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멧돼지가 진짜 자살해서 죽었나 하고 밑에를 보니까 이제 발버둥 친 흔적이 있더라고요.
1: 지붕에 어지럽게 밀려있는 발자국은 뜻하지 않은 사고였다는 증거죠.
2: 아, 진짜 이게 안 떨어지려고 움직였던 이 과정이네요.
1: 멧돼지는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도심과 떨어진 깊은 산속에 사는 멧돼지를 찾으러 강원도로 갔습니다. 태백산 초입부터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0: 아, 여기도 벌써 돌아다니네요. 멧돼지가 돌아다니네. 이 다음 멧돼지가 발자국인데요?
2: 아, 이게요?
0: 예.
2: 이런 거다 멧돼지고.
0: 지금 여기도,
2: 이것도.
0: 예, 이것도 멧돼지 발자국.
2: 아, 멧돼지
0: 이것도,
2: 발자국.
0: 예.
2: 이게 지금 눈온 상태에서
0: 네,
2: 지나갔다는
0: 눈온
2: 거죠?
0: 상태에서 지나갔다가 눈은 밝고.
2: 멧돼지 발자국을 한번 따라가 보죠.
0: 예.
1: 그런데 발자국 크기가 좀 다릅니다.
2: 예, 다 멧돼지 발자국이네요.
0: 어미랑 새끼랑 같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2: 아, 요거는 작은 새끼 멧돼지고, 요거는 어미 멧돼지고, 예.
1: 바로 이 멧돼지 가족이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에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혀 있죠. 게다가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습니다.
2: 여기 뭐가 있어요?
0: 네, 여기 멧돼지 똥 있거든요.
1: 바로 멧돼지 화장실입니다.
0: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된 거거든요.
2: 새끼 같은데.
0: 예, 새끼고 멧돼지 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2: 아.
0: 거예요. 예. 먹이를 먹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2: 아, 저쪽으로요?
0: 예, 가면서 똥이 계속 보이는
2: 네,
0: 거
2: 저쪽에도 있고,
0: 보니까.
2: 저 보세요. 혹시?
0: 예, 지금 봐서는 어저께 온 흔적도 있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 네.
0: 잠복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요 근처가 아마 잠복하기엔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예. 아, 잠복만 제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예. 아, 집에 들어가도,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도, 집에 왔구나. 그러면, 아, 집에 잠복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잠복해. 예, 집에서 잠복하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잠복하는 거죠.
0: 이쪽으로 많이 온것 같으니까
2: 네.
0: 여기 먹이를 주면 될것 같네요.
2: 그냥 불여넣으면 안 되죠. 멧돼지 특성상
0: 예.
2: 좀 곡괭이질해서 좀
0: 예, 고구마는 땅에 묻어서 멧돼지가 파먹을 수 있도록.
2: 예, 밥 먹으면 멧돼지도 파먹어야지 저기 제대로 먹는 것 같지. 그냥 먹으면 뭐
1: 멧돼지 관찰을 하기 위해 흔적이 많은 곳에 좋아하는 먹이를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2: 제 밤도 있거든요.
0: 예.
2: 밤.
1: 제가 멧돼지를 위해 준비한 특식입니다. 밤은 주변에 뿌리고.
2: 여기다 하고,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만.
1: 고구마는 땅 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2: 멧돼지 재밌어하죠. 여기다가 한번.
0: 예.
1: 멧돼지가 묻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제 나름의 배려죠.
0: 멧돼지가 욕할 것 같은데요?
2: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0: 주려면 곱게 주지.
2: 자, 야.
1: 그런데 꽁꽁 얼어붙은 땅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서툰 곡괭이질에 손은 시리고.
2: 예, 이렇게.
1: 그래도 이 먹이를 먹으러 와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2: 여기. 자, 이게 동물이 지나가면
0: 예.
2: 센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0: 예, 예, 소리가 나네요. 예.
2: 저를 한번 비춰보세요. 예,
0: 아,
2: 이렇게.
0: 예.
2: 뭐가, 아, 동물이 감지가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1: 동물이 지나가면 감지해서 알려주는 센서까지. 잠복을 위한 준비는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0: 예, 예.
2: 소리가 나죠?
0: 예, 소리가 나네요.
2: 예. 자, 그러면 요거, 요걸 작게 틀어놓고.
0: 예. 일단
2: 내복 들어가서.
0: 예, 위장막으로.
2: 지금부터 사람
1: 잠복은 멧돼지를 최대한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0: 멧돼지가 나타나면 육안으로 보이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먹이를 숨겨둔 곳에서 작은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잠복지가 있습니다. 잠복지와 먹이를 뿌려놓은 곳의 거리는 불과 5m. 앞마당을 관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후 2시 잠복 준비 완료. 운이 좋으면 해가 지기 전에 멧돼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조금 서둘렀는데요. 이제 멧돼지가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멧돼지보다 추위가 먼저 왔습니다.
1: 발 시려 지금 양말 하나 더 신어야 되겠다.
2: 발 시렵죠?
1: 네, 발 안 신으세요.
2: 지금 저는
1: 양말 하나 더 신어야 돼.
0: 나무 상자 아니라 황소 바람은 막았지만 얼음 같은 냉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라는 멧돼지는 오지 않고 바람만 갈수록 거세집니다. 추운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으니 잠복할 때는 이때가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3: 겨울 산에 겨울 바람.
1: 야, 그것도 강원도 칼바람.
3: 네. 강원도 칼바람, 태백산의 칼바람. 예. 멧돼지가 추위에 좀 강한 편이에요?
1: 네, 멧돼지는 성체가 되면은 추위에는 별 타격을 안 입는데,
3: 네.
1: 이제 1년생짜리 새끼가 문제입니다. 뭐 20cm, 30cm 쌓였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만사온이 되지.
3: 네, 네, 네.
1: 살짝 따뜻한 여름은 눈 표면이 녹았다가 다시 추워지면 이게 얼음을
3: 얼죠, 얼죠.
1: 그럼 이거 얼음을 깨고 먹이 활동을 하면 충분히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새끼 같은 경우는 그게 부족하니까 거기서 새끼가 많이 죽습니다, 겨울에.
3: 이게 뭐, 단독 생활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무리 생활을 하나요, 멧돼지는?
1: 아, 멧돼지는 수컷은 단독 생활하고,
3: 네.
1: 암컷은 이제 암컷끼리 사회를 이루거든요.
3: 그러니까
1: 이제 암컷 밑에 새끼들은 이제 수컷, 암컷이 다 섞여있죠.
3: 네. 한 마리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뭐, 수컷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성체, 예. 성체인데 한 마리만 나타났다고 하면 수컷일 확률이 높고. 수컷은 철저하게 혼자 다니고.
3: 예, 예. 야생동물도 수컷은 외롭군요.
1: 그렇죠.
3: 혼자 다니니까.
1: 혼자 다니고.
3: 예.
0: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지만 먹이터에는 바람소리뿐. 고구마가 얼어버리는 건 아닌지 별 걱정이 다 생깁니다.
3: 어미가 새끼를 낳게 되면 이 먹이는 수컷이 갖다 주는 건가요?
1: 아니요. 이제 처음에는 멧돼지 중지 속에서.
3: 멧돼지가 나눠주는 건 없죠, 먹이를.
1: 그렇죠. 이제 어미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라는 합습을 하는 거예요. 합습을 시키는 거죠.
3: 그렇죠. 돼지가 먹을 걸 안 준다는 거는 그거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랑 비슷한 거죠.
1: 그렇죠.
3: 네.
1: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다가 어미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은
3: 네.
1: 새끼가 그대로 어미가 왔던 곳을 똑같이 돌고 있어요.
3: 네.
1: 그래서 멧돼지가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자연 속에서는 멧돼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0: 잠복에 들어간 지 두 시간째. 멧돼지 한 마리가 마치 정찰병처럼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저기 뒤에 저기 그런 거 있어요 앞으로.
4: 뒤에
1: 있어요.
4: 온다 온다 온다.
1: 뒤에 또 뭐 있어요?
4: 예.
1: 세 마리.

0: 야, 색깔이 보니까 색깔이 싱거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뭐 있네? 아, 한 마리는 이 까닭 말이야. 뭐 지금 세 마리, 네 마리 새끼, 새끼 까닭. 엄청 부드러운데요. 지금 뭔가 새끼 데리고 왔어요. 예, 예. 아니, 한 두 마리 가는데요, 지금. 예. 지금 얼핏 봐도 열 마리 좀 될 것 같은데. 한 제 눈에만 지금 한 일곱 여덟 마리 좀 예. 보이는데요. 오, 엄청난데요?
1: 예, 엄청난. 제일 큰 놈이 이제 제일 어미인 것 같고.
0: 지금 오른쪽에 큰 멧돼지가 있는데.
1: 예, 그게 이제 어미고. 예. 나머지가 새끼. 그다음에 언니, 누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예. 새끼도 중간. 아주 작은 애들이 있네요.
1: 예, 작은 거는 올해 태어난 거. 예. 중간 거는 이제 2, 3년 전에 태어난 거.
0: 꽤 큰 애들이네.
1: 예. 한 컷이 저 정도면은 딴 데는 쉽게 볼 수 없는 크기.
0: 그렇죠. 예. 크기가 어마어마.
2: 새끼를 거느린 어미는 계속 주변을 경계합니다.
1: 어미가 약간 좀 경계심을 가진 것 같아요.
3: 예. 어미가 본능적으로
1: 그렇죠.
3: 애들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거.
1: 그렇죠.
3: 그렇죠. 오늘
1: 매일 무슨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
3: 예. 느낌이 좀 이 느낌은 뭐지? 그 정도로 멧돼지가 예민.
1: 네. 아니 청취가 금방 그 거의 200km에 가까워 가는 거부지만은 약간의 차이로 지금 먹이를 안 먹고 한번 돌아선 겁니다.
3: 예.
1: 엄청 예민하다는 거죠.
3: 다시 와보겠죠.
1: 예, 멧돼지가 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
3: 그리고 이 야생에 와보면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가 제일 긴장이 되고.
1: 그렇죠. 그 희열 때문에 야생동물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3: 예. 그리고 야생동물을 기다리다가 지켜보다 탁 나타나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예.
2: 다시 기다림의 시간.
1: 열중하고.
2: 앗! 오, 내려왔어, 내려왔어. 센서 감지기 소리 들리시죠?
0: 저 위에.
2: 이번에도 제일 덩치 큰 어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혼자 주변을 둘러보며 용이 주도하게 움직이는 어미. 행여 제 목소리에 어미가 도망갈까봐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는 긴장감이 이 안에도 흐릅니다. 뒤에는 먹이를 먹어도 좋다는 어미의 신호를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먹이만 정확하게 골라 먹는 거 보세요.
0: 어, 예, 아까 주워 먹죠.
4: 예, 밤 준 거 같은 것 같아요.
0: 제가 뿌린 밤인데.
4: 예.
1: 멧돼지 이제 또 특히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코가 멧돼지 생활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코가 다른 야생동물의 코에 비해서 좀 딱딱한 편인가요? 땅도 팔 수 있어.
1: 아니 딱딱하진 않고 멧돼지는 항상 신기한 게 멧돼지 코를 만지면 몰랑몰랑합니다.
3: 그러니까요.
1: 예. 근데 그 가지고 땅을 뭐 사람 깊이 정도까지도 팔 수 있거든요.
3: 네.
1: 코에 근육이 되게 많아요. 근육이.
3: 네.
1: 그래서 코 판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3: 아 코가요?
1: 예. 그 땅을 파면서 속에 아까 먹이 음식처럼 뭐 지렁이 같은 게 있으면 코로 그 냄새를 맡아서 지렁이를 파악하기도 하고.
2: 대식구라 그런 걸까요?
0: 왜 저렇게 새끼를 내치죠?
4: 먹이 싸움이죠.
0: 그래요? 어미가

0: 이연병까지 왔어. 이연병까지.
1: 잠복하는 곳 바로 코앞까지 온 어미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가족의 질서는 꽤 엄격해 보입니다.
0: 이게 먹이 활동을 지구를 빠졌다가 접근해서 먹고 다시 지구를 빠졌다가 접근해서 먹고 그게 경계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먹다가 지구를 빠져있다가
1: 야생은 온몸으로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1시간여 만에 나타나 10여 분간 먹이를 먹던 멧돼지 가족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우리도 잠시 추위와 허기를 달래기로 했습니다.
2: 지금 밥을 하는 정도네.
3: 예.
2: 멧돼지가 새로운 냄새인데 하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불을 피우지 않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으로 때우는 한 끼 식사.
2: 예, 괜찮은데요? 멧돼지도 먹으면서 경계하는데 저희도 먹으면서 좀. 멧돼지만도 모르는데.
3: 저희들 먹고 가는 게 좀 어려웠죠.
0: 바람 소리인가요? 어우, 저는 바람 소리가 아주 커서.
1: 어둠 속에서 귀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2: 가까이 왔는가 본데. 돼지 소리인데 가까이 왔는가 본데요.
1: 안 보이면 공포심도 커지는 법.

0: 이 순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리가 한 5m 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 요 사이가 또랑이 있잖아요. 네. 속으로, 아니, 또랑이가 없었어요.
1: 이거 그대로 날아갈 거예요.
0: 내가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이 앞에 나타날 때, 그 소리가 날 때, 만약에 또랑이 없었으면. 그리고 멧돼지가 저 5m, 지금 그게 10m 밖인데.
1: 돌진을 하면.
0: 예, 이게 지금 약간 거슬린다고 돌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사실 속으로 살짝 아까 생각했었거든요.
2: 멧돼지는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는 직진 본능이 강합니다. 저돌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저돌적이라는 단어도 멧돼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조건 정면 승부를 하고 마는 저돌적인 성격의 멧돼지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어두워진 바깥을 보기 위해 특수 장비를 동원합니다. 바로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별도의 조명 없이 피사체의 열을 감지해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3: 어? 왔어요.
0: 네. 오, 멧돼지가 나타났네. 멧돼지가 체온이 높다 그랬죠?
3: 예.
2: 먹이를 먹으러 다시 온 멧돼지 가족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1: 큰 멧돼지를 뭐 지금 이 멧돼지처럼 150kg 이상급의 멧돼지의 위를 채취해 보면은 그 위 무게가 4, 5kg 정도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특히나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은 고구마 이런 거는 야생 음식보다 더 맛있잖아요.
0: 예.
1: 더 많이 먹더라고요.
0: 밤 고구마.
1: 예. 예.

0: 겨 이런 것도
1: 네.
0: 항상 농작물을 먹었을 때그 위무게가 최대치였어요.
1: 이제 뭐 한 바탕 딱 먹이를 먹더니
0: 그렇죠.
1: 또 사라졌어요. 네. 아까 먹으면서도 먹을 게 남아 있었다는 걸 알고
0: 네, 그렇죠.
1: 빠졌다가 밤이 되니까 다시 와서 먹이를 다 먹고 가네요.
0: 이게 지금 바꿔 말하면 만약에 농작물이었다면은 피해가 계속 누적되는 거죠. 보고 또 보고 또 하고.
2: 밤 11시 멧돼지 가족이 산으로 돌아간 후 잠복을 마쳤습니다. 어미가 이끄는 가족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위협적인 소리, 제겐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3: 아, 눈앞에서 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아, 그 멧돼지가 저한테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말하자면 산이 밀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아, 멧돼지 대단하네.
2: 농촌에서 멧돼지 위력은 농작물 피해로 나타납니다. 이곳 사가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4: 아, 이게 다 파헤친 거예요? 엄청 이거 다 파헤친.
2: 과수원에서 입은 피해는 사과 열매가 아니라 나무 뿌리였습니다. 불도저 같은 코가 이를 낸 거죠.
4: 아, 이런 것들 다 파헤친 거죠?
3: 네.
4: 아,
3: 이거 멧돼지 발자국이 살짝 보이네요.
4: 예.
3: 네.
4: 멧돼지가 고를 하나 다 파헤쳤네요, 그죠?
3: 예.
4: 사과를 예. 먹으면 되는데 왜 땅을 왜 파는 거죠?
3: 아, 이렇게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예. 거름을 하고 비료를 하고 이런. 그러면 그 땅 속에 또 지렁이나 이런 비옥한 토양 속에 사는 무척추 동물이 있거든요.
4: 아, 그런 것들.
3: 네, 멧돼지가 그걸 먹으려고. 예. 아. 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으니까.
4: 적으니까. 예.
3: 비옥한 땅을 노리는 겁니다.
4: 아.
3: 지금 옆에도 지금 다 팠네요.
4: 아, 옆에도 다 팠네요. 예. 저 옆에도.
3: 예.
2: 과수원 고랑을 파헤쳐 놨으니 주인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5: 나무 뿌리를 막 들쳐서 네. 이제 뭐 뿌리가 영양 공급을 하는데 그게 또 안
2: 그렇죠.
5: 되니까 나무는 네. 또 고사해 죽고
4: 네.
5: 그래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졌어요.
4: 이게 멧돼지 피해가요?
5: 네, 그게 멧돼지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 농가에서 멧돼지 피해는 심각합니다.
4: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죠, 멧돼지 피해.
6: 그렇죠. 뭐 야생동물 전체 피해 중에 50%가 멧돼지 피해에 해당되거든요.
4: 아.
6: 네. 경제적으로도 1년에 100억이 넘어갈 정도니까
4: 네.
6: 네. 피해가 규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2: 멧돼지 피해가 지자체에 접수되면 멧돼지는 사냥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멧돼지 2만 4천여 마리를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포획 대상이 된 멧돼지. 야생동물 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됐습니다.
3: 근데 애초에 인위적으로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이미 포식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놔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4: 아.
3: 그래서 지금 이 생태라도 인위적으로 그런 맞춰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4: 아.
3: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로 따지면 야생동물 관리학이라는 분야입니다.
4: 네. 네.
3: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수렵장이 개설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조절을 실패하고 있어요.
4: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죠.
3: 네. 멧돼지가 지금 더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4: 아. 네.
3: 그래서 지금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이 적절한 수가 어느 정도 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늘어난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2: 알겠습니다. 올라가죠. 사냥개가 멧돼지의 행방을 쫓고 멧돼지가 발견되면 두 팀으로 나뉜 사냥꾼들은 그 주변을 좁혀갑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해지는가 싶더니
4: 저쪽에서 소리 나는데 저는 움직이죠.

0: 마지막 순간에도 저돌적인 본능은 살아있었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갔을 때 멧돼지는 이미 사살된 상태였는데요.
1: 와.
0: 난생 처음 총에 맞은 멧돼지를 봤습니다. 몸 길이가 적어도 1.7m는 돼 보이는 거구였습니다.
1: 멧돼지가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2: 네, 커요.
1: 아니, 생각보다 지금 멧돼지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2: 예, 저도 제 예상보다 큰 게 잡혔네요.
1: 예, 저 약간 깜짝 놀랐어요.
2: 예.
1: 아니, 좀 이 정도 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3: 그렇죠. 이제 드문 대물이죠, 대물.
1: 아, 대물이죠.
3: 예.
1: 이 정도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3: 한 3살, 4살 정도 됐다고 보시면
2: 돼요. 좀 제 생각에도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예,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치아 상태를.
1: 아, 그래요? 예. 전문적으로
2: 예.
1: 다리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2: 예.
1: 볼까요?
3: 예, 예.
1: 예. 지금 좀 올리죠, 그럼.
3: 예, 예. 예.
1: 그럼 좀 땡겨봐.
4: 여기에 사람이 많이 붙어야 돼요.
1: 다 붙어도 안 될 것.
2: 하나, 둘.
0: 산비탈에 쓰러진 멧돼지를 끌어올리는데 제작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자그마치 장정 10명이 매달려 진땀개나 흘렸는데요. 멧돼지가 얼마나 큰 동물인지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녀석은 다 자란 수컷이었습니다.
1: 이 상태는 진짜 나이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거예요?
2: 저도 생각보다 큰데요. 지금 치아 상태로 봐서는
1: 네.
2: 거의 5살, 6살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1: 이 이가,
2: 네.
1: 이거 물면, 너무 날카로운데, 지금?
2: 네, 지금 이게 수컷인데, 수컷만 이렇게 아래 손곳니, 이제 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 일생 동안 계속 깁니다.
1: 아, 예.
2: 예. 위에 이 송곳니랑,
1: 네.
2: 맞부딪히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자동으로 갈아져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1: 위에 거하고 갈아져서?
2: 네,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1: 이게, 아,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거 보면, 이게 나무가 막.
0: 마치 톱날처럼 네. 날카롭습니다.
2: 이거 단순히 이빨이 아니고, 이게 뭐 자라면서 일생 동안 계속 자라가지고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2: 네.
1: 사람을 문든지 부딪히면은.
2: 네. 큰 피해로 이어졌어요.
1: 네.
2: 진짜. 멧돼지한테는 이게
1: 예.
2: 암컷과 교미할 때
1: 네.
2: 다른 멧돼지한테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이 송곳니로 다른 멧돼지를 공격해서 자기 암컷을 지키는 거예요.
1: 아,
2: 예, 그래서 멧돼지 수컷한테는 또 이런 송곳니가 필수예요.
1: 아,
0: 멧돼지 털은 무성한 숲 같은데요.
2: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개가 뭐 흙먼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1: 네.
2: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털에서 이 산림에 있는 풀을 옮겨 다니는 씨가 담겨져 있어요.
1: 네.
2: 예, 그래서 이 털 속에 이런 산림에 있는 식물의 씨앗이 저장돼가지고
1: 네.
2: 이듬해 봄에 털갈이 할 때 같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다시 씨앗이 발아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종자산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1: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2: 예.
1: 있네요.
2: 예.
0: 자세히 보니 털도 이중구조입니다.
2: 멧돼지가 이제 두 겹이에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시 같은 거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덮개 역할이고 이제 이 속에 작은 이런 솜털 같은 게 이제 체온 유지하는 겨울털인 거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여름털로 털갈이를 해요. 그럼 그 자동으로 이게 다 빠져요.
1: 아,
2: 그 빠지면서 여기 있는 식물이 뭐 5km, 10km 바깥에서도 발화를 할 수 있는 네. 이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1: 아.
2: 제가 실험한 결과로는 한 개체에서 뭐 300개, 400개 개체 식물이 나오기도 해요.
0: 야생사 멧돼지는 씨앗을 옮기고 자라게 하는 산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1: 어우야!
0: 대체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서 200kg까지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을 이용했는데요. 그 무게는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2: 아, 200kg 넘네?
1: 아, 200kg까지 하는 거예요?
2: 네, 저 큰 거 잡힐 줄 모르고 이걸 했더만 잠깐만.
0: 200kg이 넘는 야생동물을 잡았다고 생각하니 사실 저는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2: 인위적인 조절이 필요하지만
1: 네.
2: 우리가 어디까지 조절을 해야 될 선은 지금 몰라요.
1: 네.
2: 그래서 더 많이 찾게 되면 멧돼지가 더 많은 목숨을 잃어가는 거고.
0: 네.
2: 그렇다고 해서 안 잡으면은 사람과 충돌이 많아지는 거고.
0: 그리고 전체 생태계에
2: 네, 불균형을 초래하는 거고.
0: 불균형을 초래하고. 네.
2: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는 연구가 필요한데
0: 네.
2: 그 연구가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칩니다.
0: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거고
2: 예.
0: 자체적으로 사람의 좀 간섭이 없이
2: 예.
0: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물의 세계는 야생의 세계는 가만 내비두면
2: 예.
0: 자체적으로가 알아서
2: 그거는 이제 모든 생태계가 이미 갖춰졌을 때 얘기죠.
0: 상위 포식자가 사라진 생태계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 한겨울 지금도 어디선가 멧돼지는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매겠죠. 눈 속에서도 굴삭기 같은 코는 먹이를 찾아내고 언 땅을 파면서 긴 겨울을 이겨낼 것입니다. 암컷은 새끼를 돌보느라 몇 배나 힘든 겨울을 보낼지 모릅니다. 인간과 충돌하게 된 야생동물, 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멧돼지. 멧돼지 개체 조절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멧돼지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경우는 참 드물 거예요. 도심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야생동물로서 살아가다 보고 저희들이 멧돼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2: 네. 어떤 동물이든 인간과 충돌을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생동물한테는.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런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욱입니다. 기업이 마주하는 노동 현안, 그러니까 해고나 임금, 노사 분쟁에 대해서 자문과 분쟁 대응을 하고요. 그 외에도 각종 컴플라이언스 업무라든가 위기 관리, 그 다음에 조사 업무, 그리고 교육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배임, 협박, 공갈, 윤리의식의 결함이나 인격상의 결함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직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상습적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학교 폭력 등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도입되면서 예전 같으면 수면 아래 있었을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또 밝혀진 상습적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체 브랜드 의류 판매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겸하고 있는 A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날로 사세가 성장하는 만큼 외부에서 풍부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외부에서 스카우트 돼서 A기업의 전략개발팀을 이끌고 있던 곽상무였습니다. 그런데 곽상무를 영입한 지 1년쯤 지났을까 사장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바로 곽상무에 대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전략개발팀 곽상무의 괴롭힘으로 인해 직속하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곽상무는 근무를 시작한 지난 1년 동안 야 일로 와봐 같은 반말은 기본이고 바쁠 때 육아휴직하는 것들을 모두 퇴사해야 해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또 업무 시간에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온갖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제대로 조사하여 곽상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무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업무를 추진력 있게 잘 수행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장에게는 정말 뜻밖의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즉각 인사팀장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직접 조사 대신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명목으로 전략개발팀 직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곽상무의 조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 직원들의 익명 진술로 제보 내용 대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장과 인사팀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곽상무를 면담해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무는 면담에서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십 건의 괴롭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면담 내내 직원들을 비난하거나 납득이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한 겁니다. 심지어 억울하다면서 언뜻 눈물을 비추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능력, 경험, 의욕이 부족한 팀원들을 앞장서서 이끌면서 팀의 성공을 주도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쟁 절차가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전략개발팀 직원 어느 누구도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곽상무가 복직을 확신하고 있고 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신문기일에 모두 출석해서 곽상무 앞에서 괴롭힘 사실을 공개적으로 낱낱이 밝혔거든요. 결국 곽상무는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자진 퇴사하기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성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기껏 회사를 구해놨더니 성과급을 주지 않으려고 억지로 일을 꾸며서 토사구팽시켰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도 다양한 현장에서 가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뒷받침되는 사실과 본인의 인식 차이가 곽상무처럼 큰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곽상무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정당성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법한 억울함과 분노 에너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록을 아무리 다시 보고 또 피해 직원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의 언행은 잘못이 분명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 스스로 정당성을 확신하는 태도가 참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곽상무 같은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아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부류, 그러니까 상습적 괴롭힘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불통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사건을 자기식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들에게 막말과 반말은 친밀함의 표시이고 개인적인 심부름은 상대방이 기꺼이 도와준 일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조기퇴근에 대한 질책은 애정어린 업무동료로 둔갑합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급기야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부하직원에게 비비탄 총을 발사한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이 명백한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에 과잉 반응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모든 폭언 등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비비탄 총을 맞은 피해 직원은 자신을 잘 따르고 사이가 좋다면서 다른 직원이 신고하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서튼 교수는 그의 저서 또라이 제로 조직에서 이런 부류 가해자들이 가진 특유의 12가지 비열한 행동을 꼽았습니다. 인신공격, 개인 영역 침범하기, 함부로 신체 접촉하기, 말, 몸짓, 행동으로 위협하기, 냉소적으로 약올리기, 기분 나쁜 이메일 보내기, 지위를 얕잡아 보기,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무례하게 끼어들기, 뒤에서 욕하기, 경멸하는 표정 짓기, 그리고 그 사람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싹 무시하기가 바로 그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오피스 빌런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성찰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고자들의 오해라고 하거나 그들의 민감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본인을 표적조사의 희생양으로 보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신고, 고소, 고발이나 협박 등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혹시 개인이 만난 상대에게 오피스 빌런 조짐이 보인다면 초장에 위축되지 말고 정확한 근거로 똑똑하고 당당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인격이 아니라 행동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나르시스트야 혹은 너는 소시오패스야 너가 한 행동은 오피스 빌런 짓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상대의 인격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한 이런 행동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그 사람의 객관적인 행동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빌런의 행동이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서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저항보다는 기능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꼭 이기기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정정당당하게 문제 삼고 싸움에서 이겨야만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런 가해자들이 직장 내에서 유능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면제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피스 빌런들이 올리는 가시적인 개인 실적 뒤에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와 실적 하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흐리는 한 명의 오피스 빌런은 마치 썩은 사과와도 같아서 장기적으로 조직 전체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 가해자를 발견하고 대하게 되었다면 기업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신고된 사건의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헤쳐서 매듭을 짓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발전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철저하게 사실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법적 조치를 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곽상무처럼 본인 인식에서는 잘못을 범한 것이 없으므로 중징계는 억울하고 법적 공방을 하면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에서는 초기부터 향후 중징계 사유를 입증할 진술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진술자들이 퇴사하거나 협조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진술을 모두 서면화해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오피스 빌런들은 근본적으로 윤리식이 약하고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 회사의 경영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사실,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 사실 입증이 가장 어렵고 이를 위해서 숱한 고비를 만나며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팩트를 제공해야 되고 기업은 판단하는 입장에서 그 팩트를 가지고 밝혀내야 합니다. 판단자 입장에서는 더욱이 누군가를 특별히 위하는 마음 없이 그저 팩트를 따라가야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준비된 팩트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광범위하고 철저한 사실조사, 이게 바로 기업의 백해무익한 오피스빌런으로부터 조직을 또 구성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오피스빌런, 똑똑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러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훈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동 문제를 다루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실을 밝혀보니 오히려 가해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부도덕적으로 혹은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있던 근로자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본인이 돌봐야 한다고 재택근무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특성상 부모님이 아프실 경우 무급휴직만 가능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자가 임의로 허용을 해줘야 하는데 책임과 업무를 모두 짊어져야 해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업무 지시자는 해당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사팀과 이야기해 보겠다며 아버지의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해당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배려해서 그럼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아버지가 다 나으신 후 다시 오면 어떻겠나고 제안을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다시 고용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이를 퇴사 요구라고 하면서 되려 업무 지시자를 신고한 것입니다. 규정상 곤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준 건데 업무 지시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근로자는 기관 옮겨 다니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겪은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취약한 위치라는 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법적인 제도와 신고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악성 신고입니다. 오늘날엔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점점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줄 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허위신고로 밑작업을 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주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원인 경우에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업무상 문제를 일으키고서 배치 전환 등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은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처럼 잊지도 않은 피해를 지어내는 허위 신고, 피해 회복이 아니라 피신고자 괴롭히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신고, 사소한 잘못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세우는 상습적, 반복적 신고는 모두 진정한 악성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신고와 반드시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과민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신고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번은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를 뽑고 싶었던 팀장이 본인이 입사한 직후부터 자기를 심하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매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자기 제안을 깎아내리고 의견 표명을 강요하고 다른 팀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1개월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함께 녹취 파일을 제출했고 향후 같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해당 팀장을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신고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사안이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이고 어쩌면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받은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회의 도중 팀장이 대리에게 질책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근거와 같이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견을 이제 분명히 밝혀주세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네요. 그만합시다. 아쉽네요. 같은 발언이었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질책성 발언을 두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해보니 해당 질책은 이미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거래처 방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고 마지막 회의임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부서 협의를 핑계로 최종 의견을 내지 않아서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팀원 10명도 전수 조사를 했는데 질책이 약간 심했다는 한 명의 증언이 있었지만 나머지 9명의 직원은 모두 업무상 가능한 질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팀장이 대리에게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사례에서 지적 대상은 순전히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팀장으로서 그 정도 지적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대리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조사 책임자라면 이런 과민한 피해자 유형의 직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과민한 피해자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사나 동료를 해야겠다는 악의가 신고의 주된 동기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신고를 통해 본인의 부당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그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뿐입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진정성 결여가 아니라 과민성입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그냥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함이 마땅한 일들, 예를 들면 악의 없는 일회성 실수에 따른 해프닝, 단순한 농담, 정상적 이견 대립에도 쉽게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며 싸잡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고당한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민한 피해자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폐해 또한 가볍게 봐선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신고를 못하도록 할 길은 없습니다. 과민한 신고를 이유로 기업이 이들에게 징계 등 페널티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민한 피해자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과민하게 반응하면 정상적인 신고까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조사 책임자는 피해자의 진정성이 곧 정당성이 아님을 잊지 말고 사안별로 적절한 해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방금 전과 같은 사례에서도 업무상 지적을 했던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서 과감하게 노라고 말하고 조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하지만 과민한 피해자에게 기업이 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알리는 경우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아가서 그대로 실행하는 일은 흔합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물리치료실에서 손톱을 깎은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어제 오후 근무 시간에 손톱 깎으신 분 개념 없이 이런 행동 하실 건가요? 애들도 아니고 매너는 지켜주세요 라면서 직원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서 해당 직원을 질책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시에 별 반발을 하지 않고 순순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팀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원과 노동청, 경찰은 모두 신고한 직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질책은 팀장으로서 업무 중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손톱을 깎은 행위가 부적절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망신 주거나 괴롭히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고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과 할 말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온당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착각 신고, 예민한 성격에서 비롯하는 과민 신고, 흥분 상태나 표현 문제로 피해를 과장한 정도에 불과한 과장 신고가 모두 부적절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종종 악성 신고로 뭉뚱그려 인식되는 문제성 신고를 진정한 악성 신고와 부적절한 신고로 나누고 유형별로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구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구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일단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부적절한 신고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부적절한 신고라고 보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악의 그리고 허위성이 드러나거나 피신고자가 악의, 허위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악성 신고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적정한 피해자 대응이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기업이 노동조사 전반에 피해자 존중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존중 원칙이 기업이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도 악성 허위 신고를 남발하는 문제 직원일 수 있습니다. 혹은 문제 직원까지는 아니라도 만약 피해자가 과민하다면 그 신고를 무작정 존중하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됩니다. 그런 조치가 쌓이고 쌓이면 해당 기업 내에서 과민한 피해자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버리기에 쉽게 봐선 안 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없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피해자 편에 서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피해자 존중 원칙 올바르게 이해하자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0: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짓벌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 기쁘거나 행복한 일이 생길 때, 심지어는 슬프거나 화가 날 때도 저는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렬한 감동을 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오늘의 친구를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1: 하나, 둘,

0: 이성은 나빌레라.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우성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2: 서울 정예학교 중학교 1학년 정우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우성이, 우리 정우성이라고 했나요, 지금?
3: 네.
0: 아, 이 정우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겁니까? 아,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님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우성이 엄마 박은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이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진한 여운과 감동을 주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우성아,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형이 나이가 좀 많이 많으니까 우리 형 동생 할까?
3: 네.
0: 그럼 이제 형이라고 하는 거야?
3: 네.
0: 오케이. 그 춤이 우리가 한국 전통 무용이라고 하나?
2: 한국 무용 춤이에요.
0: 우리 우성이가 언제부터 춤을 추고 배웠나요?
4: 본격적으로 이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네, 배우게 됐어요.
0: 근데 아까 실력을 보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려서 잘 추던데 꽤 실력이 빨리 성장을 했나 봐요?
4: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배운다는 것도 경험이 처음이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 눈 마주침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과연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성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타인의

0: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우성이가 집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한 것 자체도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발전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이 되면 아 이런 걸 활동을 하면서도 삶의 많은 부분을 우성이가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도 들고요. 또 부모로서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을 좀 찾아갈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 우리 춤을 사랑하는 우성아, 우리 할 수 있다고의 공식 질문을 한번 형이 한번 해볼게. 우성이가 가장 평소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직접 열어주세요.
3: 동산이에요.
2: 이거 그 춤출 때 손에 끼고 하는 그 한삼인가요?
3: 네.
2: 우성아, 이거 한삼을 끼고 출 때, 춤을 출 때 왜 좋은 것 같아?
3: 박수.
2: 박수를 받을 수 있어서?
3: 네.
2: 어머님, 우리 우성이가 한삼을 특별히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0: 우성이가 무지개를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좀 좋아하고 그림도 무지개를 많이 그리곤 했었어요. 근데 한삼이 약간 무지개 같기도 하고 처음 볼 때부터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우성아, 형한테 혹시 이 한삼을 끼고 춤추는 거 형 가르쳐줄 수 있어?
3: 네.
2: 진짜로? 한번 형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야?
3: 네.
2: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 전통 무용에서도 가장 멋있다는 한삼 뿌리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알려주시죠.
3: 네.
2: 선생님 그러면 다른 동작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3: 점프.
2: 아, 이게 점프를 한다 치고 점프를 한다 치고
3: 박수.
2: 박수. 선
3: 박수.
2: 형
3: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선생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아니 우리 우성이가 왜 한삼풀이기를 하면서 왜 행복함을 느꼈는지 나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님, 우리 우성이가 춤을 추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0: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 그동안에는 혼자서만 할 수밖에 없는 활동을 주로 했었어요. 치료 같은 것도 1대1 치료라든지 네. 그런 걸 많이 했다면 무용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동료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동작, 뭐 다른 동작 이런 거를 경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일 네. 큰 변화 같거든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다른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0: 됐는데 자 부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옳지. 부채 폈을 때 여기 팔에 딱 이렇게 밀착되게 딱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풀을 붙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옳지. 좋아. 시선 들고 자 이대로 네 바퀴 돌고 천천히 앉아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한 바퀴 더 드세요.
1: 저희 그 수업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굉장히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학생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0: 자, 우성아, 그럼 우리 계속해서 우성이가 좋아하는 이 두 번째 최애 물건을 직접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
1: 보여줄 수 있겠어? 달력이에요.
0: 어? 이거 진짜 달력이네? 우성아, 이거 우성이가 직접 쓴 거야?
1: 네.
0: 오, 형님 좀 봐볼게. 자, 5월 14일 청계산. 이건 뭐야?
1: 갔어요?
0: 청계산 갔어?
1: 4월에 저번 주에 갔잖아.
0: 오, 4월 25일.
1: 형 생일 축하했잖아.
0: 아니, 우성아,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우성이가요, 자신의 이 계획들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빼곡하게. 우리 우성이가 이 달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스케줄과 일정을 다 이렇게 써놓는 걸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성이한테는 이게 되게 진짜 소중한 물건인 것 같아요.
2: 네.
0: 이렇게 트럼펫이 적혀져 있는데 우성이가 실제로 트럼펫 연주를 하나요?
2: 네, 우성이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조금씩 이렇게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0: 아니 또 춤만 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럼펫까지. 트럼펫은 어떻게 어렵지 않나요? 할 때?
2: 사실 소리 내고 배우는 게 어려운데
0: 네.
2: 사실은 무용을 하면서 제가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트럼펫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도전이 생겼는데 우연히 또 기회가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원래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사실은 크게 막 달라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금관악기 트럼펫을 좋아하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원래 와서 그냥 피아노 자기 알던 음들을 그냥 치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연습하는 곡이라든지 연주하는 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아노로 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곡이 있으면 트럼펫을 갖고 와가지고 악보로 선생님 이거 불고 싶어요 라든지 음악을 더 좋아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1: 우리 열정과 노력이 많은 우리 우성이의 꿈은 뭘까?
2: 한국 무용가가 되고 싶어요.
1: 지금 이거 핫했습니다. 우리 우성이가 앞으로 멋진 한국 무용가가 되기를 우리 할 수 있다고 팀 전체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춤을 출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그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턱을 한번 넘어보세요. 우리 열심히 도전했던 우성이처럼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모든 도전을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3: 할 수 있다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0: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1: 제발 재밌었으면 좋겠다.
0: 자. 그분 아니에요?
1: 밥 아저씨 아니신가요?
2: Create the illusion of mist down at the base of this light on these ridge. Go up here. Happy painting. And God bless, my friend.
1: 그분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0: 그분은 슬픈 이야기지만 하늘나라로. 아,
1: 그러니까 한국에 친척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3: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은 놀이다의 제자, 과학 엔터테이너 최원생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기 참 쉽죠? 과학도 참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과학을 좋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과학적 요소를 찾으면 돼요.
0: 선생님, 오늘 밥 로스 분장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3: 아까 말씀하셨는데 밥 로스 선생님이 미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했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과학이 이렇게 쉽고 재밌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오늘 계속 그 분장으로 지금 저희 강연을 오늘 진행해 주시는 건 아니죠?
3: 아닙니다. 하나, 둘, 셋! 휙! 휙! 자.
1: 아, 그럼 오늘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면 과학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0: 아, 근데 사실 아무리 그림이라고 해도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잖아요.
4: 그렇죠. 맞아요. 아,
5: 근데 그 어려운 주제에 그래도 그림이란 주제가 붙으니까 또 우리처럼 과학, 수학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1: 과포자들.
5: 그렇죠. 과포자들에게는 네. 그림과 컬러 비주얼 이펙트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의 맞아요. 힘이란.
1: 맞아요.
5: 오, 나오셨다! 와~
1: 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5: 완전 다른 모습.
0: 처음 보는 느낌입니다.
1: 응원하셨어요.
3: 아, 그런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어디 가셨어요?
3: 여러분들은 과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하면?
1: 조금 무겁고 어렵습니다.
0: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잖아요, 요즘에. 포기했었던 그 상위 리스트 중에 하나가 과학인 것 같아요.
5: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학자 들어가는 과목들이랑 거리 두기를 되게 잘 지켜오고 있었어요.
3: 아, 거리 두기를 그때부터?
5: 그때부터.
3: 아, 그때부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림으로 취준생에게 꼭 필요한 과학 지식을 전하는 강연. 명화로 취준생 필수과학 뽀개기.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5: 강아지.
3: 이 그림은 자코모 발라의 줄에 메인 개의 움직임이란 이 그림에서 화가가 담으려고 했던 게 뭘까요?
1: 강아지의 촐랑대는 기쁨.
3: 그렇지요.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너무나 신나하는 개의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귀여워.
3: 촐랑대에서 즐거워하는 이 개의 운동을 발라는 그림으로 구현하고자 했는데요. 화가들 이전에 물리학자들이 그 이전부터 꾸준히 탐구해 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 그것이 바로 물리입니다.
5: 물리.
3: 열, 전기, 입자, 공간, 시간 등 이 모든 것들이 물리학자들의 탐구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물체들의 근본 운동 원리를 찾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아테네 악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계시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분들 이야기 중에 유명한 게 제논의 패러독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경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0: 출발선이 둘이 처음부터 다른 거죠?
3: 거북이가 앞에 출발하고 아킬레우스가 뒤에 출발하거든요.
1: 저희도 거북이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거북이 아무리 앞에 있더라도 쫓아가면 이기겠죠. 그런데 이 제논은 아무리 아킬레우스가 노력을 하더라도 아킬레우스가 간 만큼 거북이가 또 조금 앞서고 결국은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갈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게 이게 제논의 역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고대 철학자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에 오면 역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더라도 움직인 거리는 결코 짧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아킬레우스가 이긴다는 것이요.

0: 이 그림에 보시면 저기 파란 옷 입은 사람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과학은 싫어하시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들어보셨죠?
1: 네, 철학 수업 때 배웠던 것 같아요. 플라톤의 제자.
0: 네, 맞죠. 맞죠? 예.
1: 아, 기억하고 예. 있었어. 예,
0: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 중에서도 추락하는 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물체들이 지구의 중심을 향해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는 그러한 성질이 더 크고 가벼운 물체는 작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그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돌멩이하고 깃털 쫙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 떨어질까요?
1: 돌멩이요.
0: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내용을 지구를 향해 가는 성질이 무거울수록 크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빨리 떨어진다라고 했죠. 중세 교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누구도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태클을 걸지 못하게 된 겁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용감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1: 누구? 아니요.
0: 자, 그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였는데요. 자, 그러면 갈릴레오가 했던 실험 혹시 들어보셨나요?
1: 피사의 그 무슨 탑?
0: 네, 맞죠.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의 사탑. 실제로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레오의 유명도, 지명도로 봤을 때 그 정도 유명한 실험이었다면 어딘가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게 있을 텐데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갈릴레오의 제자 비비아니가 스승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2: 거짓말을 했군요.
0: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너무나 사랑하면 그럴 수도
2: 있군요.
0: 그렇죠.
2: 팔이 안으로 굽었군요.
1: 과대포장.
0: 갈릴레오는 모두가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무겁든 가볍든 동시에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공기의 저항을 고려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1: 그럼 결국에 정답이 그 공기 안에...
0: 그렇죠. 공기의 저항 때문에 가벼운 물체가 천천히 떨어졌던 겁니다. 깃털이.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1: 거인 위에 쪼꼬미. 뭔가 되게 자연... 숲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0: 숲속에서. 자, 이번 그림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눠봐야 될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뉴턴.

0: standing on the shoulder of giants. 아, 발음 좀 쉬운 찬치만 우리 번역가님께서 번역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Seen further?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보았기 때문이다.
0: 아, 역시
1: 거인의 어깨.
0: 예.
1: 그러니까 선배들, 나를 앞서갔던 사람들의 어깨에서 봤다는 얘기인 거죠.
0: 뉴턴은 자기의 선배들, 갈릴레오나 케플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루어놨던 업적 위에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뉴턴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1: 사과.
0: 오, 사과. 좋습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산책을 하는 도중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하늘에 있던 달의 운동을 연결시켰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이때까지 왔던 게 무슨 얘기냐면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은 별개다 라고 했는데 뉴턴이 지상의 운동이나 천상의 운동이나 다를 것이 없다. 모든 것들은 지구가 끌어당긴다. 사과도 달도.
1: 아, 그 그래비티로
0: 그렇죠.
1: 중력.
0: 아, 역시. 그리고 끌어당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2: 증거 부족.
1: 뭐라고 얘기했을까?
0: 달도 사과처럼 떨어진다. 단지 달은 떨어지는 동안 지구 주위를 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만큼 돌고 있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지금 세 분도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호흡이 잘 맞으신가 봐요. 예. 자.
2: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자, 그 이외에도 뉴턴하고 이야기하면 유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신나게 타는 그 놀이기구들이 모두 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관성 법칙.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힘이 작용할 때입니다.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 법칙. 그다음 힘이 작용할 때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원리, 작용, 반작용 법칙. 이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1: 이렇게 운동 법칙 세 가지만 알아도 기본은
0: 기본은
1: 가는
0: 한다
1: 건가요?
0: 이거죠. 예, 어디.
1: 쉽네요.
2: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3: 네, 방금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저희가 조금 알게 된건 거죠?
0: 그렇죠.
2: 임무 완수! 예스!
0: 이제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그림 알아요.
2: 되게 유명한 그림 아닌가요?
1: 점묘법, 포인트리즘.
0: 오!
1: 맞죠?
0: 오, 맞습니다. 아.
1: 다행히 나는 거 나왔어.
0: 쉐라의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인데요. 참 편안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부드럽게 그렸는데요. 쉐라는요, 물감을 이렇게 섞어서 그림을 그리면 물감의 색이 탁해진다고 섞지 않고 일일이 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저게 수십만 개의 점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데 이 점묘법이 등장한 게 뉴턴의 광학 이후에 우리가 빛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그림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 속에서도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3: 오.

0: 사과입니다. 지금 이 사과가 어떤 색으로 보이시나요?
1: 빨간색이죠.
0: 자, 이 빨갛게 보이는 사과인데요. 불을 끄고 예, 초록색 플래시로 이렇게 비추면 사과가 검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3원색은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스튜디오의 불을 완전히 다 끄게 되면 빛이라고는 초록색밖에 없는데 이 사과가 빨간 빛이 있어야 빨갛게 보이는데 아무 빛도 반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볼까요?
1: 검정색으로
0: 그렇죠.
1: 보이는
0: 그럼 이 사과가 검게 보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또 뉴턴입니다.
2: 아, 이분 정말 엄청나신 분이시네요.
0: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빛 속에 있다는 걸 밝혀내면서 예술가들이 싫어했었어요. 무지개의 정체가 그냥 과학현상일 뿐이다. 요 정도. 천사도 없다.
2: 뭔가 감성 파괴자 같은 느낌.
0: 그렇죠.
3: 낭만 파괴.
0: 그렇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뉴턴입니다.
2: 어? 저렇게 근육이 많으셨나요?
1: 근육맨이네.
0: 근육질.
2: 멋지다.
0: 뉴턴의 어떤 제 자세를 보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1: 완전 불편할 거예요.
0: 그렇죠. 네. 우주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뉴턴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깔려고 예술가들은 아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술과 과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 아...
0: 좀 안타깝죠?
1: 그렇구나.
0: 뉴턴은 풀심을 통해서 색의 정체가 빛 속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물리학자들의 관심은 빛의 정체로 옮아갑니다. 뉴턴은 빛의 정체가 입자, 알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그게 동조한 건 아니고요. 하이언스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빛은 파동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뉴턴의 권위에 눌려서 파동설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토마스 영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간섭 무늬는 빛이 파동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뉴턴이었다 하더라도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는 실험 결과를 앞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아, 뉴턴도 틀렸구나. 뉴턴도 실수하는구나.
1: 그렇지.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알갱이보다는 파동에 저도 더 한 표를 주고
0: 그렇죠.
1: 싶어요.
0: 이제 전파에 나간다는 네, 느낌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빛의 정체는 파동이구나로 넘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광전효과라는 게 등장합니다. 광전효과는 빛을 쪼이면 금속에서 전기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광전효과는 또 웃기는 게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입자일 경우에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다시 이제 입자설을 부활시킵니다. 빛의 알갱이를 아인슈타인은 광양자라고 불렀거든요. 광전효과는 광양자에 의한 효과다. 조금 전에는 파동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아인슈타인이 입자다. 입자설을 부활시켰다. 그럼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2: 두 개 다 맞다?
0: 아, 그렇지. 두 개 다 맞다.
3: 한쪽은 아닌 것 같은데. 한쪽만은 아닌 것 같아요.
0: 빛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3: 박지.
0: 그렇죠.
2: 이랬다 저랬다.
0: 이랬다 저랬다.
2: 왔다 갔다.
0: 갔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빛이 관찰자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입자적 현상을 보고 싶으면 나는 입자야 이런 성질을 나타냅니다. 파동적 성질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나는 파동이야. 빛은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참 변신을 잘하는 처세술의 대가가 아닐까. 그렇죠?
1: 신비하군요.
0: 그런데 여기서 빛만 이중성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다. 전자와 같은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지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뼈 사진을 찍는
1: 엑스레이요?
0: 엑스레이. 엑스선도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0: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빛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것은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이다. 이것과 관련돼서 탄생한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1: 아, 그게 그 양자가 그 양자였어요?
0: 양자역학은 뭐냐면 온 세상이 연속적인 물리량이 아니고 양자를 영어로 하면 퀀텀. 그 퀀텀이라는 게 알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빛도 알갱이 하나, 나머지 물질들도 알갱이들로, 그 양자로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양자역학이고요. 양자역학은 원자보다 작은 그러한 세계를 묘사하는 그러한 법칙인데요. 그 세계는 우리의 일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기묘한, 희한한 세상이 바로 양자역학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되게 웅장하다.
0: 이 그림은 좀 뭔가 친근하지 않으세요?
1: 뭐지? 아, 망치.
0: 망치.
1: 번개.
0: 아, 그렇죠. 망치가 아니라 번개. 그죠? 그 번개의 정체가 뭘까요? 전기라는 겁니다.
1: 전기. 전기. 그래서 하늘의 전기인가요?
0: 예,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기죠. 오. 그래서 이 전기현상이라는 걸 알아내고 난 이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데이라는 물리학자인데요. 페르데이가 발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발전기의 원리. 발전기는 코일과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그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을 이룩한 페르데이의 발전기 덕분에 이러한 많은 스피커, 마이크, 그 다음에 일렉트릭 기타, 그 다음에 도난 경보장치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1: 다 사용하는 제품이네요.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페르데이.
0: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마그리트의 고정된 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특이한 작품입니다. 그죠?
1: 그리고 밑에 기차인 것 같은데.
0: 시간이나 공간에 대해서 화가들도 새롭게 생각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리학에서 시간, 공간의 개념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죠. 아까 바블로스처럼 뽀글머리이신 분.
1: 아인슈타인?
0: 그렇죠, 아인슈타인. 오! 오!
1: 야, 한 분 아는 거 대단한데. 예스!
0: 오, 예스. 아인슈타인 하면 생각나는 법칙, 이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2: 그 상대성 이론.
0: 그렇죠. 지금 장민지, 대단하신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인터스텔라나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1: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0: 우리가 현대 물리학의 양대 산맥 이렇게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고 하이젠베르그와 같은 많은 천재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양자역학이 현대 물리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특수하면 특수한 게 더 뛰어나고 특별해 보이고
1: 스페셜.
0: 그렇죠. 스페셜해 보이겠지만 물리학에서는 특수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적으로 모든 데 적용되는 일반상대성 이론 중 어떤 게 먼저 등장했을까요?
1: 일반.
2: 네, 일반 아닐까요?
1: 일반이 나와야 특수성 그렇게 이런 예외지 있다라고
0: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1: 아니구나.
0: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의 법칙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가속하지 않는 세상 물체들끼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움직여가면 이 두 개 사이에서는 물리법칙이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 게 상대성 원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빛은 어디나 동일하다. 광속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특수상대성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 생각이 놀라운 거는 상대라는 게 뭐냐면 내 시간이나 네 시간이나 치계는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아니다. 그걸 버려버립니다.

상대적이다. 운동하는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자기 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그래서 이후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들 뿐만 아니고 중력이 작용하는 가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용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 이후 10년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0: 오늘은 명화 그림을 통해 어려운 물리학의 개념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1: 그림과 같이 보니까 조금은 더 접근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2: 흥미로웠어요. 어떠셨어요?
3: 물리학이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큰 변화를 갖고 왔으니까 저렇게 작품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작품을 봐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4: 이렇게 예술과 과학도 연결되어 있고 또 과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0: 네, 어떤 분야 너무 쉽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는 너무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밥 로스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얼룩에 불과했던 것이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데요. 밥 로스처럼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과학의 기초 개념들이 차곡차곡 쌓여 인류의 과학이라는 멋진 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인문학,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과학 참 쉽죠. 과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취준생들이 더 고생일 텐데 이 정도는 참아야 안 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힘드실 텐데 아름다운 그림처럼 그림 한 편이 탄생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름답게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력도 그 명화들처럼 빛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자, 저희 그 세 분 수업을 함께 들으신 지가 오래됐는데요. 네, 오늘 세 분에게 반 학생으로서 케미가 어떤지 테스트를.
1: 케미 테스트요?
2: 케미 테스트.
1: 어떻게 하는 건데요?
3: 아니, 케미 테스트는 뭐 취업, 뭐 인적성 검사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순수하게 저희 반 친구로서 어떤지를 보기 따지는 거죠?
1: 궁금하다. 무슨 게임이지?
3: 아니, 만약에 케미가 안 좋으면 뭐 반을 뭐 가르거나.
2: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3: 자, 그럼 한번 해보시죠.
0: 자, 시작할게요.
3: 네.
0: 김치찌개, 된장찌개.
2: 하나, 둘, 셋. 김치찌개!
1: 오, 예!
3: 오케이.
0: 자, 다음 거.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1: 겨울. 아, 이거는 좀 어려웠다. 난 중립. 난 봄과 가을.
3: 중도가 쉽지 않지.
0: 산, 바다, 하나, 둘, 셋.
3: 산.
2: 오,
3: 산.
2: 오,
0: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4: 강아지.
1: 오, 너무 잘 맞는데요?
2: 진짜 잘 맞네요.
0: 자, 마지막 하나 가겠습니다.
3: 네.
0: 국어 수학 하나 둘 셋
3: 국어 좀더 확실한 게 우리가 국어를 무조건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수학이 너무 싫은 거야.
2: 맞아. 수포자 바보자.
0: 와,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맞았어요.
1: 와,
3: 그러면 이 정도면
1: 우리의 케미
3: 좋네 좋네.
1: 합격.
2: 아. 케미 짱.
1: Good chemistry.
2: 오,
5: 오, 와우, 여러분들.
3: 해리포터.
2: 해리포터.
3: 해리포터.
5: 어, 그렇죠. 아, 여러분들, 지금 케미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2: 네.
5: 우리가 몰랐을 때는 마법이지만, 알고 나면 그것이 과학이라는 사실. 자, 술병입니다. 맞죠?
2: 네.
5: 자, 이 술병이, 자, 어떻게 변하는가?
3: 뭐야?
5: 우리가 이 병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자 술이 꽃가루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2: 네.
5: 이 병의 정체를 아는 순간 이 병의 정체는 뭐죠? 마술 도구죠. 자 이걸 아는 순간 이제 그게 화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법에서 화학의 세계로 넘어오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그럼 모두 마법의 주문 하나를 외쳐보면서 윙가르디움
6: 레비오사.
7: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과학을 좋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과학적 요소를 찾으면 돼요.
5: 오늘은 마법사로 등장했는데요. 세상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면서 이렇게 공중에 가루를 뿌리거나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 어?
5: 혹시 누군지?
3: 들어본 것 같아요.
5: 그렇지요?
3: 연금술사.
5: 그렇지. 연금술사 맞습니다. 바로 연금술사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비록 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실험 기법과 도구들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근대

0: 화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케미스트리라고, 화학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물질들을 반응시켜서 새로운 물질,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화학입니다. 화학 물질 하면 화학 물질로 만들었어요. 그 제품 사시겠습니까?
1: 뭔가 되게 무섭게 느껴져요. 약간 해로울 것 같고,
0: 그렇죠.
1: 네.
0: 우리에게 해롭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과학적인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자연 물질, 화학 물질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조셉 라이트의 연금술사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2: 뭔가 발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아, 뭔가 새로운 것들.
2: 네.
0: 그렇죠. 뭘 발견하고 싶었을까요?
2: 금.
0: 그렇죠. 금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그렇죠.
1: 실패했겠죠.
0: 화학적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기꾼이 되거나 패가망신하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 연금술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고대 자연철학자들의 생각부터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자연철학자들은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관심이 많았어요. 그 본질을 우리가 아르케라고 합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되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뭐 만화나 뭐 이런 것들 없으세요?
2: 땅, 물, 대지, 공기 막
1: 땅
2: 이런.
1: 불 바람 물
0: 같은 세대인데요.
2: 나전 공감 못했어요.
0: 이런 분위기군요. 아,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1: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세상이 무엇을 이루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만화였는데, 이 세상이 무엇을 이루어졌을지 처음 논의한 사람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자연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인데요. 탈레스는 세상이 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물이, 우리가 보면 물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수증기로 됐다가 물로 됐다가 얼음으로 됐다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엠페도클라스는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다라는 사원소설을 주장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에 네 가지 성질을 조합해서 원소들이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연금술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값싼 금속을 값비싼 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2: 단순하셨네요.
0: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2: 위대했군요. 희망 전도사가 됐네요.
0: 그렇죠. 희망을 전도했는데 결국은 불행을 전파시킨 거죠.
2: 결국엔 사기꾼으로.
0: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200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 와우.
0: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등장합니다.
2: 반대파.
0: 모두가 예라고 할 때,
2: 아니요.
0: 그렇죠, 아니요라고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1: 궁금하다.
0: 누구냐 하면 라부아지입니다. 라부아지에. 거의 화학계의 뉴턴급이다 라고 얘기할 수
2: 근데
0: 있는.
2: 처음 들어봤어요.
3: 네, 저도요.
0: 아, 그렇죠. 라부아지에는 세금 징수를 하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라부아지에를 잡아다가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라부아지에는 여기서 참 이걸 변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판장에서 남은 인생을 화학을 연구하며 살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한마디로 탁 거절을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과학자가 필요치 않다.
2: 와,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끝날 그 발언이네요.
0: 예, 너무너무 무서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포 정치가 무섭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0: 재판 결과 사형에 처해지고 라부아제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단두대에서 죽는 장면을 보고 라그랑주라는 물리학자는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와 같은 머리를 만드는 데는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며 매우 가슴 아파했답니다. 사실 우리가 화학에서 봤을 때 정말 천재적인 뭐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1: 되게 아까운 인재를 잃었네요.
0: 그러니까 라부아제가 한참 행복했을 당시의 그림이겠죠. 옆에
1: 여자친구인가요?
0: 있는
1: 부인.
0: 그렇죠. 부인 여자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1: 좀 뭔가 되게 풋풋해 보여서요.
0: 그렇죠. 너무나
1: 케미스트리가.
0: 그렇지 케미스트리가 돋보이죠. 옆쪽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실험 기구들이 보이죠. 케미가 좋았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부인이 남편 라부아제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조력자 역할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렸는데 이게 그 부인의 작품이에요.
1: 진짜요?
0: 정말 사진같이 잘 그렸죠?
1: 아, 거의 예술가라고 해도 믿겠어요.
0: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라부아제 부부의 초상화를 그린 다비드라는 미술가에게 부인이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익혀서 남편의 연구를 저렇게 성실하게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 도구들을 이용해서 라부아제는 프리스틀리가 상수라는 기체를 발견을 해요. 라부아제 이전에. 그런데 그 기체의 정체를 알아낸 사람이 라부아제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기체의 성질을 알아냈다라는 걸 우리가 저 그림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라부아제는 1772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거대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를 태우는 실험을 해요.
2: 캐는 게 아니라 태워요?
0: 예.
1: 이걸 태워요? 진짜로?
0: 진짜요?
1: 왜 아깝게 태우죠? 그 머니를.
0: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그 당시에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후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1: 아무래도 그렇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까지?
0: 그래서 아마 자막으로 아마 처리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실험에서 절대로 집에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1: 절대 안 됩니다.
0: 예,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정말 불에 탑니다.
1: 진짜요? 진짜요?
0: 네, 탑니다. 그래서 연필심이나 다이아몬드는 불에 타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버립니다. 비싼 다이아몬드가 불에 타면 한낱 가치 없는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겁니다.
1: 그럼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는 별로 안 좋은 거네요? 불에 타서 없어질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남편이 해오시면 해왔던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제일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단한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설명해 주시면.
1: 난 단단한 사랑으로 가겠어. 거기까지.
0: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흑연을 우리가 탄소의 동소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소체라는 말이 이런데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학 결합이 달라서 전혀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동소체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흔한 흑연, 제일 비싼 고귀한 다이아몬드만 탄소의 동소체가 아니라 지금 첨단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 나노튜브, 플로렌, 그다음에 그래핀 이런 것들은 첨단 소재거든요. 이런 것들도 순수한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탄소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아, 그게 다이아몬드나 흑연과 마찬가지로 탄소의 동소체야.
1: 동소체.
0: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라부아제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 라부아제가 발견한 질량보존 법칙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까 하는데요. 질량보존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2: 이거는 그래도 좀 들어본 기억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이렇게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0: 야, 정말 정확하십니다. 와, 이거는 정말 박수 나와야 됩니다.
2: 아닙니다. 야.
0: 질량보존 법칙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반응 전의 것들이 반응 이후에 질량이 그대로 보존된다. 너무나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라부아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나무가 불에 타요. 불타면 뭐가 남을까?

0: 제.
1: 제더미.
0: 제뜸이 남죠. 그럼 나무와 제뜸이는 어떤 게더 무거울까요?
2: 당연히 나무가 더 무겁죠.
0: 나무가
3: 나무를
0: 무겁겠죠?
3: 태워서 이제 없어졌으니까.
0: 그렇죠. 보통 우리가 숯 불고 야하고 난 뒤에 숯이 타고 나면 남은 재는 정말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물질들 대부분은 연소하고 나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질량이 줄어든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타면 뭔가 빠져나간다. 그 빠져나가는 물질을 플로지스톤이다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에서 뭔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항상 가벼워진다. 그게 열의 정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보아지에는 그게 아니다 라는 걸탁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금속을 연소시켜요. 금속을 불 금속도 불에 타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금속도 탑니다. 금속이 타고 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2: 말랑말랑해지는 거 아니야?
0: 금속을 연소시키면요 더 무거워집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때 무언가 빠져나갔다면 금속도 타고 나면 질량이
2: 가벼워져야 돼.
0: 가벼워져야지 맞는데 무거워지니까 이 설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속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라보아제가 금속과 산소가 결합해서 더 무거워졌다라고 설명해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체와 금속의 질량을 합하면 반응 후에 나왔던 타고 남은 금속의 질량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처럼 보이세요? 이
3: 뭐라고
0: 그림은?
3: 있는 건지 모르겠네.
0: 지금 가운데 보면 유리관 펌프 관 속에 새가 들어 있고요.
2: 새예요?
0: 예. 가운데 있는 저게 새입니다. 새고 주변에 있는 저기 젊은 여자아이는 고개를 돌려요. 왜냐하면 유리관 속에 새를 넣어두고 펌프로 공기를 다 빼냅니다. 진공 펌프로 공기를 빼내니까 새가 당연히 퍼덕거리다가
2: 죽어요.
0: 죽겠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물이 살수 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저런 이제 실험들을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라이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고요. 프랑스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소가 발견될 당시입니다. 라부아지에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화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성분 온수 사이에 일정하게 결합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리 앉아 있으면 의자 하나에 사람 한 명씩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한명한명 이렇게 되겠지라고 지금은 생각 제가 말씀드리니까 쉬운데 그 당시에는 왜 항상 물은 수소와 산소가 1대8로 결합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수소와 산소는 항상 1대8의 비율로 결합할까요?
4: 아마 근데 저희 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거는 배운 적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건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물은 H2O라고 이렇게
0: 오.
4: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나고 근데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이제 물 분자를 형성한다는 건데요. 원자라는 개념이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인데, 원자라는 개념이 없었을 당시에는 왜 일정하게 결합하는지를 설명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돌턴인데요. 돌턴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아토모스라는 말에서 따와서 원자를 아톰이다.
2: 아톰, 우주소년 아톰.
0: 그렇지, 우주선. 에이, 같은 세대 맞네요. 우리 다 같은 세대예요, 그죠?
2: 미라고 언니가 하시는 건 들은 것 같습니다.
0: 예. 그 우주소년 아톰의 이름도 맞습니다. 거기서 따온
2: 아, 그게
0: 겁니다.
2: 그거예요?
0: 예. 아톰이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로봇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원자의 존재를 화학자가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자, 아톰으로 되어 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자, 믿으시겠습니까? 이러면 이거는 사이비 교수겠지? 그렇죠. 우리가 자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우리가 사이비 교주의 느낌이 많이 그 당시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이게 다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습니까?
3: 증거가
0: 그렇죠.
3: 있어야 그쵸
0: 증거가
3: 믿겠어.
0: 없으니까.
4: 그럼요.
0: 그러니까 돌턴이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인류의 지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지식 한 가지를 꼽으라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탑 지식으로 꼽습니다.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케미스트리,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 만들고 여러 가지 현상이라는 것들을 다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또 그림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무슨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3: 옛날 그림.
0: 아, 옛날. 그림을 보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반응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옛날 그림. 옛날 그림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와 그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변했기 때문에 옛날 그림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배경이 낮일까요? 밤일까요?
3: 밤이요.
0: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밤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3: 어두워요.
0: 예, 배경이 너무 어두우니까.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이렇게 어둡다고 해서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데요. 밤이 아니고요. 낮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에요.
2: 낮이라고요?
0: 예. 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의 물감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어둡게 변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신기하죠.
2: 네.
0: 저도 신기해요. 자.
3: 저 그런 얘기는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물감에 따라서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색이 변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감의 색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색소라고 하는데 네. 색소 중에는 공기나 또는 햇빛. 공기 중에 있는 그렇죠. 햇빛, 네. 자외선 또는 기타 기체와 반응하면 색깔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색소가 다른 물질로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색소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림을 그렸던 미술가들은 대부분 다 화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편리하게 물감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저 그림 이전에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은 자기가 그릴 물감들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2: 와, 직접 만들어요? 예,
0: 그러니까 물감에 대한 연구, 물감을 그렸을 때 그림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연구도 화가들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화가이기 전에 화학자였던 셈이죠, 옛날에는.
1: 오~
0: 그림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뿐만 아니고 인류 문명은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과 함께 우리의 역사가 변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지금 철기시대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마치 철기시대라고 하면 과거의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그 이후 시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왜 철기시대를 살고 있느냐 면 현대 산업의 쌀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이 건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동차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에 틀을 빼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할 정도죠.

0: 산업의 쌀이 있다면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산업에게 되게 중요한 건것 같아요.
0: 한 가지 얘기해드리면,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때문에 마찰이 있었던 데가 있는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희토류 원소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희토류 원소가 없으면 일본에서 첨단 제품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희토류 원소의 대부분을 중국이 유통을 시키거든요. 희토류 원소라는 것은 Rare Earth Element라고 해서 희토류가 드물다.
1: 아, 희귀하다의
0: 그렇죠.
1: 금수이에요?
0: 예. 드물게 땅에서 발견되는 원소다. 이런 뜻인데, 희토류 원소는 스칸듐이나 이트륨, 란탄늄, 루테늄 등의 17가지 원소를 우리가 희토류라고 하는데, 말은 희토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각에서 희토류 원소들이 그렇게 드물진 않습니다. 근데 왜 희토류라고 하고, 아까 중국에서 왜 생산하느냐? 희토류 원소를 쓸수 있도록 이걸 분리 정제하는 과정이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희토류 광산을

단순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의 화학 반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물질들의 성질을 알아내서 새로운 특성을 가진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데도 쓰이고 있다.

0: 취준생들 문제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30분 만에 우리가 취준생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도전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느낌은 와닿으시죠?
1: 네, 뭔가 네. 틀은 잡혔어요.
2: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3: 과학에 대한 기초가 정말 제로 베이스였다면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
1: 저도 뭔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그림이 왜 저렇게 됐는지
0: 그렇죠.
1: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걸 쓰는지 그리고 지금도 뭔가 우리는 화학 제품 이러면은 뭔가 되게 무섭고 그런데 오히려 화학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서 맞습니다. 촬영도 못했겠죠?
0: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학의 편견을 깨는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님이랑 혜리 님은 나중에 태어나면 또 뭘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1: 다음 생이 있다면요?
0: 다음 생이 있다면.
2: 뭐 인간이 아니라 뭐 생물 뭐 다 돼요?
0: 아무거나 괜찮아요.
1: 저는 예전에 이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쟁에 정말 뭐 존재했더라면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앵무새가 나왔어요.
3: 앵무새?
1: 네, 그래서 전생에 앵무새였다. 그러니까 말하는 직업을 하면 좋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앵무새? 귀엽겠다. 창민 씨는요?
2: 저는 다시 태어나도
0: 뭔데요, 뭔데요?
2: 다시 태어나도 그냥 저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저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0: 아니 진짜.
2: 아니
0: 그게 아니, 자기가 너무 넘치시는 거 아니에요? 좀
2: 그게 아니라 뭐로 태어나도 뭐 어디서 태어나도 결국은 항상 느끼는 고민과 스트레스는 똑같다 보니까 기왕 태어날 거는 있는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태어나자. 아유. 그런 느낌인 거지. 막 미치더라도 제가 살아줄 거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뭔가 공부하니까 그냥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고 싶어요.
1: 돌이요? 왜요?
0: 산 속에 있는 돌. 그냥 내려놓고 진득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만 있고 싶어요.
2: 무념무상. 어? 저 뭐야? 저 뒤에 누구 오신 것 같은데?
0: 어?
2: 어?
0: 어? 어? 어? 이게 누구야?
2: 어머.
0: 와! 걔 선생님이신 건가요?
1: 약간 무섭다. 너무 진짜 같아서 무서워요.
0: 무서워요. 무서워요.
2: 아.
0: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제작진이 자꾸 이상한 거 시키죠?
1: 그러게요.
0: 죄송합니다.
2: 왜 개 가면을 쓰셨나요?
1: 제가 개띠이구도 하고요. 동물을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비롯한 생물들에 대한 과학. 명화를 통해 취준생에게 필수인 기초과학을 배우는 시간. 명화로 과학 뽀개기. 오늘은 생물학을 확실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그림입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3: 네.
1: 예. 아델레 블로우 바워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요. 자, 이제 그림을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 이외에 여기서 뭔가 하나 좀 찾아보시면 뭐 어떤 걸 하나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옷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뭐 도형 같은 그림들이 네, 좀 보이죠.
2: 뭔가 패턴이.
1: 그렇죠. 네,
2: 패턴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네, 것 같은 느낌.
1: 저 패턴을 보면 어떤 또 다른 생각이 나시지 않나요?
2: 뭔가.
1: 뭔가.
2: 생물이니까. 아, 세포 같은 느낌. 오.
1: 아, 이제 저하고 이제 몇 번 하시더니 이제 눈치가 상당히 빨라지셨습니다. 아. 그렇죠. 생물이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세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짜로 클림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세포를 생각을 하고 저 둥근 이미지와 이렇게 옆으로 퍼진 저런 도형 이미지를 넣었다고 합니다.
2: 저게 어떻게 세포가 될 수 있지?
1: 클림트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우리가 생물학자 하면 누구나 이름 떠올리는 다윈. 다윈의 책을 읽고

0: 그걸 영향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세포를 보시고 우리가 오늘의 생물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든 생물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1: 세포요.
0: 그렇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두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세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 현미경 같은
0: 그렇죠.
2: 거.
0: 현미경처럼 생물을 확대해서 볼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장비가 등장해야지만 세포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 네.
0: 우리가 돋보기와 같은 이런 렌즈가 등장하고 망원경, 현미경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생물의 단위,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2: 우와.
3: 색깔 봐.
0: 와.
2: 정말 예쁘네요. 뭔가 되게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그런 자연을
0: 자연의
2: 묘사해
0: 모습,
2: 놓은 것
0: 그렇죠?
2: 같아요.
0: 그렇죠. 당장 이 강의실에서 떠나서 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들죠?
3: 네.
0: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풍요로워 보이는 자연이지만, 저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동물들의 생활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이제 배경이 되는 식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꾸준히 사냥을 하고 먹이를 보아러 다녀야 되지만 식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혹시 화분이 있는데 오늘 화분이 밥을 안 줬다고 해서 집 나가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되게
2: 힘들죠.
0: 재밌어요. 그렇죠? 옛날부터도 사람들은 식물들은 한 자리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식물들이 뭘 먹었다고 생각했을까요? 흙?
2: 물.
0: 그렇죠. 흙, 물. 그죠? 옛날 사람들도 식물이 흙에서 자라니 흙 속에 있는 무엇을 먹고 얘는 자란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들이 흙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헬몬트라는 식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화분에 물만 주고 계속 이제 키웠는데 많이 자라는 동안 흙의 무게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버터나무가 2, 30kg 자랐으면 흙의 무게도 2, 30kg 줄어들었으면 맞는데 흙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흙을 먹고 자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식물도 물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식물은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자기가 만듭니다.
2: 네?
0: 그래,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만든다는 겁니다. 뭘 통해? 광합성을 통해.
4: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 단백질 같은 영양분으로 합성하는 일입니다. 식물들은 햇빛, 이산화탄소, 물만 있으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0: 만일에 사람이나 동물도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자, 점심시간이에요. 하면 운동장에 나가서, 선생님, 잠깐만요. 아직도 배고픈데요.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광합성을 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종속 영양생물이라 그럽니다. 다른 생물을 먹어야 합니다.
2: 잡아먹는.
0: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뭘 못하니까?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 그 식물들이 광합성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흉내내려고 해요. 그걸 인공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래를 선도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식물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식물들이 햇빛을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효율이 되게 높아요. 우리도 그렇게 높은 효율로 빨리빨리 전환시킬 수 있으면 에너지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광합성에 대한 게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2: 네.
0: 광합성 연구를 하지는 않더라도 광합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고 넘어가라는 뜻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광합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많이 봤어요.

0: 광고에서도 본 듯하고요. 네.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네. 네. 자,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요. 인체의 비례를 그린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남긴 화가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엔지니어, 건축가, 물리학자, 생물학자, 지질학자, 해부학자 등등 정말 우리 속된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기캐입니다.
1: 천재네요.
0: 그렇죠. 진짜. 밀라노에서 유명한 해부학 교수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델라토레와 함께 인체 해부학 전서 백과사전을 만드는데도 착수해서 인체의 해부도를 정말로 자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잘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다빈치의 인체에 대한 그림을 봤는데요. 우리 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1: 아까 식물도 살기 위해 뭐 광합성을 하고 포도당을 먹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 인체도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뭘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느냐? 사실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누군가 돼지고기를 계속 먹었더니 진짜 돼지가 됐더라. 내가 소고기를 계속 먹으면 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네. 그죠?
2: 세포를 우리가 먹으니까 세포가 다시 이제 증식해서.
3: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0: 그렇죠.
3: 각자 먹는 거에 따라.
0: 우리는 우리가 먹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 맞아요. 그렇죠. You're what you eat.
0: 우리는 우리가 먹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것처럼 돼야 되는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분자들은 작은 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분자들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해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드는 게 바로 소화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소화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거기에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로 분해되면 다시 필요한 곳에서 조합해서 우리 몸에 맞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로 다시 만듭니다. 자, 방금 소화의 과정을 이제 들었는데요. 네. 소화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혹시 뭐 어떻게 생각나시는 게 없으세요?
2: 제가 얼마 전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일본 영화인데 로맨스 영화거든요.
3: 전 그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약간 뭐 좀비물인가 하고 안 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1: 굉장히 그 슬픈 사랑 얘기.
3: 슬픈 맞아요. 사랑 얘기예요? 네. 재밌어요?
1: 볼만해요.
3: 알겠다. 네. 예전에는 그런 뭔가 뱀파이어나 그런 흡혈귀의 이야기가 되게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좀비물이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졌거든요. 어떤 강한 사람들의 뭐 심장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체 기관을 먹는 행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3: 맞아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0: 지금 생각하면 참 미개한 것 같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2: 아이고야.
0: 그렇죠.
2: 그 사람들이 배웠어요.
0: 제 강의를 들었다면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까 합니다. 피를 먹진 않더라도 피를 많이 흘리면 위험하죠. 우리 몸이 가진 피 중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위험할까요?
1: 10분의 1?
0: 10분의 1. 피를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1: 소중해요.
3: 생각보다 더 많이.
0: 그렇죠. 더 많이 빠져나갔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데 일단은 한 3분의 1 정도 빠져나가면 우리가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 이전에도 피가 부족하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쇼크나 기절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피 흘린 것 때문에 무서워서 기절할 수도 있지만 피가 내려가는 피의 산소의 양이 부족하니까

0: 우리가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것 뭘까요?
1: 백혈구
0: 그렇죠.
1: 적혈구.
0: 그렇죠. 적혈구. 오.
1: 자. 선생님이 제자입니다.
0: 아, 확실히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피 속에서 붉은 색깔을 내는 이유, 적혈구 때문인데요. 적혈구들이 산소들을 운반해줘야지만 우리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붉은 피에 대해서 너무나 고정관념이 있지만 실제로 파란색 피를 가진 생물들이 있습니다. 일부 갑각류들이나 연체 동물 중에는 파란색 피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혈색소가 헤모시아닌이라고 철이 아니고 구리로 되어 있어요.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녀석들은 파란색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 이 그림 프리다 칼로.
0: 맞습니다. 프리다 칼로.
1: 되게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프리다 칼로의.
1: 이거 되게 깊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그림.

0: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는 그런 화가인데요. 자, 이 화가, 이 그림에서 자, 뭘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렸겠습니까?
1: 심장이요.
0: 그렇죠. 심장.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평생 30억 번 정도 뜁니다. 심장은 크기는 한 주먹만 한데요. 우리가 영화나 수술하는 장면을 보면 심장, 수술할 때 심장을 꺼내도 혹시 심장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1: 네.
0: 심장에서 분리해도 어느 정도 계속 뜁니다.
2: 진짜
0: 예. 그래서 예능할 때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심장아, 나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용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심장은 자기 알아서 뜁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뛰지 마라고 한다고 이게 명령을, 명령 들으면 사실 참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기 열심히 했는데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데 빨리 뛰라고 명령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1: 심장이 멈춰요.
0: 그렇죠. 쓰러지겠죠. 그렇게 따라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심장은 자기가 알아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열심히 뜁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우리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식.
2: 네.
0: 장식.
2: 네.
0: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탁 하는 거예요. 정말 빠르시네요.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성실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창민 씨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창민 씨라는 외부 자극을 듣고 뇌에서 판단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창민 씨라고 했을 때 아, 대답해 마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전처럼 심장이 뛰는 것이나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1: 뜨거.
0: 그 의식적인 반응일까요? 그 무의식적인 반응일까요?
1: 무의식적이요.
0: 그렇죠. 그죠?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지. 냄비를 이렇게 라면 끓이다가 만졌는데 뜨거워요. 아, 손 뗄까 말까. 어디 큰일 나겠죠.
2: 그럼요.
0: 일단 만지면 아, 뜨거부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사행동이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그래서 방금 얘기한 신경계와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호르몬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는 항상 일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1: 이제 병원에 가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지금 항상성이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전문 용어.
0: 아, 오늘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후안 카레뇨 데미란다의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또 어떤 뭐 인물상의 특징 같은 게 없나요?
1: 아, 안 웃고 있어요.
2: 약간 하관이 약간 지금 약간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0: 특히 일반인들하고 달리 상당히 많이 길게 이게 돌출되어 있어서 사실 저 정도쯤 되면 생활하기도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그런 유럽의 유명한 명문가예요. 왕족들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근친혼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그쵸 가족들, 친족들끼리만 계속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친족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열성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져서 열성 형질이 발견되면서 턱이 길어지는 유전 질환을 갖게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턱을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유전학을 얘기할 때 종종 자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부모님은 유전 정보를 담아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어디다 담아서 이제 물려주느냐면요, 염색체에 담아서 물려줍니다. 염색체는 염색사가 뭉친 건데 염색사를 이렇게 풀어보면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DNA에 있는 특정한 염기서열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속에 DNA가 들어있고 그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림트 그림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림도 탁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클림트 그림이라는 거. 네. 그죠? 이 그림의 이름은 생명의 나무라는 건데요. 누가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수업에서 했었는데.
2: 다윈?
0: 그렇죠. 역시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는 걸 다 알겠네요. 자, 이 그림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너무나 감경 깊게 들은 클림트가 진화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줄기 부분에서부터 생물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체로 퍼져나간 그러한 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원시시대에 한 생명체에서부터 오늘날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생명들이 탄생했다라는 진화론을 우리 과학계에서는 이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은 허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생물학을 이루는 가장 근간인 법칙 두 개가 있는데요. 진화론하고 유전학입니다. 유전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생물이 진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데서 증거를 대고하라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은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2: 네.
0: 과거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의 생물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4: 그렇죠. 네.
0: 그럼 그 생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 땅에.
2: 화석?
0: 그렇죠. 우리가 화석을 캐내서 시대의 순별로 나열해보니까 생물들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화석상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게 이제 비교 해부학상의 증거, 발생상의 증거, 분자 생물학적의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알았다. 진화의 증거 그게 있다면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생각을 가지고 제일 처음 주장했던 게 프랑스의 생물학자 라마르크라는 사람인데 용불용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한 쪽 근육의 근육이 발달하죠. 기린의 목은 처음엔 길지 않았다. 길기 위해서 기린들이 목을 계속 늘렸더니 새끼 기린들의 목도 길어졌다.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계속 노력하면 길어진다. 사실 부모가 노력해서 얻은 형질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자식은 다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좀 안타깝죠.
4: 그렇죠. 공평하네요.
0: 용불용설은 진화설로서 지금 현재는 폐기됐고요. 용불용설 이외에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나 우리가 돌연변이설, 격리설, 그 뒤에 나온 진화이론들은 셋을 총합해서 현대의 진화설, 진화론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그 세 가지 장점만 따와서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왠지 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 영화 보면 되게 그 시서? 그 친구들이 되게 막 진화를 엄청 했잖아요.
2: 그렇죠.
4: 그럼 나중에는 우리 인간들이랑 뭐 그런 지위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0: 혹성 탈출 그 이야기는 진화론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널리 퍼지고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 조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침팬지, 우리 이렇게 갈라지는데 생물학 진화론을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가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인간이 너무나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우주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다른 생물들을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님, 개나 고양이 또는 침팬지도 모두 다 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마음대로 학대할 권리가 없다.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0: 어떻게 오늘도 어떻게 생물학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를 좀 하셨나요?
1: 네, 정말 맛보기 제대로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냥 뭔가 생명의 신비함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냥 계속 감탄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가진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고 원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진 형질은 그렇더라도 사람의 능력은요, 개발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진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네, 근데 요즘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 막 기온 현상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1: 맞아요.
2: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왔잖아요. 이번 올해 초부터 지진도 있고 홍수도 나고 막 산사태도 일어나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 맞아요. 중국도 올해 많은 홍수, 태풍 등 이렇게 물과 관련된 재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0: 지구도 어찌 보면 자기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처럼 이제 몸살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닌가.
3: 지금 상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
1: 그럼 우리 지구 때문에 우리 못갈 수도 있어요. 회사에 제가 원하는 회사에 지구가 아파서.
0: 맞아요. 취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이런
1: 맞습니다.
2: 이
0: 생각이 들
2: 문제부터
0: 수도
2: 해결을
0: 있어요.
2: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선생님 왜 안으시는 거죠?
0: 오늘은 뭐또 이상한 것도 이렇게
2: 오늘 단어 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와, 이거 진짜 리얼하다.
1: 오늘 진짜 리얼해요.
2: 안녕하세요. 등장의 한창 멋있으신 우리 선생님. 짱!
4: 면제수 찍는 게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그죠?
5: 사람들이 화학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화학을 좋아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화학적 요소를 찾으면 돼요.
4: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지구과학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 보시겠습니다. 풍덩 빠져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그림입니다.
2: 뭉크의 절규.
1: 이거 합니다.
2: 이 그림이 그 뭉크가 알았던 공황 발작.
4: 그렇죠.
2: 네. 상태를 표현한 그림인 걸로 알고 있는데.
4: 네, 관계가 맞나요? 있습니다.
2: 관계가 있나요?
4: 저기 해골의 모습을 볼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정신적인 충격 어떤 것들이 뒤에 있는 붉은 저 노을과 함께 잘 어울리는데요. 이 붉은 노을이 단지 뭉크가 핏빛으로 그냥 칠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런 하늘이 보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 아니 뭔가 큰일 났을 때 하늘이 노래졌다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 노래졌다는
4: 그렇죠.
2: 말씀이죠?
4: 하늘이 노랗게 됐다라고 할 때 그때는 심리적인 거고 이 경우에는 정말 하늘이 오렌지빛 그러니까 전 지구가 평상시에 보던 노을보다 훨씬 더 진한 오렌지빛 그러니까 노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1883년 이런 것이든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이 발음이 그렇군요.
2: 네.
4: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워갑니다.
2: 다시. 크라카타오.
4: 크라카타오 화산이 폭발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가스가 대기로 분출되는데요. 훨씬 더 붉은 거의 핏빛에 가까운 진흙노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우와.
4: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일,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터진 화산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고 기온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농사도 망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산 폭발이 지구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가장

0: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는 걸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느낌이 이제 오셨죠?
1: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구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 직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내부는 세 개의 경계면을 기준으로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직권, 그다음 멘틀, 외핵, 내핵. 멘틀은 지구 전체의 80%를 차지하고요.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2: 뭔가 정확하진 않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0: 그렇죠.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사실은 땅을 파봐야 되겠죠. 그럼
1: 네.
0: 제일 확실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 기술과 재원, 재력을 동원해도 한 13km 정도까지만 땅을 팔수 있고 그 이하는 파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니까 파면 팔수록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떻게 알아냈느냐?
2: 네.
0: 우리가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소리를 들어보고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건강한지 아닌지 초음파로
2: 네,
0: 확인을 하듯이
3: 초음파.
0: 그렇죠. 지구도 지진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를 탐사합니다. 지진파를 조사해봤더니 지진파의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경계로 무언가 달라진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를 네 개로 나눈다. 이건 지진파를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파보고 알아서 나눈 건 아니고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지구에 아직 있다는 것은 지구가 살아있다. 지구는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구의 땅덩어리들이 계속 움직인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 마치 퍼즐처럼 이게 해안선이 이렇게 잘 들어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다는 얘기는 원래
3: 예전에 한
0: 그렇지요.
3: 대륙이었던
0: 하나였는데 이동해 갔다. 알프레드 베겐이라는 독일의 기상학자가 이건 틀림없이 정말로 찢어진 거다. 대륙 이동설을 발표합니다.

0: 백해인은 기상학자입니다. 기상학자가 지질학회에 가서 지질학자 누구도 생각 못한 걸 발표를 했어요. 지질학자들의 입장이시라면 와 멋져요라고 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듯이 그렇죠. 어디서 깜냥도 안 되는 게 까부느냐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어디서 아는 척이야.
0: 그렇죠. 뭐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기네들은 지질학자라고 이때까지 연구를 했는데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못했는데 어디서 기상학자가 와서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한마디 합니다. 당신 말이 옳다면 그러면 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뭐냐.
2: 증거를 대라.
0: 그렇죠. 대륙에 이동한다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라라고 얘기했더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베게너가 대륙이 이렇게 쪼개졌다는 증거만 몇 개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지구 내부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게너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자 봐라 까불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이론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당시에 잠수함을 찾고 해저에 대한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를 탐사한 겁니다. 해저를 탐사해봤더니 먼 바다가 바다 한복판이 해저 지형 중에서 제일 나이가 젊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육지에서 가까우면 땅의 나이가 젊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오래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먼 바다라고 하면 땅이 나이가 젊어요. 새로 생긴 땅이고 육지 가까이 오면 나이가 오래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중앙해령이라고 바닷속도 육지처럼 산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마그마가 솟아나와서 해저가 계속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면서

0: 그러면 베겐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새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는 지진이나 화산이
1: 자주 일어나요.
0: 그렇죠.
1: 섬나라여서.
0: 자주 일어나죠. 섬나라라서 자주 일어날까요?
1: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0: 그렇죠.
1: 모르겠어요.
0: 생각해보신 적?
1: 섬나라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0: 그러고 보니까 일본도 섬나라네요. 일본도
1: 네.
0: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1: 많이 나죠.
0: 일어나죠. 그래서
1: 산의 경계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거죠. 네.
0: 이게 일본,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이쪽은 불의 고리라고 해서 태평양에서도 지진이나 화산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왜 그러냐?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판의 경계 지역인 겁니다. 판끼리 움직이면 거대한 땅덩어리끼리 충돌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가 화산이 많은 것은 판의 경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자, 그 다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그림은 윌리엄 턴의 눈보라라는 그림인데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1: 태풍
0: 아,
1: 부는 것
0: 태풍,
1: 같은
0: 그렇죠.
1: 느낌? 그 가운데 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뭔가 막 회오리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소용돌이 치고.
0: 아, 그렇죠. 맞아. 너무 와닿지요. 저배 위에 있던 선원들의 어떤,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휘몰아치는 저런 소용돌이 모양 속에서 적대 상황에서 받았던 그 느낌을 옮겨놓은 그, 그러니까 인상주의들 그림들을 보면 그 그림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1: 그
0: 그래서,
1: 순간에 캡처한
0: 그렇죠.
1: 그런 거죠.
0: 그 순간의 느낌. 그래서, 터너 같은 경우에도 돛대에 자기 자신을 묶어놔놓고,
1: 돛대에 자기 자신을 묶었다고요?
0: 와.
1: 근데 목숨을 걸고 그릴
2: 그러니까요.
1: 거잖아요. 목숨을 건 거죠.
0: 정말 열정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바다에 보면, 소용돌이와 관련된 게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명량 혹시 영화 보셨어요?
1: 네, 봤어요.
3: 네.
0: 울돌목 나오죠. 울돌목에서 명량해전이 벌어지잖아요.
1: 아, 무슨,
0: 예,
1: 네.
0: 물이 이렇게 회오리치는 거예요.
1: 아, 네네.
0: 그렇죠. 바다에 가면 지형에 따라서 회오리치는,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즉 해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해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1: 오. 해류. 그럼 그 해류가 뭔가요, 선생님? 그리고 왜 생기는 거예요?
0: 해류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의 원인은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바람이 불면 바닷물도 그 바람을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해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근데 바다의 표층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표층 해류라고 이야기하고요. 적도 지방에 있는 해류는 해류가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1: 높아요.
0: 그렇죠. 온도가 높겠죠. 얘를 태양열을 많이 받았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적도 지역에 생긴 난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위쪽에 고위도 지방의 한류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1: 그러면 그 표층 수면?
0: 순환.
1: 순환이 있으면 반대로 심층 순환도 있나요?
0: 맞습니다. 심층순환도 있습니다. 심층순환은 깊은 바닷물 속의 해류의 움직임인데, 깊은 바닷물의 해류들은 온도나 염분에 따라서 더 무겁습니다. 밀도가 높아서 가라앉고요. 민물이 많은 물들은 가벼워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해서 표층순환, 심층순환에 따라서 전 세계 바닷물이 전 세계로 이렇게 순환합니다.

0: 다음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1: 우와, 예쁘다. 우와.
2: 우와, 저건 어디예요?
3: 그거 사진 같아요.
1: 진짜 그렇죠.
0: 큰스테굴의 근초수레라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은 저희 때는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4: 저희 때라고 저는.

0: 아유, 아유.
1: 전 몰라가지고.
0: 아, 어떻게든 좀 묻어 갈라 했더니, 아, 역시, 명사 되긴 해요.
2: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0: 소위, 이발소 그림이라고.
1: 이발소.
0: 이발소. 예전에, 지금은 다 미용실이 많지만, 네. 예전에는 이발소에 가면 저런 그림 하나씩은 다 걸려 있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못 가지긴 풍경을 나타내는 구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거대한 나무가 있던 저런 그림들.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풍경화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 그림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저 그림에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하늘?
0: 그렇죠, 하늘.
1: 구름?
0: 마치 구름, 어떤 과학사진이나 구름 도감에서 본 듯한. 그러니까 이 그림은 기상학자였던 루크 하워드라는 사람이 구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보고 컨스터블이 사실적인 구름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0: 비켄스토프의 그림을 보고 우리가 기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기권 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여기 지금 이게 기권입니다. 자,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따라서 대류권, 승진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는데요. 태양에서부터 햇빛을 받으면 지구는 지구 밖으로 내보낼까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받을까요?
1: 내보내기도 할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받으면은 점점 계속 뜨거워지고.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복사평행이라 그래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지구도 저결선의 형태로 우주 밖으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기온이 계속 높아져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선 중 일부를 다시 지구로 끌어당기는 녀석이 있습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들입니다. 온실기체는 들어보셨죠? 워낙 온실효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좋지 못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온실효과니까 그린하우스 이펙트. 진짜로 온실효과입니다. 온실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 따뜻하잖아요. 햇빛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 나가는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온실이 잡아둡니다. 지구도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메탄 같은 것들이 나가야 될 에너지 중에 일부를 붙잡습니다.
2: 네.
0: 그래서 온도가 대기가 없을 때보다 더 높아져요. 만일에 이게 온실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가 될 겁니다.
2: 영하 18도요?
0: 예, 영하 18도.
2: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0: 너무 춥겠죠. 그럼 네. 지구 전체가 꽁꽁 얼어버리겠지만 이 온실효과 덕분에 우리는 평균 15도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2: 온실효과가 나쁜 게 아니었네요.
1: 그렇지. 진짜 의외다.
0: 온실효과는 나쁜 게 아닌데 이제 문제는 우리죠.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쓰고 목축을 하면서 소에 의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게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양을 억제하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의 중요한 모토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후손들도 잘 살아야 되니까.
1: 네.
0: 그렇죠? 자, 그럼 다음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그림 하다하다
2: 우와.
0: 조선시대 그림까지 이제 우리가
2: 너무 예쁘네요.
0: 아, 대단하죠? 왼쪽 위를 보시면 뭐가 하나 보이죠?
2: 달 맞나요?
0: 저런 달 모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구는 왜 그러냐면 지구의 그림자의 달의 일부가 가려졌기 때문에 저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제 상황을 그대로 옮기는 그러한 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저 달을 직접 관측하고 그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걸 천문학자

0: 조사해본 사람이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절의 다른 모양은 월식이 생길 때만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해가 떠서 지고 달이 떠서 지고, 혹시 지금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지럽고 이러진 않으시죠?
1: 전혀 그렇지 않죠.
2: 멀미약을 먹었습니다.
0: 그렇죠. 지구가 돈다면 무언가 돌고 있다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움직인다.
1: 천동설.
0: 그렇죠. 그걸 천동설 또는 지구 중심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은 누구겠습니까?
2: 나 자신.
0: 나 자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중심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이 주변을 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1: 네.
0: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별자리들이 1년에 한 번씩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하루에 한 번 돌면 일주 운동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바퀴씩 돌면 연주 운동입니다. 이걸 연구해서 이제 달력도 만들고 일상생활에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별자리 사이를 지나갈 때 그냥 별자리 사이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외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전달하기 힘드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황도라고 합니다. 그 황도 주변의 별자리 12개를 황도 12궁이라고 하고 우리가 탄생 별자리 갈 때 그게 그겁니다. 태양계 내에는 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별.
2: 별이 하나가 있다고요?
0: 태양이.
3: 맞네.
0: 태양만 태양계 내에 유일한 별. 우리가 별은 항성이라고 하고요. 항성은 우리말로 붙박이 별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안 움직인다는 뜻이고 우리가 전에 외웠던 수, 금, 지, 화 이렇게 목토천에 외웠던 얘들은 행성이라고 하는데 떠돌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인지 별인지 구분하지 않았던 시절에 다른 것들은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떠돌이 별이다. 얘는 붙박이 별이다.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혹시 미리네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리네.
1: 미리네 망원경이요?
0: 은하수를 일컫는 순수 우리말인데요. 서양에서는 밀키웨이라고 해서. 그치, 밀키웨이. 뭐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별들이 많아서.
2: 아, 그게 다 별들이었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납작한 원반처럼 생겼는데, 그 원반 중심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별들이 다 중첩돼서 모인 듯이 보이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은하의 크기를 한 10만 광년, 지금 10만 광년이면 빛의 속력으로 10만 년 가는 거리죠. 엄청나죠? 그런데 10만 광년이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게 우리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봤더니 우리 은하 밖 외부에 은하가 있다는 게 또 밝혀지죠. 지구에서 태양, 태양에서 태양계, 태양계에서 그 다음에 은하계. 이제 우리 은하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외부 은하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관측을 해봤더니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거죠.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속 커져나가고 있으면.
1: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2: 예전에는 한 곳에서 시작된 건가요?
0: 그렇죠.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한 군데 모이겠죠.
2: 뭔가 빅뱅 이론이.
0: 그렇죠. 같은. 이게 빅뱅 이론. 한 점에 있다가 폭발해서 지금 우리의 우주가 생겼다. 우리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폭발해서 생겨서 지금 현대 모습까지 가게 되었다 라는 게 천체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것들입니다.

0: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감사하겠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아름다운 생활, 삶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지구, 우리 다 같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화 그림을 통해 취신생에게 꼭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과학 개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1: 되게 생각보다 그냥 갤러리에서 멋지다라고 생각했었던 명화가 사실 과학적인 것을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었고 그 시대에 제일 중요했었던 뭔가 획기적인 발견을 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2: 뭐 하나 뺄수 없는
1: 맞아요.
2: 너무나도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지구, 우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더 뭔가 지구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생기고, 별을 보고 싶은데 정말 찾기가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지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0: 지금 느끼신 그 느낌 그대로 과학을 알면 더 재밌습니다. 세상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해주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지금까지 내일을 여는 인문학,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과학적 명화 최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런 스승님이 있어야지 앞으로 과포자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지구에.
3: 지금 면접관들께서 오,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신 분이구만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주옥 같은 강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친선생님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계속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제가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